0: 있습니다.
1: 뉴스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0: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ies. And the first one is about a new trend in America where restaurants are offering cheap and expensive menu items all at the same time. It's called the barbell pricing strategy. Here's the story.
2: How to lure the spendy and the thrifty. Bring on the barbell.
3: 돈을 펑펑 쓰는 사람과 절약하는 사람 모두를 끌어들일 방법은 바로 바벨을 활용해라. 요게 제목이에요. 자, 이 바벨 전략, 바벨 가격 전략이라는 게 보통 금융 쪽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아주 안정적인 자산과 아주 고위험인 자산만 담는 전략입니다. 바벨의 한쪽에는 안정적인 자산, 또 바벨의 다른 쪽에는 고위험 자산. 이렇게 두 가지만 담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런 게 바벨 가격 전략의 어떤 이제 바탕에 있는 전략인데 오늘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식당들 사이에서 바벨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식당에서 굉장히 저렴한 메뉴도 제공하고 또 아주 좀 비싼 고급 메뉴도 동시에 제공을 한다는 거죠. 모든 고객층을 좀 만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중간이 좀 없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2: At IHOP, would you choose the Dubai chocolate pancakes for $13 or an everyday value meal for $6? At Applebee's, would you order a sesame salmon bowl for $23.49 or an all-you-can-eat platter for $15.99? Are you looking to spend as little as possible for as much food as possible, or are you ready to splash out? The divide between consumers who are eager to take out their wallets and those pulling back is widening, and restaurant chains are trying to draw both types of diners by focusing on low-cost and premium options at either end of what is known as the barbell. The ends are robust. The choices are thinner in the middle.
0: And I probably should have mentioned this going into this article, but IHOP is a pancake restaurant.
2: It's a breakfast place. They serve meals all day long, but they are known for their pancakes. Yes.
0: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s를 줄여서 IHOP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팬케이크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팬케이크 레스토랑 IHOP에서 $13짜리 두바이 초콜릿 팬케이크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6짜리 일반 가성비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애플비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23짜리 참깨 연어 보우를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5짜리 무제한 플래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아낌없이 지출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처럼 지갑을 기꺼이 열려는 소비자와 지출을 주저하는 소비자 간의 격차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식당 체인점들은 이른바 바벨 모양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저가형과 프리미엄 옵션에 집중함으로써 두 유형의 고객 모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고와 최저의 양극단은 견고한 반면 중간지대의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So would you prefer an all-you-can-eat platter? What does that mean?
2: Yeah, often it's shortened as an abbreviation, A-Y-C-E, right? All-you-can-eat. And it's an establishment that gives you, you pay one price, and you can literally eat to your heart's content.
0: Yes.
2: All buffets are all-you-can-eat, but not all-you-can-eats are buffets.
0: Ah, that's true.
2: Yeah. Like all fingers are thumbs, but not all thumbs are fingers.
0: 그러네요.
2: Or the other way around, yeah.
0: 네네. All you can eat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금액을 내고 먹고 싶은 만큼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뷔페가 다 all you can eat인데 또 모든 all you can eat 식당이 뷔페는 아니고요.
2: Right.
0: 뭐 여기 뭐 예를 들자면은 팬케이크를 all you can eat로 하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뭐 팬케이크 뷔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2: 무제한, unlimited,
0: 무제한,
2: right?
0: 무제한 팬케이크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all you can eat는 말 그대로

0: 로 하면은 너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이 단어는 그거죠. All you can eat. 근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무제한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you can eat either a $15.99 all you can eat platter, or you can choose a $23.49 sesame salmon bowl, which is, one plate, way more expensive. And you have both options at Applebee's.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당에서 비싼 옵션, 그리고 저렴한 가성비 옵션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So if you prefer to choose the more expensive one, then you're ready to splash out.
1: Yeah, so the preferred expression would be to splash out on something, right? Here it's just in question form. So are you ready to splash out? But it means to spend a lot of money on something, to dole out or to dish out a lot of cash or money on something expensive, usually.
0: 돈을 펑펑 쓰는 거죠. 네, to splash out on something. Are you ready to splash out? 그러면은 이렇게 아낌없이 지출할 준비 됐나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바벨 가격 전략을 쓰고 있는 레스토랑들이래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The so-called barbell pricing strategy is meant to entice two different groups of people, said Alex Susskind, a professor at Cornell focused on food and beverage management. The term, which he said has been popular in the food business for decades, has seen an upswing in this value-conscious time.
0: 코넬대에서 식음료 경영을 연구하는 알렉스 서스킨드 교수는 이른바 바벨 가격 책정 전략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고객층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용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식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요즘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ight. Now, if you say there's an upswing in something,
1: Yeah,
0: what are you saying?
1: that means there's been a sudden increase or an improvement in something after possibly it's been stagnant or if something had been dropping, but then all of a sudden it swings upward.
0: Yeah, like a swing.
1: Like a swing.
0: Swing이 그네예요. Upswing 그러면은 그네에서 이제 올라가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요즘에 뭔가 증가했다. 자, 뭐가 증가했느냐? This value consciousness, I guess.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생각하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아까 말했던 expression 있었죠. What's the expression again? The barbell pricing strategy. 요게 더 prevalent해졌다라는 얘기죠. So what's something conscious?
1: Right, so we're using this in an adjective form, right? So if you're conscious of something, conscious, you're aware of something, right? You're careful of it. And so here in this case, if you're value conscious, that means you're aware of the value of something and the cost of something. So we hear this, you can be price conscious of something, time conscious, right? Image conscious, if you're worried about your image, right?
0: 네, 무언가를 의식한다. Image conscious, 그럼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Time conscious, 시간을 계속 굉장히 의식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 value는 가치지만 돈을 얘기해요. 그래서 value conscious라는 것은 이제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게 가성비인지 아닌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타임이니까 그런 시대. 요즘에 가격,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 barbell pricing strategy라는 용어, 이 term이 upswing.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이 언급이 되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Let's continue.
1: These efforts to capture both spendier and thriftier consumers fits in with the broader K-shaped economy phenomenon that has persisted in recent years. Wealthy consumers are spending away, while most others are being more careful. Gen Z consumers, in particular, are a target of bifurcated pricing strategies, Susskind said, because they are very finicky about the money they spend. That doesn't mean they won't ever spend, but they want good value for what they buy. They're very price sensitive and cautious, excuse me, he added.
0: 자, 여기서 이제 K-shaped economy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K자형 경제라는 것은 이제 한쪽 선이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한쪽 선은 그래프에서 내려가는 정말 이게 K 모양처럼 처음

0: 좀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탁 나눠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 비싼 음식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가성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돈을 잘 쓰는 소비자와 절약형 소비자 모두를 공략하려는 이런 노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광범위한 K자형 경제 현상과 부합합니다. 즉, 부유한 소비자들은 돈을 아낌없이 쓰는 반면, 대다수의 다른 소비자들은 지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스킨드 교수는 특히 Z세대 소비자들이 지출에 대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이분화된 가격 책정 전략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좋은 가성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연령층이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신중한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looking at people who are spendy.
1: Yeah, this is kind of a cutesy way of s people who like to spend, right? Yeah, informal.
0: So people can either be spendier or thriftier
1: Yeah,
0: than before.
1: thriftier would be the opposite, right?
0: 그렇네요.
1: Yeah.
0: spendy라는 거 우리가 spend money, 돈을 쓰다 할때그 쓰다가 영어로 spending money거든요. 자, 그러니까 spendy person은 돈을 이제 펑펑 쓰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겠고, thrifty 그러면은 절약하는 거니까
1: Yeah.
0: thriftier people are people who want to save money.
1: Yeah, I've noticed a lot of thrift shops opening
0: Yes.
1: up in Korea. These are shops
0: Yeah.
1: that either sell donated or used goods, right? Especially in this economy, I think.
0: Exactly. So the restaurants are trying to capture 다 이제 얻으려고 해요. Both spendier consumers and thriftier consumers.
1: 야.
0: 그래서 돈을 이제 나는 좀 여유 있게 쓰겠다. 쓰고 싶어 하는 컨슈머도 잡고 싶고 나는 돈을 좀 절약하고 싶어 하는 컨슈머도 잡고 싶고 그래서 다 잡는 방법이 바로 이 바벨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Finicky? What does that mean?
1: Yeah, this is a sort of funny word, right? Finicky, Finicky. That means you're very particular or very difficult, even to the point of being very picky about something, about food, clothing, other things. So you have very specific preferences over something.
0: 까다롭다는 뜻인데
1: Yeah.
0: 왠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두
1: Yeah.
0: 단어가 finicky, 까다로워.
1: 까다로워.
0: 느낌이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1: Yeah, a nicer way to say that would be particular about something, right?
0: 그렇죠. picky maybe. 근데 여기서 particular라고도 할수 있고요. finicky는 스펠링이 finicky입니다. So Gen Zers, Z세대 소비자들이 they are very finicky about the money they spend. 돈을
1: Yeah.
0: 안 쓰는 건 아니고 쓰긴 쓰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가성비인지 아닌지 이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또 예민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슈머를 잡기 위해서 요식업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1: Right, they
0: 있습니다.
1: say price sensitive here, right?
0: Yes,
1: Yeah.
0: 맞아요. 가격에 민감하다. Price sensitive.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최근 미국의 식당들 사이에서 고가 메뉴와 저가 메뉴에만 집중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바벨 가격 전략을 쓰는 이해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계속 들어볼게요.
1: The barbell strategy is especially suited for restaurants in the casual dining category, the big sit-down chains in malls and suburban centers, Susskind said. That's because full-service casual spots like Chili's or Applebee's have the wiggle room to offer a range of prices and offerings. That sector has struggled with high inflation, but it has started to bounce back. Guests are starting to warm up to the idea of going back to restaurants, Susskind said. Companies set high expectations for their promotions on either end.
0: 자, 서스카인드 교수는 바벨 전략이 특히 캐주얼 다이닝 부문의 레스토랑, 즉 쇼핑몰이나 교외 상업지구에 위치한 대형 좌석형 체인점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칠리스나 애플비스 같은 풀서비스 캐주얼 다이닝 업체들은 다양한 가격대와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업계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손님들이 다시 식당을 찾는데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교수는 설명했고, 각 업체들은 저가

0: 브랜드와 고가 메뉴 양단에서 진행하는 자사 프로모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All right, we're looking at these sit-down chains.
1: Yeah, so a sit-down restaurant, if you compare it to, say, a fast food restaurant or a takeaway or takeout restaurant, is a restaurant where typically a host will seat you and then a server will come and take your order and then bring you your food.
0: Yeah, right? And you take your time.
1: Yeah, usually it takes a lot of time.
0: Sit-down chain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앉아서 먹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여기서 그럼 앉아서 먹지 그러면 어떻게 먹냐 하실 수 있지만 이제 반면에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음식 들고 포장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진 않죠. 그런데 이제 sit-down restaurant이나 sit-down chain은 이제 딱 앉아서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제 대화도 좀 나누고 How are you doing today? What would you like? What's your special
1: today? Would you like some more water?
0: Yeah, 막 이런 이제 대화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나중에 또 이제 팁도 주고 뭐 이런 시간을 어쨌든 충분히 보내는 그런 이제 sit-down chain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애플비스하고 칠리스가 그런 건가요?
1: Yes, 네. It's your quintessential family restaurant.
0: 아, 그래요?
1: Yeah.
0: 우리나라에는 이 체인점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1: Yeah, I know family restaurants are sort of having a hard time in Korea here, but yeah, that's what you need to think of.
0: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sit-down chain인데 거기서는 they have the wiggle room to offer a range of prices.
1: Yeah, because they offer so many different their menus, sometimes they're very thick. It's like an encyclopedia, if you know what that is. But wiggle room is when you have a little bit of freedom or flexibility to either negotiate or change something. You have leeway or a little bit of flexibility, I think.
0: Do worms wiggle?
1: Yes, they do. Yes. Absolutely, they wiggle.
0: Yeah. 근데 저도 wiggle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지렁이예요.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리죠. 요 꿈틀거리는 게 wiggling이거든요. 그런데 꿈틀거리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 아무리 지렁이라 하더라도 wiggle을 못할 거예요. 정말 딱 지렁이의 몸에 맞는 사이즈의 통에다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은 it can't wiggle.
1: Right.
0: 그런데 wiggle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비유적으로 쓸 때도 그렇지만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럼 약간 꿈틀꿈틀거릴 수 있어요.
1: Right.
0: 엄청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것처럼 여유가 있다.
1: Right. If you're let's say you're at a 시장, if you're at a market and you're trying to bargain the price, you can say is there any wiggle room for negotiation or to lower the price,
0: 그러니까요.
1: right?
0: 이거 가격 조금만 빼주실 수 있나요? 라는 거는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약간의 틈이 있다는 뭐 여백이 있다는 뜻이겠죠.
1: Are you a good haggler? I feel like you're probably not.
0: No.
1: You're too nice.
0: 잘 못해요.
1: Me too.
0: Sometimes I try and succeed, but those are the rare occasions.
1: Okay.
0: I'm not very good.
1: Haggling, yeah.
0: 그러니까 자, wiggle room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어떤 여유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아까 유연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가격을 그래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가지고 있어요.
1: Yes.
0: 그렇게 해도 크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싼 거 저렴한 거 이런 거 같이 이제 가격 조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식당이 이렇진 않죠.
1: Mm-mm.
0: 다 가격 우리 다 가격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Not
1: right.
0: all restaurants have wiggle room. Okay, and now customers are starting to warm up to the idea of going back to restaurants.
1: Right. So after COVID, it's not all of a sudden, right? So it's gradually. So these consumers are gradually becoming more comfortable or more friendly to restaurants. So it's not a sudden sort of change. When you turn on the faucet and the water is not immediately warm, right?
0: Yes.
1: It takes a little bit of time. So I think that's where this comes from.
0: 그러네요. 네. 이제 온수 수도꼭지를 처음에 틀었을 때는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처음에는 찬물부터 나오죠. 그러다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이게 워밍업이고 우리 물론 운동할 때도 워밍업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몸이 약간 뻣뻣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몸을 좀 푸는 거고
1: right.

0: 어떤 액티비티를 하든지 간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할 때도 처음에 약간 워밍업 엑서사이즈가 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인데
1: right.
0: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고객들이 레스토랑으로 돌아가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워밍업하고 있다라는 거는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이에요.
1: Exactly. And that's a good point because it's always you warm up to something. If you just say warm up something, you can warm up my leftovers, leftover dinner in the microwave. Mm. But usually it's you warm up to an idea or warm up to going to the restaurant.
0: Exactly. 그래서 warm up to something은 닫혀있던 마음이 이제 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So mm-hmm. people are warming up to the idea of going back to restaurants. For a while, they didn't want to go to restaurants.
1: Exactly.
0: Too expensive. And they were very price conscious or price sensitive. But now they are warming up to this idea because there are many options. 자,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1: Contemporary executives are not alone in turning to the strategy in a moment of economic strain. The term will be familiar to those who have kept an eye on restaurants over the years. When times are tight, Susskind said, this pops up.
0: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바벨 전략을 채택하는 게 높으신 현대 기업 경영진들만의 일이 아니어서 지난 몇 년간 외식업계에 동향을 주시해온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서스카인드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So people turn to this strategy mm-hmm. in moments of economic strain.
1: Yeah, so when you're seeking advice or help or support for something, when you have a problem, in this case, the restaurant's economic situation, right? You turn to a certain strategy.
0: Turn to 누구? Turn to 무엇? 그러면은 무언가에 의지한다, 의존한다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채택한다가 될 텐데 이런 바벨 스트래티지에 turn to 한다. 그것을 채택하게 돼요. 언제? In moments of strain.
1: Mm-hmm.
0: 경제적으로 힘들 때. 보통 이런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쪽에서는 뭐 이미 너무나 익숙한 그런 용어고 전략이다. And this is when times are tight.
1: Right. Economic strain, right?
0: Yeah.
1: When money is tight, or you could be tight on time as well, right? There's not enough of it, or you just have just enough of it to get by.
0: 자, we're tight on time, tight on our finances. Tight라는 것은 이제 허리띠에 졸라 매듯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뜻이 있죠.
1: Yeah.
0: 그래서 when times are tight,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사회, 경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이라는 뜻이에요. When times are tight, this pops up.
1: Right.
0: The barbell strategy pops
1: right.
0: up. Yeah. Well, that was Monday's news coverage. Let's listen to Smokey Robinson being with you.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이번엔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요즘 미국 젠Z들이 전화통화를 할 때 Hello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듣겠습니다.
2: Generation that's never had to say hello?
1: Hello? 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세대. 우리 식으로 하자면 여보세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세대. 이게 제목이고요. 영국에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냥 항상 hello라고 해왔죠. 선생님도 아마 어렸을 때는 뭐 항상 그렇게 전화를 받으셨을
2: say,
1: 것 같아요.
2: Hello, Abingdon 53715.
1: 아.
2: We'd say hello in the telephone number. And that's not my telephone number.
1: Okay, okay.
2: I'm not going to give that away.
1: 아하, 그래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당연했던 문화가 요즘은 이제 Gen Z 사이에서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2: 네.
1: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볼게요.
2: In an era where caller ID has blossomed into avatars, pseudonyms, terms of endearment and special ringtones, saying an indiscriminate hello when answering the phone can seem almost redundant. What has emerged instead is an idiosyncratic patois that denotes a ranking system of relationships for those born around the time or after caller ID was popularized in the 1990s. Hello is now veering toward endangered territory, reserved for more formal calls, to the doctor, for example. But closer connections are greeted with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Hi, yo, what's up? Where are you? Or perhaps, for the most intimate or hostil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Yeah?
1: 과거 발신자 표시 기능이 아바타, 가명, 애칭, 특별한 벨소리 같은 것들로 발전한 오늘날에는 전화를 받을 때 아무한테나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거의 불필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나타난 게 여러 관계의 위치 체계를 나타내는 독특한 사투리로 1990년대 발신자 표시 기능이 대중화되던 시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hello는 이제 뭐 의사에게 전화할 때처럼 좀 더 격식을 차린 통화에서만 쓰이는 사실상 사라져가는 표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가까운 관계

0: 관계라면은 hello 대신에 hi, yo, what's up, where are you? 같은 인사로 맞이하며 가장 친밀한 관계이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저우적대적인 관계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yeah? 라고 통화를 시작하기도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My goodness. Okay. Loads of different ways of answering the phone. Let's have a look at terms of endearment.
1: Yes, a term of endearment is a nice name to call someone, a nice thing you call them. So often we think about couples who might use dear or sweetie or honey pie or pumpkin or what, there are all sorts of terms of endearment. I think of in Korea, like some of my teachers I really like and get on well, I don't call them sensei nim, I call them sen. And that, for me, is a term of endearment. I think that works in Korean too, that we have titles that we can shorten or make more familiar. But it's just giving someone a title or a name because you like them.
0: 그래요. Terms of endearment는 애칭이에요. 그래서 now we have loads of different terms of endearment that
1: Yes.
0: pop up on our phones. 그래서 뭐 hello라고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Now, what has emerged instead is an idiosyncratic patois. Is that how
1: Yeah,
0: you say
1: patois, coming from the
0: patois?
1: French. And patois is just the kind of language people speak in one area of the country that's different to everyone else. So the biggest example in Korea would be Jeju, the Jeju patois, you could say.
0: Okay, dialect.
1: Yeah, so it's the phone patois that we're using.
0: What's idiosyncratic, though?
1: Well, it's unusual. It's a bit strange. It's different to everything else.
0: 그래요. Idiosyncratic는 굉장히 특유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파투아는 뭐 어떻게 보면은 방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사투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 오타를 그대로 좀 읽어버렸었는데요.
1: 네.
0: The most hostile. 요거를 이제 가장 적대적인 요렇게 좀 번역을 했었어야 됐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대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한 그런 인사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yeah 이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yeah 요렇게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방금 뭐 문자를 하거나 뭐 이랬으면은
1: 네.
0: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때로는 이게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고, 그죠?
1: I think it's going to depend on the situation, but also on the culture. A British person might take an American's yeah to not be very nice, whereas an American might take it as something okay.
0: I think I would be a little bit offended if someone picked up the phone and went, "Yeah?"
1: It's like when you pick up the phone when I call you and say, 왜?
0: 그거랑
1: 네.
0: 똑같죠. 맞아요. 그 느낌인데 뭐 그렇게 받는 젠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자는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젊은이들을 취재해 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That was certainly the vibe among those standing in line at popular frozen yogurt spots and in parks around New York. Addie Sauberly, a 20-year-old college student in the city, often answers calls from her closest friends with, "Where are you?" The idea being that she would rather meet them and talk in person, she said. When I call you, I would say, "Hello," her friend Sonia Appen, 20, said. Yeah, we have a special hello, Sauberly said, nodding. Oh my gosh. The scariest thing is when there's a big pause before anyone says anything, and you're like, who's going to say hi first? For some, especially Generation Zers, already known for their withering stares, an unknown caller is met with the equivalent of a blank look. No greeting of any shape or form.
0: 뉴욕 시내에 인기 있는 프로즌 요거트 가게와 공원 곳곳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뉴욕에 사는 20세 대학생 아디 소벌리는 제일 친한 친구들이 전화를 걸면은 종종 어디야? 라고 대뜸 받는다는데요. 이는 그가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의 친구인 역시 20살인 써니아 아펜은 나는 전화를 걸면은 "Hello!" 라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펠링이 A-L-L-L-L-O-O-O-O-O 이렇게 썼네요. 자, 여기에 소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우리만의 특별한 인사법이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긴 침묵이 흐를 때야. 그럴 때는 누가 먼저 안녕이라고 말을 꺼낼까 하고 조마조마해져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그중에서도 특히 기죽이는 냉

0: another phrase, is we want to say, well, this is the meaning of it, or or this is the explanation of it, or this is why we're doing this, or this is because of this. We're just, it's a way to lead into the explanation.
1: 뭐뭐라는 생각에, 뭐뭐라는 취지로 이런 뜻인데요. Where are you? 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느냐? 빨리 만나자. 라는 의도로 그렇게 Where are you? 부터 한대요. 그러니까 대화를 길게 하지 않아요. 네. 애초에.
0: It's what Sue sometimes says to me on the phone. Where are you?
1: 네, 폴 선생님 전화해서 대뜸 Where are you? 이렇게.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다음에 이제 젠지어들의 그 시선, 냉랭한 시선을 얘기하면서 They are known for their withering stares.
0: Yes, withering. Let's go to plants for this explanation. It's been a very hot summer. And if you had plants outside and you didn't water them when there was no rain, well, it would be too dry for them. And the plants would start to die. They would start to shrink and change color and also start to bend towards the ground. They would wither.
1: Yep.
0: This word wither is when a plant starts to die. It gets smaller and sicker and closer to death.
1: 식물이 이게 시들시들해지는 거, 그걸 withering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Gen Z어들의 withering stare,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상대방을 약간 기죽게 하거나 할 줄 모르게 하는 그런 Gen Z만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0: It's going to make you wither. That's the idea. It'll make you shrink or get weaker.
1: 어떤 stare예요?
0: Well, have you seen Paddington? If you've seen the movie Paddington, Paddington does a hard stare when he's angry or upset with someone. That's very similar to the Gen Z withering stare. It's basically a very hard look at someone to say, what are you doing here?
1: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쳐다보아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시드는 식물처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stare예요.
0: Yeah, teenagers have always had withering stares.
1: 네, 뭐 말을 좀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런 시선을 전화로도 전하는 것 같다.
0: 네.
1: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전화를 내가 했는데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했다든지. 근데 Gen Z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hello?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Okay, so it says here these stares. You know, it come when an unknown caller is met with the equivalent of a blank look.
0: Yeah, an equivalent of that stare. Yes, if we're met with something, that means we get it, we receive it. That is the reaction, or that is the welcome, the reception that we get.
1: 그래요. It's met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0: This subtle shift in greeting mores, unsubstantiated by any quantitative data, is very likely the product of our smartphones, said Griffin Bassett, a linguistics researcher specializing in digital communication. Smartphones and caller ID on landlines before them notify us who is on the other end. But when that information is seamlessly combined with emails, text messages, or social media feeds that unfurl on the same device, there is no longer a need to establish common ground at the start of conversations, Bassett said. Instead, it's almost as if we are all engaged in one amorphous and asynchronous thread of conversation, he said.
1: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언어학 연구원 Griffin Bassett는 정량적 데이터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인사 관습의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그리고 그 이전의 유선전화 발신자 표시 기능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려주죠. 하지만 이 정보가 지금처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피드와 매끄럽게 결합되는 형태로 동일한 기기 안에서 쭉 펼쳐지게 되면 굳이 과거처럼 대화를 해가면서 초반에 일명 공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진다고 마셋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대신 마치 우리 모두가 형태가 불분명하고 비동기적인 하나의 대화 흐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Alright, so when we talk about greeting mores, M-O-R-E-S, these are greeting ways, customs.
0: Yeah, this is what we do in our culture.
1: 관습을 모즈라고 아 모즈가

0: 호스가 아니라 저 Morays인가요? 발음
1: Oh, is that the
0: 어떻게 되나요?
1: pron- well, excuse me if that is the correct pronunciation. We'll check in the song break.
0: 네.
1: I've read this word. I've never spoken it before. So if I am wrong, I do
0: 네.
1: apologize. I think Sue may be right if it is Morays. Then it is this subtle shift in greeting Morays.
0: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저희도 사실 그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고 많이 읽어봤던
1: 네.
0: 단어라서 순간적으로 MORES 이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사전적으로 이제 발음 기호를 찾아보시면은 Morays
1: Okay.
0: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요. 저희도 또 이렇게 하면서 we learn something new.
1: Oh yes, and no, I'm very happy. It's there are lots of words that I've read but never spoken, and this was one of them, and now I've said it.
0: 맞아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영어에서 우리가 글을 통해서는 몇번 접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의미를 알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1: Yeah.
0: 말한 적이 없어요.
1: Up until my late 20s, I always thought epitome was pronounced epitome because I'd never said it.
0: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PITOME. 그래서 이게 epitome인데 그냥 단어만 보면 epitome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실수를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greeting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currently, you know, we're looking at how people don't say hello. A lot of what we see right now is unsubstantiated by any data.
1: Yeah, and if something is unsubstantiated, it's got no proof. It's got no facts. It can't be backed up. We can't say, oh, this is because of this. So if I was to say, oh, you know, Song Kang-ho is going to be in the new Avengers movie, well, that's unsubstantiated. It's not based on facts at all. I just made it up.
0: Unsubstantiated는 근거가 없다. 입증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로 입증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 then it will be substantiated. 그때는
1: Yes.
0: 데이터가 생기니까 뭐 근거 있겠죠. Landline phones. Oh my goodness.
1: Yes, a
0: We all had
1: landline.
0: landlines.
1: Yeah, a landline is a throwback to maybe 20 years ago or more for some people, where you have a phone in your home that is attached to a cable, not a smartphone, not a cell phone or mobile phone.
0: 옛날에는 다 랜드라인이었죠.
1: 예. Yeah.
0: 유선 전화입니다. 랜드라인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랜드라인. 뭐 당연히 사무실이나 이런 곳은 있겠지만 가정집에는 점점 사라지는 게이 랜드라인이 아닌가?
1: Yeah, I haven't had a landline for at least 10 years.
0: Yeah, exactly. 자, 그다음에 A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두개 있었어요. Amorphous하고 asynchronous가 있었는데요. 확실한 형태가 없는, 그다음에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A가 붙으면은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뭐 예를 들어서 asymmetrical 그러면 symmetrical 하지 않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국 젊은층 특히 Gen Z가 전화 통화를 hello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포착해 취재한 뉴욕 타임스 기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가 Gen Z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내용을 좀더 들어볼 텐데요. 이에 따르면은 이들이 hello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전화 통화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A gaggle of 17-year-olds who were in New York for a summer program confirmed that phone calls weren't even their favorite mode of communication with friends. I feel like I use voice notes more than calling, said Mary Jane Walsh from Baltimore. Yeah, me too, said Mary Penny from Los Angeles, because it's faster than typing and usually I have a lot to say, like it's a big story. These monologues aren't preceded by any formal greetings either. Or I'll text and be like, you're never gonna guess this, and then I'll send the voice note. Walsh said. Sometimes I'll just start telling the story, like straight up, just get straight into it, said Kenny Harris, also from Baltimore. And the voice note is superior to leaving a long text message, said Lauren O'Connor from Denver, because it leaves no room for misinterpreting the tone of the story. Penny, Walsh, and Harris nodded in agreement.
0: 여름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17살 청소년들은 전화 통화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되지도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온 메리 제인 월시는 전화 통화보다는 음성 메시지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그러자

0: 뉴욕타임스 출신의 메리 페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문자 보내는 것보다 빠르고 또 저는 보통 할 일이 많거든요. 뭐랄까 긴 이야기 같은 거요 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음성 메시지, 독백에는 정중한 인사말도 앞세우지 않고 혹은 월씨의 말에 따르면은 문자로 너 이거 절대 못 맞출 거야 라고 운울댄 후 바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볼티모어 출신인 케니 해리슨은 가끔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해요. 말 그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또 덴버에서 온 로렌 오커너는 음성 메시지가 문자를 길게 남기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음성 메시지는 이야기의 어조를 오해할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하자 페니, 워시 그리고 해리스가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 gaggle of 17-year-olds.
1: Yes, and a gaggle of people just means a group of people, generally who are quite loud. Mm. And there's a good reason for that, because the term we use for gaggle, for the animals, it's a collective noun for geese.
0: Uh-huh.
1: So a gaggle of geese, because they get... they're honking all over the place. Now, pop quiz, Sue.
0: Oh, no.
1: A gaggle of geese refers to geese on the ground.
0: Yes.
1: What about geese in the air?
0: I don't know.
1: A skein of geese. A skein, S-K-E-I-N.
0: Oh, didn't,
1: yeah,
0: I didn't know that
1: V
0: one.
1: Shape, we call that a skein of geese.
0: A skein of geese.
1: Yeah.
0: Thank you for that. I'm always marveled at the endless numbers of words that describe groups of animals.
1: It's fantastic.
0: I love
1: it.
0: There are so many animals.
1: Yeah, but gaggle of geese is used a lot. So when we use it for people like teenagers, they're a bit like a group of noisy, chaotic geese.
0: Yeah, exactly. Mm. 자, 거위 떼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거위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무리지어 있으면은 a gaggle of geese라고 한답니다. G-A-G-G-L-E. 그런데 여기서는 시끌벅적한 그런 17세의 청소년들을 a gaggle of 17-year-old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메시지를 전화통화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Sometimes I'll just start telling the story. 그래서 음성 메시지로 그냥 이제 제 얘기를 하고요. Like straight up, just get straight into it.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quote이다 보니까 just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1: 네.
0: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거 너무 많이 반복하면 안 좋은데 말할 때는 막 괜찮아요.
1: Yeah, because it's a direct quote. So
0: 그래요, 그래요.
1: So we're just getting how they speak.
0: 그래요. Straight up가 뭐예요?
1: To be honest. To be truthful. It's the way of saying truthfully, honestly, but seriously.
0: Straight up. 정말 진짜로 완전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just get straight to it. 완전 그냥 본론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게 차라리 전화 통화하는 것보단 낫다. 이게 Gen Z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욕에서 에티켓 교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말 들어볼까요? 다음 단락입니다.
1: When Micah Meyer asked roughly 3 dozen 15 and 16-year-olds how they answered their phones, about a third said that they do not give a greeting, she said. Phone answering protocol, or the lack of it, is one of the most consistently cited concerns from parents when they sign their children up for social etiquette classes at Beaumont, the New York school Meyer helped found. She was also recently a cast member of Ladies of London, The New Reign. When she asked the teenagers during an etiquette class why they weren't answering their phones with greetings, they said they don't trust the other person on the other side. It's an understandable instinct, she added, when we live in a world of AI slop, phishing texts, and other digital scams.
0: Micah Meyer가 15세에서 16세 청소년 36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응대하는지 묻자 약 3분의 1이 인사말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화 응대 예절 혹은 그 부재는 마이어가 설립에도 공동으로 참여한 뉴욕의 학교 보몬트의 사회 예절 수업에 자녀를 등록시키는 부모들이 가장 일관되게 제기하는 우려사항 중 하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예절 수업 중 10대들에게 왜 전화를 받을 때 인사말을 하지 않는지 묻자 전화 속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AI 스팸과 피싱 문자 등 수많은 디지털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는 이해할 수 있는 본능이라고 마이어가 덧붙였습니다. Yeah, it's understandable because there's so many, you know, fraud phone calls out yeah. there and you never know who's going to call you.
1: Exactly. People complain about Gen Z doing this or Gen Z doing that. The point is we did it to them. We're the ones who raised them and we created this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t trust who's on the end of the phone.
0: Yeah, so instead of just going, why are Gen Zs the way they are? Why don't they respond? Why do they stare at people? Instead of just saying that, maybe we should also ask ourselves, did we put those kids in that situation?
1: Did we did. Make that? We did, yeah, at 100%, Sue. Oh. It's all our fault.
0: Oh, 그렇군요. Gen Z가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게
1: it's all down to us.
0: 우리 잘못이었군요. 자, phone answering protocol.
1: Yes, protocol is a word you'll hear bandied about at a diplomat's party, at an embassy.
0: Yeah.
1: Because protocol is the rules, sometimes the unspoken rules of how we should behave, how we should conduct ourselves. Like, for example, how we pour drinks when we go out for dinner with friends. You know, who eats first at the table? The oldest, of course. Mm-hmm. There are all these sorts of rules, these protocols that we have to follow.
0: It's not written down anywhere.
1: Well, it can be sometimes.
0: It can be, but it's not the law. You won't be punished for it, but
1: well,
0: you might
1: socially
0: be
1: punished,
0: frowned upon.
1: Yes. Yeah. So it's as you said. So you're not actually breaking the law if you don't follow the protocols, but you're breaking the social contract, the social agreement that we should behave like this, we
0: 그렇죠.
1: should speak like this, or react like this.
0: 그래서 보통 뭐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그런 것들, 뭐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교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뭐 의례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phone answering protocol이라고 해서 전화 응대 예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요즘에 Gen Z가 hello를 잘 안 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by Kate Bush. It's Running Up That Hill. And I hope you have a great Saturday today. As always, we'll see you in 22 hour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쇼팽은 별도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즉흥 연주나 작곡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은 피아노를 위한 곡인데요. 발라드, 에뛰드, 마주르카, 녹턴, 폴로네이즈, 스케르초 등 기존 장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형식으로 개척한 작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첫 곡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준비했는데요. 소나타는 일정한 형식과 구조를 지닌 장르지만 쇼팽은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으로 펼쳐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연상시키는 서정적인 선율에 웅장한 구조가 어우러져 섬세한 감성과 장대한 스케일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이 작품. 함께 들어볼까요?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적모로 58종 4악장 피날레 피아니스트 넬슨 프레이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으로 58종 사악장 피날레를 넬슨 프레이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하차투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지아의 하다조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고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자유를 위해 봉기하는 이야기를 웅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하차투리안은 발레의 주요 장면을 골라 관현악 모음곡으로 남겼는데요. 그중 오늘 들으실 곡은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아내 프리지아가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어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 흐르는 음악입니다. 발레 전막 중 가장 널리 사랑받는 선율로 두 사람의 사랑과 슬픔, 자유를 향한 열망이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하차투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지아의 하다지오 바실리 페트넨코와 지시하는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차투리안의 발레, 스파르타쿠스 중 스파르타쿠스와 프리지아의 아다지오. 바실리 페트넨코와 지휘하는 로얄 리버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엠마누엘 세주르네 마림바 협주곡 희락장, 보그단 바카노의 마림바, 크리스티안 만데아리 지휘하는 루마니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엠마누엘 세주르네 마림바 협주곡 1악장 보그단 바카누의 마림바 크리스티안 만데아리 주시하는 루마니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샘프레 리베라 언제까지나 자유롭게입니다. 오페라 음악에서 화려한 파트가 끝난 뒤 홀로 남은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 감정을 애써 떨쳐내며 자유로운 삶을 택하겠다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이 기쁨에서 저 기쁨으로 그저 즐기며 살아가리라.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내 마음은 자유롭게 날아가리라. 하지만 노래 사이로 들려오는 알프레도의 사랑 노래에 비올레타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샘프레 리베라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 클라우디오 하바도가 지휘하는 말로 체임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샘프레리브라 언제까지나 자유롭게 소프라노 한나 네트레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렛장조 호카나르단 베레리의 트럼펫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입니다.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이플렛장초 호캄 하이덴 베리엘의 트럼펫과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 연주였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으로 69중 3악장 양성원의 첼로 에리코 바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감안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

9월 19일 토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몬스터인의 캔디드 서곡, 레너드 몬스터인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캔디드는 볼테르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세상이 언제나 최선의 상태라고 믿는 순진한 청년 캔디드의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과 지진, 종교 재판 같은 온갖 불행을 겪으며 점차 삶의 진실을 깨달아가는데요. 긴 방랑 끝에 사랑하는 퀘네콩도와 다시 만나고 우리의 정원을 가꾸자는 말과 함께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방금 들으신 서곡은 작품의 재치와 활력을 압축해놓은 곡으로 빠른 리듬과 화려한 관현악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연주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주 연주되는 인기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으로 30종 1악장 알레그로 논 딴토, 루카스 본드라체크의 피아노 마리 나이소비 지시하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라마이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초 작품으로 30종 1악장을 루카스 번드라체크의 피아노 마리나 이소비치 시아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페이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입니다. 오페라의 주인공 아를리네는 백작의 딸이지만 6살 때 집시들에게 납치돼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그들 사이에서 자랐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아를리네는 함께 지내온 청년 타데우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노래는 아를리네가 타데우스에게 자신이 꾼 꿈을 들려주는 장면에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대리석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누리는 꿈을 꾸지만 그 무엇보다 행복했던 건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 곁에 있는 것이었죠. 아를리네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과 사랑에 대한 소망이 아름답고 아련한 선율에 담겨있는 노래. 발페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메저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 카렐 마크 시숑이 지시하는 이탈리아 방송 교향단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발페 오페라, 보헤미안 걸중, 아이드램트 하이드웰티 마블 허즈.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메조소프라노 헬리나 가랑차, 카렐 마크 시숑이 지시하는 이탈리아 방송 교향단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작모로 25, 장이브 티보드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시하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멘데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5 장이부티보드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합니다. 클래식 명곡 감상 내일 일요일에도 이어집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38번 D장조 쾌활번호 504 프라하 중 2악장 안단테 마르틴 프레스트가 지휘하는 스웨덴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높은 산들로 빙 둘러싸인 강원도 화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마저 산 너머 산인 이곳에 뜨문뜨문 오가는 대중교통 대신 어린이의 발이 되어주는 콜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오는 스마트 안심 셔틀. 학교와 돌봄시설, 집 근처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호출이 와도 기다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는 데다 셔틀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걱정 없이

0: 같이 돌아다니도록 돕는 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한뼘 더 넓어지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언더스토리는 하층 식생 혹은 하목층을 가리키는 말로 숲 지붕과 숲 바닥 사이에 사는 생물을 뜻하는 산림학 용어이다. 곰팡이나 이끼를 비롯해 어린 나무인 묘목이나 높이가 2m 이내로 땅 속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오는 관목 같은 내음성 식물들이 언더스토리에 속한다. 태양빛의 상당 부분은 숲의 지붕에 해당하는 임관층 식물들이 받아먹기 때문에 중간층, 즉 언더스토리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늘 빛이 부족하다. 내게 있어 문학은 적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환대하는 집이다. 박혜진 비평집 언더스토리 속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전한 노래는 보헤의 오늘의 작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고은 작가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오늘과 내일 카페지기 자리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윤고은 작가님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출판 문화 교류 행사로 출장 중인데요. 파리에서 K-북 위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파리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취미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네, 라디오 듣기만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또 싫증내지 않고 함께해온 습관이자 취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피천득 산문 중에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라디오야말로 수필 같고 또 마음의 산책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일상적인 축하와 위로의 말들을 듣고 있으면 산책길에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제게는 휴식이고 안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산책을 안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좀 부작용 같아요. 아무튼 라디오 DJ는 제 인생에서 오랜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었는데 평소에 제가 애정하고 또 애청하던 프로그램에서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요. 기다리면 한 번은 이렇게 기회가 오나 봅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민음사에서 펴낸 저의 비평집 언더스토리 속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비평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는 아직 책이 되지 않은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평가의 자리에서는 책이 된 작품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하는 건데, 좀 멋없게 표현하면 이제 책 만들면서 먹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 없이 책과 함께 사는 거고, 조금 멋을 부려서 표현하면 책과 문학 속에서 길을 잃고 또 길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문장 카펫으로 가져온 책은 제 비평집 언더스토리예요. 주로 2020년을 전후한 작품들 중에서 이 언더스토리라는 개념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작품에 대한 비평을 모은 책입니다. 언더스토리는 원래 이숲 생태학 용어인데요. 큰 나무들이 만드는 그늘 아래 낮은 층에서 자라는 그런 작은 나무와 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숲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낮은 층위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얽히고 기대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한국 문학 작품 속에서 저마다 어떤 결핍을 안고 있는 존재들, 뭔가 좀 부족하고 또 어딘가 흔들리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인물들이 서로에게 또 기대고 연대하면서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이 생태학적인 개념 안에서 찾아본 겁니다. 뭐 결핍이 결핍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결핍과 만나서 서로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문학에서 발견하면서 문학이란 결국 적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환대하는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비평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비평가란 무슨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비평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의 장점을 잘 보이게 해서 사람들이 단점을 못 보게 하거나 보더라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직업적 편애주의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작품을 오래 들여다본 뒤그 안에 숨어있던 작가의 용기를 효명하는 것이 비평가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작품 속을 천천히 걸어보고 싶습니다. 사연을 좀 소개할게요. 9110님 반짝 혜진 작가님 환영합니다. 잘 들을게요. 네, 저도 반짝반짝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응원의 문장들이 있는데, 1867님 반짝, 혜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고급져서 반했어요. 저 힘내라고 해주시는 말씀 같은데, 감사합니다. 0786 쓰시는 분 반짝, 박혜진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연차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연차라는 제도가 있죠. 저는 오늘 휴가, 연차를 내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로 여행을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하영님 반짝. 아, 오늘 고은 작가님 대신 오신 분이시군요. 떨지 말고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여기선 누구나 환대하니까요. 제가 환대라는 말을 책에서 썼는데 바로 이렇게 저한테 환대를 해주시네요. 네. 제가 그 라디오 이렇게 DJ 처음인데, 네. 처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문학의 어떤 기운 안에서, 환대의 기운 안에서 편안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님, 아, 시간 되실 때 편집자님 인생책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사 나눠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힘을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막 후다다닥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2시간 동안 이 힘을 빌려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고은 작가님하고 저는 이렇게 다른 인연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윤고은 작가님이 민음사에서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그 책의 전담 편집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윤고은 작가님은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빈자리를 제가 이렇게 채우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버킷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뭔가 응당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함께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출판인들 사이에서는 그, 이, 북카페가 빛과 소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명랑하면서도 유익하게 또 작품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퇴근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요. 제가 만든 책,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뿐만 아니라 저희 하나의 루틴으로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영광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ave to Earth, Light 그리고 보이 파블로의 허니.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은 낯선 목소리네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윤고은 작가님을 대신해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사연이 좀 들어와서요.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윤고은 작가님이 동명이인 아닌 것 같고요. 윤고은 작가님이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편안함은 뭐죠? 믿고 듣는 박혜진 편집자님 진행. 너무 좋아서 누청 누워서 듣습니다. 편집자로도 평론가로도 작가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 카페지기로 만나니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는데 마치 친한 친구가 딱 선풀 이렇게 앞에 박아놓으면 다른 분들이 뒤에 다른 말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천군만마의 응원이었습니다. 정숙님, 혜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고은님과 또 그렇게 인연이 있으시군요.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 참 좋아요.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얘기해 주신 분 또 계신데요. 정은숙님, 떨지 않고 또박또박 당찬 힘찬 목소리 덩달아 좋은 에너지 뿜뿜 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북카페 들을 때 윤고은 작가님의 목소리는 딱 정오의 목소리다. 이 아침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12시에 너무 어울리고 그 12시부터 2시 사이에 윤고은의 목소리는 너무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사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편안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안도감이 듭니다. 네. 5690님 일주일 넘게 못 들었다가 북카페에 입장해 봤는데 고은 작가님이 부재 중이시군요. 박혜진 편집자님이시라는 이야기에 더 궁금하고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짝 등장합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궁금해하시고 재밌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편집자들이 책을 또 어떻게 만드나 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정숙님, 박혜진 작가님 이렇게 이쁘고 깜찍하시구나 라고 하셨는데 보라로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보라를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유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시간, 유물가의 산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상은 완벽한 통제를 내려놓고 외부의 힘을 기꺼이 받아들여 완성해낸 넉넉한 비대칭의 미학, 그 이름도 고운 백자 다랑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거대하고 둥근 백자. 다랑아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름처럼 밤하늘의 보름달을 똑 닮았지만 컴퍼스로 잰 듯 완벽하고 매끄러운 구형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김한기 하백이 평생을 곁에 두고 찬탄했던 이 유백색의 도자기는 어느 한 구석도 치밀한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다. 한쪽 뺨이 살짝 이질어져 있거나 허리춤이 둥그스름하게 주저앉아 특유의 덤덤한 비정형의 윤곽을 만들어내죠. 다랑아리가 이토록 자연스러운 굴곡을 갖게 된 것은 장인의 기술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흙의 무게와 불의 온도, 그리고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물리력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높이가 40cm를 훌쩍 넘는 다랑아리는 커다란 덩치 탓에 물레 위에서 단번에 끌어올려 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커다란 반구형 사발 두 개를 따로 만든 뒤 위아래로 입을 맞추어 거대한 몸통을 완성합니다. 필연적으로 덧붙여진 허리춤의 이음새는 형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죠. 섭씨 1300도가 넘는 가마의 맹렬한 불길 속에서 흙이 벌겋게 익으며 물러질 때 무거운 윗부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항아리는 결국 중력의 방향을 따라 주저앉고 맙니다. 완벽한 구형을 유지하려던 인간의 의도는 가마 안의 통제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 무력해지지만 다랑아리는 그 거대한 힘에 억지로 저항하며 깨지는 대신 자신의 형태를 느슨하게 허물어뜨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현대사회의 팍팍한 논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완벽한 대칭과 무결점의 결과만을 집요하게 강요받습니다. 내 삶의 모든 변수를 계산해내고 억지로 움켜지려다 끝내 마음의 뼈대가 부러지고 마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다랑아리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힘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깨를 늘어뜨림으로써 인위적인 완벽함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숭고하고 너그러운 여백을 획득합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불길이 물러난 자리, 중력이 빚어낸 비대칭의 둥근 윤곽을 간직한 채 세상에 나온 다랑아리는 우리에게 지적이고 단단한 미학적 반기를 듭니다. 쏟아지는 불길과 중력의 무게에 내 삶의 윤곽을 조용히 맡겨두는 것, 그 수용과 이지러짐의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 크고 고유한 세계로 이끌어준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간 카페인에 이어 두 번째 달에 달빛이 흐른다 듣고 왔습니다. 다랑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글쓰기 특강 같은 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글은 어떤 글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좋은 글이란 내가 쓰려고 했던 것과 전혀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의 비율이 8대 2쯤 혹은 7대 3쯤 있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들대로만 글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잘쓴 글은 아닌 거죠. 내가 쓰려고 했던 것과 전혀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함께 있을 때그 어떤 변주, 그다음에 의외성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더 좋은 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도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다는 감정에서 뭔가 더 멋있다라는 판단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완벽함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서 딱 틀에 맞는 형식에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느꼈을 때 자연스러움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그 조합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랑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더 곱씹어 보게 되네요. 사연 좀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수미님, 아, 그렇겠군요. 아무리 대칭으로 빚어도 가마 안에서 비대칭으로 변형되는 거였군요. 완벽함은 없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완벽함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의 상식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또 수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완벽함이라는 것 또한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이니까 그 완벽함에 너무 얽매이지 않을 때 오히려 다른 차원의 완벽함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정님, 다랑아리의 미학을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알았어요. 네. 다랑아리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기는 하지만 다랑아리가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평가받는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조선 백자 다랑아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알게 되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오늘 함께 읽으면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김선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시고 편안하세요. 끝날 때까지 귀 기울이고 함께 할게요. 네, 끝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네, 잘 해보겠습니다. 윤고은님, 윤고은 작가님, 너무 잘하시면 제가 좋으면서도 위태로우니까, 대충 하세요, 편집자님. 대충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어쩌지라고 해주셨는데, 윤고은 작가님은 이 글에서도 명랑함과 재치가, 네, 느껴집니다. 지금 대충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잘,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권도경님, 박혜진 작가님, 버킷리스트 이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즐거움이 목소리에 묻어나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오늘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약간의 설렘과 들뜸과 떨림과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 있어서 사실 다랑아리의 이미지와는 지금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잘 2시간 동안 목소리를 잘 구워서 좋은 항아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 소설 북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윤의 다리 참 예쁘다고, 그리고 강허 달림의 기다림 설레임.

0: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2: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네. 아, 저는 그 작가님 글로 보고 또 라디오로 많이 들어서 실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3: 네. 글보다 라디오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훨씬 더 부끄럽네요. 큰일 났네요. 네.
2: 아니, 저는 네. 그 사람의 글과 네. 그 사람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 그렇죠.
2: 근데 가끔 이렇게 만났는데 아 글이랑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있죠. 더 지나 보니까 네.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다. 더 알게 되면 네. 아, 역시 글과 굉장히 비슷하다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3: 그렇군요.
2: 제 염성주 작가님 제가 오늘 저희 일간 카페인에서 다랑아리 얘기했었거든요.
3: 네네.
2: 다랑아리 보면 약간 단단하고 좀 지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그러면서도 네. 약간 소탈한 이미지가 있는데 네. 작가님 좀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3: 네.

0: 항아리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제가 가슴이 쿵쿵 뛰면서 네. 무슨 칭찬을 저렇게 네. 해주시려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0: 네. 기대도 아, 저도 신기하네요. 네. 처음 배워서 네.
1: 근데 작가님도 지금 네. 수요일 목요일 하셔야 돼요.
0: 제가 지금 네. 잊고 싶었거든요. 잠깐 잊고 싶었는데 네, 아유 참 큰일 났네요.
1: 네, 지금 네. 쪽 지금은 그 건너편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제 한 이틀 지나면 이 자리에서 저와 같은 네, 네. 긴장감과 즐거움으로 또 하시게 될 텐데 네.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파이팅하면서 네.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윤공원 작가님이 지금 막 글도 보내주고 계세요. 아, 파리에서 듣고 계신 것
0: 지금요?
1: 같아요.
0: 지금요? 듣고 네. 계신 거예요?
1: 네. 그래서 와. 지금 5690님 네. 멀리서도 챙겨 듣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윤공원 작가님 챙겨 듣고 계시다는
0: 네,
1: 말이고.
0: 네. 북카페 애정이 느껴지신다고.
1: 네. 공원 작가님 애정 느껴집니다. 그러셨고 박준성님 박혜진 작가님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 북카페 진행하다 오신 건가요?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런 네. 따뜻한 환대의 아. 말들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것
0: 그쵸.
1: 같아요.
0: 네. 박준성님 댓글을 제가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아, 제가 끼어들 타이밍을 놓쳤네요, 타이밍을.
1: 아, 네. 긴장이 네. 되지만, 네. 작가님의 진행과 함께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겠는데, 네. 오늘 어떤 작품인지, 네. 네. 북클럽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니 라부 탄시라는 작가의 이름인데요. 작가 이름도 굉장히 낯설죠. 제목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죽음 뒤에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보통 아무런 책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소설을 손에서 집어들 때 작가 이름도 어렵고 제목도 이렇게 조금 낯설 만큼 어려우면 잘 손이 안 가는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네.
0: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상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를 함께 읽으면서 다음 책으로 뭐가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학도 처음 접했지만 이 소니 라부탄 씨라는 콩고 공화국의 작가란 말이죠. 네. 우리가 아프리카 정도는 사실 뭐 아프리카 대륙, 뭐 아프리카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독재 정권의 역사라든지 좀 반복되는 전쟁의 이면들 같은 것들은 좀 어설프게나마 들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과 역사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재현해 놓은 형상화해 놓은 이런 유의 소설을 접할 기회는 더더욱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말 야심차게 네. 좀 결정을 해봤는데요. 아 결정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많이 망설였던 네. 그런 책입니다.
1: 네. 네. 저도 익숙하지 않은 네. 그 언어권의 네. 작품인데 근데 그 이번 이 책이 네. 창비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책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제가 믿고 네. 의지할 구석은 바로 이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창비 세계문학선.
1: 네. 네. 그 민음사에도 네. 그 세계문학 전집이 있는데
0: 네, 있죠.
1: 그 전집들마다의 특징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논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의 정말 클래식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렇죠. 것들인데 그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이 서구 중심으로 이제 목록화되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뭐 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이런 그곳의 문학들은 좀 소외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슴푸레하게 알기로는 그 창비 세계 문학 전집은 좀 그런 소외된 국가의 네.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조금 더 풍요로운 느낌이고 사실은 뭐 어느 언어권, 어느 국가의 문학을 정전화된 방식으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배제하고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이 세계 문학을 바라보는 감시관이라든지 심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번역의 문제도 있고요. 네. 선별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콩고 공화국의 정말 유명한 뭐 현대 아프리카 문학의 고전이자 문제작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소니 라부탄 씨의 죽음 뒤의 삶 같은 것을 그래도 한국어로 번역

0: 기록된 것으로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싶기도 하고요.
1: 네. 네. 박주영님, 아프리카 화가의 그림은 봤지만 문학은 처음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정경희님도 지난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읽고 너무 마음 아프고 슬펐다고 그쵸. 보내주셨어요.
0: 제가 경고와 당부를 지난주에 네. 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네. 경고를 드렸다면 이 오늘의 소설 죽음 뒤의 삶은 사실 너무너무 잔혹하고 네. 낯설어서 경고 드릴만 합니다. 네, 사실은요. 네.
1: 저도 오늘 이 책을 다룬다는 얘기를 듣고 네. 책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신입사원 때 네. 그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출판사에 들어가면은 네. 이제 외국어로 쓴 원고를 네. 읽고 검토서를 써야 돼요. 그때 그 소설을 한 편을 읽고 이제 숙제처럼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해변 위를 굴러다니는 잘린 머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네.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카오스 상태여가지고 네. 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작품이 그 이후에 출간이 됐는데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의지와 운명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전 지금 네. 마르케스 생각했는데 네.
1: 남미 문학의 이제 뭐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이제 대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0: 어떡하나요?
1: 마술적 리얼리즘 네. 네 이러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지만 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이걸 하셨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네. 저희 그걸 좀 극복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너무 너무 죄송한 마음과 함께
1: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네. 갖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그렇죠. 네. 아마 북클럽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영화조차 제대로 못 보는지 아실 텐데 문학 작품은 이상하게 조금 더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죽음 뒤의 삶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얘기가 어떻게 가려고 초반부터 이렇게 휘몰아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자비한 폭력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소설 초반부터요. 막 휘몰아치는 막 자행되는 악행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각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설책 처음 받아드시고 카페인 분들께서 한 서너 장만 읽으셔도 이거 읽어봐라. 내적 고뇌에 휩싸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소설 자체가 1979년 발표작이고 콩고가 이 60년에 이제 벨기에령과 프랑스령으로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직후에 아마 국민들은 너무나 큰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향연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80년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암살과 저격과 이 초대 대통령을 너무 이제 폭력에 묵시록적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저격의 시간들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실한 지도자 한 명 없이 이 군부 정권 아래에서 말도 안 되는 독재 치하를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소니 라부탄 씨가 교사 출신이었는데 작가로서 느꼈던 그리고 작가이자 국민으로서 느꼈던 아주 깊은 절망과 분노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 가상의 공화국 카타말라라지 나지라는 이 가상의 독재 국가를 소설 안에서 세워서 이들의 독재 정권이 얼마나 폭력적이면서 또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이 무자비한 희극성을 낳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절절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 조금 잔인하게 묘사될 수밖에 없고 독재자가 휘두르는 이 소설에서 구원의 영도자라고 불리는 이 독재자가 휘두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폭력성들이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그야말로 놀랍게 그려져 있습니다.
1: 네. 네. 놀랍게 그려져 있는 이 책 오늘도 책 선물 있습니다.
0: 네. 네.
1: 작가님 말머리 뭘로 정할까요?
0: 이걸 선물 드리면 기뻐

0: 마셔야 할 텐데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이제 소설 중반만 딱 제가 항상 북클럽에서 강조드리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아무리 어려운 책이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책이라도 딱 50페이지만 넘어가 보셔라. 네. 저는 그런 팁을 드리고 있는데 이 책도 50페이지만 넘어가면 네.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으니까 네. 말머리는 작가 이름도 너무 길고 제목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콩고 정도면 어떨까. 콩고 문학이니까.
1: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콩고 문학을 대표하는 네. 이미지랑도 같이 네. 딱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머리 네. 콩고로 사연 남겨주시면 책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북클럽 잘 들을게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고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버디의 론리네스.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0: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니 라부탄 씨의 소설 죽음 뒤의 삶 속의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갈게요. 사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정경희님, 마의 고개가 50쪽까지군요. 잘 극복하길 바라며 읽어보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작가님,
2: 50쪽만 지나가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도.
1: 50쪽, 네. 왜 50쪽까지는 근데 힘든 건가요?
2: 아, 50쪽까지는요. 이게 사실은 소설은 줄거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잖아요.
1: 맞아요.
2: 이야기가 시간 순차적으로 시간 순대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라고 한다면 소설은 스토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무의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독자에게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들려줄까라는 이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플롯이 발휘된단 말이죠.
1: 네.
2: 그래서 그 플롯은 이야기가 벌어진 사건의 맥락을 시간이나 공간을 막 뒤흔들어 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도 이게 무슨 이야기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몰입감이 상당한 그런 소설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설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문제적 상황에 다가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스토리적인 기반을, 기틀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설 초반에는 다소간 극적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마의 50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만약에 힘들다, 좋은 작품일 가능성이 더 있는 거니까
2: 맞아요. 네,
1: 견디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2: 네.
1: 이승현님, 승숙 작가님과 함께면 리더스 하이 문제 없죠.
2: 아.
1: 이 러너스 하이를 리더스 하이라고 하신 거죠.
2: 그러네요.
1: 이게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처럼
2: 뭔가 명예로운 단어 같습니다. 리더스 하이 명심하겠습니다.
1: 네,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2: 네.
1: 2801님, 아프리카 문학은 처음이라서 궁금합니다. 지난주 책도 많이 아팠는데 많이 아픈 책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나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든 소설을 읽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2: 맞아요. 아마 작가분들이 한두 번씩은 독자분들께 그런 질문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라고 답하시나요?
1: 저는 그때는 어버버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두운 그 환경이라는 게 진실이 드러나는 혹은 딜레마가 드러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2: 그렇죠.
1: 어둡지 않고서는 또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진실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현실에서도 빛과 그늘이 있고 어떤 면에서든 고통

0: 응시하지 않고는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니까요.
1: 네. 1545님, 콩고하면 폭력, 무정부, 잔혹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 헤비급 타이틀 권투를 정치적으로 유치할 정도니라고, 네,
0: 그렇군요.
1: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콩고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고,
0: 네.
1: 그러나 그게 이제 문학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 책을 접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제 가상의 독재 국가를 이 소니라 부탄시라는 작가가 설정을 해놨고 그 안에서의 절대 권력자가 한명 등장합니다. 구원의 영도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말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호명이에요.
1: 네.
0: 구원도 있는데
1: 영도자.
0: 영도자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축약해서 이제 영도자라고 불리는데 이 소설은 이 구원의 영도자와 이 구원의 영도자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 단체의 수령, 마르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반군 지도자 마르샬이 등장하는데 이 구원의 영도자와 반군 지도자 마르샬의 수대에 걸친 기록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요. 이 안에서 소설의 첫 도입부는 이 구원의 영도자라고 하는 인물이 마르샬과 마르샬의 가족들, 그러니까 마르샬의 아내와 딸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처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참하게 처형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나 어떤 문학 작품에서 접한 것은 총 아니면 막긴칼뭐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여기서는 참이 구원의 영도자가 포크를 들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이 포크를 들고 계속해서 이 구원의 영도자가 머무는 푸른색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원의 영도자를 지키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위대, 경비대, 경호원들
1: 경호원들처럼.
0: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를 데려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르샬을 무릎 꿇리고 이제 마르샬과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다 무릎 꿇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영도자가 있는 푸른색 방은 널찍한 식당이 붙어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영도자가 포크를 들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밥 먹다가 지금 그 자를 데려왔습니다 하니까 포크 들고 뭐야 하면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큼직한 고기 덩어리를 자르는 데 쓰는 식사용 나이프를 이제 마르샬의 목덜미에 내리꽂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잔인한 대목들이 이어지는데 너무 웃겨요. 구원의 영도자는 포크로 마르샬의 목도 찔렀다가 그 찌른 포크로 다시 고기도 잘라 먹었다가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식사가 거의 끝나가는 와중에 마르샬을 어떻게 더 크게 위협할 것인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마르샬과 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잔혹하게 괴롭히거든요. 그때 마르샬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네, 난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이게 번역어라서 다소간 낯설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빨리 죽어버려. 뭐 이런 의미인데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거죠. 이 소설의 제목이 죽음 뒤의 삶이잖아요. 이 제목은 사실상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하단 말이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알 수가 없지만 죽음 뒤에 삶이라고 규정했을 때, 죽음 뒤에도 죽음이 이어지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환기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르샬이 이 영도자 앞에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유예하면서 이 삶을 버틸 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너무 흥미롭단 말이죠. 그리고 소니 라부탄 씨는 이 소설 자체를 한 편의 우화, 엄청난 소동극 풍자극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르샬이라든가 마르샬의 아내를 뭐 아버지 넝마, 네. 어머니 넝마, 딸 넝마, 아들 넝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넝마가 된 것처럼 누더기, 이 갈갈이 찢긴 옷가지처럼 느껴지듯이 이들의 신체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네. 이 영도자에 의해서. 이런 대목들을 보면 계속해서 뭐 영도자가 말해봐 마르샬 어떤 죽음을 죽고 싶나 라고 하면 난 이런 죽음은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다소간 낯선 단어들 문장들이 반복이 되면서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영도자가 얼마나 마르샬을 향한 이 엄청난 살의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이 마르샬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마르샬은 이토록이나 죽음에 저항하면서 구원의 영도자의 행동에 항거하면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이제 비겁한 생의 욕망이 아니라 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반군의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마르샬은 사망합니다. 마르샬은 사망하고 마르샬의 이게 너무 이제 잔혹한 장면들이지만 초반 50쪽만 넘어가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잔혹함이 조금은 덜어지는데 이 막 마르샬의 사체를 이제 막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막 먹이기도 하고 네. 막 이런 잔혹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거부하면 당연히 죽음을 맞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인내해서 이 샤르다나 같은 딸은 살아남거든요. 끝끝내 살아남아서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저항을 이어가고자 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소설 초반에 아주 격렬한 스토리로 보여주면서 이제 마르샬의 죽음 이후에 구원의 영도자와 이 가상의 공화국, 이 독재 국가는 또 어떤 이 삶의 전경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죠.
1: 우선 50조까지는 이런 잔인함들을 좀 견디셔야 합니다. 네. 정경희님, 아 너무 잔인해요. 저는 사흘 굶긴 개를 풀어놓아 사형 집행하는 것도 매우 잔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오수미님 죽은 뒤의 삶이 남은 자의 삶인지 죽은 자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라고도 하셨는데 아마 뒤에서 아마 그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니나 시몬의 미시시프 갓댐 듣고 와서 죽음 뒤의 삶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PS 북카페, 소니 라부탄 씨의 소설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진창숙님,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 유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가 이런 죽음은 싫다도 아니고 이렇게 죽기 싫다도 아니고 이게
1: 어렵죠.
0: 어려워요. 그래서 그책 앞부분에 있었던 문장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나는 부조리에 부조리를 쓰려고 했다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부조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부조리에 부조리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죽음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건 일단 죽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1: 그렇죠.
0: 어떻게 할수 없고 근데 이런 죽음은 죽기 싫다. 그래서 아, 그 부조리에 부조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엉망진창.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라고는 어떻게도 통용되지 않는 그 무질서와 혼돈을
1: 그
0: 써야 했던
1: 자체.
0: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도 드는데요.
1: 그러네요.
0: 네. 3661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니 내용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유영주님, 승숙님 말씀대로 50페이지까지가 마의 구간 맞군요. 책으로 간접 경험만으로도 아, PTSD 충분히 경험하겠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라서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군요. 좀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상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기는
1: 맞아요.
0: 해요. 네.
1: 좀 접하기 어렵고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독서의 묘미는 작가의 상상력을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독자인 나 자신의 상상력도 발휘해야 하는 것이 독서의 묘미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알수 없는 두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설 안의 내용이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무한을 다루고 있다면 그야말로 좀 겁이 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니 라부탄 씨라는 이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역사와 사회와 집단을 좀 자신들의 고통받는 국민을 좀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0: 상태를 극복해 볼 수 있을까? 문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작가로서의 사명감에 의해서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았던 어떤 독재와 폭력의 현실을 일깨우고자 이런 좀 무자비한 잔혹성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말 그대로 수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1: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마르케스나 이사벨 아엔데 작품을 언급할 때 마술적 사실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마술적 리얼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의 해설을 보니까 열대적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열대적 리얼리즘도 재미있는 말이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바흐친이 얘기했던 그로테스크한 리얼리즘을 떠올렸어요. 이토록이나 막 비틀린 상상력에 더해서 신체적인 과장을 통한 현실의 진실을 역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로테스크하지 않고는, 그로테스크하게 그려내지 않고는 이 현실의 진실을 길어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진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체성을 강조하고 왜곡시키는 뭐 성행위의 묘사도 그렇고요. 뭐 어떤 자꾸만 배설물에 대한 묘사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이 극한에 다다르는 욕망의 세계를 가감없이 들여다보이는 용기 있는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그럼 이제 죽고 싶지 않았던 이렇게는 죽고 싶지 않았던 그 인물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0: 그렇죠. 마르샬은 결국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영도자의 잔혹성은 그침이 없어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영도자의 사체로 좀 괴롭히죠. 괴롭혀서 계속해서 당연히 아내이고 자식인데 먹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이 거부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끝끝내 살아남은 이 샤르다나라는 이제 막내딸이 있는데요. 군데군데 블랙 유머와 해학을 섞은 장면들도 계속 즐비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마르샬의 아내와 샤르다나라는 막내딸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토사물 이제 구토해서 이 영도자의 푸른색 방에 카펫을 적신단 말이죠.
1: 네.
0: 그런데 그 영도자가 그 토사물 카펫에 미끄러져요. 그래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도자의 얼굴 왼쪽에 그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얼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샤르다나의 토사물에 넘어져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뺨에 묻었을 뿐인데 어떤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도자는 항상 그런 미신을 믿었대요.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은 항상 왼쪽에서 찾아온다. 그래서 모든 경호원들도 다 왼쪽에 자기의 왼쪽에 위치시키게 했거든요. 영도자가 걸어가면 그 경비대원들도 왼쪽에만 막 부다다다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왼쪽 뺨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고 그 영도자가 죽을 때까지 장례식 날까지도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룩을 마르샬의 검은 얼룩이라고 평생 불렀다는 거예요.
1: 네.
0: 이런 우스운 일화도 계속 삽입이 돼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그 영도자의 그 질서와 권위라는 걸 굉장히 조롱하고 이렇게 풍자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그래서 마르샬이 사망하고 사실은 마르샬의 아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아남은 건 막내딸 뿐인데 그 막내딸이 하필이면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간 문학작품의 클리셰를 손이라 부탄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막내딸이 너무 예뻐요. 너무 몸매도 예쁘고 어떻게 저렇게 흑인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감탄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거든요. 영도자도 이 마르샬의 막내딸의 미모에 홀려가지고 결혼하자 하면서 청혼해가지고 자기 침실로 불러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독재국가의 영도자 주위에는 항상 이런 미신 같은 걸 점치는 점성술사가 따라다니잖아요.
1: 네.
0: 점성술사가 함께 잠은 자되, 한 침대에서 잠은 자되 동침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열심히 참지만 너무 예쁘니까 동침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침대 위에 그 샤르다나의 머리 위에서 마르샬이 나타난 거죠.
1: 네, 죽었던.
0: 죽었던. 그리고 죽기 직전에 어떤 법복을 입은 자세로 그리고 목과 입과 뭐 이런 눈 같은 데서 피를 흘리는 광경으로 너무너무 무섭게.
1: 좀 그야말로 그로테스크하게.
0: 네, 너무너무 무섭게 나타난 거예요. 체포되기 직전에 마르샬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영도

0: 후보자는 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서 막그 경비원 부르고 막 경호원 부르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장면들도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막 마르샬은 당연히 죽은 영혼이고 이게 환영인지 영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도자의 눈에 보이니까 이게 너무 극도의 두려움에 막 총을 막 난사하기도
1: 난사를.
0: 하고 네. 여기 나와요. 총을 뭐 3시간 몇 분, 몇 초까지 막 난사하고 제풀에 지쳐가지고 막또 침대 그 기둥에 머리를 박고 막 용도자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이 조국의 배신자, 인민의 대의를 압살한 자로서 마르샬의 이 죽음을 막 선전하는 막 너무 홍보하는 막 그런 일들도 이제 영도자가 자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마르샬의 환영인지 영혼인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신의 딸을 범하려고 할 때마다 마르샬이 등장을 하니까 나중에 거의 뭐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 와중에 점성술사도 이제 내쫓아버리고 또 다른 자기의 말잘 듣는 그런 점성술사를 끌어오기도 하고 근데 말잘 듣는 점성술사니까 영도자가 막 나와가지고 나 지금 군중들한테 강연하러 가는데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연할 건데 이몇 시간 동안 별일 없겠지? 이렇게 물어봐요.
1: 너무 사사로운 것을.
0: 그렇죠. 너무 짧은 시간을 물어보니까 이 점성술사도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점성술사는 말잘 듣는 고분고분한 영도자의 충신이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기는 군중 속에 강연하러 갔는데 군중들의 눈에도 마르샬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난리가 납니다. 마르샬 아니야? 마르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르샬은 죽었다고 했는데 내 눈에 분명히 마르샬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야 조용히 해총 맞아 막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또막 한단 말이에요. 군중 속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마르샬의 이런 목소리들 이런 문구들이 계속 도시 곳곳에서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막이 용도자가 자기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하고 그런 뭐 언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용도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언제나처럼 충성스러운 자들이 자기 손에 도시를 되돌려 주기를 기다렸다. 뭐 이런 문장처럼 군중들의 쑥덕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누구라도 마르샤를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막 늘어나니까 용도자는 또 두려움에 떨면서 마르샬과 관련된 일가 친척들을 단두대위로 끌고 가서 처형하고 그걸 또 군중들에게 본보기로 삼고 이런 무자비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막내딸 샤르다나를 사모했던 이 주치의에 의해서 샤르다나가 이 도시 외곽에 호텔로 옮겨지거든요. 그 호텔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죽음 뒤의 삶이라는 호텔이었어요. 그 죽음 뒤의 삶이라는 호텔은 다분히 좀이 구원의 영도자를 싫어하는 반란군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샤르다나가 그 호텔에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뿌리고 그 돈으로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제 사게 해서 나는 이런 죽음을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마르샬의 문장들을 온 나라 곳곳에 낙서운동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또 영도자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검은색을 없애버려요. 아무도 검은색을 쓰지 마라.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는 장례식 치르던 사람들이 막 처형당하고 그래요. 검은색 옷 입었다고.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독재 군부 하에 이 인간을 너무 소모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죠.
1: 네, 어떤 폭력의 악순환이 어떻게 이제 이행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하문이님, 실제 콩고의 현실과 그 비참한 내전이 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용기 있는 작가일 것 같아요. 그걸
0: 맞습니다.
1: 썼다는 것이.
0: 네.
1: 네. 이 폭력이 어떻게 더 이어질지 올라프 아널즈의 스파이럴 듣고 오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소니 라부탄 씨의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독재와 쿠데타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처음에는 좀 잔혹하고 무서운 얘기 중심이었다면
1: 네.
0: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1: 맞아요.
0: 좀 희극적인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1: 네. 그래서 마르샤를 분명히 영도자가 죽였는데 여전히 이제 이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증거인 마르샬이 계속해서 이 어두운 영혼으로 계속해서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르샬을 막 회유하는 장면도 나와요. 마르샬, 분별심을 가져. 나한테 이런 식의 고문은 이제 충분히 했잖아. 자네가 나보다 더 악랄해? 지금? 뭐 이러면서 막 회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샬은 죽었으니까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눈살을 찌푸린다거나 이런 표정으로만 나오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0: 하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막 영도자가 여기저기 마르샬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제 막 총을 쏘는 거죠. 막 83개의 탄창을 막 비운다든가 5시간 동안 총을 쏜 적도 있대요. 그러다가 이 영도자를 말리려고 달려오던 충성스러운 병사들까지 막 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배고파지고 허기지고 화도 좀 가라앉으면 또 애원하는 거예요. 마르샬, 그만 좀 열대적으로 굴어, 마르샬, 막 이런 표현도 막 쓰고.
1: 별로 이렇게 실력이 좋지는 않은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조준력도 형편없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 나한테 그런 권리는 인정해줘야지. 계속 이러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막 나중에는 막 혼자 위안도 삼아요. 그래, 넌 말도 못하고 나타나는 것밖에 못하지? 됐어, 무시할 거야. 막 하면서 혼자 삐져가지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어떻게 이 마르샬의 흔적을 이 도시에서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죠. 내가 영도자로서 보다 더 충성스럽게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마르샬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없애야 될것 같은데,
1: 그렇죠.
0: 아, 근데 이 나라에 계속 마르샬 문학이 퍼지는 거예요. 네, 음지에서 자꾸만 마르샬이 했던 말들이 모음집으로 막 인쇄돼서 돌아다닌다거나, 그리고 마르샬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이 막 돌아다닌다거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마르샬 얘기 같아. 이런 가수도 등장하고, 이런 게 너무 이 마르샬 문학을 이제 사람들이 마르샬의 복음 혹은 통과 문학 뭐 이렇게 막 추앙하면서 은밀하게 손에서 손으로 이 원고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의 영도자는 너무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그런 좀 알쏭달쏭한 가사말을 붙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막 데려다가 총살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러거든요. 교수형에 처하고. 그리고 뭐어 이런 좀 마르샬을 연상시키는 이 책들, 말들은 불쌍하다, 이런 걸 출판한 편집자를 또막 데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구금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술 생산 활동이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도 나와요. 그래서 풍자 문학으로서 이 독재 정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예술적 자유 활동을 억압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마르샬의 말들이 검은색 페인트로 쓰여졌다고 해서 온 나라에 검은색을 금지했던 것과 같이 이제 너무 재밌는 게 그야말로 구원의 영도자였던 사람도 이제 시대가 저물고 구원의 영도자도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구원의 영도자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독재 정권이 이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영도자가 처음에 마르샬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구원의 영도자가 죽었을 때이 48일간의 전국적인 철야 애도 기간이 발표됐고, 그 과정에서 뭐 마르샬이라고 하는 쪽지를 써가지고 꽃다발을 갖다 놔요. 마르샬이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무례한 꽃다발이라고 하면서 이 경호대원들이 72번 치우지만 72번 꽃다발이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 영도자의 무덤으로 되돌아오는 그 72번의 꽃다발을 나중엔 아무도 치우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례식에 마르샬이 막 참여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산자들조차 제대로 살 권리가 없는 곳이다, 이 콩고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고 죽은 자들도 완전히 죽지 않는다라는 설정에서 출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르샬의 영혼이 곳곳에서 이 구원의 영도자의 대를 이은 이 독재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에, 절망에 빠뜨리는 대목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너무 웃겨요. 독재자들은 당연히 이제 대를 이어서 바뀌는데도 이들의 독재 방식은 바뀌지 않고, 또이 소설에서는 해외 열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죠. 해외 열강? 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싶지만 정확하게 기술되진 않지만,

이 콩고가 내전을 거듭하고 계속해서 군부 독재가 이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든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 자체가 그래서 소련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0: 되고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계속 지니까 당연히 그 빚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을 계속 징수합니다. 몸세, 땅세, 자녀세, 영도자에 대한 충성세, 경제부양, 노력세, 여행세, 애국세, 용병세, 무지와의 전쟁세, 토양보존세, 사냥세, 뭐 말도 안 되는. 무지와의 전쟁세는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 이 자체가 무진데.
0: 그렇죠. 너무나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수탈에 가깝도록 징수하기 시작했고, 뭐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해서 마르샬이 있었어야 해. 마르샬이 있었던 때가 그나마 사람 살던 시기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을 계속해서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1: 극과 극은 만난다는 말이 생각나요. 극단적인 어떤 마술주의 같은 것이 극단적인 사실주의와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영주님, 북클럽 아니면 콩고풍 그로테스크를 경험하기 선뜻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낮방송으로 들어서 다행이군요. 그러게요. 이걸 밤에 들었으면 꿈에 나왔겠죠. 네.
0: 그러니까요.
1: 5690님, 비상식적이고도 무자비함과 거기에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움까지 더해진 영도자의 모습은 현실보다 덜하다라는 참담함도 작가는 이야기에 담아내려 했던 걸까요?
0: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비상식적인 무자비함과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움 이런 부분들은 이 구원의 영도자 1세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등장했을 때그 아들은 또 시를 썼단 말이에요. 시를 썼는데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그 아들을 아버지 마음장이라고 불렀는데, 영도자 아버지 마음장이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등극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구절들은 너무 우스꽝스럽죠. 유르마 아카데미 작가협회는 그가 자기 의붓 형제를 살해한 해에 그를 올해의 공화국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너무 이 소니 라부탄 씨가 얼마나 격렬한 저항감으로 이런 구절들을 써내려갔을까가 느껴집니다.
1: 네. 사라 브라이트만의 딜리버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소니 라부탄 씨의 죽음 뒤의 삶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경희님, 죽음 뒤의 삶 승숙 작가님께서 미리 근육을 풀어주셔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꼭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근데 작가님, 이 소설 원제는 죽음 뒤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1: 오, 그러게요. 원제는 뭐라고 나왔었죠?
0: 이게,
1: 네.
0: 죽음이라는 말이 없고,
1: 맞아요.
0: 반쪽의 삶?
1: 맞아요. 반쪽짜리 삶?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죽음이 번안으로 붙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 소설의 내용을 좀 숙고하게 된것 같은데, 좀 죽음마저도 어떤 저항의 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기묘하게 유예되고 연장되는 지옥 같은 악순환? 그 자체를 이제 죽음의 기운이 엄습한 콩고공화국에 대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네.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1: 그래서 지금 소설 중후반부로 갈수록 블랙 코미디와 공포의 결합 같은 것들이 되어서 점점 더이 기묘한 풍자극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영도자가 막이 금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등극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뭐 온갖 이그 뭐랄까요? 너무 숱한 작가적 성공을 그 영도자가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군중들 사이에서는 자꾸만 이제 이두 번째 영도자가 종신군주 헌법을 제정하고 그마저도 막 문학적으로 막 현란한 수사로 막더 씌우거든요. 그리고 국민투표에 대한 시위를 막 지어가지고 영도자가 막 돌려요. 그리고 전국의 집집마다 막문 위에 헌법을 써놓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지옥이야! 라는 말을 이제 소리를 한번 친 다음에 지옥은 죽게 될 거야. 언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나라 자체가 지옥이야라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더 이상은 이 카타말라나지라는 국가명이 쓰이질 않고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아, 뭐 마르샬의 시대를 계속 그리워하고 하다 보니까 그또두 번째 영도자, 세 번째 영도자 계속 갈수록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0: 못 쓰게.
1: 금지시키거든요. 네. 거리에서 모두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이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어떤 주교가 사망해서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그 장례식에서 군중을 향한 발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여 재림하실 건가요? 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매 절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찬송가일 뿐인데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이제 모든 군중을 살해하는 이런 엽기적인 발포 행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막, 온 나라가 막 지옥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적힌 전단을

0: 10kg씩 막 도로 위에 흩뿌리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도자는 또 그런 전단은 다 수거해서 불태워버리라고 막 해서 사람들이 막 긴 행렬을 이루어서 광장에서 전단을 지우고 뭐 줍고 이제 불태우고 막 하는데 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이런 지옥과 연관되는 책과의 전쟁은 9년 9개월 10하루 동안 계속되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음악 작품들도 모두 그 악보가 불태워졌다고 하고요. 지옥은 또 고통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가지고 전 국토에서 고통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발설하는 순간 체포되는 거죠. 뭐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너무 우스꽝스러웠던 거는 이제 이 두 번째 영도자가 어느 날 식사 중에 식사를 마치고 또 거울을 보고 이를 닦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이마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영도자가. 그래서 이마를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비춰보니까 지옥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도자의 이마에 검은색 잉크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욕실로 달려가서 막 이마를 씻고 난리가 났죠. 근데 글자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서 밤새도록 자기 이마를 문지르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의사를 불러서 피부를 긁어내게 했는데 단어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쓰인 부분에 피부 자체를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피부를 걷어내니까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뼈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구원의 영도자들은 대를 이어서 자꾸만 마르샬의 환영을 보고 잠자다가도 마르샬한테 뺨을 얻어봤거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는데 이마에 지옥이 써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마에 노란 띠를 두르고 군중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노란 띠를 뚫고 지옥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군중의 신임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산채로 태워버릴 것을 이제 아들들에게 요구하고 뭐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제 사파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에 수대를 이어서도 독재 정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반군부 이 지하 정권이었던 마르샬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결말은 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내부에 계속해서 마르샬과 영도자의 세력이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이 도시를 엄습하고 있는 커다란 죽음 같은 어둠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벌어지는 이런 독재 정권의 명과 암은 사실 70년대의 군사 독재를 실제로 경험했던 이 소니 라부탄시 작가의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아주 폭력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세계관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너무나 이 시각적으로 이 군부의 폭력성을 각인시키려는 장치로서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1: 네. 오늘 염승숙 작가님과 함께 열대적 리얼리즘 콩고 문학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작품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게 될까요?
0: 네, 다음 주는 아주 오랜만에 한국 소설로 돌아와 보려고 하고요. 안보윤 작가의 소설이고요. 되게 재밌는 제목이죠. 2만 원만 빌려줘.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너무 재밌겠네요. 네. 오늘 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방송 앞두고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카페인 분들의 응원 덕분에 일단 무사히 하루는 넘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말씀드릴게요. 2801님 그리고 5896님 콩고문학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반말리 앤 더 웨일러스 리뎀션 송 듣겠습니다. 카페인 여러분 오늘도 고운 하루 보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지난 2주 동안 가을맞이 선곡으로 가을의 발라드 전해드렸는데요. 선곡을 하다 보니까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 주까지 한 주 더 같은 주제로 플레이리스트 꾸며보겠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남자 가수들의 노래로만 준비했고요. 오늘은 프랑스어권 샹송, 내일은 이탈리아 깐소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싱어송라이터 장자 골드만의 멜랑콜리안 샹송 듀, 부드러운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목소리로 1980년대를 평정했던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장저 골드만의 1987년 히트곡 Do, 부드러운 이었습니다. 세맥 플레이리스트, 프랑스 남자 가수들의 가을 발라드. 이번에는 영화배우 겸 가수 파트릭 브루엘의 1989년 빅 히트곡 Je te le dis quand même, 어쨌든 너에게 말할 거야 입니다. 그 시절 파트릭 브루엘의 콘서트장에서 여성 몇 명은 실신해서 실려나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아마도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 Je t'aime가 나오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의 라이브 실황 앨범을 들으면요, 지나친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소리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란한 라이브 버전이 아닌 피아노와 파트릭 브루엘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스튜디오 앨범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샹송은 대중음악과 클래식, 영화음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뮤지션 윌리엄 셸러의 대표곡입니다. Un homme heureux, 행복한 사람. 그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부른 스튜디오 라이브 음원으로 전해드립니다.

On aurait pu se dire tout ça ailleurs qu'au café d'en bas.

피아노 선율과 남자 가수들의 목소리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Patrick Bruel의 Stulli Gang Mem 어쨌든 너에게 말할 거야. 이어진 노래는 윌리엄 셜락의 Un Homme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 가을 남자들의 발라드 샹송. 이번에는 헝가리계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미셸 조나즈의 노래 레주엘 바세 지나간 시간들 들으시고요. 이어서 배우 겸 가수 마크 라브안의 누블리 자메 절대 잊지마 이 두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셸 조나즈의 레제르바세, 지나간 시간들, 이어진 곡 마클라반의 누블리쥬아메, 절대 잊지 마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아주 오래전의 샹송을 준비했는데요. 그 당시에 큰 인기에 힘입어서 가수들의 오리지널 버전 외에도요, 폴 모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악단의 연주곡으로도 잘 알려진 멜로디의 노래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선 이런 연주곡을 경음악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곡 골라봤습니다. 알제리계 가수 앙리코 마시아스의 1977년 샹송 Je peur, 나는 두려워요. 싱어송라이터 미셸 델베쉬의 1974년 곡 La maison est en ruine, 무너진 집. 미셸 사크두의 1973년 히트곡 La maladie d'amour.

사랑의 아픔. 그리고 세르주 라마의 1973년 곡 주시 말라드 나는 아파요. 익숙한 선율의 샹송 네 곡 전해드립니다.

추억의 노래였죠. 1970년대 샹송 네 곡 들으셨습니다. 순서대로 앙리코 마시아스의 제베르, 나는 두려워요. 미셸 데파쉬의 La Maison est en ruine, 무너진 집. 미셸 사르투의 La Maladie d'amour, 사랑의 아픔이었고요. 네 번째 곡, 세르주 라마의 Juicy Malade, 나는 아파요 였습니다. 제목은 부정적이고 좀 나약한 느낌이지만요. 실제 노래를 들으면 가수들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고 멜로디도 그렇게 슬프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준비한 곡들은 듣는 것만으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나른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프랑시스 가브리엘의 1999년 노래 옥세종, 비수기. 벤자민 비올레의 2003년 곡 옥라비, 삶 너머에. 에티엔 다오의 1996년 곡 수당, 갑자기.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 세 곡 이어드립니다.

근사한 분위기의 샹송 세 곡이었죠. 순서대로 프랑시스 가브렐의 옥세종, 비수기, 벵자민 비올레의 옥라비, 삶 너머에, 그리고 에티엔 다오의 수덩, 갑자기였습니다. 세계 음악갱 토요일 1부 세맹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평일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가을 남자의 샹송, 싱어송라이터 미셸 폴라레프의 1989년 곡입니다. Goodbye, Marilu. 이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음악 기행.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독일의 국민 음악이라 불리는 스타일이자 문화 슐라거입니다.

독일의 공업도시 도르트문트 그로세 웨스트팔렌할레는 매년 10월 하순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유서 깊은 음악 축제 슬라거붐이 열리거든요. 작업화, 아찔한 하이힐, 야구 모자, 핑크색 모자, 형광 깃털 스카프, 독일 전통 의상 등등 이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입니다. 슬라거, 독일 팝 음악의 한 갈래를 지칭하는 키워드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필라멘트들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와 유럽 유행 음악 사이에서 태어난 슬라거는 바야흐로 독일의 파티, 댄스, 차분한 감상까지 아우르며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음악이 된 지 꽤 되었습니다. 원세계의 전통 의상을 걸치고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기타, 트럼펫 등을 연주하던 악단은 바야흐로 힙합, 일렉트로니카까지 접수한 지 오래입니다. 슬라거를 호의적으로 탐사한 영국 저널리스트 로버트 바운디의 설명을 들어보죠. 슬라거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무심하게 장조 코드와 키치적인 분위기로 바꿔놓는 것이다. 마치 현대 유럽 팝 음악의 세탁기에 엉뚱하게 들어간 빨간 양말처럼 모든 것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슐라거는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 폴크스 뮤지크와 유럽의 경가극 오페레타와 카바레가 융합되면서 초창기 스타일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되고 복잡한 코드 진행을 무시하고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조의 멜로디, 사랑과 이별, 고향을 그리는 마음 등 이 세속적인 소재를 다분히 감상적으로 노래하는 슐라거는 처음부터 예술성보단 대중의 휴식과 위안, 나아가 파티를 위한 배경음악을 자처했습니다. 이 원칙은 댄스 음악, 힙합, 일렉트로니카를 접수한 지금까지도 철저히 고수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의 부유층, 베를린의 힙스터들, 라이프지의 미대생들, 함부르크의 건축가들은 슐라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군요. 하지만 나머지 독일 사람들은 슐라거 음악을 담은 음반을 사고 공연 티켓을 구매한답니다. 슐라거는 독일 음반 산업의 중추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공영 방송사가 슐라거 축제인 슐라거 붐을 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는 사실이 그 인기를

1982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A Little Piece가 흘러나오고 있죠. 잘 알려진 노래지만 이 곡이 20세기 슐라거의 공식을 충실히 반영한 노래라는 사실은 그만큼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슐라거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주요한 공식이 되었다는 사실도요. 쉽고 직관적인 멜로디, 특정 국가의 음악색을 뺀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는 모두 슐라거의 문법에서 나왔다네요. 훗날 유로팝의 분수령이 된 아바의 음악성 역시 슐라거가 자양분이 되었다죠. 뿐인가요? 이후의 신스팝 유로댄스에서도 슐라거의 기여도를 무시하기는 힘들다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가 가벼운 오프닝입니다.

오페라 가극과 카바레를 만나 탄생한 후에 당대 주류 팝 스타일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도 독일 대중의 매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상 음악 슐라거 만나봤습니다. 주요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방금 들은 곡부터 소개해드리죠. 헬렌 피셔가 부른 Und morgen frühkus ich dich wach.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널 입맞춤으로 깨워줄게. 2006년 발표곡이었고요. 발표했을 당시 21살에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가수였는데요. 뭐 그 이후로 한 십수년 동안 슐라거 장르 내에서는 스타덤을 갖게 되었고 이 곡의 데뷔 시절의 첫 무대가 오늘 뮤직비디오 소개된 그 영상인 것 같은데요. 당시 40대에서 60대 그런 선배 슐라거 가수가 주요로 출연하는 주말 낮 공영방송의 슐라거 프로그램 그 무대였다네요. 파격이었겠죠. 40에서 60대 대선배들의 노래가 주로 들려오던 가운데 이런 젊은 피의 수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메인스트림으로 확산된 계기는 7년 후에 뭐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 결승 진출한 참가자가 이 결승곡으로 부르면서 독일 대중음악 전반으로 이게 확대가 됐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앞서 소개한 대로 팝이나 댄스, 힙합 뭐 다른 장르의 요소들이 매우 빠르게 또 흡수가 된 모양이지요. 그리고 콩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리듬 쿵짝쿵짝 이 분위기가 아바풍이다라는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먼저 들으신 곡은 60년대의 Merci Cherie로 유로비전에서 큰 인기를 끈 우도 유르겐스트의 80년대 발표곡이었고요. 슐라거가 한 70년대까지 한 십수년 인기를 구가하다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 곡이 나왔을 당시에는 별 재미가 없었답니다. 우도 유르겐스가 좀 특별한 이유는 이 앞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도피성 주제들이 많잖아요. 도피 판타지라는 이 슐라거 특성을 메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서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나중에 독일권 그 독일어권 중년 남성의 영원한 판타지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그런 곡으로 대표된다는데 가사 뉘앙스가 한 가장이 저녁 식사 후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이 소시민적 삶에서 도망쳐 뉴욕,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상상에 빠지는데 결국 터벅터벅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슐라거의 그 문법으로는 맞지 않죠. 뭐 이렇게 판타지가 깨지는 이런 서사는 우도 유르겐스의 이런 곡으로 약간 작가주의인가요 이게?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던 과정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흥미로운 지점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내륙 국가 라오스는 나름의 고유한 서사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어 만든 수상가옥, 발효시킨 민물 생선 빠덱, 찰밥. 이것들은 독특하지만 특별히 고유하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대나무로 만든 라오스의 악기, 캔. 이것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개의 대나무 파이프를 이어붙여 만든 라오스의 전통악기 캔은 중국의 쉥, 한국의 생황, 일본의 쇼와 비슷합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대나무 관악기를 총동원해도 라오스의 캔만큼 음계와 리듬과 효과 면에서 독특한 음색은 없다고 하죠. 동남아시아 문화연구에 평생을 바친 프랑스의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캔 거장들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치 신체 기관처럼 맥박이 뛰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절정에 이르면 체면에 빠진 것처럼 기기묘묘한 리듬을 탄다. 고대 라오스 민족은 이 악기를 연주하며 불교 경전의 말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몰람이라는 이름으로 라오스 나아가 태국에 사이키델릭 록, 펑크, 소울의 형질을 바꾸며 어디에도 없을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만들어냈죠.

몰람, 라오스어로 장인을 뜻하는 몰, 그리고 리드미컬한 읊조림 노래를 뜻하는 람, 두 가지가 결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몰람은 음악 스타일인 동시에 노래의 거장을 뜻합니다. 고대 란상 왕국 시대에 라오스 문화권에서 발전했고 18세기 시암 왕조 시대의 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라오스 영토 이산을 편입한 후부터 몰람도 태국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태국은 라오 이산 방언을 음악과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즉흥 랩을 하는 것 같은 이산 특유의 가창 스타일과 함께 라오스 전통 악기 캔 특유의 음계를요. 캔이 베이스처럼 음을 지속하는 위로 라오스 현악기 핀, 이것의 현란한 멜로디와 랩 같은 노래, 통나무 실로폰 퐁랑이 비트를 더하면 최면적이고 주술적이면서 경쾌한 몰람 음악이 완성된다네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이산 지역에 미군 기지가 건설되면서 영미 락, 소울, 펑크, 사이키델릭 음악이 유입되었고 몰람은 라오스와 태국의 고유한 록 음악의 토대가 되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라오스의 고전 민요의 매개였던 악기 캔을 중심으로 발전한 음악으로 20세기의 라오스와 태국의 고유한 사이키델릭 락 음악 문화를 다진 몰람을 만나봤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렇게 음반에 기록되고 또 무대 공연 형태로 60, 70년대를 거치면서 21세기까지 발전사를 샘플링할 수 있는 그런 두 곡이었는데, 그 이전 시기에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몰람 음악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의 플랫폼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 성조에 따라 선율이 움직이는 그런 독특한 그런 창법이라고 해서 일단 뭐 이게 작곡되어지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언어의 그 고유의 성조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선율일 것이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읊는 이야기. 뭐 이렇게 원형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오누마 싱시리의 솜땀, 파파야 샐러드죠. 솜땀 파는 여자 들으셨습니다. 마이카 솜땀. 2010년 영국 레이블이 또 편집반으로 발표한 사운드 오브 시암 수록 버전이었고요. 발표 시기는 대략 64년부터 75년 사이 어디쯤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곡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The Paradise Bangkok Mollam International Band. 거창하죠. 영국의 수집가, 앞선 첫 곡을 발굴한 영국인과 태국인 수집가가 의기투합해서 본격적으로 몰람 음악을 소개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결성된 밴드라는데요. 그들의 데뷔 음반 21st Century 몰람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제목이 쾅노이 차올레이, 바다 집시의 아기 사슴. 차올레이, 바다 집시는 태국 남부 그 안다만해 연안에 사는 유목 어민 민족을 뜻한다네요. 아무튼 이런 독특한 댄서블한 사운드로 클럽과 라디오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런 형식을 또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힙스터들이죠. 자석처럼 끌어당겨졌다,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이티즈도 엔하이픈도 쿵쿵 K-POP의 새 리듬이 된 브라질 펑크 이틀 전 한국 연합뉴스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K-POP 아이돌 그룹들이 브라질리언 펑크 특유의 묵직한 드럼과 빠르고 반복적인 리듬을 받아들인 곡들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특히 지금 들으시는 에이티즈의 히트곡 Bad는 펑크 리듬에 맞춰 가슴을 튕기는 동작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죠. 새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브라질리언 펑크는 1980년대 후반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발전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스타일을 뜻합니다. 혹시 마일리 펑크 또는 펑크 카리오카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브라질리언 펑크와 거의 같은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새음행에서는 이 스타일의 유래를 보다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펑크 카리오카를 택했습니다. 이제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도 산 꼭대기까지 이 빼곡히 집들이 들어찬 빈민가 파벨라로 갑니다.

펑크 카리오카는 1970년대 후반 히우지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주말마다 거리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를 특별히 마일리 펑크라고 불렀는데요. 마일리는 포르투갈어로 춤, 무도회를 뜻하죠. 파티를 주도한 당시 브라질 DJ들은 미국 소울 펑크 R&B 음악 LP들을 대거 수입해서 틀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미국 마이애미 라틴 공동체에서 탄생하고 유행한 라틴 힙합 스타일의 LP들도 수입해 틀기 시작하면서 파티의 주류 리듬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자양분으로 브라질 음악인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음악이 바로 펑크 카리오카입니다. 참고로 카리오카는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 출신을 뜻하죠. 브라질 현지에서는 그냥 펑크, 펑키라고 부른다는데요. 미국의 펑크와의 공통점?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국 블랙뮤직을 원형으로 삼고 있지만 마이애미 힙합신과 라틴 공동체의 댄스 음악을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즉 EDM의 틀에서 재구성했으니까요. 그 결과 미국 힙합보다 훨씬 더 미니멀하고 거친 비트, 빈곤, 차별, 폭력, 욕망을 여과 없이 자극적으로 표출하는 가사, 여기에 보컬을 잘게 쪼갠 뒤 재배치하는 보컬 찹스, 보컬을 드럼비트처럼 배열하거나 음높이, 즉 피치를 달리하는 챈트를 내세운 펑크 카리오카 독자적인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 파벨라의 거리 댄스 축제 마일리 펑크와 EDM을 모태로 미국 흑인 음악 마이애미 라틴 힙합을 접목해서 1980년대 후반에 등장 바야흐로 요즘 케이팝의 최신 트렌드까지 접수한 스타일 펑크 카리오카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 곡이었습니다. 브라질 아티스트 아니타의 2013년 데뷔 음반 수록곡이자 대히트곡인 쇼 다스 보데로사즈 당당한 여자의 무대 들으셨고요. 두 번째 곡은 2017년 브라질의 MC 피오치의 발표곡이었는데 이게 이후 글로벌 리믹스로 또 발표되면서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친 그 버전 들었습니다. 붐붐 템템. 브라질의 MC 피오치를 비롯해서 미국의 퓨처, 콜롬비아의 제이 발빈, 스페인의 호안 마간, 영국의 스테플론 돈까지 합세한 버전이었습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빨리빨리 오늘 할 일이 몇 개나 남았는지 알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랩가사도 써야 되고 안무도 외워야 되고
3: 아 wait a second hold up 이샤 I can't breathe right now 우리 대화에도 쉼표가 필요해요
2: 쉼표요? 쉼표는 글 쓸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 지금 글 쓰는 거 아닌데요?
3: 아 이샤 so cute 제 말은 우리 하루에 쉼표를 찍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0: When you write a sentence without commas, you end up gasping for breath too, right? People get tired when they live too busily as well, Isha.
1: 오, 그러네요. 저는 바쁘게 살아야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서 막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리아씨 말대로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제 잠시 쉼표를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멍도 때려보고.
0: Isha, now that you've added a comma, you decided to take it slow and rest, right? 쉬는 것도 너무 급해요, 이샤씨.
1: 제가 성격이 너무 급했네요. 좋아요. 오늘은 쉼표 찍고 천천히 쉬어보겠습니다. Hello, I'm DJ Isha, and I want to add a cute little comma to your busy day.
0: Hello, I'm DJ Aria, and I want to relax and listen to the radio with you.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엑신입니다.
0: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엑신의 이샤, 샤디입니다.
1: 스페셜 DJ 아리아, 랑디입니다.
0: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게요. 독일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골 라이프를 전해주는 크리에이터이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방송인 에밀리 도른입니다. 어서 오세요.
1: Today's guest on Either 한국어 is Emily Dorn, a creator and TV personality who shares country life. Welcome.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4년 된 도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오, 반갑습니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네. 저 이제 친언니 요즘 한국에 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언니랑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언니는 저보다 한국을 너무 사랑하니까

0: 그러니까 진짜 여기저기
1: 진짜요?
0: 많이 다녔어요.
1: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쉼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쉼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2: 저는 일단 바쁜 하루를 보내고 좀 일도 좀 바쁘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바쁘고 나서 텀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엄청 바쁘게 달렸다가 좀 쉬는 시간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쉬는 시간 약간 엄청 길어도 안 되고, 적당히 적당히 길면서 그 시간에 제가 잘 충전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바쁘게 달릴 준비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쉬는 시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에미님은요?
0: 저는 이제 도시랑 시골 왔다 갔다 많이 하다
2: 네.
0: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오래 있었다가 뭐 바쁜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 필요할 때 시골 가면은 확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리세트 돼요.
2: 와, 대박.
1: 진짜 그럴 것 같아요.
0: 완전, 네, 완전 자연이도 있고 초용초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와, 휴식이다 이런 것좀 느낄 때 있어요.
1: 너무 좋은데요?
2: 그니까요.
1: 저도 아리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또 쉬기만 하면 약간 불안해져가지고, 또 바쁘게 달리다가 뭐 하루 이틀 쉬고 이럴 때가 제일 또
2: 맞아,
1: 쉬는
2: 맞아.
1: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2: 그쵸.
1: 쉬면 또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2: 이래서 work life balance 중요한 거죠.
1: 맞아요.
0: 진짜 맞아요.
1: 그럼 여러분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보통 뭐 하세요?
0: 저는 이제 너무 디테일한데,
1: 네.
0: 시골에서 집 앞에서 평상이 있거든요. 이런
1: 약간 테이블? 낮은 테이블 같은 느낌?
0: 낮은 큰 벤치.
2: 오.
0: 엄청
2: 오.
0: 낮은 거.
2: 네네네.
0: 이런, 아마 한강에서
2: 네,
0: 볼 수도
2: 맞아요.
1: 맞아. 우리 같이 앉아서
2: 저희
1: 라면 먹었는데.
2: 치킨 라면
1: 맞아.
2: 먹었어요.
1: 그런 거,
2: 그런
1: 그런
2: 거.
1: 거. 맞아.
2: 맞아, 이런 거, 이런 거. 딱 제가
1: 맞아.
0: 이거 집 앞에 딱 있거든요. 있음. 그래서
1: 오!
0: 거기서 낮잠 자면은 너무 좋아요.
1: 진짜
0: 제가
1: 좋겠다.
0: 햇빛 이렇게 뜨뜻할 때.
1: 너무
2: 아,
1: 좋겠다.
2: 안 되겠다. 나 에밀리는 집 가야겠어.
1: 아니, 들을 때마다 약간 시골 영업당하는 느낌이에요. 가서
2: 맞아.
1: 살고
2: 약간
1: 싶어져.
2: 여기서 혼자서 프리미엄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계속 얘기하는데 오세요, 진짜로. 다
1: 맞아요. 아,
0: 같이 오세요.
1: 진짜
2: 너무
1: 날짜 한번
2: 좋아요.
1: 잡읍시다. 아리아 씨는요?
2: 저는 약간 쉴때 진짜 내 몸을 완전히 충전을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완전 그냥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밥 먹어야 된다, 일어나서 밥 먹고, 나 씻어야 된다, 일어나서 씻고, 막 이렇게만 하고 계속 그냥 쉬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또 계속 몇주 동안 바쁘게 달리다 보면, 아, 나 쉬는 거딱 적당히 쉬어서 열심히 달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 드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 두 분은 쉬는 날이 생기면 약간 움직이기보다는 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정말 말 그대로 쉬는 편?
2: 네,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진짜 뭔가 안 움직여야 몸이 이렇게 회복하는 것 같아요.
2: 이사 씨는 뭐 엄청 많이 바쁘게 움직이세요?
1: 저는 약간 불안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누워있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물론 중요해요. 저도 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쉬는 날은 무조건 늦잠 자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다 보면 밤이 되면, 나 오늘 뭐 했지? 약간 좀 시간 아까운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좀 여기저기 혼자라도 그냥 바빠서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0: 근데
1: 같아요.
0: 그것도 뭔가 힐링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시간
2: 그쵸.
0: 바뀌면.
2: 각자의 스타일
0: 네.
2: 따라, 네.
1: 네, 항공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선물 같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2: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그럼 노래 듣고 K탐구생활 코너로 돌아올게요. 이무진의 신호등, 그리고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한국인 여러분,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보면 만나게 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한국의 생활과 문화.
0: K
1: 탐구 생활!
0: 탐구 생활은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보고 탐구해보는 코너입니다.
1: K-탐구 생활 is a segment that explores Korea's unique and fun culture from a foreigner's perspective.
0: 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한국의 문화를 파헤쳐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K-탐구 생활 첫 번째 주제는 바로바로 한국에서 봄과 여름을 나는 방법! Yeah.
1: For the first topic of K-탐구 생활, we'll be talking about how Koreans spend spring and summer.
0: 네, 한국에는 따뜻한 봄과 더운 여름, 서늘한 가을과 추운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사계절을 보내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사계절 중에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 먼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에밀리님과 함께 본격적인 코너 시작해 볼게요.
1: Let's get started with K-탐구 생활.
0: 한국의 사계절 중에 첫 번째 계절은 바로 따뜻한 봄인데요. 봄이 오면 알록달록 꽃이 또 많이 피잖아요. 그중에 한국 사람들은 벚꽃에 진심인 편입니다. 매년 벚꽃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는데, 두 분은 한국의 벚꽃 구경 해본 적 있으세요?
1: 엄청 많죠. 저 회사 앞에 양재천 있는데 양재천 벚꽃 진짜 예뻐요, 여러분. 한번
0: 맞아요.
1: 꼭 가서 구경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봄 때마다 벚꽃 구경하러 갔다가 사진도 많이 찍고 릴스도 무조건 한두 개씩 찍어요. 그래서 저희만의 봄 루틴이에요.
0: 그거 기억나요? 우리 다 같이 석촌호수 가가지고
1: 맞아요,
0: 벚꽃 보러 갔던
1: 맞아요.
0: 거?
1: 그때도 가서 구경해서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요.
0: 맞아요.
2: 저도 서울에서 이제 벚꽃 구경하긴 했는데 그 충청도에
0: 네.
2: 정확한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막 한국 가장 아름다운 길 아니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0: 아.
2: 이런 길이

0: 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그래 그쪽에 가자 했는데 진짜 30분 동안 벚꽃밖에 없었어요. 계속
1: 와, 너무
0: 그래서 자전거
1: 예쁘겠다.
0: 아니면 차 타면은 진짜 쭉 계속 벚꽃밖에 없어요.
1: 와, 너무
0: 이쪽 길에 다 벚꽃
1: 예쁘겠는데요?
0: 양쪽은 그리고 이 길밖에 없고 양쪽은 벚꽃밖에 없으니까 진짜 완전 아, 이젠
1: 다른 세상.
0: 그니까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1: 우와,
0: 아름답구나 막
1: 우와.
0: 깨달았어요 진짜
1: 진짜 예쁜 거. 너무
0: 이렇게였어요 근데 진짜
1: 예쁘다.
0: 저는 그래서 뭐 짧게 그냥 있었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쭉 길.
1: 약간 뮤직비디오의 장면 같은데요?
0: 진짜요.
2: 여기 차 타고
1: 대박.
2: 지나가면 진짜 예쁘겠는데요?
1: 진짜.
2: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0: 진짜요?
2: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 진짜요?
2: 여러분도 혹시 이루어지고 싶은 사랑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0: 한번
1: 알겠습니다.
2: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나들이 소풍도 많이 떠나는데 한국에서 이런 소풍을 가본 적 있으세요?
0: 뭐 한강 소풍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요?
2: 맞아요,
0: 그쵸.
2: 맞아요.
0: 거기 이제 가서 뭐 도차리 이렇게 빌리거나 아니면 가져오거나 아니면 평상 이런 데서 앉아서 뭔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라면도 그려보고 치킨도 시켜보고
2: 그쵸. 맞아요.
0: 이런 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저희는 그렇게 갔을 봄때 갔을 때 떡볶이랑 치킨이랑 뭐
0: 와.
1: 라면이랑 다한 번에 사서 진짜
2: 돼지 파티.
1: 그냥 그렇게 파티한 걸로 기억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 진짜 처음 경험이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2: 아니,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요즘 한강에 워낙 이제 또 많이들 가시니까 그 주변에 그 텐트부터 해서 돗자리랑 탁자랑 막 조명까지 세트로 빌려주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0: 대박.
2: 그래서 저희도 그거 하나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와,
1: 와,
2: 너무
1: 완전
2: 편리한 것
1: 나트륨 파티하고 왔어요.
0: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풍경 보고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예쁘니까.
1: 맞아요.
0: 그리고 멍 때리게 되고, 멍 때리면서 그냥 계속 먹게
1: 맞아요.
0: 되니까.
1: 기분 좋게 그냥
0: 네.
1: 먹게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
1: 맞아요.
2: 저희 최근에 갔을 때는 밤에 갔는데 치킨 한 마리 먹고 배부른 상태로 둘이 그냥 평상에 누워가지고 멍 때리고
1: 누웠어요.
0: 있었어요.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1: 완전
0: 앉아서.
1: 너무
2: 너무
1: 좋은
2: 좋아요.
1: 거예요.
2: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겨울 동안 닫아뒀던 창문을 열고 집을 정리하는 봄맞이 대청소 문화도 있는데요. 봄이 오면 두 분은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0: 창고입니다.
2: 창고?
0: 네, 이제
2: 아.
0: 그동안 쌓였던 1년 동안 열심히 썼던 뭐 먹었던 약이나 뭐 샀던 제품이나 유통기간도 다 하긴 하고 이제 뭐 한번 그냥 싹다 계속 미뤘던 정리를 한 번에 그냥 하는 편이에요.
2: 아, 그럼 약간 조금씩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날 잡고 한 번에 하시는 스타일?
0: 네, 날 잡고 완전 꼼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청소하는
2: 대박.
0: 스타일이에요.
2: 아리아 씨는요?
1: 저는 옷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계절마다 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직업상 저희는 좀 옷을 좀
2: 진짜
1: 많아가지고
2: 많죠.
1: 이게 너무 봄때못 입는 옷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안 입는 옷들 꺼내서 이번에 이걸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그렇게 정리하고 그냥 방도 딥클리닝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저는 항상 하루에 다 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90% 하고 뭐 책상 하나는 그거는 또 내일 해야겠다 막 피곤해하면서 그 10%는 남아놓고 나머지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 그럼 다음날 그10% 해요?
1: 해요.
2: 아, 진짜?
1: 그거 안 하면 나머지 다 깔끔한데 그것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0: 그렇지,
1: 그거는 꼭
0: 찝찝하잖아요.
1: 맞아 맞아 그거는 꼭꼭 꼭 하긴 해요. 이사신요.
2: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옷이 좀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2: 옷을 아예 계절마다 좀 넣어놓을 건
1: 정리를
2: 넣어놓고, 꺼내놓고, 꺼내놓고, 옷 정리도 하고, 저는 화장대가 진짜 거의 지금 터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나왔는데 그냥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0: 와,
2: 거기도
0: 대박.
2: 조만간 한번 치우긴 해야 될것
0: 그냥 필요없는 거 줘주세요.
2: 같아요. 그럴까요?
0: 이제 안 쓰는 거 줘주세요. 저 화장 그렇게 많지 않아서.
2: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저희 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자, 이제 여름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정말 덥잖아요. 이번 여름도 되게 더웠던 것 같은데,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시원한 물놀이가 필수입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물놀이를 즐기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즐기는 게 좋으세요? 뭐, 계곡도 있고, 워터파크, 바다 등등 많잖아요.
1: 그래도 인도에 있을 때도 제가 바다를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여름 때 집에 이렇게

0: 피크닉처럼 음식 이렇게 먹을 거다 차에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 그리고 공 같은 거 챙겨서 바닷가 가서 공으로 막 놀고 우리 가족끼리 놀고 맛있게 먹고 그냥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1: 저는 한국에서 다 해봤는데, 뭐, 바다, 워터파크랑 계곡 해봤는데, 꼭 하는 곳은 이제 계곡이에요. 너무 좋아요.
0: 진짜
1: 물.
0: 좋죠. 한 번도 못
1: 아, 가야
0: 가봤어요.
1: 돼요, 진짜.
0: 저 가고
1: 여름,
0: 싶어요.
1: 내년 여름도 하여튼 무조건 가야 돼요.
0: 아, 안
1: 진짜.
0: 되겠다. 잠깐 쉬고 난 진짜 약간 충전도 가야겠다. 이게 맨날
1: 근데
0: 들으니까.
1: 계곡은 어디든 한국에서 너무 많으니까, 또
0: 맞아.
1: 여러 가지 계곡 갈 때는 계곡마다도 매력이 달라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거기서 뭐 엄청 깊은 수영할 수 있는 계곡도 있고, 아니면 팔만 담가서, 근데 거기 앞에서 먹는 밥이랑 디저트랑 수박이
0: 와,
1: 진짜 맛있어요.
0: 수박도 이제 물에
1: 맞아.
0: 담가뒀다가.
1: 무조건 그렇게 해야
0: 대박.
1: 돼요. 저는 그게 이제 제일 즐기는 것 같아요.
0: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더운 날에 오히려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걸로 더위를 이겨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름에 뜨거운 보양식을 많이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삼계탕 같은.
1: 그쵸.
0: 혹시 드셔보셨나요? 삼계탕?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둘 다?
1: 저는 아니에요.
0: 당,
1: 삼계탕 안 먹어봤어요?
0: 당신 먹어보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제가
0: 같이 먹었던 것 같은데?
1: 제가 아닐걸요? 노바 아닌가요?
0: 아닌데, 나의 기억을 아릴 수 있는 것
1: 저
0: 같은데?
1: 삼계탕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이샤 씨.
0: 근데.
1: 저한테 관심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0: 이 논쟁은 끝나고 대기실에서 마저 하는 걸로.
1: 이거 안
0: 이거,
1: 먹어봤어요?
0: 이거.
1: 안
0: 답.
1: 먹어봤어요.
0: 진짜?
1: 오, 진짜요?
0: 네.
1: 이샤님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0: 죄송해요.
1: 보여줬어야 된대요.
0: 안 되겠네. 이거 한번 먹으러
1: 이게 진짜
0: 가야겠네.
1: 여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0: 너무 맛있겠다.
1: 닭 무조건
0: 그쵸.
1: 먹어야 된단 말이 있거든요.
0: 그쵸.
1: 왜냐면
0: 맞아.
1: 덥고 힘드니까 이제 힘내라고 초복,
0: 아.
1: 말복, 중복.
0: 와.
1: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먹어보기도
0: 오.
1: 했는데 그거 있잖아. 이열치열 때는 막 시원하다. 왜냐면 뜨거운 거 이제 뜨거운 걸로 이렇게 뭔가 때리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느끼긴 했는데 이거 제 독일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진짜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먹어야 됐다 했을 때는 왜?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국 왔을 때는 그냥 따라와 봐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삼계탕 같은 거 이렇게 먹었는데 친구들도 와 갑자기 근데 더웠다가 막 몸이 시원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는 외국 분들한테, 외국 친구들한테 그냥 보여줘야 돼요. 느끼게.
0: 아, 그쵸. 아, 근데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제가, 저는 이열치열보다는 여름에는 좀 빙수를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1: 디저트로.
0: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낼 수
1: 그쵸.
0: 있으니까요. 네, 한국의 계절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와서 한국의 계절 문화에 대해 더 탐구해볼게요.
1: 싸이의 어땠을까? 그리고 이어서 21의 I don't care 듣고 올게요.
2: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0: 여러분은 지금 망고스틴 빙수가 너무 먹고 싶은 DJ 이샤와
1: 삐약삐약 병아리 DJ 아리아 and
2: 시원한 게스트 에밀리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에밀리님과 함께하는 K탐구생활 이어서 다음 주제 공개해 볼게요. K탐구생활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인이 가을과 겨울을 보내는 방법!
1: For the second topic of K-탐구생활, we'll explore Korea's seasonal culture around how Koreans spend autumn and winter.
0: 네, 한국에서는 가을과 겨울이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한국인이 서늘한 가을과 추운 겨울을 나는 방법을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오면 나무도 초록색 옷을 벗고 알록달록한 옷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을이 오면 단풍놀이를 떠나기도 합니다. 단풍놀이 두 분은 가본 적 있으세요?
3: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2: 진짜요?
3: 네. 왜 이렇게 같이 이사님.
0: 네, 죄송하지만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단풍놀이는.
3: 아니 제가 봤을 때 이샤씨보다 에밀님이 더 한국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더잘 즐겨보신 것 같은데.
2: 그냥 저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다가 가을에 설악산 가봤어요.
0: 엄청
2: 대박.
0: 유명하잖아요.
2: 진짜 유명한 가을 풍경이 거기서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등산하고 정상 올라가면 등산 올라가면서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정상 올라갈 때도 가을 풍경이 딱 한눈에 다 보이니까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좀 힘들어요. 원래 산은 악 들어가면은 조금 힘든 산으로 유명하니까 관악산,
3: 와,
2: 설악산.
3: 대박.
0: 와, 완전
3: 그러면
0: 등산 전문가 같아요.
3: 아, 한라산은 좀 쉬워요? 한라산?
2: 한라산도 힘들어요.
3: 아,
0: 한라산도
3: 그래요?
2: 높아요.
3: 악이 없는데?
0: 한라산.
3: 한라산.
2: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모이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 한국 어르신들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막 사과도 깎아주고 아니면 뭐
3: 귀엽겠다.
2: 사탕도 중간에 주고 힘드니까.
3: 그죠?
2: 저는 꼭 챙기는 건 오이랑 쌈장.
3: 오이랑 쌈장?
0: 수분 보충?
2: 그 약간 목 마르니까 물이 무겁고 오이
3: 그쵸?
2: 가볍고 딱
3: 대박.
2: 진짜 맛있어요.
0: 맞아. 보통 막 김밥이나 이런 거 싸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2: 네,
0: 있고.
2: 진짜 맛있어요.
3: 이샤씨 오이 못 먹어요. 이샤씨
0: 아,
3: 오이를 싫어하세요.
0: 저는 오이도 싫어하고 산도 싫어해가지고.
2: 아 진짜요? 아 그러면
3: 그러면 저랑 함께 하면 돼요.
0: 저랑은 다른 걸 함께 해주세요.
2: 밑에 기다려주세요.
0: 아, 네,
2: 밑에서.
0: 좋아요. 아, 그럼 단풍놀이 이렇게 가면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약간 이게 파가 좀 나뉘잖아요. 사진 엄청 찍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눈으로 이 풍경을 이렇게 싹 덮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느낌이세요?
3: 저는 그렇게 가본 적은 없지만
0: 네.
3: 그냥 길에서 이렇게 예쁜 노란색, 갈색, 빨간색 나무를 보면 사진은 몇번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도의 가을 이렇게까지 알록달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까지 알록달록한 곳이 있어요. 엄청 많으니까, 크니까 인도가 워낙.

0: 근데 제가 산 도시에 이렇게까지 아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가을에 왔었거든요. 10월에 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 풍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엄마한테도 많이 보낸 기억이 있어요.
1: 네, 전 그냥 즐기는 편.

0: 신으로 하나 있고, 근데 가을은 제가 봤을 때 인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 커서 이게 지역마다도 시즌도 달라요. 그래서 네,
1: 그렇겠네요.
0: 하나 픽스는 없어요.
1: 독일 계절들? 그냥 독일 날씨가 비슷. 막
0: 비슷해요?
1: 엄청 덥지도 않고 엄청 춥지도 않으니까 비슷해요. 그래도 좀 봄, 가을, 겨울, 여름 이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2: 네, 저희 이제 또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이제 추운 겨울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내리잖아요.
1: 그쵸.
2: 무엇보다 첫눈이 내리면 한국인들은 인증샷을 남기면서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도 첫눈 오면 무조건 사진 찍고, 막 우리 팬들 보여주고, 막 친구들한테도 막, 아, 드디어 첫눈 왔다고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두분다 한국에서 첫눈 보셨죠?
1: 아이, 그럼요.
0: 맞아요.
1: 얼마나, 얼마나 예쁜지.
2: 진짜 예쁘죠?
1: 네, 독일에서 눈 그렇게 자주 오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눈 자주 왔을 때 이제, 와, 첫눈이다 해서 밖에 나가서, 무조건 밖에 나가서 즐기는 편인데, 그게, 시골에서는 그 다음날은 이제, 즐기다가 너무 아름다웠다가 이장님이 자 이제 다 같이 눈
2: 눈
1: 치웁시다
2: 치워라.
1: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무조건 이렇게 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진감래도
0: 그렇구나.
1: 있죠.
0: 저는 인도에 있을 때눈한 번도 못 봐가지고, 제가 인도에 완전 남쪽 살아가지고 눈 있어도 인도 엄청 위쪽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봤다가 살면서 한국 와서 처음으로 눈을 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아직 너무 잘 기억나는데, 너무 신세계인 것 같았어요. 되게 하얗고, 너무, 너무너무 밖에 나가고 싶었는데, 너무 그래도 또 미끄럽고, 넘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래도 밖에 나갔는데, 근데 제 예상대로 제가 넘어졌어요.
2: 아,
1: 아이고,
2: 진짜요?
0: 네. 넘어졌는데, 그래도 뭐, 일어나서 연습하러 갔죠? 근데 그 첫날이 너무 엄청 좋았어요. 엄청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그랬어요.
1: 진짜 평생 까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거.
2: 맞아요. 아니, 너무 귀여웠던 게, 저희는 사실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는 게. 그래서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첫눈일 거란 생각을 아예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하고, 막, 우와!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 같이 눈싸움도 하고
0: 맞아요.
2: 이랬었거든요.
0: 귀여워요. 저를 위해 멤버들 모여서 눈싸움을 해줬어요.
2: 에밀리님은 눈싸움 해보셨어요?
1: 눈싸움, 네, 해봤죠. 이제 아기 때도 뭐 언니랑 이렇게 눈싸움도 해보고, 친구들이랑도 눈싸움 해보고, 눈 사람도
2: 맞아요,
1: 만들어보고. 아,
2: 잘 만드세요?
1: 잘 만드는 게 뭐다. 작은 애가 잘 만들어요. 큰 애는 모르겠는데, 근데 무조건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여러분 혹시 그것도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로망이,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이 엄청 쌓인 그냥 이런 텅빈 데서 이렇게 탁 누워서 천사 만드는 거 있잖아요.
0: 이거
2: 저는 이게 로망이어서 초등학생 때 해봤거든요.
0: 어땠어요?
2: 완전 눈이 옷 속으로 다 들어와요.
1: 맞아요. 그냥 근데
2: 너무
1: 재밌긴
2: 현실이야.
1: 해요.
2: 맞아요.
0: 다음에 이번 겨울에 해봐야겠네요.
2: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춥다 보니까 한국의 겨울 문화에는 온돌 문화라는 게 있는데, 온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봤다 해야 되나? 느껴봤다 해야 되나? 온돌집이 요즘은 많이 없어가지고.
1: 맞아요. 저희 집도 아쉽게 시골집은 온돌이 아니고 이제 기름보일러이긴 한데, 근데 느낌은 비슷해. 맞아. 이런 옛날 한옥 가면은 온돌이, 와, 거기 담요 그냥 이렇게 이불 바닥에 놓으면은 그냥 바닥에서 자면은 진짜 잠이 잘 오고,
2: 엄청 따뜻하잖아요.
1: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다음날은.
2: 맞아, 맞아요.
1: 그 이제 추웠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 이불 밑에 이렇게 팔 놓으면은 진짜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2: 맞아요.
1: 같아요. 와, 이렇게
2: 대박.
1: 진짜.
2: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아궁이에 나무로 불 태워가지고 그 열로 이제 방 바닥이 데워지는 구조였거든요.
1: 맞아요. 제가,
2: 지금도 아마.
1: 이거 위에 소뚜껑이에요.
2: 맞아, 맞아.
1: 네,
2: 그
1: 이게
2: 삼겹살.
1: 소뚜껑이에요.
2: 삼겹살
1: 삼겹살.
2: 먹는
1: 그거 뒤집으면은, 그거 이제.
0: 소리. 오. 제가 한옥 가본 적 있지만, 밤을 못 보냈어요.
2: 맞아요.
0: 한옥에서. 그래서, 이거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이거 저 진짜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네요.
1: 독일에서 난로 같은 거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2: 네.
1: 바닥이 따뜻하지 않고 벽에다가 히터 이렇게 와가지고 저 그거 바닥에 따뜻한 거는 한국에서 처음 느껴봤어요.

0: 대박.
1: 바닥이 따뜻할 수 있다고.
0: 그쵸. 보통은
1: 네,
0: 히터로 해서
1: 히터.
0: 공기가 따뜻해지는
1: 맞아. 그리고 벽에
0: 느낌이니까.
1: 붙어 있어요. 독일에서 대부분. 그래서 그거 느꼈을 때는 약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난리 났어요.
0: 맞아요. 이번에는 겨울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 겨울이 오면 가족이나 이웃이 모여서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담그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김장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에밀리님은 시골 라이프에서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1: 매년 해요.
0: 아,
1: 대박.
0: 다 모여가지고.
1: 한번 다른 마을에서 다 모여서 해본 적 있다가 두번 혼자 했다가 올해는 무조건 이제 온 마을 같이 이제 모여서 갈 예정이에요.
0: 모여서
1: 저도.
0: 하면은 또 스케일 크지 않아요? 약간
1: 네, 진짜
0: 포기도
1: 커요.
0: 엄청
1: 거의
0: 많고.
1: 수영장만큼 뭐 150폭 이런
0: 어떡해요.
1: 거는.
0: 저도 끼고
1: 와,
0: 싶어요.
1: 미쳤다. 이거 진짜 거기 이제 이렇게 같이 해요, 이거. 그럼 이제
0: 네.
1: 수영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양념 만들었다가 배추에다가
0: 맞아,
1: 이렇게 발라.
0: 맞아요.
1: 되게 3일 걸려요, 이거. 왜냐면 배추도
0: 진짜요?
1: 절여야 되고 양념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진짜 온 가족이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 거
0: 맞아.
1: 할 때.
0: 그쵸.
1: 이제
0: 손이 많이 가서.
1: 네, 그리고 이제 바르다가 그날에 같이 이렇게 고기 삶아서 수육을 먹어요.
0: 저 그거 진짜 좋아요.
2: 진짜
0: 저
2: 맛있겠다.
0: 대박이에요,
1: 갓
0: 그거. 담근 김치와 갓 삶은 수육의
1: 갓절임.
0: 조합은 진짜 말해 뭐해.
2: 대박.
0: 아리아
2: 이렇게.
0: 씨도.
2: 저 김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김장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제가 한국 왔을
0: 맞아.
2: 때부터 김장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말한것 같은데, 너무 하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1: 근데 멤버들이랑 같이 모여서 하면 되지 않아요?
0: 저희도 맨날 얘기는 하는데 또 기회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한번 내려가서 같이 190포기 어때요? 도전해
2: 너무
0: 보실래요?
2: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배우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0: 네,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계절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2: Let's take a music break and we'll be right back. And mix it Blue Valentine.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다양하다입니다.
1: 다양하다 means to have many different shapes, colors, forms, or styles.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 diverse or varied.
0: 네, 저희가 오늘의 한국어로 다양하다를 알려드렸는데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나는 관심 있는 게 생길 때 한 우물만 깊게 파는 타입일까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타입일까요?
1: 저 이것저것 다양하게 깊게 오랫동안 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다양한 걸 좋아하는데 관심도 많은데 근데 하나에 쭉 빠지면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0: 뭐 해봤어요?
1: 저 진짜 한참 오일 페인팅에 빠져 있을 때 인도했을 때 오일 페인팅만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펜으로 펜화를 시작하고 나서 오일 페인트를 아예 안 만져요. 그래서 계속 펜만 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제가 관심 달라지는데 근데 좀 오래 가요. 저는 금방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2: 신기해요.
0: 에밀리님은요?
2: 저는 깊게 파는 타입인 것 같아. 이것저것 왜냐면 한국 문화한테도 이제 12살 때 알게 되고 빠졌을 때는 막 다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 깊게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옛날 문화도 알고 싶고 지금 현대 문화도 알고 싶고 그래서 조금 지금도 아직 한국 문화 좋아하니까 아직도 빠지진 않았어요.
0: 그러게요. 되게 깊게 오래 파는 타입인 것 같아요.
1: 이사 씨는요?
0: 저는 깊게 짧게 파요. 하나 꽂히면 그것만 막 하다가 그 좀 빨리 질리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하나 빡 하고 또 관심 있는 거 생기면 그거 완전 빡 하고 약간 좀 옮겨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막 집에 오래 있고 이럴 때는 뭐 뜨개질, 비즈 이런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다 해본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안 쳐다봅니다. 네, 방송인 에밀리 도르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1: 안 돼요.
0: 어떠셨나요?
2: 그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슬퍼지긴 했는데 진짜 이렇게 저희 3주 동안 같이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토크도 나눴으니까 너무 새로운 것도 배웠고
1: 그쵸, 맞아요.
2: 너무 재밌었어요. 또 오늘은 앞으로 뭐 계절 때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도 덕분에 배웠으니까 진짜 너무 뜻깊었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진짜 꼭 중촌도 한번 내려가게 되면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조이의 안녕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4: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최근 런치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식문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살짝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가 브랜드 커피에 가성비 버거 이런 걸 이제 찾는다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반줄 김밥. 네, 일반 김밥 한 줄의 절반, 다섯 조각 정도를 반값에 파는 거래요. 이 다이어트 중이라 반줄만 먹는 거라면 인정인데, 그런데 오직 비싸서 반줄만 먹는 거라면 그건 좀 많이 속상하네요. 그거 먹고 오후 일과 어떻게 해요? 네, 민족의 명절, 이제 다음 주입니다. 마음도 주머니 사정도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마음껏 먹고 말이죠. 네, 반줄이 웬 말인가? 자,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Adam Levine, A Higher Place.

0: Good evening, everyone. 9월 16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와, 이 반줄 김밥은 좀 충격인데요. 네, 이거 충격 그 자체입니다. 다른 거 아끼더라도 진짜 식사, 먹는 거는 정말 제대로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대 때 그 유명한 그 지하철 샌드위치 아시죠? 네. 거기 6인치스가 있는데 이거는 택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12인치스, 뭐, 풀롱이라고 하는데 그거 먹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용물도 두 배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Double meat, please 하면 돼요. 그거 항상 했었는데, 와, 이거는 정말 우리 청년들 그 점심 식사에 그렇게나 돈을 아껴야 된다니 이게 진심으로 네, 속상합니다.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커피? 집에서 내려. 명품 가방? 내 자체가 명품이야. 김밥? 뭐 까짓 거 밥에 김만 두르면 돼. 절약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을 것 같은 일산 dollar store 크리스틴 쌤 모시겠습니다.
1: It's the dollar store. I would like to open my store and I would like to feed all these young people because wow. You know what, Sam? My kimbap is pretty good.
0: Oh,
1: I make kimbap on the weekend for the family and they love it.
0: 저한테 먼저 일단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1: All right, okay.
0: 쌤은 this dollar store 하면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1: You know, I feel like this sort of thing really kind of breaks my heart.
0: Yeah.
1: You know, and especially with food.
0: Right.
1: Like I feel everybody as humans, right. We have a right to good food.
0: 맞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이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건데요.
1: Absolutely.
0: 저도 같이 한번 하시죠.
1: Alright,
0: 알겠습니다. 자, EBS FM 이브닝 스페셜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

0: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Benchmark U.S. 10-year Treasury yields crossed the 5% threshold, hitting a 19-year high. Fears of stickier inflation driven by rising oil prices alongside market bets on further Fed rate hikes continue to drive up yields.
0: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5%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 Ahead of the opening ceremony, the 2026 Asian Games, Aichi, Nagoya has come under scrutiny over shoddy facilities, including leaking venues and shipping container housing. Japan's push for sustainability and cost-cutting has led to concerns about athletes' comfort and drawn growing criticism.
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비가 새는 경기장과 컨테이너 숙소 등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예산 절감을 내세운 일본의 선택이 선수단의 불편으로 이어지며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1: Once considered a must-have for home ownership, Korea's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s are now being closed in droves. As rising apartment prices and tighter lending rules make it harder to buy a home, real end users in their 30s and 40s are turning away from the system.
0: 한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꼽히던 청약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높아진 대출 문턱까지 겹치면서 30, 40대 실수요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Drinking your coffee or tea very hot was linked to a roughly threefold higher risk of esophageal cancer, according to a major study. To make it less scalding, experts suggest waiting a few minutes or mixing in a bit of cold water to reduce thermal strain on your esophagus.
0: 커피나 차를 매우 뜨겁게 즐겨 마시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음료를 마시기 전 잠시 식히거나 찬물을 조금 섞어 식도에 가해지는 열 자극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Benchmark U.S. 10-year Treasury yields crossed the 5% threshold, hitting a 19-year high. Fears of stickier inflation driven by rising oil prices alongside market bets on further Fed rate hikes continue to drive up yields.
0: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5%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금리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연준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더 조금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2: Well, the Treasury yields has been in the news actually for a couple of weeks.
0: Right.
2: It's been just going up, up, up, up, up, right? And now it has hit 5.041%. Mm-hmm. Its highest level since 2007, July.
0: Wow.
2: This is a 10-year.
0: Wow.
2: The 30-year mm-hmm. yield rose to 5.401%.
0: Wow. 지금 결국에는 둘 다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뭐 30년물 결국 5%를 다 뚫어버린 거네요.
2: Yep.
0: Right.
2: Mm-hmm.
0: 방양숙 님이요. 미국 국채 사려고 코스닥 버리고 떠났다는 기사 제목 봤어요. 아,
2: yeah.
0: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오르고 우리랑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이게 그렇죠. 한국에 있는 그런 코스닥을 버리고 갔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2: Sure, because the yields are so high.
0: Yeah.
2: Yeah. And one of the reasons,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is is happening, but of course, this is driven by inflation.
0: Right.
2: This is a big thing. Mm-hmm. Because of the sharp oil prices, the oil prices are also going up.
0: Right.
2: It's not stopping.
0: Oil prices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0: film.
1: Everything's
0: Moving
1: going up. Yeah. Yeah. And so, of course, in about, you know, the 16th, 2 p.m. Eastern time in New York, they are anxiously waiting. Okay. Mm-hmm. Are the feds going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This is a big deal too.
0: 지금 FOMC에서 이제 뭐 이제 이자 관련된 그렇죠 금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번에만 올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또 혹시 올릴 것을 미리 약간 암시하는 게 있을까? Yeah.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1: That's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랑 백악관이 눈치 싸움 사이에 끼어서 지금 주식이랑 채권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번 FOMC에서 어떤 결정할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Benchmark U.S. 10-year Treasury yields crossed the 5% threshold, hitting a 19-year high.
0: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5%를 넘어서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Treasury 뭐 bond 이런 뭐 Treasury note 이런 거가 이제 국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bond를. 근데 여기서 yield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금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right? So 여기서는 treasury yield라고 하면 국채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지금 와 5%라고 하는 threshold, 문턱 한마디로 그 한계점을 넘어버렸다, cross 해버렸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Fears of stickier inflation driven by rising oil prices alongside market bets on further Fed rate hikes continue to drive up yields.
0: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올리는지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Right? 뭐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Fears, right? Fears of stickier inflation. 뭐 물론 이제 driven by rising oil prices 라고 되어 있는데 inflation이 왜 sticky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1: Sticky한 건
0: 끈적끈적 아니에요?
1: Yeah, that's right. So imagine like a gum getting stuck on your shoe.
0: Oh no.
1: You know, you try to like scrape it off and it's still there.
0: Right. 아무리 해도 집에 가지 않아요. 걔는 거기 붙어 있어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the idea of stickier inflation or sticky inflation means that it won't go away. That it keeps rising.
0: Okay.
1: And it just is stuck.
0: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할
1: you
0: 수가
1: want to get rid
0: 없는.
1: Of it. Yeah.
0: 그러니까 약간 stubborn한 거를 sticky하다고 표현을 하네요.
1: There is very much that idea that it's stubborn, that it's persistent, that it won't go away.
0: No matter how much you try,
1: right?
0: It won't go away.
1: Well, the oil keeps going up. Of course, inflation keeps going up.
0: 진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유가 신발에 껌 붙어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
1: Yeah.
0: 끈적끈적.
1: Yeah.
0: Right? Okay, so sticky한 inflation은 뭔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뭔가 끈질긴 물가 상승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Alongside market bets on further Fed rate hikes라고 했어요. Fed에서 이제 Fed에서 그 rate hikes라는 거 아는 거. Hike는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쭉 올라가는 거. 혹시 이번만이 아니라 further hikes. 앞으로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Market bets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Okay, so and you mentioned earlier that there's going to be likelihood that it will continue to, they're going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s by the end of the year one more time. Right, so when you see this word market, we're usually in this context talking about investors, right? People in the stock market, and they're betting on something.
0: Okay.
1: It's not that they're gambling, and it's not that they're like, you know, playing around, having a game. But betting in this context specifically means that they are expecting and they are kind of predicting.
0: 이 단어가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Bet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좀 본인만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베팅을 하면 이게 좋은 거여야 되는데 나 조금 불안한 것에 bet을 하면 더 큰 feel 생기지 않나.
1: Sure.
0: 그쵸?
1: Right. So I bet you it's going to, you know, it's almost like I am so sure that I'm going to bet you $100 that it's going to go up in December.
0: 올라갈 거에 나 있잖아. $100 걸 거야. 그만큼 좀 뭐 꽤나 확신이 있다.
1: Yes.
0: 근데 그거 자체를 보는 게 좀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Mm-hmm. So 여기서 market bets on something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한 시장

0: 예상이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이냐면 꽤나 확신이 있는 거. Right?
1: Yeah.
0: 이런 것들이 지금 yields를 drive up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That's right. So if you drive up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increasing. And it's the idea like something below it is pushing it up. Right. So
0: okay.
1: it's just like going higher and higher, driving up yields.
0: 그러면 something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yields are going up 이렇게 하면 그냥 올라간다는 느낌인데 뭔가가 something is driving up yields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확실하게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1: That's exactly it. Right. So you do feel like if something is driving up yields, there is a reason why this keeps going up.
0: 아, 이게 진짜 우리말이랑 너무 비슷한 게 우리도 몰고 간다라고 하거든요. 나를 구석에 몰았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가격을 위로 막 몰고 올라간다라든가 좀 굉장히 비슷하네요. 정말 운전한다는 느낌.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So I mean you could say like you know it's increasing yields but that's just a state. Like it is just literally increasing, but if it's driving up yields, you feel like there is a reason why that's going up.
0: 아, 그러니까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거기서는 up을 쓰진 않지만 you're driving me craz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날 crazy한 쪽으로 몰고 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 근데 그 이유가 너야.
1: That's
0: 이런 식으로
1: right.
0: 뭔가가 그렇게 drive up 하는지 나오네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Benchmark U.S. 10-year Treasury yields crossed the 5% threshold, hitting a 19-year high. Fears of stickier inflation driven by rising oil prices alongside market bets on further Fed rate hikes continue to drive up yields.
0: 네,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부 발행 채권, 국채를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precious bond. Number two, treasury bond. Number three, bond. James Bond.
0: Oh, my name is James Bond.
1: Yeah, Bond. James Bond.
0: 3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1: Okay. Right.
0: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정부 발행 채권, 국채를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precious bond. Number two, treasury bond. Number three, James Bond.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Boyzone with Love Me For a Reason.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자, 국채를 의미하는 표현은 뭐였을까요?
1: Okay, that would be number two, treasury bond.
0: Treasury bond. 이게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이 만기 얼마만에 만기 되느냐에 따라 진짜 뭐 짧게 하는 뭐 몇 개월 뒤 될 수도 있고 보통 10년이나 뭐 요 정도 그 언더라고 하면은 뭐 노트라고도 하고 굉장히 긴 거 20, 30년짜리 그런 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ond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묶어서 이제 treasury bond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김혜진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0981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0: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head of the opening ceremony, the 2026 Asian Games Aichi Nagoya has come under scrutiny over shoddy facilities, including leaking venues and shipping container housing. Japan's push for sustainability and cost-cutting has led to concerns about athletes' comfort and drawn growing criticism.
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비가 새는 경기장과 컨테이너 숙소 등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예산 절감을 내세운 일본의 선택이 선수단의 불편으로 이어지며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이 진짜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이번 아시안게임이 이제 시설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 선수들이 머무는 곳이 컨테이너, 뭐 크루즈선, 막 지금 심지어 나고야가 이제 최근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까지도 해서 이 숙소 상황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또 생각이 있는데요.
1: Well, because there are leaks that are confirmed.
0: 상상이 안 가죠.
1: In these storage areas. Yeah. And you know, these athletes need to be in top condition
0: oh, yes.
1: to compete.
0: 정말 푹 쉬어야지 또 다음 yeah. 게임을 진행하고 하는데.
1: Right, right. So imagine they're, you know, in these sort of container dorms. They put them in cruise ships
0: What?
1: and like separate hotels. They're like all over the place.
0: 와, 지금 컨테이너와 oh. 크루즈선 막 개별 호텔 등을 이제 숙소로 활용을 한다 이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선수들도 영상을 막 올리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1: yes.
0: 뭐냐라고
1: right.
0: 하면서
1: yeah.
0: See,
1: and there are
0: the
1: videos
0: leaks, 이러면서
1: That's right. And it's all for the banner. This is all for the purpose of sustainability.
0: Right.
1: So they're saying, "Oh, you know, not to waste or to keep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not build and waste. Let's reuse and repurpose."
0: Well,
1: however, those old buildings and these infrastructure, the structures are not in such good state.
0: Right. 아니 취지는 좋지만 이게 그 정말 이 기록을 내야 되는데 정말 푹 쉬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불편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좀 이래도 되나
1: yeah.
0: 싶은 생각이 드네요.
1: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head of the opening ceremony, the 2026 Asian Games, Aichi Nagoya has come under scrutiny over shoddy facilities, including leaking venues and shipping container housing.
0: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비가 새는 경기장과 컨테이너 숙소 등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오프닝 세레모니가 얼마 안 남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시안게임이 has come under scrutiny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Yeah.
0: 한번 예전에 scrutiny라는 게 나왔지만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듣는다고 이게 맞아 기억나 이럴 리가 없거든요.
1: We need to do it 100 times.
0: right.
1: So it comes from the word scrutinize.
0: Right.
1: Okay. To

0: recognize something is like you have a magnifying glass and you're looking at something and like, okay, where are the mistakes? Okay? Or where are the problems? Okay, you're looking very closely at something. So when something comes under scrutiny, there's a reason why you're looking at something very carefully. Mm-hmm. It's because maybe there's suspicious behavior, or maybe someone did something wrong, or maybe this situation is like, wait a second. This is really bad for the athletes.
1: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scrutiny 아래 와 있다라고 하는 거. Something has come under scrutiny. 뭐, or something is under scrutiny.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지금 면밀한 조사나 검토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뜻인데 그냥도 아니라 진짜 돋보기로 어디 봐 이런 느낌이라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럽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something has come under scrutiny 하면 엄청나게 검토를 받고 있다. 조사받고 있다. 그러면 under investigation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까요?
0: Well, here's the thing. If it's an investigation, that means it's kind of official.
1: 거의 100% 문제가 있는
0: this
1: 거네요.
0: This is, like, for the police to take a kind of proactive, they are actively involved. But scrutiny is like, let's take a closer look. Yeah.
1: 오히려 그러면은 investigation까지는 너무 많이 간 거고, 뭐 inspection 정도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뭐 in between, I guess.
0: Right, in between, right? yes.
1: Okay, 자,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over shoddy facilities라고 했습니다. Right.
0: The word shoddy, if something is shoddy, it means it's old. However, there is a careless aspect. So what I mean by that is usually we have like shoddy, classic example is shoddy construction.
1: Okay.
0: Meaning that in order to kind of save money or for whatever reason, they used cheap materials, you know, or they didn't properly measure correctly. 대충대충.
1: 대충대충 그러니까 부실 공사 같은 거, right? 그래서 뭐 흔히 뭐 순살 뭐 이렇게 뭐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shoddy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술한이라는 뜻인데 정말 약간 대충대충 만든이라는 느낌이네요.
0: Yeah, there is that feeling.
1: 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좀 받고 있는 거고. 그럼 쌤. 어, 이 여기는 this place is shabby라고도 하잖아요.
0: Oh yeah.
1: S-H-A-B-B-Y, right? Shabby. 걔도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Okay, well, when you describe something as shabby, it just means like, oh, it's just not in good condition. The quality is just like, ugh. But shoddy, this is a little bit more serious. Like when you say the facilities are shoddy, there is some structural problems.
1: 아, 그러니까 shabby 그러면 에 여기 별로네. 나 여기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 별로야. 이런 느낌이라면 shoddy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건축을 할 때.
0: Yes.
1: Okay. So 그런 facilities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Under scrutiny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All right. Japan's push for sustainability and cost cutting has led to concerns about athletes' comfort and drawn growing criticism.
1: 친환경과 예산 절감을 내세운 일본의 선택이 선수단의 불편으로 이어지며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일본이 이런 쪽으로 조금 뭐 아, 비용을 아끼자 아니면은 뭐 sustainability를 좀 키워보자라는 식으로 푸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좀 이제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하게 됐어요.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거.
0: Yeah, I mean, we all need to know this word, everyone. Yeah. I mean, in this day and age, sustainability is a very important word to know. And basically, it just means that you are thinking about the environment, that you are not causing too much damage to the environment, or you are not using up the natural resources from the environment. So in order to, you can't stop it completely, but you need to sustain this situation. Keep it going and not use it all up.
1: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없어지지 않고 이거 꾸준히 쓸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sustainability. 결국엔 이게 eco-friendliness랑 굉장히 같이 돌아가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 우리 좀 그렇게 하자. 막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조금 they went too far, I guess, right?
0: Yeah, yeah, that's right. So if we talk about sustainable farming, I mean, not farming, fishing.
1: Yes, yes.
0: That, so it doesn't mean that you cannot fish. Absolutely. It means that there is a limited number of fish that you can catch.
1: 맞아요. 그래서 뭐 낚시할 때도 뭐 딱 정해놓고 한다든가 그런 노력에 대한

0: 좀 푸시네요.
1: That's 그쵸? right.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Ahead of the opening ceremony, the 2026 Asian Games, Aichi Nagoya has come under scrutiny over shoddy facilities, including leaking venues and shipping container housing. Japan's push for sustainability and cost-cutting has led to concerns about athletes' comfort and drawn growing criticism.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Once considered a must-have for home ownership, Korea's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s are now being closed in droves. As rising apartment prices and tighter lending rules make it harder to buy a home, real end users in their 30s and 40s are turning away from the system.
0: 한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꼽히던 청약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높아진 대출 문턱까지 겹치면서 30, 40대 실수요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순위 청약 통장을 요즘에는 너도 나도 깨고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 Yeah, 네. I mean people are canceling left and right, mm-hmm. meaning they are, so the cancellations reached 8.2 trillion Korean won wow. through July this year alone, and over 40,000 accounts closed monthly, wow. usually by people in their 30s to 50s.
0: Wow, 지금 올 들어 지금 7월까지 해지액만 8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 주택 핵심 구매층이 30대하고부터 이제 50대까지인데 이탈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게 돼도 문제다. 네,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1: That's right.
0: 약간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So you know the pre-sale prices, you know, it's a very Korean thing.
0: Yeah, 분양가.
1: 분양가, style. yeah, right. Like, what is that? When I first
0: 저도
1: came.
0: 저도 그거, 그게 뭐지? Yeah. 뭘 분양하지?
1: And people were so like, oh, congratulations, you know.
0: Yeah.
1: You got the 분양. I'm like, what's going
0: on? Is that 강아지 분양 or something?
1: What is going 네. on? So that's a very much a Korean thing. But so that is already so high
0: right.
1: because the idea, if it's pre-sale price, it's a manageable,
0: 네.
1: affordable price,
0: mm-hmm.
1: but not anymore.
0: Wow.
1: And then we have like tighter lending rules.
0: Mm-hmm.
1: So you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that you need cash.
0: Exactly.
1: Cash.
0: 근데 그 뭐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닌 이상 사실 그 정도 나이에
1: cash?
0: 그 정도의 캐시가 있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치솟는 분양가가 일단은 원인 넘버 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규제 지역 그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34평이 지금 뭐 약 19억 4천만 원에 지금 육박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평균 분양가가.
1: Yeah.
0: 그리고 대출 규제는 이제 아무래도 규제 지역 뭐 주담대 한도 최대가 이제 4억 원 제한인 거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겹쳐지면서 아유, 되면 뭐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1: yeah.
0: 같아요.
1: Come on 그렇죠? over to 일산.
0: 일산.
1: It's more affordable.
0: 일산. Yeah. 일산 부동산 그 쌤입니다.
1: No, I'm right here. I'm right here for you.
0: right.
1: But you know, of course, that's not possible for young yeah. people working in Seoul. Yeah,
0: yes.
1: this is a real crisis.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Once considered a must-have for home ownership, Korea's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s are now being closed in droves.
0: 한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꼽히던 청약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once considered a must-have for home ownership. Must-have라는 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Korea's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s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Yeah.
0: 그렇죠? 저도 이것도 사실은 한국에서 보통 이해가 되는
1: right.
0: term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1: yeah.
0: 같아요.
1: So the English equivalent is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s where you put money every month. Now, everyone, if you said this to an American person, they would have no idea
0: right.
1: what this means.
0: I mean, they would understand what, you know, a
1: savings account,
0: account
1: yeah.
0: is, right? 그래서 savings account는 그냥 저축 계좌예요. 그래서
1: yeah.
0: 뭐 이자를 받고 뭐 이런 건 이해했는데
1: housing,
0: housing subscription. You subscribe, you know, 뭐
1: yeah.
0: 이런,
1: what
0: do you subscribe
1: do you
0: to? 뭐 이런 식으로
1: That's
0: 얘기할
1: right.
0: 것 같아요.
1: That's right. So it's very much a Korean thing. And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is in America. So if you were to use this, you would have to explain the process.
0: Right. So 주택 청약 통장에 가까운 표현이 이제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가 되겠어요. They are being closed.

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닫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In droves라는 게 나왔습니다.
1: In droves. D-R-O-V-E-S. Now, think of a cattle. Mm-hmm. Like a cattle, like, a, you know, all the cattle. Mm-hmm. They're moving together. 에이. And, you know, there's a rancher. Like, uh-huh. and they're uh-huh. all moving together. Uh-huh. That is the idea of being in droves.
0: 동물들만 뭐 황소떼를 몰고 간다든가.
1: Yeah. Or like the wildebeest in Africa, when mm-hmm. they migrate, they go in droves. Uh-huh. Right? So, they go a lot of people or a lot of animals.
0: 떼를 몰고 가는 거네.
1: 떼 is good. That's right.
0: 떼.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두 명이 이렇게 닫고 자기의 어카운트를 클로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무더기로 왕창 그러고
1: right.
0: 있다.
1: That's right.
0: 아,
1: that's
0: okay.
1: right.
0: So 여기서 drove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So in droves라고 하면 떼로 뭐 대거 막 우르르
1: yeah.
0: 이런 식으로 지금 몰려서 savings, 이 savings accounts들이 닫히고 있다.
1: So I was thinking about California yeah. residents. You know, California has become so expensive, the mm-hmm. housing, mm-hmm. that people are leaving in droves, Sam. They're going up north uh-huh. or they're going to the east coast, uh-huh. the south.
0: To Texas or Las Vegas, 뭐 이런 식으로
1: Las
0: 많이
1: Vegas,
0: 가죠.
1: Las Vegas, South Carolina, right. they're going in droves. It's not just one or two, mm-hmm. like hundreds, thousands.
0: 퍼지게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All right, 연결해 볼게요.
1: As rising apartment prices and tighter lending rules make it harder to buy a home, real end users in their 30s and 40s are turning away from the system.
0: 치솟는 분양가에 높아진 대출 문턱까지 겹치면서 3, 40대 실수요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Real end users라고 되어 있는데 end users라고 하는 것은 끝쪽에서의 user,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이런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게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they are turning away from the system
1: yeah.
0: 하고 있어요.
1: So basically this is just saying rejecting the system. They are no longer interested. We don't support that system anymore. Bye-bye.
0: 아, 그러니까 정말 yeah. turn away가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 Yeah.
0: Right?
1: Mm-hmm.
0: 근데 이 시스템 아, 이거 나 이거는 어차피 안 돼. 이러면서 등을 돌린다. 저번에 walk away from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1: Yeah.
0: 그것도
1: yeah.
0: 좀
1: you could walk away from the system too. Yeah.
0: 버리고 떠나는 느낌
1: yes.
0: 비슷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Once considered a must-have for home ownership, Korea's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accounts are now being closed in droves. As rising apartment prices and tighter lending rules make it harder to buy a home, real end users in their 30s and 40s are turning away from the system.
0: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Etham and Ha Hyun-sang with By My Sid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Drinking your coffee or tea very hot was linked to a roughly threefold higher risk of esophageal cancer, according to a major study. To make it less scalding, experts suggest waiting a few minutes or mixing in a bit of cold water to reduce thermal strain on your esophagus.
2: 커피나 차를 매우 뜨겁게 즐겨 마시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음료를 마시기 전 잠시 식히거나 찬물을 조금 섞어 식도에 가해지는 열 자극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음식의 맛은 또 온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국인은 또 뭔가 뜨거운 국물 탁 하고 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안 좋다면서요.
1: Well, you know, I mean, if you look at Korean food, we have a stove in the middle of the table.
2: Yes, keep it, always.
1: We gotta cook it right there. And then we have those like piping hot seolleongtang or whatever, like sundaekguk or whatever it is.
2: We just want everything hot.
1: Hot is the name of the game in Korean food. But we have to be careful, everyone, because you can get what we call esophageal cancer. Mm-hmm. And esophagus, this is a kind of a hard word,
2: right.
1: But it is that thing, the organ that is from here all the way down to here.
2: From to here. So, 식도죠.
1: Yeah, that's right.
2: Esophagus, right. Mm-hmm. 근데 그쪽 암이 발병할 수 있는 이제 위험이 3배 이상 높대요. 만약에 진짜 매우 뜨겁게 먹는 사람. 그러니까 따뜻하게는 괜찮은데 따뜻하게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매우 뜨겁게 먹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 There are people.
2: 이거 너무 미지근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3배나 식도, 편평세포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1: Yeah. So if you drink 6 or more cups of hot beverages every day, that increases the risk by 70%.
2: 와, 그러니까 뜨거운 음료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커피나 이런 거.
1: Right. So I was looking at this and I'm like, "Ooh, I drink about 3 and it's hot."
2: Uh-huh.
1: But I mean, I try not to drink it scalding hot.
2: 거 봐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었죠.
1: Yeah.
2: 저는 진짜 얼죽아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거 보고선
1: It's
2: 저도
1: a little better?
2: 약간 괜찮은데
1: okay.
2: 그래서 저는 심지어 우동도요. 냉우동으로 먹어요.
1: Really? You
2: 좋아요.
1: don't like hot?
2: No,
1: oh, because you know what? You're such a 뜨거운 남자.
2: 아, 뜨거운 남자. 아니, 잠깐.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다니요. 나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것을 드실 때는 꼭 불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마시기 전에 아니면 이렇게 먹기 전에 딱 몇 초 쉬었다가 드는 게 습관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Drinking your coffee or tea very hot was linked to a roughly threefold higher risk of esophageal cancer, according to a major study.
2: 커피나 차를 매우 뜨겁게 즐겨 마시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뭔가 관련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Drinking your coffee or tea very hot 하는 거, 굉장히 뭔가를 뜨겁게 마시는 거 was linked to a roughly threefold higher risk of esophageal cancer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배 높은 식도암의

0: 그런 위험성 있잖아요. 이것과 뜨거운 음료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1: 그렇죠? That's right. So it's linked, right? Like a chain is linked, right? So it is connected and also it is associated with.
0: Right.
1: It doesn't mean that it causes, but there is a relationship there.
0: Could cause.
1: Could cause possibly one reason.
0: Right.
1: You know, I mean. Yeah.
0: Yes. Yeah. So linked라고 하는 게 뭔가 진짜 링크로 엮여져 있는 느낌. 그래서 항상 100% cause는 아니지만 그게 진짜 실제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related 돼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살짝 관련이 있다라는 느낌보다 더 강하다고 봐요. 그렇죠?
1: True.
0: Alright. 자, 그리고 연결을 해볼게요.
1: To make it less scalding, experts suggest waiting a few minutes or mixing in a bit of cold water to reduce thermal strain on your esophagus.
0: 전문가들은 음료를 마시기 전 잠시 식히거나 찬물을 조금 섞어 식도에 가해지는 열 자극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거 나왔어요. 좀 식어야 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여기 보면 to make it less scalding 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scald는 뭔가 burn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Okay, so that's right. So it's hot enough to burn. That's how hot it is.
0: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겁다는 느낌이네요.
1: Right, so if you have like scalding hot water, then you can get burn.
0: 실제로.
1: You can.
0: Like burning hot.
1: It's like burning hot. You do literally get burned.
0: 그러니까 뭐 100도로 끓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1: You know, one time, Sam, I rode a motorcycle.
0: 벌써 불안해요. You rode a motorcycle?
1: No. Like my friend had a motorcycle, and I got a ride, and then I got off, and then I did not realize.
0: Oh no!
1: The pipe.
0: Oh, the exhaust pipe.
1: The exhaust pipe.
0: My goodness.
1: I burned my calf, like this much.
0: Did it go away? 없어졌어요?
1: No, it like blistered. I have a.
0: 저 지금 방 그 얘기하는데 소름이 돋았던 게 잠깐만요. 지금
1: It's scalding.
0: 왜 scalding 얘기하는데 갑자기
1: motorcycle
0: 나왔지? Oh my.
1: That is what comes to my mind when I hear scalding. That so I burned a chunk of my leg.
0: Oh no. 그 우리 그 오토바이라고 하죠. 이제 motorcycle, right? 거기에 exhaust pipes라고 하는 거 뭐 양쪽에 있을 수도 있겠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muffler 같은 건데 거기가 너무 뜨거운데 거기
1: I know, Sam. I was standing right there and I didn't even realize it and then I was like, "Oh, that's hot."
0: 다음번에는요. 장화를 신고 타세요. 아시겠죠? 네. 자, scalding 하다는 거 원래 scald가 대다, burn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뜨거운, 데일 정도로 뜨거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you know, experts suggest waiting a few minutes. 몇 분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or mixing in a bit of cold water. 찬물을 좀 넣는 거죠. To reduce thermal strain on your esophagus라고 돼 있어요.
1: Okay, this is a very fancy medical term. Thermal just means related to heat. And strain, we've talked about the word strain, means pressure or stress. So what they're saying is to reduce that sort of heat stress onto your esophagus.
0: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얘가 부담을 느낄 거잖아요. 식도가 아 너무 뜨거워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요.
1: You know, sometimes when you drink, I've like had coffee, and it was so hot I didn't realize it, and it literally hurts the esophagus.
0: 막 이런 거.
1: It's like going down, like.
0: 그게 엄청난 스트레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Okay, so. Therm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열과 관련된 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So thermal strain이라는 것은 열과 관련된 열로 인한 부담을 얘기하겠고요. 그런 걸 줄이려면 좀 기다리던가 후후 불던가.
1: 후후.
0: 후후.
1: Yeah.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Drinking your coffee or tea very hot was linked to a roughly threefold higher risk of esophageal cancer, according to a major study. To make it less scalding, experts suggest waiting a few minutes or mixing in a bit of cold water to reduce thermal strain on your esophagus.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해볼게요. 자, in droves라고 하면 무더기로 떼를 지어였죠.
1: People left the theater in droves before the movie ended.
0: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갔습니다.

0: 가버렸어. 진짜 어지간히 재미없었나봐요. Yeah. 네. really 그런 것 movie.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scolding이라는 거 방금 생생하게 들었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틴 쌤의 오토바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h, yeah. 자, 굉장히 너무너무 데일 정도로 뜨거운
1: Be careful. The soup is absolutely scalding.
0: 조심해. 국물이 진짜 입 데일 정도로 뜨거워. 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자, link to 돼 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강하게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된 거죠.
1: Lack of sleep is directly linked to skin problems.
0: 수면 부족은 피부 트러블이랑 직접 연결돼 있죠. 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자, something comes under scrutiny 라고 하면 그냥 조사가 아니라 면밀한 조사나 검증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1: Kristen's spending plan came under scrutiny.
0: Oh, why is that so? What did you
1: say.
0: do?
1: I cannot say.
0: 자, 크리스틴의 지출 계획이 깐깐한 검증을 받게 됐어요. 혹시 강아지 간식을 너무 사려고 돈을
1: perhaps
0: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push라고 하는 것은 추진한다는 얘기죠.
1: The school started a push for sustainability.
0: 학교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뉴스 표현 리뷰까지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자, 노래 어떤 거 들을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by Elton John. It's your song.
0: 자,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 From Berlin.
2: Berlin.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많지 않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감안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관련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재난의 피해 상황 속에서도 이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장면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영어 문장의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은요. 나는 오디세우스가 신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고 믿어.
1: I believe Odysseus was B by God.
0: 자, 다시 드릴게요. 나는 오디세우스가 신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고 믿어.
1: I believe Odysseus was B by God.
0: 네. 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약간 저기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가 flat tire가 생기면 무슨 다른 타이어 뭐
1: in the trunk?
0: Something
1: yeah.
0: like that.
1: You could have
0: small
1: that.
0: ones. Mm-hmm. Yeah. Mm-hmm. 뭐 거기까지 비슷하다. 그걸 나타내는 단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 문장에 B에 적당한 단어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판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딥 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The Miracle House That Survived Nepal's Floods.
0: 네팔 재앙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기적의 집. 그래서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최근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서 대규모

0: 빙하가 붕괴하면서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위 그리고 진흙더미가 마을 전체를 덮치면서 수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요. 주요 도로 그리고 교량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참사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아주 기적 같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폐허가 된 마을 한가운데 거짓말처럼 홀로 서 있는 초록색 3층 집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의 상징이 된 이 기적의 집. 오늘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1: When a ferocious torrent of water, mud and debris swept away everything in its path in Nepal last week. It created a whirlpool of destruction around the Pia Karel family home in Dungge Bazar. A video spread far and wide on social media, showing the family helplessly looking down from their third-floor balcony at the angry deluge slamming against their home, the waves trying to lap them up, but the house stood firm.
0: 지난주 네팔에서는 거센 물살과 진흙, 잔해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둔게 바자르의 피아 쿠렐 가족 집 주변도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는데요. 당시 가족들이 3층 발코니에서 집으로 밀려드는 거센 물살을 지켜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집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뭐 그쵸, 불행 중에 다행이고요. 거의 지금 있어서. 근데 집을 보셨죠? 사실 보면
1: Oh, I saw the video.
0: 초록색 집이 정말 가운데 똥하니 서 있습니다.
1: For a moment, I thought it was AI.
0: Right.
1: Because
0: 맞아요.
1: It just seemed,
0: 요즘에는 뭐
1: I really I thought is this AI? Uh-huh. But you could see the family, mm-hmm. and they were going higher and right. higher to mm-hmm. the next floor, and it didn't seem like it. So mm-hmm. then when I saw this in the New York Times, I thought, oh, 와, it is real.
0: 이건 진짜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자, 한 문장씩 표현해 볼게요.
1: When a ferocious torrent of water, mud, and debris swept away everything in its path in Nepal last week, it created a whirlpool of destruction around the Pia Karel family home in Dungge Bazar.
0: 지난주 네팔에서는 거센 물살과 진흙, 각종 잔해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둔게 바자르에 있는 피아 쿠렐 가족의 집 주변도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는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Ferocious 한 torrent of water 이라고 했는데 torrent of water는 물살을 얘기를 해요. 근데 ferocious 한 거 정말 맹렬한 여기서는 정말 굉장히 destructive 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mud라든가 debris 같은 게 swept away 정말 쓸고 갔어요. 모든 것을 everything right? 그러면서 이제 it created a whirlpool of destruction. 오, 굉장히 무섭게 썼는데요. 이 whirlpool이라고 하는 게 소용돌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몰아치는 거 그런 파괴를 이제 보이게 됐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A video spread far and wide on social media showing the family helplessly looking down from their third floor balcony at the angry deluge slamming against their home. The waves trying to lap them up, but the house stood firm.
0: 당시 가족들이 3층 발코니에서 속수무책으로 집을 향해 거세게 밀려드는 물살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거센 물결이 집을 집어삼키려는 듯 들이닥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a video spread far and wide on social media.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긴 퍼졌어요. 그렇죠? Mm-hmm. 근데 우리가 보통 소셜미디어에서 퍼진다고 하면 it went viral.
1: Right.
0: Right? Go viral을 좀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spread far and wide라고 표현을 썼네요.
1: Yeah, I think basically, you know, I mean, they could have said went viral, mm-hmm. but it does feel far and wide means that it spread really fast mm-hmm. to a wide area.
0: Okay.
1: Like all around the world.
0: Mm-hmm.
1: Yeah,
0: I mean, 지구 반대편에서도 뭐
1: yeah.
0: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1: Right. Mm-hmm. And it's not necessarily, you know, just social media, but it was on the news mm-hmm. and so forth. So,
0: right.
1: yeah, just very similar to viral, mm-hmm. but maybe even further out.
0: 그래서 쌤도 영상을 보시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1: Yes.
0: Right?
1: Yes.
0: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좀 슬픈 거 무서운 게 showing the family 가족을 보여줘요. 근데

0: 어떻게 있어요? 막 helplessly looking down from their third floor balcony. 위에서 이제 3층 발코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helplessly라고 하는 게 속수무책인 거잖아요.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Well, it's almost like they cannot do anything. 아. They're helpless. Mm-hmm. You know, there's nothing they can do.
0: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1: No.
0: 그런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at the angry deluge, right? Mm-hmm. Deluge slamming against their home이라고 했는데 이 뭔가 물살이 왕창 몰아치는 거 뭐 폭우, 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delu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홈을 slam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1: Right. So when you see the video, it's like not just like water passing by, but it's like you could tell the force of the water.
0: Right.
1: Right. It's like crashing with such force.
0: Like whack 이런 like, 느낌.
1: It's just coming down, coming down. It's unbelievable.
0: 진짜 이게 집이 서 있는 게 기적이다.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세게 와서 거의 부딪힌 거거든요. 때린 거거든요.
1: It is. So the idea of slamming is to really just to crash with great force.
0: 그냥 치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치다, 강하게 덮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hey, don't you slam the doo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을 그냥 close가 아니라 정말 꽝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Right.
0: So, slam against one's home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의 집을 강하게 덮치다 정도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waves가요. trying to lap them up이라고 표현했거든요.
1: Okay.
0: 아니, 누군가를 랩업한다. 랩업이요, 쌤.
1: Okay.
0: 강아지들이나 이렇게 물 먹을 때 탭탭탭 하는 거 아닌가요?
1: That's what they do with their tongue. They're lapping up the water. They're drinking the water with their tongue.
0: Right.
1: So this is kind of used as a, for a visual. So basically, the waves are trying to kind of swallow them.
0: 아,
1: that is the idea.
0: 아, 정말 강아지가 이렇게 물을 삼키는 것처럼.
1: Yeah, just like...
0: 아, 무섭네요. 표현이 귀여운 표현이 아니네요.
1: No, not in this context.
0: All right, so 실제로 원래 lap up 한다는 거, 뭐 the puppy is lapping up the water.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강아지가 이렇게 정말 혀가 원래 뒤로 가는 거래요.
1: That's right.
0: 이렇게 혀가 아니래요. 알고 계셨어요? 혀가 강아지들 먹을 때 이게 아니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앞이 아니라 반대로 간대요. 저도 봤더니 저희 집 강아지가 뒤로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확 하고 안으로 삼킨다라는 의미로 썼네요.
1: That's right.
0: 여기서는.
1: That's right.
0: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When a ferocious torrent of water, mud, and debris swept away everything in its path in Nepal last week, it created a whirlpool of destruction around the Pia Karel family home in Dunge Bazar. A video spread far and wide on social media showing the family helplessly looking down from their third floor balcony at the angry deluge slamming against their home, the waves trying to lap them up, but the house stood firm.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Mina Okabe with Every Second.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Miracle House That Survived Nepal's Floods. 네팔 재앙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기적의 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나 산사태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치면 몇 분 몇 초가 생사를 가르기도 하죠. 특히 이번처럼 물뿐 아니라 진흙과 바위, 각종 잔해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에서는요. 집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 이 당시 이 집에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인 피아쿠렐 씨가 손주를 학교 버스에 태워 보낸 직후 대홍수가 집을 덮쳤고 순식간에 도로와 주변 건물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갔다는데요. 당시 가족들의 절박했던 상황 들어볼게요.
1: For over an hour, all the family could do was watch the carnage around them. First from the balcony. And then after climbing to the roof, as the wall of water and debris kept growing taller and wilder. At first, we did not know what would happen or whether we would survive, Pia Carell said. But after some time, we realized there was nothing more we could do. Our lives wer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God, whether he would save us or let us drown.
0: 한 시간 넘게 가족들은 주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과 잔해는 점점 더 거세게 밀려들었는데요. 피아쿠렐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의 목숨은 오직 전능한 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 와중에 손주를 이 버스에 그 학교 스쿨버스에 태워서 보내고 나서 벌어졌잖아요. Yeah. 그러면 진짜 손주 입장에서도 어떡해요. 완전 절망했을 것 같고 right. 반대로 또 그 갇혀있는 입장에서는 손주는 잘 탈출을 했을까? Yeah.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1: Oh, 그렇죠? I mean, this is just a heartache all around.
0: Right. Mm-hmm.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or over an hour, all the family could do was watch the carnage around them. First from the balcony, and then after climbing to the roof, as the wall of water and debris kept growing taller and wilder.
0: 한 시간 넘게 가족들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코니에서 이후에는 지붕으로 올라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물과 잔해가 점점 더 거세게 밀려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시간이 넘게 지금 가족들이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일단은 쌤, carnage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carnage.
1: Okay. It's spelled C-A-R-N-A-G-E. Mm-hmm. The word carnage comes from the word carnis, which is an old Italian origin.
0: Okay.
1: And it means flesh that has been killed, slaughtered flesh.
0: Mm-hmm.
1: It's so... Carnage means extreme destruction, like a destruction after a battle.
0: Okay.
1: That's where we use the word carnage.
0: 아, 그러니까 큰 전투가 있고 나서 정말 대량으로 사람이 대량으로 죽었다든가 완전히 파괴됐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you know, when you see those movies and you see that, you know, there's a huge battle and then afterwards...
0: Yeah.
1: That's carnage.
0: A lot of bodies.
1: Yeah, that's right.
0: 실제로는 이제 뭐 대학살 뭐 이 정도.

0: 정도의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파괴된 것들, 그게 많은 것들 한마디로 아수라장 정도로 생각하면 yes. 될 것 같아요. Carnage, right? 그런데 all the family could do was watch the carnage라고 했어요.
1: Okay. Right. So this expression all someone could do mm-hmm. means that you couldn't do anything. Mm-hmm. That's what it means. Right. It means that you were helpless mm-hmm. and you had no choice but to watch the carnage.
0: Right.
1: You, the water is all over. You just have to stay and watch it.
0: 볼 수밖에 없잖아요. Yeah. 뭔가를 다른 걸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1: you 정말 cannot.
0: helpless라는 말이 딱 맞네요.
1: Helpless.
0: 그렇죠? Right. So all the family could do was 이런 식으로 가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뭐뿐이었단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all I could do was 이런 식으로 뭐 동사 원형을 거기다 넣어서 그것밖에 할 게 없었다. 여기서는 watch 할 수밖에 없었다.
1: That's
0: 이런
1: right.
0: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 At first, we did not know what would happen or whether we would survive, Pierre Carel said.
0: 할아버지 피아 쿠렐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But after some time, we realized there was nothing more we could do. Our lives wer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God, whether he would save us or let us drown.
0: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가 살지 아니면 이대로 물에 쓸려 들어갈지는 오직 전능하신 신의 손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하고 굉장히 절박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 our lives, right? were in the hands of you know God. 여기서는 강하게 the almighty God이라고 했는데 almighty라고 하는 거 아마 Bruce Almighty라는 영화 보셨을 것
1: yeah.
0: 같아요. 그렇죠? So 전능한 뭐 전능하신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손에 있었다고 실제로 표현을 하네요.
1: Okay. So if you're in the hands of someone, it means that you have no control. You are completely dependent on that someone. In this case, basically the almighty God. So God will choose you to either live or to let you drown.
0: 아.
1: It was in his control.
0: 여기서 hands라는 게 진짜 control을 의미하겠네요.
1: That's right.
0: Okay,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그 Almighty God의 control 안에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There was
1: yeah.
0: nothing we could do.
1: Right.
0: 뭐 이런 것도 될까요? 뭐 our lives were 뭐 in the hands of the pilot in the situation.
1: Oh yeah, that's right. Or prisoners who are in the hands of the king, whether
0: right.
1: they die or okay. you know are killed or saved.
0: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었다라는 느낌이 좀
1: that's
0: 들어가네요.
1: Right.
0: So in be in the hands of someone. Something 뭔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For over an hour, all the family could do was watch the carnage around them. First from the balcony, and then after climbing to the roof, as the wall of water and debris kept growing taller and wilder. At first, we did not know what would happen or whether we would survive, Pia Carel said. But after some time, we realized there was nothing more we could do. Our lives wer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God, whether he would save us or let us drown.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오늘은 문장 완성하기인데요. 영어 문장의 B에 적당한 한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우리말 문장은 나는 오디세우스가 신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고 믿어.
1: I believe Odysseus was be by God.
0: 나는 오디세우스가 신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고 믿어.
1: I believe Odysseus was be by God.
0: 네, 영어 문장의 be에 적당한 한 단어 찾아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1: Okay, here's one of the greatest songs by Journey.
0: Oh,
1: shall we listen? Oh, come on.
0: Oh, please.
1: Open arms.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The Miracle House That Survived Nepal's Flood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수위가 낮아진 후에 가족들은요, 이웃들이 파이프 연결로 만든 임시 사다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고 해요. 손주도 무사히 대피해서 다음날 온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재산 피해는 컸다고 하지만 가족 모두 생존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진짜 다행일까요, 이게. 그런데 이 집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들어볼게요.
1: The house went viral as photographs of it still standing alone amid a wasteland of mud and debris circulated online. Almost a week after the devastation, as the road in front of the house was partially reopened and traffic returned slowly to Dunghae Bazaar, visitors climbed up the ridge to get a view. The house has gotten its own pinpoint on Google Maps as a flood-proof attraction.
0: 폐허 한가운데 홀로 멀쩡히 서 있는 집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도로가 일부 재개통되고 차들이 다니기 시작하자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심지어 구글 지도에는 홍수를 견뎌낸 명소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와, 일단은 손주 무사해서 다행이고요.
1: Yes.
0: 다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여기 who built this house? 시공사 어디예요? 막 이러면서.
1: Really?
0: Right?
1: Truly.
0: Right.
1: Right. Because you know, there's so much destruction. So many houses were destroyed.
0: Right.
1: And yet this one stood.
0: 와, 이게 심지어 있잖아요. 뭐 3층 베란다에 세탁기하고 빨래더미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 물탱크하고 뭐 태양열 온수기, 뭐 가족 사당 그리고 뭐 이런 키 큰 화분들이 놓인 옥상이 아주 깔끔하게 무사한 상태였대요.
1: This is just
0: 기적이에요.
1: Yeah, 진짜. It is a miracle.
0: Right, yeah.
1: It is a miracle.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house went viral as photographs of it still standing alone amid a wasteland of mud and debris circulated online.
0: 처참한 진흙밭과 폐허 한가운데 홀로 멀쩡히 서 있는 집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 집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 Went viral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죠?
1: The house went
0: viral. Right. 자, 그리고 지금 여기

0: 뭐라 그럴까? 사진이 더 굉장히 좀 유명해진 게 주위에 완전 다 머드에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지금 stood alone 했다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amid a wasteland of mud and debris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amid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wasteland라는 단어 좀 부탁드릴게요.
1: All right, surrounded by.
0: Right.
1: In the middle of, that's amid.
0: Okay.
1: And the key word here is wasteland. And you see the word waste there? It's kind of like things that don't have much value that you throw away.
0: 이거는 뭐 쓰레기인가? 뭐 이런 뜻으로 나쁘게만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1: Yeah. So it is not 쓰레기, but it is a piece of land that has, you know, no plants, no life, just dirt. You cannot grow anything. That is what we call a wasteland.
0: A wasteland. Yeah.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것이 없는 land를 정말 wasteland라고 해서 황무지라는 뜻인데 이 재난 기사에서는 그런 폐허가 된 공간을 의미하려고 이 단어를 선택을
1: That's
0: 한 거네요.
1: Right.
0: A wasteland. Amid라고 하는 건 사실 in the middle of라고 해서 뭐뭐 중에 중간에라는 뜻입니다. 한 가운데. 그래서 뉴스앤서는 약간 amid 같은 조금 더 formal한 거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mid a wasteland 하면 황폐한 폐허 한 가운데서. 자 연결해 볼게요.
1: Almost a week after the devastation, as the road in front of the house was partially reopened and traffic returned slowly to Dungge Bazaar, visitors climbed up the ridge to get a view.
0: 재앙이 일어난 지 일주일쯤 지나 집 앞 도로가 일부 재개통되고 둥게 바자르에 차들이 조금씩 다니기 시작하자 구경꾼들이 그 모습을 보려고 언덕을 올라오기 시작했죠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s the road in front of the house was partially reopened.
1: Yeah. This word partially can be very useful.
0: Yeah.
1: So basically partially reopened means only certain part of it was open, not all of it.
0: Okay.
1: Yeah. So it was partially, you know, closed or partially opened. So you're saying not all of it, just a little part of it.
0: I mean, they're working on it, but it's not fully open.
1: That's right. That's right.
0: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Partially라고 하면 뭔가의 process에 있다. 완전히 열 거잖아요, 결국에는.
1: Yeah.
0: 근데 아직은 다 끝까지는 못 갔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란 느낌.
1: Right.
0: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partly라는 게 있어요. partly. 그거는 그냥 전체의 일부는 이라는 단순한 뜻밖에 안 되는데 얘는 약간 뭔가 진행됐지만 아직은 다 안 됐어요.
1: Oh, good point. Yeah, that's it.
0: Okay. So 일부 재개통이 되며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house has gotten its own pinpoint on Google Maps as a flood-proof attraction.
0: 심지어 이 집은 구글 맵에 홍수를 견뎌낸 명소로 핀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와,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1: Yeah.
0: 내 집이 거기에 나와요.
1: Yeah.
0: 그리고 별명이 붙여져요.
1: Floodproof.
0: This may
1: be the only floodproof house. Okay, because usually we say, you know, waterproof, you know, fireproof, and whenever you add the word proof, it means that it blocks out.
0: Yeah.
1: It's resistant to.
0: 뭔가 막아주는 거잖아요.
1: Yeah, so here it's like there was this massive flooding and it survived.
0: 와, 이게 floodproof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 I don't think so. Right? I think this is the only one.
0: Bulletproof, you know, waterproof,
1: yeah, right.
0: 뭐 fireproof 들어봤어도 아니 floodproof,
1: floodproof.
0: Right. 그러니까 뭔가 proof라고 하면 뭔가 막아주는. 근데 여기서는 홍수를 막아주는 결국에는 끄떡 없는 그런 attraction. Attraction이라는 게 명소라는 뜻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Google Maps의 pinpoint가 됐다. 정말 말 그대로 핀이 찍혀 있다.
1: Yeah.
0: 아 진짜 멋집니다.
1: This is how famous the house is.
0: 와 엄청 유명한가 봐요.
1: Yeah.
0: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 house went viral as photographs of it still standing, alone amid a wasteland of mud and debris, circulated online. Almost a week after the devastation, as the road in front of the house was partially reopened and traffic returned slowly to Dungge Bazaar, visitors climbed up the ridge to get a view. The house has gotten its own pinpoint on Google Maps as a flood-proof attraction.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Lenka with Get Together.

0: Deep Dive Daily, The Miracle House That Survived Nepal's Flood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을 보면 이 같은 지역에서도 피해 정도가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형이나 건물의 구조, 뭐 물이 흘러가는 방향처럼 여러 조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피아 쿠렐 씨는 1995년 식료품점을 시작하면서 이 초록색 집의 1층을 처음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류 도매업으로 사업이 커지면서 층수를 하나씩 늘려왔고요. 그런데 주변 건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운데 이 집은 어떻게 거센 물살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자,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게요.
1: He said the house may have remained standing because its pillars were anchored by drilling deep into the rock. But he also said that it was spared by God. Theories about the house have cropped up, with some saying that a ridge jutting out into the path of the torrent had helped shield it.
0: 피아 쿠렐 씨는 집이 버틴 건 기둥을 안반 깊숙이 박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신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살을 막아준 언덕 지형이 집을 지켜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쵸? 이제 여기저기서 막 분석하고 아 이건 이것 때문이야, 이건 이것 때문에 과학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이 거기에서 survive한 사람, survivor의 입장으로서는 아니다, 이거는 you know, God helped us.
1: Yeah, something, someone helped us.
0: Yeah, it's something that we cannot explain.
1: That's right. Yeah, that right? is true. I mean, really, no matter how structurally sound it was, it's not, I mean, it's hard to believe.
0: I know. Uh-huh.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영희님이요. Is there any secret of the house? Or is it just blessed? 이렇게 쓰셨습니다.
1: Yeah.
0: 글쎄요.
1: Well, I think if we talk about the passage, you can kind of figure it out on your own. I think it's both.
0: 보시면 좀 느낌이 더 오실 거예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e said the house may have remained standing because its pillars were anchored by drilling deep into the rock. But he also said it was spared by God.
0: 피아 쿠렐 씨는 집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 이유에 대해 기둥을 안반 깊숙이 박아 넣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신이 보살펴 준 덕분

0: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 pillars, 뭐 anchored 이런 게 나왔는데 건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뭐 pillar이라고 하는 건 기둥을 얘기를 하고요. anchor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fix 시키는 거, 고정을 시켜 놓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pillars들이 they were anchored by drilling deep into the rock. 그래서 rock 쪽 안쪽으로 깊게 드릴을 뚫음으로써 고정이 됐기 때문에 좀 된 거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얘기보다 더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But he also said that it was spared by God.
1: Mm-hmm. Mm-hmm. Okay, so here's a word, an important word. Mm-hmm. If you're spared by God, mm-hmm. it means that God is letting you live. Mm-hmm. Basically, he is protecting you. He is keeping you safe.
0: Okay.
1: Yeah, that is the idea of being spared.
0: 그러면 spare me 이런 말 쓰잖아요.
1: Yes,
0: 그쵸?
1: Don't kill me, mm-hmm. please. And oftentimes, you know, the king, you know, I shall spare you because you're blah, blah, blah, blah. Or you're my... sister's husband. I don't know.
0: 또 뭔가 잠깐만요. 굉장히 스토리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spare you 한다는 것은 I'll let you live라는
1: yeah,
0: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That's basically what it means. Mm-hmm. That's right. I'll let you live.
0: Okay. Mm-hmm. So spared by God 이러면 신의 뭐 도움으로 화를 면한 혹은 뭐 신의 구원을 받은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이상하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표현이라고 이게 느낌이 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ories about the house have cropped up. With some saying that a ridge jutting out into the path of the torrent had helped shield it.
0: 일각에서는 물살이 밀려오는 길목에 튀어나온 언덕 지형이 물길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살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그 길목에 뭔가 튀어나온 언덕 지형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렇죠? Mm-hmm. 자, 그러면서 theories about the house have cropped up 이라고 일단은 나왔어요. 이 집에 대해서 아니면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막 theories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Right.
0: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crop up 했다라고 했어요.
1: Yeah, the spelling is C-R-O-P, crop up. So if something crops up, it means it suddenly appears... It's very unexpected mm-hmm. without warning.
0: Mm-hmm. 갑자기
1: And,
0: 나타나는
1: yeah,
0: 걸까요?
1: It just kind of like bloop. And so... So everybody is looking at this and saying, how is this possible? Well, I think it's like this, and I think it's like this, and this must be it. So everything is cropping up everywhere.
0: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crop이라고 하는 게 작물, 싹이잖아요. 그렇게 약간 피어나듯이.
1: Mm-hmm.
0: 나 아이디어 있어요. 나 theory 있어요.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1: yeah.
0: 이제 근데
1: right.
0: 갑자기 이런 일 벌어지면 다들 과학자가 돼요.
1: yeah,
0: 뭔지 아시죠? 내가 좀 아는데 뭐 내가 뭘 전공해서 이걸 아는데 막 이러면서
1: right.
0: 난리가 납니다. So something crops up 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쌤 come up 한다라고 써도 될까요?
1: Yeah, I mean you could, but the idea is usually like if you have a question or a problem, these sort of like they crop up. So come up. Is definitely appear, but the but I do feel if it crops up, there's a more sudden and unexpected
0: Very
1: element.
0: Unexpected,
1: yes.
0: right? So of course you could say, well, something just came up.
1: Yes.
0: I'm sorry, something came up.
1: Yeah.
0: But you could also say, you know, something cropped up.
1: Yeah.
0: 근데 그거 giving you that feel that it was very unexpected,
1: yeah,
0: right?
1: Completely.
0: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뿅 튀어나온다는
1: 뿅.
0: 느낌.
1: 뿅. Yeah.
0: 알겠습니다. 생겨나다래요. 근데 갑자기 생겨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With some saying that a ridge jutting out into the path of the torrent had helped shield it.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그렇죠? 그 물길에 길목에 있는 뭔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그것을 shield 하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Shield 한다는 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방패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Mm-hmm.
0: 근데 여기 지금 보면요. A ridge jutting out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Ridge라고 하는 게 원래 실제로 어떤 언덕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1: And so the idea of jutting out means to stick out.
0: Okay.
1: And so, and it's usually like, bing, it just comes out.
0: like, yeah. bing.
1: Right, bing.
0: Okay.
1: Another bing, right? And so that's what they feel.
0: Mm-hmm.
1: They feel that it was not only just the anchoring, the drilling, but also that ridge was kind of helping protect it from the water.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물이 막 오는데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그 바로 앞에, 또 바로 뒤에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산 등성이처럼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ridge라고 하는데 그 모양 자체가 jut out 돼 있는 상태다.
1: That's right.
0: Okay. So jutting out. 하면

0: 툭 튀어나온 뭐 돌출된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 물길 torrent의 path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right? Okay,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He said the house may have remained standing because its pillars were anchored by drilling deep into the rock.

0: 네, spare 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뭔가를 let someone live라고 보면 제일 간단하게 해석이 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live, 뭐 survived, 뭐 saved, 뭐 extra, 뭐 이런 답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정답이 spared가 되겠고요.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박주원님,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3996님께 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0: Alright,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1: Here's Kendrick Lamar and SZA with Luther.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어떤 집이 이 홍수가 주변에 거의 모든 걸 휩쓰는 와중에도 굳건히 버텼대.
1: 사람들이 기적의 집이라고 부를만 하구만. 심지어 소문이 퍼져서 구글 지도에 관광 명소로까지 등록됐대.
0: 높은 데 살자니 지진이 걱정이고 낮은 데 살자니 홍수가 걱정이네. 지하 벙커가 답인지도 모르겠네.
1: 맞아.
0: 네.
1: It is true.
0: 그렇습니다.
1: But then, Chia Bunker, if you have an earthquake.
0: Right.
1: Yeah. Oh,
0: that's true too.
1: That's, 그리고, you know, there is no escaping.
0: And you won't know when to get out, right?
1: Yeah.
0: Oh, 밖에, is it still going on out there?
1: Or? What's going on?
0: 그러니까.
1: Yeah, right.
0: Okay,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지하 벙커가 답인지도 모르겠네. 라는 이제 마지막 문장이었는데요. 자, 영어로 한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Maybe an underground bunker is the way to go.
0: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expression이 뭐가 될까요?
1: The way to go.
0: The way to go.
1: Yeah, the way to go.
0: 갈 길이라고요.
1: Yes, and it's important that you have the article. Because if you say way to go, it's like

0: Oh, good job.
1: 어, way to go. 바로 yeah. 그거야.
0: Yeah, 바로 그거야.
1: 어,
0: 예.
1: 잘했어.
0: But if you say the way to go, something is the way to go. Mm-hmm. It is the best choice. Mm-hmm. It is the smartest, mm-hmm. the most effective.
1: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고 제일 현명하고 mm-hmm. 정말 정말 선택해야 할 방법이나 방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쌤 그냥 the way라고 썼는데 yeah. 굳이 뭐 앞에다가 good way라든가 뭐 yeah. wise한 방법이다, 뭐 wise를 쓴다든가 smart way 이런 걸 안 써도
0: no because the way is exactly referring to mm-hmm. that it is the best, mm-hmm. it is the wisest mm-hmm. and the most effective.
1: That's the way to go. Mm-hmm. 그러면 바로 딱 그게 어, 최고의 방법, 뭐 선택해야 할 방식이야.
0: So, like, if you're on a diet, uh-huh. I'm like, oh, you know, and I know you're on a diet, which you are. So, sometimes, you know, if you want to quickly lose some pounds, fasting yeah. is the way to go.
1: Yeah. 제가 하고 있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0: Oh, really?
1: 지금 간헐적으로 단식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근데 저녁을 좀 끊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fasting이 되긴 하는데, mm-hmm. so. Is that the way to go?
0: That is the
1: 어,
0: way to go.
1: 아, 뭔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딱 어, 이거 최고의 방법이야. 바로 그거야 라고 할 때 the way to go.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Taking train is the way to go. 그러면은 기차 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다른 것은 비싸고 아니 막힐 수도
0: or
1: 있고
0: traffic, yeah.
1: right,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너가 여기서 go는 가는 거 결국에는 선택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문장도 어떨까요? 뭐 we should book the hotel early. That's the way to go. 호텔은 일찍 예약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좋아.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0: Yeah.
1: 원래 그래.
0: That's right. 느낌. If you're at a restaurant yeah. and you don't know what to order, uh-huh. say, you know, when you go to another country and mm-hmm. they don't speak English, yeah. you just say number one. or best.
1: 잠깐만요. 넘버가 아니라 남바라고요.
0: Number one or best. best two. 아하. And then of course they will give you the recommendation.
1: 숫자 주는 게 최고예요.
0: That's the way to go.
1: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보면요. 어, 지금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와, 이게 진짜 모든 걸 홍수가 휩쓰는데도 굳건히 버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굳건히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0: So the expression is stand one's ground.
1: Stand one's ground.
0: In a way, this is kind of a literal thing. Mm-hmm. Like that house was really standing his ground. Mm-hmm. But in a more figurative sense,
1: right.
0: it's used to describe when you are not going to change your opinion.
1: Right.
0: You are not going to be persuaded to think otherwise mm-hmm. because of peer pressure.
1: Okay.
0: You are... This is how you feel, and it's not going to change.
1: 내가 진짜 집이라고 쳐도 내 그라운드 위에서 딱 서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 정말 그 홍수 어,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왔을 땐 정말 literally 그런 의미가 되겠고
0: yes.
1: 또한 본인의 의견이 있는데 딴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mm-hmm.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도
0: That's correct.
1: 쓸 수가 있다. Mm-hmm. 아,
0: okay. Stand your ground.
1: Stand your ground. Mm-hmm. 표현이 또 나왔고요. 자, 모든 게 휩쓸어 갔다. 그런 와중에서도 라고 해서 같은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집이 홍수가 주변에 거의 모든 걸 휩쓰는 와중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뭔가를 휩쓸어 간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그냥 push 이런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0: No, that's right. We say that the flood swept away.
1: Mm-hmm.
0: It swept away.
1: Swept
0: to
1: away.
0: Sweep away.
1: To sweep away.
0: And the idea is, you know, when you've got a broom and you're sweeping,
1: mm-hmm.
0: you don't do
1: 거.
0: Like one or two, you sweep that whole area.
1: 그러네요. 잠깐만요. 빗으로 이렇게 막 쓰는데
0: yeah.
1: 빗자루로, right?
0: Uh-huh.
1: 그럴 때 그거를 뭐 먼지 한두 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0: Or one hair? No, no. You're doing the whole area.
1: One so, hair? No.
0: No. So that is the idea of sweeping away.
1: 아, 이미 sweep 자체가 정말 크게 휩쓸어 간다는 느낌이 뭐 away를 안 써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0: That is true.
1: Right. Mm-hmm. Okay. 그리고 참고로 아 우리 뭐 크리스틴 쌤이 뭐 사람들이 기적의 집이라고 부를 만하구나. 이 얘기는 사실 그럴 만하다. 당연하다. 이거는 뭐 놀랍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0: Yeah.
1: 그렇죠?
0: No 이런, wonder.
1: No wonder라는
0: wonder.
1: 표현을 너무 쓰면 좋겠습니다. So 여기서 wonder이라는 건 놀라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Wonder Woman처럼, right? So
0: yeah.
1: it's no wonder인데 줄여서 그냥 no wonder 하고 뭐라고 쓰면 아 이런 건 놀랍지도 않다. 그럴 만도 하다. 당연하다. 그럴 줄 알았다.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Let's get it on flight.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on this fine weekend.
0: Which means it's time for...
1: Review!
0: 그렇죠. 복습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누구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인사하는 방법도 있죠. We use body language.
1: Mm-hmm.
0: 네, 그래서 몸을,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허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heek kiss. 그 얼굴에 뽀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Is this common in America? 미국에서도
1: no.
0: 아, 그렇죠. 미국에서는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유럽을 가면 굉장히 흔합니다. 어떤 나라는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두 번, 오른쪽, 왼쪽, 그리고 어떤 나라는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보레라가 뽀뽀를 하지 않고 그냥 air kiss,
1: mm-hmm.
0: 공중에다가 그냥 쪽 소리만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갔을 때는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스페인, 이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친하면.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데 허그는 많이 하죠?
1: 네.
0: 네. 그래서 허그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허그도 정말 친하면 꽉 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어색한 허그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사이드 허그도 있어요.
0: 네. 사이드 허그. 반쪽짜리 허그. 옆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옆구리만 맞대는 허그,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미팅이다 그러면 handshake, 악수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트럼프죠, 악수로. 네, 아주 꽉 잡아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는 악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인사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제 복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let's start with Monday.
1: Okay, Monday, our expression wa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0: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라고 하면,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알아본 거죠, 그쵸? 그래서 못 알아볼 뻔했다라는 표현을 같이 배웠습니다. Almost가 거의 뭐뭐 할 뻔하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단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recognize가 알아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날 우리가 들었던 대화의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106쪽 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이에 들리는 만큼 써보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게요.
2: June?

0: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1: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2: June?
3: June?
2: 세상에!
3: Oh my goodness!
2: 빈칸에는?
3: Goodness. Good plus ness. G-O-O-D-N-E-S-S.
2: 네, 한 단어이고요. Oh my goodness는 OMG죠.
3: Mm-hmm.
2: 네, 그래서 뭐 Oh my Go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Oh my gosh도 있고요. Mm-hmm. Oh my goodness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라고 했죠.
3: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2: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못 알아볼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하 맞아요.
3: I know.
2: 머리 모양을 바꾸고
3: I changed my hair.
2: 빈칸에는
3: changed. C-H-A-N-G-E-D.
2: 그렇죠. D, 그 ED. 과거 형태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과거 형태입니다. I changed my hair. 그리고 살을 좀 뺐거든요.
3: And lost some weight.
2: 빈칸에는
3: weight. W-E-I-G-H-T.
2: 네, wait. 기다려! 하고 같은 발음이지만 스펠링은 다르죠. 그래서 GH가 숨어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1: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2: 정말 멋있어요.
3: You look amazing.
2: 이게 얼마만이죠?
3: How long has it been?
2: 빈칸에는
3: been, B-E-E-N.
2: 그렇죠. been이 아니고 been. 이렇게 좀 짧게 발음하고요. How long has it been? 얼마나 됐지? 얼마만이죠? 이런 느낌의 표현이라고도 했었죠. 거의 3년 된 것 같아요.
3: Almost 3 years, I think.
2: 자, I think는요. 앞에 와도 되지만 뒤에 이렇게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어요.
3: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2: 빈칸에는
3: up, U-P.
2: 그렇죠. 그래서 catch는 뭐 잡다라는 뜻이지만요. catch up on 뭐뭐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 만난 동안 할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의미로 catch up on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내용 끝났고요. 다시 한 번 더 대화 들어볼까요?
0: June? Oh my goodness! I almost didn't recognize you.
1: Ha! I know. I changed my hair and lost some weight.
0: You look amazing. How long has it been?
1: Almost 3 years, I think. We have so much to catch up on.
2: All right, it's time for Tuesday.
3: Okay, on Tuesday, our expression was,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2: I heard라고 하면, 뭐뭐라고 들었어요 라는 말이죠. You moved to a new city. 당신이 새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뭐 그렇게 들었다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화요일의 대화도 이제 들어볼게요.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게요.
0: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1: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2: 새 도시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
3: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2: 어때?
3: How do you like it?
2: 빈칸에는?
3: How do, D-O, you like it?
2: 그렇죠. How do you like it? 근데 do는 how do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how do you like it?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좋아.
3: It's been amazing.
2: It's
3: been again, B-E-E-N.
2: 네, so it has been인데 이걸 줄여서 it's been amazing. 계속해서 좋아왔다.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죠. It's been amazing.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3: I love it there.
2: 자, love는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거를 너무 좋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I love it there.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는 말이었죠.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0: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1: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잘 됐네.
1: That's wonderful.
0: 적응하기 힘들었어?
1: Was it hard to adjust?
0: Adjust 스펠링은요?
1: Adjust is A-D-J-U-S-T.
0: 그렇죠. 그래서 적응하다라는 표현이 adjust입니다. Was it hard to 뭐뭐는 뭐뭐 하는 게 힘들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처음엔 조금 그랬는데.
1: A little at first.
0: A little?
1: At A-T.
0: 그렇죠. A-T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중간에 숨어있죠? A little at first. At first. 처음에는. 하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1: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그쵸. 빈칸에는?
1: Some, S-O-M-E.
0: 네, S-O-M-E입니다. I've made some great friends. Make some friends가 친구를 좀 만들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도 끝났고요.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2: I heard you moved to a new city. How do you like it?
3: It's been amazing. I love it there.
2: That's wonderful. Was it hard to adjust?
3: A little at first, but I've made some great friends.
0: All right, let's move on to Wednesday.
1: Okay, on Wednesday we learned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0: 여기서 things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즘 꽤 바빴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Pretty도 여기서는 예쁜의 뜻이 아니라 busy를 꾸며주는 꽤라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Have been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꽤 바쁘고 있는 중이다. 요즘 꽤 바빴어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역시 우리가 대화를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 텐데요. 교재는 108쪽이에요. 앞부분 듣고 올게요.
2: So, how's everything going?
3: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0: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1: So, how's everything going?
0: So, how's everything?
1: Going, G-O-I-N-G.
0: 네,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로 going, ing를 쓴 거죠, 그렇죠? How's everything going? 그래서 상대방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How's everything going?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 꽤 바빴어요.
1: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0: 네, 이 문장, 요 수요일의 문장이었고요.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1: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0: I started a new
1: project. P-R-O-J-E-C-T.
0: 그렇죠. 프로젝트인데 발음이 조금 다르죠. Project.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That sounds exciting. Do you like it?
3: Yes.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0: 재미있겠네요.
1: That sounds exciting.
0: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겠다. That sounds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That sounds exciting. 마음에 들어요.
1: Do you like it?
0: Do you like it? 그래서 빈칸에는
1: you, y-o-u.
0: 그렇죠. y-o-u가 들어가면 되겠죠. Do you like it?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1: Yes.
0: 일이 많긴 한데.
1: It's a lot of work.
0: A lot
1: of.
0: 맞아요.
1: It's a lot of work. O-F.
0: 네, O-F. 사실 우리가 O-F를 사전에 찾으면 of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상 문장 속에서는 of 이렇게 살짝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냥 it's a lot of. 아로 그냥 발음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That's a lot of work. 하지만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1: But I'm learning so much.
0: But I'm learning so much. 네, 이렇게 또 수요일의 대화도 들어봤어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2: So, how's everything going?
3: Things have been pretty busy. I started a new project at work.
2: That sounds exciting. Do you like it?
3: Yes, it's a lot of work, but I'm learning so much.
0: Let's move on.

0: on to Thursday now.
1: Thursday. Thursday's expression was, you haven't changed a bit.
0: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는 표현이었죠. You haven't changed a bit. 네, 그래서 have not인데 요거를 줄여서 haven't 라고 했고요. You haven't changed 라고 하면 너는 변한 게 없어 라는 뜻인데 a bit, 조금도 라는 말을 뒤에 붙여줬네요. 그쵸? So you haven't changed a bit. 하나도 안 변했네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의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시작해 볼까요?
2: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3: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0: 와, 너 하나도 안 변했네.
1: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0: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네, 오늘의 문장이었죠. 목요일의 문장. 정말? 난 더 나이 든 것 같은데.
1: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0: 네, really? 정말이라고 하면서 일단 나는 어떠어떠하게 느껴져 라고 할 때 썼던 표현이 뭐였나요?
1: I feel like. Feel. F-E-E-L.
0: 그렇죠. 그래서 나 어떠어떠하게 느껴져. I feel like. 다음에 이제 나 나이 든 것 같아 라고 했죠.
1: 네.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Gotten 들어갑니다. G-O-T-T-E-N.
0: 그렇죠. 그래서 I have gotten older 라고 해서 난 이미 나이가 든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해볼게요.
2: Not at all. You look great.
3: Aw, you're too kind. You look wonderful too.
0: 전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죠?
1: Not at all.
0: 빈칸에는?
1: At, A-T.
0: 그렇죠. A-T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not at all 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 보여 라고 했어요.
1: You look great.
0: You look great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이, 너무 칭찬해 주네.
1: Aw, you're too kind.
0: Aw, you're too kind. 빈칸에는?
1: Too, T-O-O.
0: 그쵸, T-O-O. 너무 라는 뜻의 too죠. 그러면서 너도 멋있어 보여 라고 했어요.
1: You look wonderful too.
0: 그래서 여기도?
1: Too, T-O-O.
0: 맞아요. 근데 다른 의미의 to죠. Mm-hmm. 그렇죠? 여기서는 나도 너도 라는 뜻의 to였습니다. 자, 목요일의 대화도 다시 듣고 올게요.
2: Wow, you haven't changed a bit.
3: Really? I feel like I've gotten older.
2: Not at all. You look great.
3: Aw, you're too kind. You look wonderful, too.
0: All right, Friday. 자, 금요일은?
1: Okay. Yep, on Friday, when you're done talking to the person, you can say, it was great catching up.
0: 네, 이제는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라 이야기 다 끝나고 인사할 때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 It was great catching up 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Catch up이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일단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2: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0: 이제 가봐야 해요.
1: I have to get, G-E-T, going.
0: 그쵸, 가봐야 된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1: It was great catching up.
0: 저도요. 더 자주 만나요.
1: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0: 자, 이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3: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2: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0: 물론이죠. 다음엔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1: Definitely. Let's not wait, W-A-I-T, so long next time.
0: 그쵸. 맞아요. 몸 잘 챙기세요.
1: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0: Of는?
1: O-F.
0: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3: I have to get going. It was great catching up.
2: Me too.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3: Definitely. Let's not wait so long next time.
2: Agreed. Take care of yourself.
0: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K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뭘 하자고 해도 귀찮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가족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 누군가가 평소보다 처져 보이면 말을 걸게 되죠. 어서 우울함을 털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자꾸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우울한 상태에 놓이면 긍정적인 쪽을 보지 못합니다. 날 이해할 사람도 상황이 좋아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울한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식사나 수면을 같이 챙기며 가족이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도 좋고요. 보통의 우울감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장애를 의심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내 가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This is Juch.
0: 네, 이번 주 내내 식당에서 우리가 많은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1: We ate a lot this week.
0: 네, 그렇습니다. Do you eat out often, 선생님?
1: Yeah, all the time. Because I'm constantly working and moving around.
0: Right.
1: I don't have time to go home for home cooking. So I think I eat out at least once a day. At least once a day.
0: Yeah. 그렇죠. 요즘 많이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1: Usually twice a day.
0: Oh, yes. yeah. 이렇게 밖에서 먹고 집에 왔다가 또 나가서 먹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Right, right.
0: 그렇죠. You get to spend a lot of time outside of your house, right?
1: Right,
0: 그렇죠.
1: exactly.
0: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다른 식당을 방문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역으로 한국에서 yeah.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일하시 는 그 분들 입장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았다고 보여져요.
1: Right.
0: 네.
1: Exactly.
0: 함께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I think especially when you're traveling, there are many words, expressions that are necessary when you're ordering something. Sometimes when you have a problem with your order, what words can you use?
0: Right.
1: How to use them. It can get really difficult sometimes.
0: Right. 맞습니다. 뭔가 이제 그 주문하지 않은 게 나왔다던가 혹은
1: right.
0: 뭐 너무 늦게 나왔다거나 뭐
1: right.
0: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wrong 이라는 right. 단어와
1: like
0: mistake.
1: No, not right.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렇게 조금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it's already quite a challenge.
1: Yes.
0: 이미 그 자체로도 힘들어요, 사실은. 문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그래도 좀 가능하시다면 뭐 외람되지만 뭐 이런 말들을 만들기 위해서
1: 문제가 안 된다면
0: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면 이런 걸 붙이는 장치까지 알기는 사실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1: Right.
0: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하는 걸 보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straightforward하다는
1: right.
0: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자, 근데 우리 Easy English 제가 이제 같이 보영쌤이 책 쓰시는 거 하나하나 봤을 때 되게 심플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되게 센스 있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0: 아유.
1: 이게 센스,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0: 그래요.
1: 이게 예의 바르게 하는 표현이 우리 솔직히 텍스북에서 배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0: 그렇죠. 네. 그럴 여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1: 이건 네. 정말
0: 요즘은 많이 아졌지만
1: 살아있는 감각이 느껴지는 게 아, 이렇게 심플하게 좀 폴라이트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구나.
0: 그렇죠.
1: 이것만 배우면 돼요. 솔직히.
0: 잘못하면 엉뚱하게 우리가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Right.
0: 아니 뭐 동방 예의지고 뭐 이러더니 사실은 굉장히 무례하기 짝이 없네. 이렇게 혹은 너무 직설적이다라고 보여진 경우도 있는 게
1: Too direct.
0: 그렇습니다. 그 많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언어일 수가 있다는 거죠.
1: Right, right.
0: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1: Exactly.
0: 큰 걸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1: right.
0: 작은 것에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1: Let's master the little things first.
0: 그래, little things first.
1: That's
0: 그렇죠.
1: right.
0: 자, 105쪽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14일 월요일에는

0: 좀 급해서 그런데요. 뭐가 빨리 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1: Ah, I'm in a hurry. You know, what's quick to make?
0: Right. What's quick to make? 바로 이거였습니다.
1: Excuse me, what's quick to make?
0: What's quick to make?
1: What can you make quickly?
0: What can you make quickly? 자, 무엇을 빨리 만드실 수 있겠나요?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이 되겠군요.
1: Sure.
0: 자, 혹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What comes out quickly도 있을 수
1: Yeah, what
0: 있다고 했죠.
1: comes out quickly?
0: What comes out quickly? 이런 경우도 봤어요. Whatever comes out quickly.
1: Whatever comes out first.
0: First, 그렇죠.
1: Whatever you make quickly, most quickly.
0: 뭐가 됐든지 빨리 만들어지는 거 아무거나 달라고 이럴 때 whatever라고 시작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1: Whatever.
0: 네. 근데 여기서는요. What's quick to make라고 해서 뭐가 빨리 만들어지나요? 저희가 조금 급해서 그러거든요. We are in a bit of a hurry.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we're in a hurry.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Right.
0: 저희 급해요. 바빠요. We are in a hurry. 물론 문장 자체만 보자면 정확한 문장입니다. We are in a hurry. 그런데 we are in a bit of a hurry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급해서 그러거든요. 라는 조금 예의를 차린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볶음밥이 되게 꽤 빨리 나오는 편이긴 해요.
1: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0: 네, the fried rice 볶음밥이 usually 대개는 comes out 나옵니다. Pretty fast, 꽤 빨리.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이렇게 시작합니다.
1: Yeah,
0: 자,
1: come
0: 그렇습니다.
1: out,
0: um식이
1: right?
0: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come out. 그렇다면 한번 영문 대화 들어보죠.
2: We're in a bit of a hurry. What's quick to make?
3: The fried rice usually comes out pretty fast.
2: Perfect. I'll go with that then.
3: Good choice. It won't take long.
2: You're an angel. That's exactly what I need.
0: 그렇습니다. That's exactly what I need. 바로 제가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오래 걸리지 않을 음식. Oh, don't worry. It won't take long.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1: Right.
0: 네.
1: Don't worry. It won't take
0: It
1: long.
0: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응용 문제 해보겠습니다.
1: Okay.
0: 국수 요리가 꽤 빨리 나와요. 라고 한다면.
1: The noodles come out pretty
0: 네.
1: fast.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 noodles come out pretty fast.
1: Right.
0: 이때는 국수가 딱한 가닥만 있는 것, 가락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Noodles.
0: the noodles. 그래서 comes out이 아니라 come out이라고 한다는 거.
1: The noodles come out pretty fast.
0: 네. I'll have that. 난 그럼 그거 먹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I love noodles.
0: 네, me too. 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대화 한번 다시 봤고요. 이제 화요일 대화가 106쪽에서 이어집니다.
1: Tuesday.
0: 네, 15일 대화였는데 먼저 들어볼까요?
2: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3: Sure. We can leave the chili out.
2: That'd be great.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3: No problem. We'll make it nice and mild.
2: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0: 될수록 좀덜 맵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었죠.
1: Could you make it as mild as possible?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할때 spicy, hot and spicy 이것만 이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덜 맵게 그러면 not spicy? Could you make it not spicy at all? 이렇게도 할수 있나요?
1: Yeah, so not spicy at all means like no chili, no peppers. No red peppers. So make it not spicy at all.
0: 그러면 예를 들어 비빔밥 시키면서 no 고추장 there.
1: No 고추장.
0: 네,
1: 그렇죠. So
0: So
1: it's not spicy.
0: Not spicy.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덜 맵게 해달라라고 말해서 mild란 단어를 쓴 거예요. So could you make it? 그걸 만들어 줄수 있겠어요? Could you make it? 어떤 식으로? As mild as possible. 될
1: Right.
0: 수 있으면 순한 맛으로.
1: As mild as possible.
0: As mild as possible.
1: Right.
0: 저 그랬더니 그럼요. 저희가 칠리를 빼면 돼요.
1: We can leave the chili out.
0: We can leave the chili out. 칠리를 빼고 만들면 됩니다. We can leave, L-E-A-V-E, leave the chili out. 근데 그때
1: Right.
0: 말씀하실 때 we can take the chili out 해도 된다고 했죠.
1: Take the chili out. or like you said, hold.
0: Hold the
1: we
0: chili.
1: We can hold the chili.
0: 그렇죠. Hold를 쓸 때는 out이 필요 없습니다. So we can hold the chili.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2: Yeah.

0: We can hold the chili.
1: 네, 저희가 맛있게 그리고 안 맵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0: We'll make it nice and mild.
1: Nice and mild. 그냥 we can, we'll make it mild 해도 될 텐데 원래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그렇지만 맛있게 라는 뜻을 가미하기 위해서
0: yes.
1: we'll make it nice and mild.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0: He's not very good with spice.
1: He's not good with spicy food.
0: He doesn't do well with spicy food.
1: 그렇죠. Doesn't do well.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I don't do well with spicy food. 제가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라고
0: right.
1: 하시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이걸 응용해서 1번. 저는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게 좀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요.
0: I don't do well with long flights.
1: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Long flights를 제가 잘 못해요. I don't do well with long flights.
0: Point Sam, you do well with long flights, right?
1: As long as the seat is comfortable.
0: As long 네. as I can sleep.
1: 그렇죠. 잠만 잘 수 있으면 뭐 어디서든 뭐 우리가 해도 괜찮죠.
0: I like watching movies, so I'm okay.
1: Oh, you're okay
0: I do well with long flights.
1: Oh, okay. 자, do well with 뭐뭐를 잘 견딘다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 보셨습니다.
0: Mm-hmm.
1: 자, 15일 함께 보셨고요. 자, 이제 16일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0: Okay, let's go to Wednesday.
1: Mm-hmm. 여기서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싶어서 작은 접시를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0: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1: 네, could we get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해서 Another small plate, please. 그 작은 접시를 하나 더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0: right.
1: 만약에 세 명이 네 명이 갔는데 접시가 세 개밖에 없다. 그럼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다면 could we get one more plate, please?
0: Right.
1: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어요.
0: Could we get one more plate, please?
1: 그렇죠. 그럴 때는 숫자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그런 거고
0: right.
1: 여기서 그냥 막연히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작은 접시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말할 땐 right.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가 더 적당하겠습니다.
0: Another?
1: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Could we get another small plate, please?
3: Of course. I'll bring one right over.
2: Thank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3: Sounds good.
2: We always do that when we travel.
1: 네, 자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우리는 원한다. 다 나눠 먹고 싶다라고 할 때 we'd like to share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0: Yeah,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1: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0: So when somebody says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usually when you go to a restaurant, like in normal restaurants, you get your own dish.
1: Right.
0: You have your own food. But I want to try Diane's food. I want to try 뭐 누구누구's food. Hey, let's share food.
1: Let's share food, sure.
0: right.
1: Let's share all the dishes.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모든 요리를 다 나눠 먹어보자.
0: Mm-hmm.
1: 자, 그래서 여기서도 we'd like to,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그 의도를 말하는 거죠. We'd like to share everything. 모든 것을 나눠 먹고자 하니 알아서 접시를 갖다 달라. 결국 이런 의미가 있겠죠.
0: Mm-hmm.
1: 네. 자, 그래서 응용 문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0: Okay.
1: 저희는 각자 집을 하고 싶거든요. 그 돈을 낼 때 따로따로 돈을 내고 싶다는 뜻으로 저희는 각자 집을 하고 싶거든요. 라는 말을
0: We'd like to pay separately.
1: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서 좀 처리해달라라는 뜻이 되겠죠. We'd like to. 우린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각자 따로따로 집을 하다. Pay separately. 네.
0: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Go Dutch라는 표현이 있어요.
1: 네.
0: 한국에서는 pay Dutch라고
1: Dutch pay.
0: 또 Dutch pay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go Dutch.
1: Go Dutch.
0: Go Dutch라는 게가 이제 뭐 I pay mine, you pay yours. 따로따로 이제 지불한다는 표현이잖아요.
1: 네.
0: So that means you're paying separately.
1: 어.
0: I pay for my food, you pay for your food.
1: 그렇죠.
0: Go Dutch.
1: Go Dutch. 그 Dutch 식으로 한다라는
0: yes.
1: 말이 go Dutch가 될 텐데 그 어디선가 들은 얘긴데 그걸 정말 그 덴마크죠. 덴마크
0: 네덜란드
1: 네덜란드 네덜란드 yeah.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 덴마크는 데이니쉬가 되는
0: 데이니쉬
1: 거고
0: 맞아.
1: 네. 그 덴마크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 앞에서 go Dutch라는 말을 해도 되나요?
0: 그거는 조금 루드하게 들릴 수 있어요.
1: 실례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0: 역사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역사에서 이제 나온 표현이다 보니까
1: 네.
0: 욕은 아니지만
1: 네네.
0: 그래도 좀 그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1: 네.
0: 더치분 앞에서는 조금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0: Yeah. That's 그럼, a good point.
1: 네네, 그죠? Yeah.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pay separately라고 그냥 평이한 표현을 쓰시면 제일 좋겠네요.
0: Pay separately.
1: 네. 자, 이제 108쪽 가볼까요?
0: okay.
1: 네, 목요일 17일 함께 하셨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다 음식이 좋아 보여서

0: 쉽게 결정을 못 하겠다는 말이 있었죠.
1: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0: 네, I a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보통 우리가 have some difficulties 뭐 이런 표현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꼭 difficulty, 어려움을 제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difficulty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difficulty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것보다는 좀 힘드네요. 정도로 I'm having a hard time이 어떨까 싶습니다.
1: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0: 그렇죠. decide 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직역하자면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결정하기 쉽지 않다.
1: Deciding what to eat.
0: 그렇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Everything looks so nice.
1: So delicious.
0: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1: Right.
0: 자, 대화 듣겠습니다.
2: I'm having a hard time deciding.
3: Is there anything you're in the mood for?
2: Honestly,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3: Then I'd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2: Sounds perfect. I'll have that.
0: 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보고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으니 자, 지금 서버 입장에서 당신이 추천하는 걸 나는 먹고 싶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여기서 Can you recommend something good?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1: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food. Like on the menu.
0: Right, right.
1: Yeah.
0: 그래서 I'd love to try your 뭐뭐뭐.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말은 결국 Could you please recommend me really nice food?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1: 메뉴 같이 보면서 What's your favorite food on this menu?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0: 그렇죠. 뭐가 제일 맛있나요? 이 집이 모자라나요?
1: Right.
0: What are you good at? 이건 좀 너무 직설적인가요?
1: 뭘 잘해? 뭐 이런 거죠.
0: 네네. 여기 좀 모자래요. What are you good at? 그게 문장으로는 완벽하지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What's good here?
0: What's good here?
1: What's really good here?
0: 그게 좋네. 여기서 뭐가 좋나요?
1: Right.
0: What's good here?
1: Or you can say, what's popular here?
0: What's popular here?
1: Yeah.
0: 많이들 뭐 많이
1: yes.
0: 먹어요?
1: Right.
0: 그렇게 What's popular here? What's good here? 여기서는 I'd love to try your favorite. 언뜻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개가 좋아하시는 걸 제가 먹어볼게요. 라고 한다는 게
1: mm-hmm.
0: 근데 다른 뜻이 아니라 추천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Recommendation, right?
0: 그렇죠. 자, 이제 응용해볼게요, 선생님.
1: Okay.
0: 우리 2번 해볼까요?
1: Okay.
0: 그렇다면 저는 단연코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1: Then I definitely give it a try.
0: Then I would definitely give it a try. 네, 아까는 Then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oday's special 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1: Yes.
0: 저라면 단연코 이걸 뭐뭐 하겠다. I would definitely give it a tr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Perfect.
0: 자, 이제 18일 어제 했던 내용으로 갈게요.
1: Mm-hmm.
0: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 양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남은 음식은 포장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1: You kn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0: Right, much bigger than I expected. But not to worry, because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라고 했거든요.
1: Pack up.
0: Pack up. 그렇죠.
1: 포장해서 가는 거죠.
0: 깔끔하게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1: Mm-hmm.
0: Pack up the 남은 음식. Leftovers. Leftovers가 한 대 붙어서 leftovers라고 하거든요.
1: Leftovers.
0: 네, 대화 들어보세요.
2: Wow, this is much bigger than I expected.
3: The portions here are pretty generous.
2: I don't think I can finish all of it.
3: We can pack up the leftovers for you.
2: That'd be great. Thanks.
0: 네, 자, 응용해 볼게요.
1: Okay.
0: 어머,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아요.
1: Oh, this is much sweeter than I expected.
0: This is much sweeter than I expected. 너무 단구나.
1: Too much sugar.
0: 네, 그렇게 yeah. 또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Right.
0: 자, 그 밖에도 나머지 문장들도 많이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Great job.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K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스위스엔 고양이 전용 사다리가 있다고? 고양이를 사랑해서 애묘인의 나라로 잘 알려진 스위스. 스위스의 공동주택 풍경에선 신기한 설치물 하나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고층에서 아래로 또 옆에서 옆 건물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다 놀면 집으로 돌아오도록 전용 사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보안이나 안전 문제에 관한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더 많은 존재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다른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네요. 이런 넓은 마음씨 우리도 한번 가

저는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사는 게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정해진 결말이잖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어떻게 중간에 반전을 줘도, 엄청나게 자극적인 엔돌핀 주사를 맞아도 결론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 즐거울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안 믿어요.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카페지기 염승숙이고요. 첫 곡은 악뮤의 벌레를 내고였습니다. 지금 윤고은 작가님 파리에서 열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K 북위크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윤고은 작가님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 북카페 진행을 맡았습니다. 사실 스튜디오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에요, 저에게. 제가 소설 북클럽 진행한 지도 시간을 세어보니까 벌써 6년 반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긴 시간이고, 되돌아보면 눈 깜짝할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실 너무 많이 긴장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카페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셨던 기억을 안고 왔기 때문에요. 오늘도 너그럽게 이 자리를 환대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곡이 악뮤의 벌레를 내고였어요.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너무 긴장하니까 PD님께서 좀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으셨는지 듣고 싶은 노래를 골라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생각난 곡이 이 노래였는데, 노래 가사가 돈 내고 버스 기차 타면서 여행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또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멀리 여행 떠나 계시는 윤고은 작가님 생각나기도 하고, 또 저도 오늘 진행 맡으면서 여행한다 생각하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해서 퍼뜩 생각난 노래였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아논북스에서 펴낸 김중혁 작가의 장편 소설 꿈이다 아니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설 굉장히 뭐랄까요? 낯설지만 정말 놀라운 작가적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좀 근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인간의 꿈을 데이터 영상으로 추출, 저장해주는 디바이스, 달리글라스를 쓰면 꿈속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 꿈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독특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중심인물 아연, 주아연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좀 누군가 조언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하루 즐겁고 싶다. 영원히 살수 있는 거안 믿는다. 사실 주인공은 점점 더이 꿈의 세계에 매혹되면서 행복한 현실과도 같은 꿈의 세계에 안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그러지 마라. 조금 더 현실을 살아야 한다. 갈라에 들어가면 행복한 상태의 현실처럼 느껴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갈라에서 놀지 말고 나와서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놀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아, 그렇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현실, 외면하거나 벗어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망하고 다시 공허할지라도 좀 꿈에서 지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즐거운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좀 뭐랄까요? 좀 이 현실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카페지기이지만 오늘 하루 카페지기이지만 여러분들 카페인 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또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연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디 게시판에 제 이름으로만 도배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323님, 저는 오늘도 즐겁기 위해 승숙 작가님이 진행하는 북카페에 문자를 보내요. 염디라고 부를게요. 염디의 달콤한 목소리를 수요일에도 듣다니 이번 주 로또에 꼭 당첨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로또에 비유되다니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와, 근데 오늘도 즐겁기 위해 문자를 보내주신다는 마음이 참 다정하고 좋네요. 네, 9110님은 작가님 방송 들으려고 아침부터 대기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요? 전 아침부터 너무 긴장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와, 아침부터 기다려주신 그 마음 제가 꼭 품고 포근하게 품고 방송하겠습니다. 네. 유경희님은 오늘쯤엔 염 작가님께서 계실 줄 알았네요. 반가워요. 굿모닝입니다. 네, 지금 12시가 넘어서 굿모닝은 조금 지났지만 이 굿모닝이 주는 이 인사의 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네, 노래 두 곡 듣고 올까요? 찰리비노웍스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몽자가 함께한 소란의 노래 속삭여줘입니다.

네, 지금 음악 듣고 오셨는데요. 제가 긴장하고 떨리고 있다는 걸 다들 이미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노규용님께서 염 작가님 재밌네요. 목소리에 떨림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 목소리가 떨린 게 재밌다는 말씀이시죠? 재밌게 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있는데요. 아, 조금 덜 떨고 잘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제가 앞서서 문장 카펫에서 김중혁 작가의 장편 소설 꿈이다 아니다의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게스트 김중혁 작가님이 2부 북카페 초대석에서 등장하십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북카페에 참여하는 방법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반디로는 무료입니다. 활짝 열어두세요.

보고 기다릴게요. 이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일간 카페인 함께할 시간인데요. 이번 주 유물과의 산책을 주제로 오랜 이야기를 품은 유물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죠.

2009년 1월 14일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현장. 7년여에 걸친 해체 과정 끝에 탑의 중심돌인 심주석 1층이 드러나는 순간, 발굴 현장은 놀라움과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심주석 한가운데 가로세로 25cm 크기의 숨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은 백제의 유물들로 가득했거든요. 미륵사지 석탑 속 유물들은 639년 봉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 1400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건너뛰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사리 장엄구를 비롯해 사리공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앞권은 사리 봉영기라 이름 붙인 금판이었습니다. 엽서 크기 정도 되는 얇은 금판에는 앞뒤로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미륵사를 세운 주체가 백제 왕후였고, 639년 1월 29일이라는 사리봉한 날짜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륵사의 창건 시기와 유물들의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기록 자료의 등장은 모두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고요. 그 내용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과도 상당 부분 유사했죠. 하지만 사리봉영기의 등장은 안개 속 같았던 백제사를 푸는 열쇠가 되는 동시에 오히려 미궁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문제의 글귀 때문이었죠.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이다. 무왕의 왕비가 백제 유력 가문 출신인 사택 왕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무왕의 왕후 선화공주는 어디로 간 걸까요?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 무왕이 아직 서동 왕자였던 시절 아름다운 선화공주를 아내로 얻고자 서동과 선화가 몰래 만난다는 노래를 뻗들였고, 서동유의 소문을 그대로 믿은 아버지에게 쫓겨나 서동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 왕후가 되었다는 이상한 이야기의 주인공 무왕과 선화공주. 이 오래된 이야기는 사리봉영기의 등장으로 혼돈에 빠집니다. 선화공주는 서동이 왕이 된 후 버려진 것일까? 아니면 왕후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걸까? 그도 아니면 서동설화도 선화공주도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었을까? 사리봉영기 발굴 이후 학계는 선화공주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그 흔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화공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오래 살아남은 이야기는 어쩌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14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리봉영기는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상상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EBS 북카페 백제 가야금 연주단 백제의 아침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미륵사지 석탑 심주석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백제의 보물들 중 하나인 금제 사리봉연기 만나봤습니다. 탑 한가운데의 사리공 안에서 나온 유물수가 무려 9,947점이라뇨. 와, 그중 기록자료인 사리봉연기의 내용이 혼란에 빠뜨린 것, 무왕의 왕후는 선화공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택왕후라니요? 선화공주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여전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좀 흥미롭게 언론 보도에서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선화공주와 무왕의 세계의 로맨스가 깨졌다, 뭐 이런 문구를 좀 봤던 것 같고요. 물론 너무 놀랍죠. 유물의 총수도 너무 놀랍고요. 사실은 이 발굴 자체가 30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옛날 로맨스의 진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설화 뒤에 가려져 있던 7세기의 백제 왕실 그리고 귀족 사회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료가 발견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고요. 우리 노래 듣기 전에요. 익산 산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직장도 미륵사지 근처라는 이민경님인데요. 저 너무 떨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이나라님도요. 선화공주 이야기가 새롭게 발견되길 내심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이 사랑이 허구이거나 새드엔딩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맞아요. 고전 설화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 실증했던 사료인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지금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윤금정님, 작가님이 긴장하실 줄 몰랐어요. 지금 정말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마음 편히 하셔요 라고 하는데요.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내일은 조금 더 잘할까요?

투성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준호님이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익숙한 곳도 한 칸만 옆자리로 옮기면 새로워질 수 있네요. 네, 진짜 한 칸만 옆으로 옮긴 건데 이렇게 떨리고 긴장될 수 있나요? 아이고 참.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실리의 내가 들군요. Here, There and Everywhere 그리고 맨디 하비의 Try 듣고 오겠습니다.

0: 집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네. 좀 전에 제가 좀 실수투성이었는데요. 잠깐 음악 나가는 동안에 제가 제 뺨도 살짝 치고 벽도 좀 탔습니다. 안지영님께서 작가님 이것이 생방의 묘미랍니다. 실수하면 할수록 애청자들은 사실 좋아해요 해주셨는데 좋아하시는 거 맞나요? 네, 노우규영님 계속 실수해 주셔야 재미를 더한다고 몇 번 더 부탁한다고 아 이거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아 너무 떨려서 난리도 아닙니다. 네, 지금 읽기의 기쁨 시간인데요. 오늘과 내일 읽기의 기쁨에서 만나볼 책은 위즈덤하우스에서 펴낸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입니다. 박성혜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줄리아 캐머런은 소설과 논픽션, 영화, 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30여 년 가까이 글을 써온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번 책 나를 위해 쓸 권리는 모두에게 글을 쓰길 권한다고 우리는 모두 작가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글쓰기는 재능이나 배움의 영역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자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글쓰기 앞에서 막막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글쓰기를 어려워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다. 우리는 흔히 공중으로 흩어지는 말보다 기록으로 남는 글을 과대평가한다. 별 근거 없이 글쓰기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믿는다. 그 탓에 굳이 글을 쓸 엄두를 내지 않거나 혹여 쓰기 시작했더라도 예상보다 쉽게 쓰인다고 느끼면 거기서 멈추고 자기 글이 어떻든 진짜 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근거 없는 믿음에 따라 글을 진짜와 가짜로 나누려 한다. 오늘 밤 있었던 일을 기록한 각본 따위는 진짜 글의 범주에 넣지 않다.

않는다. 친한 친구 도리와 저녁을 먹은 뒤 영화 1포스트을 보고 밤이 되기 전에 돌아와 서재에서 조금이나마 글을 써보려는 동안 맥스웰이 내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 말이다. 이런 글을 쓰는 작가의 삶이라면 너무 평범하고 나분하며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 안에 글쓰기가 샌드위치 속 재료처럼 끼어 있을 뿐. 그게 작가의 삶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글쓰기의 고통이 선택사항이라면 글쓰기가 꼭 반사회적인 활동이 아니어도 된다면 어떨까? 나아가 작가라는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열망하는 진정한 작가라는 개념 없이 모든 사람이 글을 쓴다면? 글쓰기가 그저 쓰는 행위를 가리킨다면? 글을 써서 꼭 출판해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쓰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소설을 쓰게 될까? 래프팅을 대하듯 글쓰기에 접근해보면 어떨까? 경험해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창작의 과정이라는 급류를 헤쳐나가면서 느끼는 긴장감과 짜릿함만으로도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말이다. 아마추어를 자처해보면 어떨까? 아마추어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뜻의 라틴어 동사 아마레에서 유래한 만큼 경험의 순수한 가치를 존중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글쓰기를 사랑하게 될지 모른다. 잘못된 믿음을 걷어내고 보면 사실 글쓰기는 재미있다. 글쓰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사람들은 곧잘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작가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작가가 되겠다는 말 안에는 온갖 수수께끼, 신비, 부풀려진 이야기가 가득하다. 글쓰기가 자신을 작가로 만든다는 사실은 좀처럼 생각하지 못하면서 책을 출간해야 진정한 작가라거나 글쓰기로 밥벌이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작가라는 말부터 떠올린다. 또 이렇게도 생각한다. 진정한 작가는 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채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작가 지망생은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글로 채워야 할 백지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내보이라고 요구하는 백지 수표처럼 느껴진다.

네, 윤덕원의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EBS 북카페 1부 읽기의 기쁨,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 읽어보고 있고요.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작가에 대한 환상이 있다, 그것 때문이다 라는 이유인데요. 작가라는 이름, 그 환상에 갇혀서 글은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모두 글쓰기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에서 저자는 일단 써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글을 쓰는 것, 쓸 줄 아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니까 글을 쓰면 우리는 다 작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가장 많이 하는 또 다른 변명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거 아닐까요? 이번에 읽어볼 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짓말 들어보시죠. 글쓰기에 관해 흔히 떠올리는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글을 쓰려면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이 넉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돌이켜보건대 나는 이제껏 시간을 풍요롭게 누린 적이 없다. 내 인생과 내가 이룬 성과는 주름 하나 없이 매끄럽게 펼쳐지는 실크 원단보다는 조각조각 꿰매 이은 퀼트에 가깝다. 창작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방해한다. 더 많은 시간을 갈망하느라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놓치게 된다. 우리가 시간만 있었어도 라고 말할 때 시간이라는 말에는 내 생각에 귀 기울일 시간이라는 달콤한 속뜻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시간만 있다면 얄팍한 자아를 평온히 진정시키고 깊은 영감의 세계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상상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시간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면 지금 귀 기울일 필요도 오늘 눈앞에 닥쳐오는 일을 책임질 필요도 없을 테니까. 쓸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 일단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요령을 익히자. 이를 위해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 쪽 분량의 글을 손으로 직접 써보라고 가르친다.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치과 대기실에서, 비행기 안에서, 통근 열차를 기다리는 역 안에서, 업무 사이에 여유가 생긴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사이에 양파를 볶으면서 식탁에서. 쓰는 시간을 내는 비결은 결과물을 염두에 두지 말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대하는 것이다. 글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라. 그저 써라. 서사를 온전히 펼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면 된다. 신문사 기자 애니는 즐거움을 위한 글쓰기 시간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란 운 좋은 날 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100달러짜리 지폐나 마찬가지라고 여겼다. 내가 애니에게 말했다. 시간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시간을 훔쳐내야 해요. 처음에는 하루에 15분은 훔쳐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그걸 하루에 두 번은 할 수 있겠다고 여겼다. 얼마 안 가 애니는 일주일에 두 번씩 훔쳐낸 시간을 활용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어느새 글쓰기의 즐거움에 푹 빠져들었다. 갑자기 애니에게 시간이 생겨났다.

네, 아니타 오데이의 I Could Write a Book 듣고 왔습니다. 읽기 기쁨,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줄리아 캐머런의 나를 위해 쓸 권리 읽어봤습니다. 글을 쓸 시간이 없다. 우리 흔한 변명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죠. 글뿐만 아니라 운동할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물며 내가 너와 만날 시간이 없다.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글쓰기 할때 그저 써라.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라. 하루 15분 정도만 시간을 훔쳐내라.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왜 이렇게 시간이 쏜살 같지? 운동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보통 운동 소개 영상 들려 보여주거나 할때꼭 100회가 들어가더라고요. 팔을 어깨 위로 100회를 올려라. 몸통을 100회 돌리면 당신은 변화한다. 뭐 이런 건데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크고 거대하게 느껴져서 잘못 따라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글쓰기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딱 15분만 훔쳐내라라고 하는 것이 다소 도발적이면서 은근한 좀 동조감이 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15분만 훔쳐내라에 더해서 좀 작은 미니 수첩 같은 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내 주머니 안에 종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쓸 권리 이 책은 내일 하루 더 읽어볼게요.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서 꿈이다 아니다 품고 오신 김중혁 소설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2부로 건너갈게요. 끝곡은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입니다.

0: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1: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고통도 후회도 다툼도 없는, 그래서 행복하기만 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꿈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소설가 김중혁이 설계한 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북카페 스튜디오에서 김중혁 작가님을 만나는 일, 이건 꿈일까요? 아닐까요? 어쩐지 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풍경인데요. 장편소설 꿈이다 아니다를 출간한 김중혁 작가님, 새 책 들고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 쓰는 김중혁입니다.
0: 네, 오시는 길 편안하셨나요?
1: 네, 아직도 저는 꿈이고요. 제가 보통 12시 한시쯤 일어나거든요.
0: 오, 정말요? 네.
1: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0: 그럼 평소에는 몇 시에 주무세요?
1: 보통 요즘에 한 5시, 6시?
0: 예, 자서 새벽에?
1: 네. 지금 이제 자야 되는데.
0: 어떡해요?
1: 자지 못하고 꿈속을 지금 걷고 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꿈입니다.
0: 정말요?
1: 네.
0: 아, 좀 작가님과 함께 네. 꿈이다 아니다 얘기하면서 저도 함께 좀 꿈속을 유영해봤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1: 좋습니다.
0: 네. 네.
1: 실수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꿈이니까.
0: 네, 네 아까 네, 잠깐, 작가님 네. 오시기 전에 제가 실수투성이어가지고요.
1: 아, 뭐 저는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0: 네. 네.
1: 또
0: 오랜만에
1: 뵙잖아요.
0: 네. 네.
1: 저 커플룩으로 또 맞춰 입고 왔잖아요, 제가.
0: 네. 그러니까요.
1: 네, 타도 아, 윤고은을 이제 제가 내세우면서 네, 우리 둘이 다 해먹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0: 아, 네. 제가 네. 드디어 작가님이 오시니까 네. 좀 웃음이 나네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학생 때부터 대학생 네. 때부터 작가님 데뷔하신 이후로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네. 제가 어느 책인가는 제 책을 드리면서 네. 팬입니다라고 쓴 적도 있어요. 혹시 네. 기억하세요?
1: 저는 그 네. 그때 기억보다는 네. 작가님이 이제 등단하시고 네. 계속 따라 읽으면서 엄청난 작가가 될 것 같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0: 아, 되지 네. 못했네요.
1: 됐죠.
0: 아, 너무 네. 아쉽네요. 네. 네. 아, 그런 상찬의 말씀을 해주셨다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오늘 꿈이다 아니다. 너무 책이 반짝반짝 예뻐가지고요.
1: 네.
0: 표지 마음에 드셨나요?
1: 표지를 제가 네. 신경을 쓰기로 유명한 작가이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네. 표지 평론가랍시고 꺼드럭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네. 표지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니면서
0: 네.
1: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살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표지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표지는 얼마나 예쁜지 보자.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네.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0: 네.
1: 그 이제 편집부와 디자이너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0: 네.
1: 정말 예쁘게.
0: 아니 그리고 이게 반짝반짝 예쁘기도 하고요. 만지면 네. 오돌토돌하니 또 기분도 좋아요.
1: 네. 요즘에 또 뭐 이제 네. 전문용어로 박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거 씌우면 좀 돈 좀 네. 좀 들였다.
0: 네.
1: 좀
0: 네. 네.
1: 투자를 하였다라는 아. 이제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0: 네.
1: 네. 박을 씌웠죠.
0: 네, 제갑하는 소설.
1: 네, 네.
0: 박 씌운 소설.
1: 아, 제갑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소설에 담긴 내용이나
0: 네.
1: 디자인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제값보다 더 하는
0: 그렇군요.
1: 제값을 좀 더 높여야 되지만 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지금 너무 표지가 아름다워가지고요.
1: 네.
0: 요즘엔 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뭐 클리커도 있고
1: 네.
0: 손의 촉감으로 뭔가 네. 하는 게 많은데
1: 네.
0: 이 책이 아마
1: 그리고
0: 독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시지
1: 않을까. 이 책이 재밌는 게
0: 네.
1: 각도에 따라서 꿈이다 아니다 사이에 있는 그 두 글자가 두 줄이 보였다 안 보였다.
0: 오 맞습니다.
1: 네,
0: 지금 뭔가 수면 위와 아래처럼
1: 네.
0: 글자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1: 그게 한번
0: 해요.
1: 해보면 중독성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
1: 표지를 돌려가면서
0: 아,
1: 재밌습니다.
0: 필이 소장용이네요.
1: 네.
0: 네. 지금 1610님께서 꺄오라고 거의 네. 익룡 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요. 최애 소설가라고 하십니다. 김중혁 작가님이 북카페에 오신 데서 설레이며 기다리고 있어요. 꿈이다 아니다 북토크에서도 배웠지만 오늘은 염 작가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실까 궁금해집니다. 북토크에서 만났던 네. 분이 또 사연도 주셨네요.
1: 북토크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0: 네,
1: 진짜 쓸모없는 북토크였다.
0: 네.
1: 책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정말 제가 이제
0: 네 작가님 저 오늘 첫 진행입니다. 네. 너무 당황하게 하시면 안 돼요.
1: 쓸데없는 이야기를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제가.
0: 아, 쓸데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북토크에서.
1: 책에 대한 네. 관심을 가진 분들은 네. 책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해설해 주거나 네. 의도를 얘기해 주거나 네. 이러기를 기대하셨는데 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0: 뭘 하셨나요?
1: 음악 듣고 뭐 자기들 꿈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이제 마이크를 보통 이제 조용필 선생님들은 네. 노래 부르다 힘드시면 마이크를 청중에게 네. 넘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신 분들의 꿈이 궁금하다. 아.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하게 하고 선물 드리고
0: 꿈 이야기에서 선물 드렸어요? 네. 어떤 선물이었나요?
1: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노트 중에 네. 작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네. 수첩 같은 게 있거든요. 오, 네. 이니셜 수첩이 있어요.
0: 우와.
1: A부터 Z까지.
0: 그거 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아,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네. 따로 보내드리도록
0: 아, 죄송해요.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욕심부렸네요. 네. 네.
1: 이제 뭐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염을 Y로 쓰시나요?
0: 네.
1: Y를 이제 선물로 드리거나 그래서 이제 A부터 몇 개 준비하고 와서 이 이니셜에 맞는 분들 손들어라. 꿈 얘기해라. 이제 그렇게 강요를 하기도 하고.
0: 이 정도면 거의 이벤트쟁이 아니세요?
1: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책 이야기보다 그런 네. 이벤트 하는 거 좋아하고
0: 아. 이제
1: 책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 책을 둘러싼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죠.
0: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참여하신 독자분들께서. 뭐,
1: 좋아하신 분도 있겠지만 실망하신 네. 분도 있었겠죠. 책 얘기는 안 하고.
0: 아니에요.
1: 오늘은 그래서 네. 네, 책 얘기
0: 애프터
1: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0: 아, AS 해주시기 네. 위해서. 아, 이수진님께서 아름다운 표지, 탐나는 책이에요 하셨고 박진경님께서 작가님 등장과 함께 재미주고 계시다고 네. 빅재미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책 표지만 봐도 사실 책 내용이 너무 궁금해지는 이야기이고 이 책이 저는 작가님 인장처럼 이 작가님의 손글씨 네. 맞으시죠? 이게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작가님의 손글씨 그림과 또 마주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이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서사적 세계를 아주 짤막하게 간결하게
1: 네.
0: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작가의 말 들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떠올렸는지 좀 상세하게 네. 다정하게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소설의 출발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많은 작가들이 이제 사실 책을 내는 과정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작가의 말 쓰는 거거든요.
0: 어려워요.
1: 제가 나는 농담이다 네. 라는 네네. 장편을 쓰고 그 작가의 말에 그런 얘기 쓴 적이 있는데 네. 마치 42.195km를 뛰어왔는데 1km 더 달리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난 도착점에 도착해서 탈진해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1km만 더 달리래요.
0: 한계를 시험하는.
1: 너무 힘들잖아요. 네. 달리고 쉽지 않고.
0: 네.
1: 그런 게 작가의 말이어서 대충 썼습니다.
0: 그렇죠. 맨 마지막에 넘기는 원고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1: 작가의 말을 미리 쓸 수는 없으니까요.
0: 네. 어떤 근데 작품이 대충 쓴 것 같지 않던데요?
1: 뭐, 네. 네. 대충 써도 네. 잘 쓴다는 어떤 감사의 말로.
0: 그럼요, 그럼요. 네.
1: 이 출발은 네.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간단했고요. 그 이제 그 보여주셨던 관계도 네. 달리라는 회사 네. 회사를 떠올렸고요.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하면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네. 등장하면서 네. 우리들의 꿈을 정보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0: 그렇죠.
1: 이미.
0: 네.
1: 그래서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료 정보가 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을 보면서
0: 그러네요.
1: 만약 그런 근미래의 이 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꿈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0: 네.
1: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네. 어떤 미래가 펼쳐

0: 펼쳐질까에 대한
1: 아.
0: 저의 상상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소설을 시작하게 됐죠.
1: 그렇군요. 오늘 북카페 오프닝, 문장 카펫에서도 제가 꿈이다 아니다의 한 구절을 발췌해서 이제 전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거든요. 조력 사망이 합법화된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인간의 꿈을 데이터 영상으로 추출하거나 저장해주는 디바이스, 달리글라스가 나오잖아요. 너무 신기한 부분이었고, 요즘도 이런 AI에 기반한 이런 안경들,
0: 그렇죠.
1: 너무 좀 상용화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테크 기업 달리가 존재하고, 원하는 꿈만 이제 맞춤형으로 주입해주는 뇌파 제어 시스템, 또 그런 갈라 서비스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면서, 이 안에서는 생각보다 읽어나가면 이것이 김중혁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온갖 그 어둠의 비화들 있잖아요. AI나 테크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밑에 기술의 이면에서 잠식해 나가는 이런 뭐 장기 밀매라든가 불법 의료 서비스 이런 것에까지도 작가님께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0: 아,
1: 계시더라고요.
0: 요약 잘해
1: 네,
0: 주십니다.
1: 아, 너무
0: 아,
1: 놀라웠어요.
0: 윤구 작가님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프랑스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1: 그랬나요?
0: 네, 이걸 너무 잘해 주시니까 너무
1: 네.
0: 반갑습니다.
1: 아, 이걸 또 소설 북클럽에 다루고 싶었는데,
0: 그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고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소설의 큰 틀일 텐데, 소설의 큰 틀은 그렇게 뭐 거대한 기업들의 이야기, 뭐 조력 사망 이야기, 또뭐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사실 또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제가 하는 소소한 깨알 같은 농담들,
1: 아우, 유머들,
0: 쓸데없는 이야기들, 쓸모없어 보이는
1: 아니에요.
0: 사건들,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1: 맞죠.
0: 제가 꾸려낼 수 있는 근미래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와 제가 또 꾸려낼 수 있는 또 재밌는 사건들의 결합,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이 소설의 목표점이었고요.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쓰면서는 재미있었습니다.
1: 저는 한편으로 이 거대 서사를 장면으로 채워나갈 때 지금 깨알 같은 유머를 삽입했다고 하셨는데 그 유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짝패인 것 같아요. 소설의 중심인물인 주희찬과 주아연 남매도 있고요. 또 주아연이 이제 점점 잠입수사를 벌여나가면서 알게 되는 김이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이솜을 위해서 뭔가 또 하고자 하잖아요. 에너지를 분출하고. 또 이제 한가진을 비롯해서 우윤서도 그렇고 이두 사람 간의 짝패가 등장하면서 나중에 후반부에는 이 경찰 짝패도 등장해요. 그들이 하는 어떤 재미난 인말들, 대화들 이런 것들이 아 역시 김중혁 표 위트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0: 너무 좋고요.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오늘 가만히 앉아서 염 DJ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꿈이다 아니다를 좀 듣고 싶네요.
1: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죠?
0: 제가 쓴게 아닌 것 같고 너무 재밌겠는데요?
1: 아니, 근데 그런 어떤 식의 어떤 두 사람 간의 상호 간의 이런 좀 뭐랄까요? 서로 간의 구박도 하면서 존중도 해가면서 그러나 애정을 기반으로 한 이런 관계성에 대한 좀 집중도가 있었을 것
0: 저는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동네 카페나 버스 같은 거탈 때도 늘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나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중에 재밌는 건 메모도 하고 그
1: 그런
0: 사실
1: 힘이군요.
0: 그런 찐 바이브는 사실 둘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많이
1: 맞아요.
0: 듣기 때문에 아마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북카페 초대석 꿈이다 아니다를 출간한 김중혁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노래 골라오셨죠?
0: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아까 잠깐 제가 인용하였던 조용필 선생님의 가수님의 13집이 꿈에 대한 테마예요. 그 타이틀이 일단 더 드림스고요. 다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래들이. 그래서 이 음반이 꿈을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반인데, 그
1: 그렇군요.
0: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꿈을 꾸며라는 노래입니다.
1: 알겠습니다. 조용필의 꿈을 꾸며 듣고 오겠습니다.

0: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꿈이다 아니다를 쓴 김중혁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북카페 에디션 꿈이다 아니다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작가님 워낙 그림 실력이 출중하셔가지고 네. 혹시 뭐 그려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1: 전 이제 그림은 보통 돈 받고 그리고요. 돈 안 받으면 그림이 되게 대충 그리기 때문에
0: 네,
1: 오늘은 하지만 돈을 안 받지만
0: 네.
1: 열심히 저의 상상 속의 어떤 이미지들을 그려보겠습니다.
0: 와, 받으실 분들 너무 부러운데요. 김중혁 작가와 이야기 나누는 동안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뭐 작가님께 전하고 싶은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 라디오 어플 반디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북카페 에디션으로 만들어진 꿈이다 아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나라님도 북토크에 가셨었나 봐요. 꿈이다 아니다 문장 낭독하고 노트 선물 받으신 분이 네. 지금 등판하셨습니다.
1: 네.
0: 와, 엄청 예쁜 노트라고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요.
1: 네. 아, 네. 예쁘죠.
0: 네, 이렇게 북토크에 참여하고 좋아하는 작가님도 뵙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 작가님이 이벤트를 좋아한다? 이만한 행운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1: 예전에는 네. 더 심했었어요.
0: 정말요?
1: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도 잊고 싶은 네.

0: 과거에 흑역사들이 몇 개 있는데 네. 팬들에게 뭔가 독자들에게 뭔가 많은 걸 줘야 한다라는 사명감 아. 때문에 두 달 동안 기타하고 노래 연습해가지고 한 적도 있고요.
1: 정말요? 네.
0: 또 한 세 달 동안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한 적도 있었고요.
1: 아, 그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 소문이 네. 많이 나가지고 네. 모를 수가 없는 이벤트.
0: 그 황인용 선생님, 황인용 DJ부터 네. 뭐 오지은 뮤지션, 뭐 유명하신 분들 네. 50명에게 네. 낭독을 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우와. 그걸 깨달았죠. 네. 과하다. 너무 과하다. 소설가다 너는. 이걸 이제 메타인지를 네. 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아. 좀 줄여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뭔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1: 그런데 준비성이 너무 철저하신데요.
0: 네. 뭐 시간이 많으니까 소설가는. 네. 밤에 잠 안 오고 그럴 때 할 거 네.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만날 때 뭐 하지 이런 거 준비하고.
1: 그래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뭐 준비성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영상을 만들 줄 알고.
0: 그건 이제 네. 혼자서 시간이 많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전 대부분의 어떤 기술들과 이런 그 다양한 잔재주를 네. 독학했거든요. 혼자 다 배웠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1: 그때 익혔던 기타 실력은 네.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0: 이제는 이제 기타는 조금만 안 쳐도 네. 손끝이 물러집니다.
1: 무뎌지는군요.
0: 그래서 너무 아프죠. 네, 다시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네.
1: 글쓰기와도 닮아있네요, 사실.
0: 글쓰기도 비슷하고요. 글쓰기도 네. 이제 새로운 글을 쓸 때마다 와, 글을 어떻게 썼더라? 그걸 새삼 깨달아야 되고
1: 맞아요.
0: 모든 글은 처음 쓰는 글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새로운 등장인물, 새로운 주제, 새로운 방식, 새로운 형식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짧은 에세이여도 모든 글은 새롭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늘 힘들죠.
1: 네, 그 정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백지를 채워야 한다는 공포감이 네, 네. 매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드는 것 같긴 해요.
0: 그래서 저는 네. 자기 전에 네. 백지에다 낙서하고 잡니다.
1: 어떤 낙서를?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0: 아무거나 써놓으면 다음 날 일어나면 백지가 아니게 되거든요. 백지 앞에 앉는 공포가 없어집니다.
1: 아하. 네. 이게 너무 우문이 현답이었네요. 네. 네. 저는 정말 이 백지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까 했는데.
0: 저 백지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백지를 보면 지금도 노트를 낙서하고 네. 있지만 네. 뭘 자꾸 쓰게 됩니다. 네.
1: 저는 그래서 때로는 색지로 바꿀 수 없나 뭐 이런 허무맹랑한 상상도 해보고 했었는데.
0: 상상이 아니고 가능하죠.
1: 네, 네.
0: 컴퓨터 그
1: 바꿀
0: 그
1: 수 있잖아요.
0: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맞아요. 그 뒤를 맨날 바꿉니다. 네. 노란색으로 바꾸기도 하고 양피지 색깔로 바꾸기도 하고 백지가 네. 아닌 상태.
1: 글꼴도 계속 바꾸시죠?
0: 아, 글꼴은 한 50개를 돌려가며 쓰고 있죠.
1: 정말요?
0: 네.
1: 저는 양재 샤넬체만 아니면 된다. 오이 강낭콩체만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도 글꼴 굉장히 많이 바꿔보거든요.
0: 저는 일단 모든 워드 프로그램이 기본 글꼴을 싫어합니다.
1: 아.
0: 기본 글꼴로 주어진 채로 글을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바꾸고 시작합니다.
1: 여기 글쓰기의 꿀팁이 너무 난무하는 현장입니다. 네. 네. 다시 이 장편소설 꿈이다 아니다로 돌아와 볼 건데요. 이 주희창 주아연의 남매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출발해요.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가슴 아픈 부분에서 주희창은 테크 기업의 유능한 직원으로 갈라 서비스에 접속하게 되고 또 주아연은 경찰인데 언더커버죠.
0: 네.
1: 이만한 흥미진진한 설정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잠입수사 경찰로 또 갈라 서비스에 동시에 접속하게 되는 네. 이런 흥미진진한 설정이 벌어지는데
0: 네.
1: 이 두 남매는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0: 우선
1: 서사에.
0: 원래 제가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4년 전인데요.
1: 아.
0: 한 버전이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1: 아.
0: 그리고 네. 심지어 3년 전에 한 버전을 만들었다가 또 업고 하다가 1년 전에 소설을 완성을 했었습니다.
1: 아, 소설이 이렇게 인고의 결과물입니다.
0: 네. 1년 전에 완성을 했는데 네. 편집부에게 보내드리다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다르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년만 시간을 더 달라. 제 싫어하는 말이죠, 편집자들이.
1: 나에게 달라고? 1년을 달라.
0: 네, 그래서 네. 1년 동안 또 완전히 다시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남매

0: 이긴 했지만 약간 관계도 달랐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주하연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네. 뭔가 잠입해서 그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면서 네. 직업이 바뀌고 네. 역할이 바뀌게 되니까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 그 남매 주희찬과 주하연의 이야기가 좀 더 흥미진진해진 면이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러면서 둘의 관계도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을 쓸 때 가끔씩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약간 뭔가 잘 정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네. 사람의 직업을 바꾸거나 역할을 바꾸면 그게 잘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사실 이 소설은 이 꿈이라고 하는 세계를 서비스 상용화하면서 어찌 보면 고통이나 불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아주 완벽한 행복,
0: 네.
1: 쾌적한 수면을 보장하는 서비스에 안주할 수 있게 한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가짜 낙원의 유혹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의 서사를 읽어나가면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0: 솔직히 저는 진짜 네. 낙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1: 그럴 수도 있죠.
0: 소설가로서
1: 네.
0: 많은 분들이 그런 가짜 낙원이라고 불리는 진짜 낙원에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0: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밤마다 쇼츠를 보는 거를
1: 네.
0: 사람들이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눈에 안 좋고 뇌에도 안 좋고. 근데 그거
1: 뇌가
0: 하는
1: 동안 썩어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표현.
0: 근데 그거 하는 동안 행복하잖아요.
1: 아, 네.
0: 그건 진짜 낙원이에요. 가짜 낙원이 아니라.
1: 생각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는 거네요. 네.
0: 그게 이제 단순히 건강의 측면에서 보자면 안 좋은 행동이긴 한데 그걸 하는 동안 내가 되게 행복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럼 행복일 수도 있죠.
1: 그렇군요.
0: 그걸 다른 사람이 규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소설에 쓴 뭐 달리 서비스나 뭐 갈라든 그 모든 것들이 그걸 만든 사람의 뭐 악독한 네. 측면도 있겠지만 그걸 네.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한다.
1: 네.
0: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그래서 제목도 꿈이다 아니다.
0: 네.
1: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0: 소설을 쓴다는 건 네. 이제 아시겠지만 답을 내려주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맞죠.
0: 질문을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소설 제목에서 이건 모두 꿈이야 라고 하면 답을 내리는 거고
1: 네.
0: 이건 꿈이 아닐 거야라고 하면 또 다른 답을 내리는 건데 꿈인지 아닌지 나도 헷갈린다. 그래서 이 소설을 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런 제목을 만든 거겠죠.
1: 아,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 그렇죠. 개인의 이상적인 휴식처를 무엇으로 볼 지
0: 네.
1: 다 시선과 관점을 달리하면 또 다른 기준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0: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1: 네.
0: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다고 건강을 해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것이고 꿈의 의미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하연 캐릭터의 직업이 경찰로 확정되면서부터 뭔가 이야기가 다름질치기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0: 네.
1: 사실 이 소설은 이 자본과 권력의 배후 세계가 전면화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달리 글라스를 쓰고 이 갈라 서비스를 향유하는 이용자들을 좀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꿈속에 머물게 하고 주인 잃은 육신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0: 네.
1: 이 어둠의 세력들,
0: 네.
1: 이 범죄 비즈니스가
0: 저는 이제
1: 등장한단
0: 혼자,
1: 말이에요.
0: 혼자 얘기하기로는 악의 트로이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네, 맞아요.
0: 네, 그 악을 설정한 것은 보통 소설에서는 빌런이라고 하는 악의 역할이 인간의 악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1: 네.
0: 저는 어쩌면 우리의 개인 정보를 빼내가려는 거대 기업들이 악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는 세상에 뭐 모든 기업이 선할 수 없고 모든 기업이 악한 것도 아니겠지만
1: 그렇죠.
0: 여기에는 제약회사와 그리고 이제 그 테크 기업과 그리고 이제 종교가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0: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축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이렇게 악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1: 그렇죠. 소설이니까요.
0: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측면에서 이런 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작가님이 골라오신 두 번째 노래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림킴의 신보가 나왔는데 그 타이틀곡도 되게 좋고요. 근데 이 21, 21이라는 21살을 추억하는 노래예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1: 가사를 음미하면서
0: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노래 듣겠습니다. 림킴의 21.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1: 네, 지금 김준혁 작가님과 함께 장편소설 꿈이다 아니다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고요. 8405님께서 와, 역시 김준혁 작가님의 정신세계는 다중이에요. 꽉 막힌 저를 깨트려 주십니다. 오, 저도 지금 말씀 나누면서 맞지, 이렇게 쉽고 수월하게 문제적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흡사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로 삼으니까 문제다. 이런 철학적인 생각도 떠오르면서 주혁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으세요?
2: 지금 8405님께서 네. 제 정신세계가 다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제 정신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꿈에서 너무, 깨어나야 되는데
1: 네, 새벽에 주무셔서
2: 이 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염 DJ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네. 꿈이 너무 좋아서 계속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막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있을 수 있습니다.
1: 다정한 말씀이시네요.
2: 네,

0: 가끔씩
1: 네.
0: 정말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1: 오.
0: 그 이제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방법인데,
1: 네.
0: 가끔씩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서
1: 네.
0: 나를 바라보는 연습 같은 걸 재밌게 할수
1: 아,
0: 있거든요. 네.
1: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0: 네.
1: 외부적 관찰자처럼 나를 본다.
0: 그래서 이걸
1: 네.
0: 보통 우리는 1인칭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 네.
0: 이 모든 상황을 3인칭 소설로 변환해서
1: 아.
0: 보면 나도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1: 중혁은
0: 네.
1: 뭐뭐 했다.
0: 준혁이가 이런
1: 네.
0: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1: 아니면
0: 단,
1: 그는?
0: 네.
1: 네.
0: 그는 혹은 뭐 K는 이렇게 해가지고
1: 네.
0: 나를 밖에서 바라보면 다중이가 가능합니다. 네.
1: 그것도 은근한 꿀팁이네요. 사실은 너무 에고가 강력해질 때가 있어요.
0: 네.
1: 너무 자아중심주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나를 중심으로 두고만 생각하고 사고하면 좀 갑갑해지는 측면도 있잖아요.
0: 내 안에 내가
1: 맞아요.
0: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1: 아.
0: 좀 덜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3인칭도 넣고 2인칭도 넣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줄어들게 되죠.
1: 맞아요.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SF적인 상상력도 상상력이지만 범죄 스릴러 장르가
0: 네.
1: 결합되다 보니까
0: 네.
1: 이토록 흥미진진할 수가 있나?
0: 제가
1: 네.
0: 범죄 스릴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1: 아, 원래
0: 네.
1: 좋아하셨군요.
0: 제가 이제 싫어하는 혹은 잘 쓰지 못하거나 좀
1: 네.
0: 피하는 장르가 몇개 있는데,
1: 네.
0: 일단 호러는 제가
1: 호러.
0: 너무 무서워서 제가 못 쓰고요. 내가 쓰면서 내가 너무 무서워.
1: 덜덜 떨것
0: 네.
1: 같아요. 네.
0: 그리고 서스펜스나 약간 그런 것보다는 추리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독자들과 게임을 하고
1: 심리 싸움을 해야
0: 심리 싸움을 해야
1: 되잖아요.
0: 되는데,
1: 네.
0: 그렇게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1: 평화주의자.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범죄 스릴러처럼 누군가를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우발적인 일들, 거기서 빚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들, 뭐
1: 네.
0: 그런 걸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뭐 외국 소설 중에서도
1: 네.
0: 그런 식의 형사가 나와서
1: 오.
0: 범죄를 추적하거나
1: 네.
0: 쫓아가거나, 근데 막 그렇게 치밀하게 단서를 모으고
1: 네.
0: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느슨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1: 네.
0: 말하자면 박찬욱 감독님의
1: 네.
0: 그또 영화
1: 네.
0: 같은 그런 세계를 또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이 소설에서 중심인물인 주하연도 잠입 형사이고
0: 네.
1: 소설 후반부에 가면 이 주하연의 상사들이
0: 네.
1: 사실 대단히 친근하고 인간적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0: 네.
1: 무언가 뭐 수색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무대포적인
0: 네.
1: 이 귀여움도 있고요.
0: 네.
1: 그 안에서 주하연 형사가 다소간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잠시 물러났다가 이 악인의 무리와 거래를 하는 장면도 있고요.
0: 네.
1: 이런 장면들을 그리실 때좀
0: 네.
1: 즐거우셨겠어요. 네.
0: 우선 저는 소설 쓸때 직업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1: 네.
0: 그 직업만이 할수 있는 일들,
1: 네.
0: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은어, 그런 거 이렇게 직접 만들기도 해요. 막
1: 아, 정말요?
0: 내가 은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되지라고 하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1: 네.
0: 만들기도 하는데,
1: 네.
0: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1: 아.
0: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이 전
1: 네.
0: 소설가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네.
0: 되게 긴 시간 동안 잠복 수사를 하면서 안 써지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1: 그러네요.
0: 기다.
1: 잠복이네요.
0: 그렇죠. 잠복하고
1: 와.
0: 있다가 나오면은 급습하여서 순간적으로 팍 써내거나 잡아서
1: 아.
0: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 퇴고의 기간을 해야 되는데 신문과 비슷합니다.
1: 아, 신문이네요,
0: 네, 신문을
1: 정말.
0: 하면서 그 의미를 덜어내고 정확한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퇴고의 의미와 비슷하고,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경찰의 직업에 동조되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토록이나 장편 소설답게 서사적 세계관이 굉장히 공고하고 등장인물들이 여럿 배치되면서 이야기가 이중, 삼중으로
0: 네.
1: 얽어지는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조금 더이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특별히 애정이 가는 캐릭터
0: 네.
1: 있으셨나요?
0: 저는 우선 그 한가진과 오유진을 좋아하고요.
1: 네.
0: 사실 이두 사람이 이
1: 오유나?
0: 아 네네 아
1: 네네네.
0: 그두 사람이 사실은
1: 네.
0: 이
1: 너무 귀여워요.
0: 소설의 축이었어요.
1: 네,
0: 또 다른
1: 맞아요.
0: 축이어가지고
1: 네.
0: 이 둘이 티키타카하고 이렇게 서로 대표님.

0: 과 직원이지만 네. 서로 구박하면서 싸우고
1: 꼭 한 번씩 잽을 주고받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 두 사람의 그 캐릭터가 좋아서 그 둘의 이야기를 더 쓰고 싶었는데 아, 나중에 스핀오프로 또 쓰고 싶을 정도로 아. 두 캐릭터가 좋고요.
1: 저도 좋았어요. 네.
0: 그리고 제가 이제 빌런 역할 중에서는 네.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오지상인 것 같아요.
1: 아, 전 또 이기태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0: 오지상 씨의 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빌런입니다. 왜냐하면 네. 사회에 나갔을 때 네. 어른인데 약간 매너가 없는 어른들은 존대를 하는 척하다가 슬슬 반말을 작동을 해서 나중에 저를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1: 네, 맞아요.
0: 그게 언제 그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스무드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분들을 모티프로 삼아서
1: 아.
0: 처음에는 되게 존대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반말을 하고 있네. 어느 순간 나를 무시하네. 어느 순간 자기의 페이스로 나를 끌고 가네.
1: 네.
0: 짜증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상황이 끝나 있는
1: 아.
0: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오지상 씨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1: 저는 그 오지상 씨 이름이 혹시나 이런 언어적인 네. 중의적인 의미를 의도하고 계신 건지 네. 궁금했어요.
0: 어떤
1: 일본어 아, 오지상
0: 아 그렇진 않습니다.
1: 아 그렇진 않군요. 네. 제가 또 너무 네. 과하게 해석했군요.
0: 그냥 오지에 네. 사는 분이어가지고
1: 네.
0: 네.
1: 네.
0: 우리와는 다른 네. 오지에 살고 계신다. 네.
1: 아 지금 너무 이제 카페인 여러분들께서 김준혁 작가님의 어떤 이 위트 있는 화법에 지금 매료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꿈이다 아니다 소설 내부에도 이 작가님 특유의 경쾌한 문체, 미학적인 상상력, 리드미컬한 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읽는 재미를 너무 풍요롭게 독자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저는 궁금했던 게 주희창과 주하연은 남매이고 주희창은 마지막에 이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0: 네.
1: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교롭게도 소설을 쓰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0: 네.
1: 이 주희창의 선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0: 이제 이걸 네. 제가 쓴 소설이지만 메타인지를 하여
1: 아.
0: 제가 독자가 되어서
1: 네.
0: 이 소설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건 소설 쓰기에 대한 소설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았어요.
1: 네.
0: 소설이라는 건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거짓 행복인 것 같은 쾌락을 맛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근데 돌아가면 사실 현실이 또 비참한 현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소설 속에서만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소설이 주는 행복이 뭐냐 하면 가끔은 우리가 도망갈 곳이 있어야 되고 탈출구도 있어야 된다.
1: 네.
0: 그걸 소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희창은 그런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달리와 갈라와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1: 네.
0: 자신만의 진짜 낙원을 만들고 싶은 욕망 혹은 그런 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소설가가 되고 싶은 이야기로
1: 네.
0: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
1: 아 너무 인상적인 설정이었어요. 또 노래 골라오셨죠?
0: 네.
1: 네.
0: 뭐 정말 너무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1: 오.
0: 아이유 씨의 이 노래는
1: 네.
0: 한국의 많은 작가들이
1: 네.
0: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져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 이별로부터 뭔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1: 네.
0: 제목은 이별로부터예요.
1: 오.
0: 이만큼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띄어쓰기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노래여서 제가
1: 네.
0: 가져왔습니다.
1: 크나큰 깨달음을 얻게 될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준혁 작가님과 함께 꿈이다 아니다 장편 소설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노래 듣기 전에 주희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소설 쓰기를 선택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멈췄었는데, 저는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설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왜 주희창이 소설을 쓰고 소설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더 읽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었는데, 지금 뭐 게시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외전 주세요. 이거 필히 외전이 많이
1: 네.
0: 필요한 이야기가
1: 외전
0: 아닌가.
1: 쓰게 하시려면
0: 네.
1: 꿈이다 아니다를 최대한 많이 사주시면 네.
0: 아.
1: 판매량이 급증하면 제가 이제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0: 네.
1: 더쓸수 있겠죠.
0: 맞아요. 이거 작가님 단순 농담이 아니라
1: 네.
0: 사실이 그렇습니다.
1: 네.
0: 현실이 그렇고, 작가에게 쓰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판매량뿐이죠.
1: 실제로
0: 네.
1: 외전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 이야기를 쓰진 않았지만 이제
0: 네.
1: 머릿속에 있죠. 근데 그게 이제
0: 그렇군요.
1: 발화가 되려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라 하면 곧 이제 판매. 이게 물을
0: 네.
1: 주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이제 씨앗인 채로 남아 있다가 또 다른 소설로 옮겨가거나 뭐 다른
0: 네.
1: 식으로 발화를 하겠죠.
0: 맞습니다. 이 소설이라는 허구를 통해서 현실을 또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를 질문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주희창의 그런 소설 쓰기의 선택을 통해서.
1: 네.
0: 그래서 메타서사적인 실천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약물 중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1: 네.
0: 거기서 장기밀매에 관한,
1: 아유, 다양한 주제를
0: 네,
1: 다뤘네요.
0: 범죄 스릴러적인
1: 네. 아우,
0: 요소가, 흥미로운
1: 재밌겠다.
0: 요소가 많아서, 사실은 이 거대한 악, 완고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1: 네.
0: 그래서 이 주아연이 경찰이라고 하는 설정, 그리고 주아연의 수사를 돕는 여러 한가진이라든가 이 오윤서 같은 인물들이 굉장히 또 정의롭고 윤리적인
1: 네.
0: 태세로서 작품 안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어쩌면 진짜 현실과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추적 과정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1: 네,
0: 해봤습니다.
1: 그렇게 읽어주시면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0: 네.
1: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리적 선택이라고 해 주셨지만, 주아영과 또 한가진과 또이 그룹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법이나

0: 대한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1: 네.
0: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비전이나 꿈도 담고 싶었고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0: 네.
1: AI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0: 네.
1: 우리가 한 번쯤 이 소설을 읽으면서
0: 네.
1: 꼭 한번 생각해 볼, 사고할 거리가 많지 않나? 그런
0: 네.
1: 생각도 해봤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악플도 좋고 이 반대되는 의견도
1: 악플도
0: 좋고
1: 환영한다.
0: 네, 반대되는 의견.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네네.
0: 잘못된 방식인 것 같다라고 해주셔도 좋고 그런 식의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네,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
1: 그건 사실 김준혁 작가님께서 몸소 쓰신 작품을 텍스트로 두고
0: 네.
1: 공론장 안에서 토론하고 싶다.
0: 네.
1: 이런 시도라고 봐도 좋을까요?
0: 모든 소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가상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공론장에 나온다는 것은 함께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공유하면서 주희창은 어떤 사람인지 주하연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실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재미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지금 김민정 님이 드라마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다.
0: 네.
1: 꼭 읽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영상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1: 네.
0: 제가 이제
1: 네.
0: 제 소설이 일단 가독성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1: 그럼요. 그리고 지금 대사도요.
0: 네.
1: 읽다 보면 시나리오가 연상될
0: 네.
1: 정도예요.
0: 그게 약간 또 완전히 구어체는 아니지만
1: 네.
0: 저만의 문어와 구어가 결합된 부분인데
1: 네.
0: 가독성이 뛰어난 것 플러스 눈앞에 그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건 아마도 제가 눈앞에 그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식의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반가운 감사한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1: 네, 좋아요. 지금 김미향 님께서 위트 있는 센스가 콸콸콸이라고
0: 네.
1: 중혁 작가님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소설 내용 자체와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언뜻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작가님도
0: 네.
1: 재밌으시고 이 소설 내용도 너무 재밌고 그렇습니다.
0: 그 제가 이제 한 25년 넘게
1: 네.
0: 글을 쓰면서
1: 네.
0: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글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을 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글은 숨길 수 없는 것 같고
1: 그
0: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 아니면 말투든 호흡이든 리듬을 담게 되어 있어서
1: 맞아요.
0: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어떤 네. 소설을 보고 혹은 글을 보고 너무 매력적인 그 글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1: 네.
0: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
1: 아, 양가적인 마음이 들죠.
0: 왜냐하면 만나면 너무 질투 날까 봐.
1: 질투 날까 봐.
0: 너무 매력적인 사람일까 봐.
1: 아,
0: 네.
1: 너무 귀여운 네. 답변이신데요.
0: 네.
1: 우리 꿈이다 아니다 장편소설 두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가버렸는데요.
0: 두 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한 시간 더 해요.
1: 나머지 할까요?
0: 네,
1: 한 시간?
0: 네.
1: 네. 이 소설 꼭 한번 예쁜 소설, 표지가 예쁜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번 책 꿈이다 아니다 손에 들게 되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0: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자부하고
1: 네.
0: 이제 끝에 가서 어떤 질문이 남으실 텐데 그 질문을 씨앗 삼아서 자기만의 글을 써본다든지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면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씨를 뿌렸습니다.
1: 선물처럼.
0: 던졌습니다.
1: 네. 네. 오늘 북카페 에디션 김준혁 작가님이 직접 그림 그려서 주실 책이요. 받으실 분 작가님께서 발표해 주실래요?
0: 네. 세 분인데요.
1: 네.
0: 김정현님, 8405님, 4778님.
1: 네, 이렇게 세 분입니다. 오늘 북카페 초대석 장편소설 꿈이다 아니다를 품고 오신 김준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제가 너무 서툰 진행이었는데.
0: 아닙니다. 너무 전 제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1: 네.
0: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0: 요 그 녹음본 저장해가지고
1: 네.
0: 자주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다.
1: 네, 절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마지막 곡 프리실라 안의 드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윤고은 작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았던 염승숙이었고요. 내일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와타시모 이마 기타.
0: 나도 지금 왔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1그룹 동사와 2그룹 동사의 과거형인 타형을 배웠는데요. 3그룹 동사인 크루와 스르의 과거형도 배워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인 크루와 스르의 과거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합격.
1: 고각.
0: 합격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각. 합격인데요. 합격하다는요?
1: 고각스르.
0: 고각스르라고 하면 됩니다. 합

0: 합격을 하다는요?
1: 고각을 する.
0: 고각을 する 라고 하면 되겠네요. 합격이 나왔으니 불합격도 궁금해요.
1: 不合格.
0: 不合格라고 하면 됩니다. 연락.
1: 連絡. 連絡.
0: 연락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連絡. 연락하다.
1: 連絡する.
0: 連絡する. 연락을 하다.
1: 連絡を する.
0: 連絡を する 라고 하면 되겠네요. 사소한 작은.
1: 小さな. 小さな.
0: 사소하다 작다가 아니라 사소한 작은 이렇게 나왔어요. 치사나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치사이 작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가 있었는데요. 치사이 그리고 치사나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치사이는요 작다라는 의미의 이 형용사고요. 치사나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가 있으니까 나 형용사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치사나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할 때만 사용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연체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치사나로 찾으면은 사소한 작은이라는 뜻이 나온답니다. 싸움.
1: 겐카. 겐카.
0: 겐카 싸움입니다. 싸우다.
1: 겐카스르.
0: 겐카스르. 싸움을 하다.
1: 겐카오스르.
0: 겐카오스르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막 이유 없이 싸움을 걸 때 있잖아요. 싸움을 걸다.
1: 겐카오우르.
0: 겐카오우르 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르는 직역하면 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걸어온 싸움에 상대할 때는요?
1: 겐카오가우.
0: 겐카오가우 라고 합니다. 이때 카우는 사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부정을 나타내는 응답사죠?
1: 응, 응.
0: 응 해야 됩니다. 짧게 응 그러면 응이라는 거고요. 응이라고 하면 부정을 나타낼 때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제대로 똑바로
1: 잔또, 잔또.
0: 잔또, 제대로 똑바로 라는 뜻인데요. 아침밥은 제대로 챙겨 먹으세요.
1: 朝ごはんはちゃんと食べてください. 朝ごはんはちゃんと食べてください.
0: 여러분, 아침밥 제대로 챙겨 먹고 계시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입, 말.
1: 그치, 그치.
0: 그치, 입 혹은 말이란 뜻입니다. 구두 약속은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그치 약속.
0: 그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치 약속은 그대로 약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치 약속이라고 하면 구두 약속. 욕, 악담은요?
1: 와르그치.
0: 와르그치라고 합니다. 나쁘다라고 할 때 와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있었는데요. 어미 이 떼버리고 복합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땡땡 붙여가지고 와르그치라고 하면 욕 혹은 악담이란 의미예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하다.
1: 伝える. 伝える.
0: 伝える. 이 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상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배워볼게요. 여러분, 상그룹 동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였죠? 크르, 오다, 스르, 하다.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었는데요. 이 상그룹 동사인 크르와 스르도 과거 완료의 조동사 타에 연결할 때는요. 이 그룹 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요. 여러분, 과거 완료의 조동사 타 그리고 우리가 8월에 배웠던 접속조사 태 원래는 어디에 연결해야 된다? 동사 마스형에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룹 동사, 상그룹 동사 모두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는데 예외적으로 1그룹 동사만 음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뭐다? 동사 마스형. 그런데 1그룹 동사에서만 음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음편 현상은 몇 개의 종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음편, 초음편, 발음편 이렇게 3개의 음편 현상이 있었고요. 1그룹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 그로 끝난 경우에는요. 동사 마스형이 아니라 마지막 음절 크, 그를 이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음편. 우쭈르로 끝난 동사는요. 마지막 음절 이 우쭈르를 초금으로 바꿔요. 그래서 초금편. 누붐으로 끝난 경우에는요. 이 마지막 음절 누붐을 발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발음편. 그런데 발음편인 경우에는 응, 타태보다는 다태가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죠. 그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원래대로 동사 마스형이 연결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끄, 가다 라는 뜻의 동사는요. 크로 끝났지만 초금편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그룹, 3그룹은요. 그냥 동사 마스형. 오늘 3그룹 동사의 과거형 배우고 있는데요. 3그룹 동사는 크르, 스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 연결할 때 동사 마스형이 연결하면 되겠네요. 우리 단어 싹트우기 한번 볼게요. 오다.
1: 그르, 그르.
0: 왔다.
1: 기타, 기타.
0: 기타, 왔다입니다.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돼요. 크르 동사 마스형은요. 키잖아요. 그래서 키에 타 연결해서 기타. 하나 더 있죠? 하다는요?
1: 스르, 스르.
0: 했다.
1: 시다, 시다.
0: 시다, 했다 라는 의미예요. 스르의 동사 마스형은 시입니다. 이 뒤에 타 연결해서 시다, 했다가 되었어요.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가고 싶던 회사에서 합격 연락이 왔어.
1: 이키타카타 회사から 고각의 연락이 왔어요. 이키타카타 회사から 고각의 연락이 왔어요.
0: 이키타카타 회사から 가고 싶던 회사에서라는 표현이죠. 이끄 가다. 희망 욕구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타에 연결합니다. 이키타이 가고 싶다. 과거 형태는요. 어미를 까따로 바꿔요. 이키타카타. 이 보통형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키타카타 가이샤카라. 가고 싶던 회사에서 고카쿠노 렌라쿠가 기타요. 합격 연락이 왔어. 쿠루 오다 기타 왔다. 뒤에 종조사 요는요. 강조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사소한 일로 친구와 싸움을 했어.
1: 작은 것에 친구와 喧嘩를 했다. 작은 것에 친구와 喧嘩를 했다.
0: 작은 것에 사소한 일로 작은 일로 라는 표현입니다. 작은 여러분 이거 활용한 거 아니고요. 작은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항상 명사를 수식하는 연체사라고 불리는 품사의 단어예요. 그래서 치이사나 고또데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이때 되는요 이유 원인을 나타내죠. 도모다치도 친구와 겐카오시다 싸움을 했어. 싸움을 하다 겐카오스르 싸움을 했다. 과거 형태는요 스르는 시다 외우면 되겠습니다. 동사 마스형에 타 연결하면 됩니다.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운댄스르 운전하다 준비스르 준비하다 뱅교스르 공부하다와 같은 동작성 명사 뒤에 스르가 연결된 형태의 동사도 스르 활용, 즉 타에 연결할 때는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운전하다
1: 운전스르
0: 운전했다
1: 운전시다
0: 준비하다
1: 준비스르
0: 준비했다
1: 준비시다
0: 공부하다
1: 뱅교스르
0: 공부했다
1: 勉強し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3그룹 동사인 스르의 과거를 나타낸 조동사 타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강변을 산책하다.
1: 가와조이요 산포스르.
0: 가와조이요 강변을 산포스르 산책하다. 산포 동작성 명사 뒤에 스르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우리 타 연결해 볼까요? 강변을 산책했다.
1: 가와조이요 산포시다.
0: 가와조이요 산포시다. 스르를 시다로 바꾸면 되죠. 근처 강변을 산책했다.
1: 치카쿠노 가와조이요 산포시다.
0: 치카쿠노 가와조이요 산포시다. 오늘 아침에 근처 강변을 산책했다.
1: 케사 치카쿠노 가와조이요 산포시다.
0: 케사 오늘 아침이란 뜻이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처 강변을 산책했어요.
1: 今朝早く起きて近くの川沿いを散歩しました.
0: 케사, 오늘 아침에

0: ごめん、待った？
1: 全然、私も今来た。
0: リンさんはまだ？
1: うん、まだ。リンさんにちゃんと連絡したよね。
0: うん、今日のこと口でも伝えたし、LINE でも連絡したよ。
1: あ、来た来た。あれ、リンさんだよ。
2: 여러분잘들어보셨나요?대학교정문앞에서김지유와스즈키가왕링을기다리고있어요.
3: 고멘,맞다.
2: 고멘,미안,맞다,기다렸어?라는표현이죠.맞지,기다리다. 1그룹동사예요. 1그룹동사의과거형은요?웃즈르로끝난경우에는초근편이일어납니다.그래서맞다.끝을내리면기다렸다.끝을올리면맞다,기다렸어.가되었네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고멘,맞다.
2: 이어서보면요.
3: 응,젠젠.와타시모이마키타.
2: 응,아니,젠젠.전혀.와타시모,나도이마키타.지금왔어.키타나왔습니다.오다는그르.왔다는요,키타.동사마스형에타연결하면됩니다.그르의동사마스형은키예요.여기에타연결해서키타.왔다.다시한번들어보죠.
3: 응,젠젠.와타시모이마키타.
2: 이어서보면요.
3: 린산와마다.
2: 린산와마다.린싱은아직이야?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린산와마다.
2: 이어서보면요.
3: 응,마다.린산니잔또연락시다요네.
2: 응,마다.응,아직이야.린산니린씨에게잔또제대로렌라크시다요네연락했지라는표현이에요렌라크스르연락하다과거형태만들고싶어요스르를과거로바꾸면되겠네요그래서시다가됐어요렌라크스르연락하다렌라크시다연락했다뒤에요네확인할때주로사용해요그래서렌라크시다요네연락했지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응마다린산니잔또연락시다요네
2: 이어서보면요
3: 응今日のこと口でも伝えたし LINE でも連絡したよ
2: 응응긍정으로대답하고있습니다今日のこと오늘일口でも伝えたし口でも말로도라는표현이에요口뒤에대는요도구수단을나타냅니다그래서口でも말로도伝えたし伝える전하다라는의미의이그룹동사과거를나타내고싶어요타연결하려면요동사마스형에연결합니다그래서伝えた전했다라고하는의미죠문이끝난형태뒤에접속조사시연결해요우리열걸나타냅니다그래서伝えたし전했고라인でも라인으로도라인뒤에대두요도구수단을나타내고있습니다렌라크시다요연락했어렌라크스르연락하다렌라크시다연락했다뒤에종조사요는요강조하면서정보를제공하고있어요다시한번들어보죠
3: 응今日のこと口でも伝えたし LINE でも連絡したよ
2: 이어서보면요
3: 아来た来たあれリンさんだよ
2: 아来た来た아왔다왔다라고하는표현이죠여러분크루의과거형은요기타벌써외우셨죠기타기타왔어왔어라고하는의미네요아래저기린산다요린씨야다시한번들어볼게요
3: 아기타기타아래린산다요
2: 그럼대화전체내용생각하면서조금빠른스피드로다시한번잘들어보세요
0: 고멘맞다
1: 응젠젠와타시모이마기타
0: 린산와마다?
1: 응,마다.린산니잔또연락시다요네.
0: 응.今日のこと口でも伝えたし、LINE でも連絡したよ。
1: あ、来た来た。あれ、リンさんだよ。
2: カタカナ조각모음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3: 레디레디
2: 레디레이디숙녀라는뜻이고요.
3: 젠틀맨젠틀맨
2: 젠틀맨젠틀맨신사라는뜻이에요
3: 커플커플
2: 커플연인커플이란뜻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3: 하이레디라고할때중간에이가없고대신끝에자음이있습니다그리고커플이라고할때는 가운데에 초금이 있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레이디 숙녀,
3: 레디,
2: 젠틀맨 신사,
3: 젠토르망,
2: 연인 커플,
3: 커플을.
2: 랜덤 박스 지식, 도쿄의 명물 몬자야키 이름에 숨겨진 이야기.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명물 몬자야키는요, 물개 겐 밀가루 반죽에 각종 채소와 해산물, 고기 등을 섞어 철판 위에서 구워 먹는 색다른 음식이에요.
3: 네, 맞습니다. 몬자야키라는 이름은 에도시대 말기에서 메이지시대 초기, 의자가 부족했던 시절에 어린이 글자놀이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종이가 귀해서 아이들이 옛날 문방구이자 구멍가게인 다가시야에서 철판을 종이 삼아 묽은 반죽으로 글씨를 쓰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구워 먹곤 했는데요. 이처럼 철판 위에서 문자를 익히던 모습에서 문자구이라는 뜻의 모지야키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것이 오늘날 몬자야키로 이어졌습니다.
2: 아이들의 놀이이자 간식으로 시작했던 몬자야키는 시대가 흘러 양배추, 떡, 명란, 치즈 등 다양한 재료가 더해지며 도쿄를 대표하는 명물 음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

0: 높은 산들로 빙 둘러싸인 강원도 화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마저 산 너머 산인 이곳에 뜨문뜨문 오가는 대중교통 대신 어린이의 발이 되어주는 콜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오는 스마트 안심 셔틀. 학교와 돌봄시설, 집 근처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호출이 와도 기다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는 데다 셔틀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걱정 없이 돌아다니도록 돕는 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지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마라탕와 타베타코토 아루?
0: 마라탕은 먹어본 적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동사의 과거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과거를 나타내는 타가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인 타 고토가 아루 를 배워볼 텐데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고백하다.
1: 고크하크스루. 고크하크스루.
0: 고크하크라고 하면 고백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뒤에 스루 연결해서 고크하크스루 고백하다 라는 뜻입니다.

0: 하는데요. 선생님, 코크아크스를 줄여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1: 코크를
0: 코크아크스르에서요. 앞부분 코크 그리고 뒤에 르를 붙여서 코크르라는 표현도 꽤 많이 사용된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실제로
1: 実際に
0: 실제로라는 뜻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한자어 음을 읽으면 実際 이 뒤에 니 연결해서 実際に라고 하면 실제로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
1: 히토리 타비
0: 히토리라고 하면 한 명 혹은 혼자라는 뜻이에요. 타비라고 하면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히토리 타비라고 하면 혼자 하는 여행. 혼자 여행하다는요? 히토리 타비오 스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연예인
1: 芸能人
0: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일본어에서는 예능인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해요. 예능인을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예너징이라고 한답니다. 팬미팅
1: 환미
0: 팬미팅이란 뜻인데요. 원래 형태는요?
1: 환미팅
0: 줄여서 환미라고 합니다. 한 번.
1: 이치도
0: 한 번이란 뜻이에요. 비싼 편, 조금 높음.
1: 다카메
0: 비싼 편, 조금 높음이라는 뜻인데요. 형용사 어간에 매를 붙여서 어느 쪽인가 하면 비교적 그쪽이야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형용사 어간이라고 했었죠? 그럼 다카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카이 높다, 비싸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인데요. 어간은요, 어미 앞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타까까지예요. 그래서 뒤에 매 연결해서 다까메라고 하면 비싼 편, 조금 높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약간 큼직함, 큰 편은요?
1: 오키메.
0: 오키, 크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 어간은요, 이를 떼버려요. 오키까지죠? 이 뒤에 매 연결해서 오키메라고 하면 약간 큼직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좀 이른 편, 이른 모양.
1: 하야메.
0: 하야이라고 하면 시간이 이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간 하야 뒤에 메 연결해서 하야메라고 하면 좀 이른 편 혹은 이른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볼게요. 하지만 그런데
1: 데모 데모
0: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네모라고 하면 하지만 그런데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데모는요, 명사 뒤에 연결해서도 많이 사용돼요. 그 경우에는 뭐뭐라도 뭐뭐여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라도 어때요?
1: 오차데모 도우데스카?
0: 오차데모도데스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집중 코어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타 고토가 아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타 고토가 아르는요, 우리말에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죠. 어디에 연결될까요? 여러분, 타 고토가 아르. 그렇죠.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윽에 나온 동사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그룹 동사 나왔습니다. 보다.
1: 미르
0: 타 고토가 아르. 연결해 볼게요. 본 적이 있다.
1: 미타코토가 아르
0: 미타 고토가 아르. 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타 고토가 아르. 타 형태에 연결해야 해요. 미르. 이 그룹 동사네요. 이 그룹 동사에 타 연결하려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 뒤에 타 연결했어요. 믿다, 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믿다 고토가 아르라고 하면 본 적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3그룹

0: 수습 동사입니다. 고백하다.
1: 告白する.告白する.
0: 타고토가아르. 연결해 볼게요. 고백한 적이 있다.
1: 告白したことがある. 告白したことがある.
0: 告白したことがある. 고백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고백하다, 告白する. 3그룹 동사입니다. 타 연결하려면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고크하크시다, 고백했다. 요 형태 뒤에 고토가 아르 연결해서 고크하크시다 고토가 아르, 고백한 적이 있다 혹은 고백한 일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가부키를 실제로 본 적 있어?
1: 가부키요 지사이니 미타 고토 아르? 가부키요 지사이니 미타 코토 아르?
0: 가부키요 가부키를 지사이니 실제로 미타 코토 아르? 본 적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타 코토 가 아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타 코토 아르? 선생님 가가 빠졌어요. 여러분 조사는 우리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 라고 하고 싶으면 미타고토가 아르 하면 되는 거고요. 본 적 있어? 이렇게 조사 없이 사용할 때는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미타고토 아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대답해 볼까요? 응, 있어.
1: 응, 아르요. 응, 아르요.
0: 응, 아르요. 응, 있어. 아르 뒤의 종조사 요는요,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함은 우리 정중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가부키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1: 가부키요 지사이니 미타코토가 아리마스카?
0: 가부키요 지사이니 미타코토가 아리마스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대답도 정중하게 해봐요. 네, 있어요.
1: 하이, 아리마스요.
0: 하이, 아리마스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고백한 적이 있어요.
1: 好きな人に自分から告白したことがあります。好きな人に自分から告白したことがあります。
0: 好きな人に, 좋아하는 사람에게 라는 표현이죠. 好きだ, 좋아하다, 나 형용사입니다. 나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요. 이름값을 해야죠. 나로 수식합니다. 스키나 히토니, 지분까라, 내가 먼저 라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내 스스로부터 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먼저 라고 하면 되겠죠. 고카크시타 코토가 아리마스. 고카크스르, 고백하다. 고카크시타, 고백했다. 고카크시타 코토가 아리마스. 고백한 적이 있어요. 가 되었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뭐뭐 한 적이 있다는 타 고토가 아르, 뭐뭐 한 적이 없다는요 타 고토가 나이 라고 하면 되겠네요. 혼자 여행한 적이 없다.
1: 히토리 타비요 시타 코토가 나이
0: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중하게 혼자 여행한 적이 없어요.
1: 히토리 타비요 시타 코토가 나이 데스.
0: 혹은
1: 히토리 타비요 시타 코토가 아리마센.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타 고토가 아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연예인을 만나다.
1: 게노진이 아우.
0: 게노진이 아우. 누구누구를 만나다 라고 할 때는 일본어에서는 조사 니를 사용해서 니 아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다.
1: 게노진이 아따코토가아르.
0: 게노진이 아따코토가아르. 뭐뭐 한 적이 있다. 타코토가아르. 아우 1그룹 동사인데요. 여기에 타코토가아르 연결해야 하잖아요. 아우 우쭈루로 끝난 1그룹 동사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따코토가아르가 되었어요. 물어볼게요.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1: 게노진이 아따코토가아리마스카?
0: 게노진이 아따코토가아리마스카? 대답해 볼게요. 네, 팬미팅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1: 하이, 팬미데 이치도다케 아따코토가아리마스.
0: 하이, 네, 팬미데 팬미팅에서 이치도다케 한 번만 조금 자연스럽게 딱 한 번 아따코토가아리마스 만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부정으로 대답해 볼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1: 이에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2: 야사시이니혼고 쇼타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今すぐ電話した方がいいよ.
1: 지금 바로 전화하는 편이 좋아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이나 충고를 나타내는 표현인 타호가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물,
2: 미즈, 미즈.
1: 물수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읽으면 미즈입니다. 물 외에도 냉수라는 뜻도 있는데요. 선생님, 일본어에 냉수라는 의미로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2: 오히야, 오히야.
1: 찰냉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오히야.

0: 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은요?
1: 오유, 오유.
0: 끓을 탕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오유라고 하는데요. 모두 오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였어요. 물도 미즈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미즈와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다음 단어 보죠. 몸, 신체.
1: 가라다, 가라다.
0: 몸체라고 하는 한자를요. 뜻을 읽었어요. 가라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라다, 몸, 신체. 신체는 한자어잖아요.
1: 하이, 신타이.
0: 신타이라고도 합니다. 움직이다, 움직이게 하다.
1: 우고카스, 우고카스.
0: 우고카스, 움직이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의 일그룹 동사입니다. 무엇무엇을 움직이다, 무엇무엇을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무엇무엇이 움직이다는요?
1: 우고크, 우고크.
0: 우고크라고 합니다. 우고크, 일그룹 동사죠. 다음 단어 볼게요. 살찌다.
1: 후토르, 후토르.
0: 후토르, 살찌다란 의미의 일그룹 동사입니다. 그럼 살이 빠지다는요?
1: 야세르, 야세르.
0: 야세르, 이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영.
1: 스이에, 스이에.
0: 수영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스이에라고 하는데요. 외래어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1: 하이, 스위밍그, 스위밍그.
0: 그리고 수영하다, 헤엄치다 라는 뜻의 동사 오요그가 있는데요. 일그룹 동사죠. 이 오요그로 헤엄치기, 수영이라는 뜻의 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1: 오요기, 오요기.
0: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요그, 헤엄치다, 수영하다란 의미의 일그룹 동사인데요. 동사 마스형, 오요기라는 형태로 수영, 헤엄치기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생기다,
1: 데키르, 데키르.
0: 이 그룹 동사입니다. 여드름이 생기다,
1: 니키비가 데키르, 니키비가 데키르.
0: 영화관이 생기다,
1: 에가칸가 데키르, 에가칸가 데키르.
0: 이처럼 생기다, 데키르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바뀌다, 변하다,
1: 가와르, 가와르.
0: 가와르, 무엇무엇이 바뀌다, 무엇무엇이 변하다 라는 뜻의 일그룹 동사입니다. 그럼 무엇무엇을 바꾸다는요?
1: 가에르, 가에르.
0: 가에르라고 하면 되고요. 가에르는 이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화하다,
1: 덴와스르, 덴와스르.
0: 덴와, 전화죠. 스르, 하다. 그래서 덴와스르, 전화하다인데요. 전화를 하다,
1: 덴와오스르,
0: 덴와오스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 타호가 이라는 표현입니다. 타호가 이는요,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라는 뜻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 등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호는요, 방향, 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호가이, 어디에 연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타가 나왔으니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육에 나온 동사로 우리 타호가이 연결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쉬다,
1: 야스무, 야스무.
0: 타호가이 연결해 볼게요. 쉬는 편이 좋다,
1: 야슨다 호가이, 야슨다 호가이.
0: 야슨다 호가이, 쉬는 편이 좋다, 쉬는 편이 낫다 등의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야스무, 쉬다, 1그룹 동사고요. 무로 끝났습니다. 1그룹 동사 중에서 누부무로 끝난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낸 조동사 타 연결할 때는 발음편이 일어나죠. 그리고 타 대신 땡땡 다 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야스무, 쉬다, 야슨다, 쉬었다, 이 과거

상태 나왔는데요. 뒤에 호가 이까지 연결해서 야슨다 호가 이, 쉬는 편이 좋다와 같이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리말로 보면 쉬

0: 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가 미래에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그 편이 더 좋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게요. 봤다.
1: 受ける
0: 타호가 이 연결해 볼게요. 받는 편이 좋다.
1: 受けた方がいい
0: 받는 편이 좋다. 受ける 받다 이 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受けた方がいい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머리가 좀 아파요.
1: ちょっと頭が痛いです.
0: ちょっと좀頭が머리가痛いです 아파요. 조금 자연스럽게 머리가 좀 아파요 정도로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약을 먹고 쉬는 편이 좋아요.
1: 大丈夫ですか? 薬を飲んで休んだ方がいいですよ. 大丈夫ですか? 薬を飲んで休んだ方がいいですよ.
0: 大丈夫ですか? 괜찮아요? 薬を飲んで 약을 먹고 라는 표현이죠. 약을 먹다, 그슬이요, 너무 하나의 표현처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너무, 무로 끝났습니다. 접속조사 태 연결하고 싶어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도 발음 편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슬이요, 넌데. 야슨다 호가이 됐어요. 야스무, 쉬다, 타 호가이 연결하고 싶어요. 누붐으로 끝난 이그룹 동사 타 연결할 때도 발음 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슨다호가 이데스요. 쉬는 편이 좋아요. 맨 끝에 사용된 종조사 요는요. 강조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편이 좋아요.
1: 定期的に 健康診断を受けた方がいいです. 定期的に 健康診断を 受けた方がいいです.
0: 定期的に 정기적으로 健康診断を受けた方がいいです. 健康診断を受ける 건강검진을 받다. 他方がいいです. 연결합니다. 健康診断を受けた方がいいです. 건강검진을 받는 편이 좋아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호가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1: 健康のために
0: 무엇무엇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명사에 연결될 때 no ために라는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健康のために 건강을 위해서 우선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 공부합시다. 물을 많이 마시다.
1: 水をたくさん飲む
0: 물을 많이 마시다. 타호가이 연결하고 싶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좋아.
1: 水をたくさん飲んだ方がいい.
0: 너무 1그룹 동사잖아요. 타호가이 연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로 끝났어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타 연결할 때 발음 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 대신 다 되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水をたくさん飲んだ方がいい.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좋아. 이번에는 많이 걷다.
1: 탁상 아르크
0: 많이 걷다인데요. 타호가이 또 연결해 볼게요. 많이 걷는 편이 좋아.
1: 탁상 아르이타호가이
0: 아르크 걷다 1그룹 동사죠. 그런데 크로 끝났어요. 그러면 타 연결할 때 이음편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탁상 아르이타호가이 많이 걷는 편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変わる前に今すぐ電話した方がいいよ。
1: カタカナ조각몸필수외래어를익혀볼까요
2: 멤버멤버
1: 멤버구성원멤버고요
2: 파트너파트너
1: 파트너동반자파트너입니다
2: 라이벌라이벌
1: 라이벌경쟁자라이벌인데요혹시발음팁있을까요
2: 어발음은아로발음되고요그때자음에도신경써주세요
1: 랜덤박스지식원픽은이메뉴가제원픽이에요처럼여러후보중에서가장추천하는하나를뜻하는원픽일본어로는뭐라고할까요
2: 이치오시라고합니다직역해서하나를밀어준다라는뜻처럼여러선택지가운데가장앞세워서추천하는의미를지닙니다가게에서제일추천하는메뉴를소개할때이치오시메뉴라고하는데이렇게사용하거나누군가에게꼭권하고싶은대상을소개할때어울리는표현입니다
1: 오늘준비한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초급일본홈페이지에일본어질문남겨주신분들중추첨을통해 YBM 에서체험및승진을위한 JPT 일본어능력시험응시권을드리고있으니질문많이남겨주시고요오늘도수고많으셨습니다
2: EBS 오디오학당에서복습많이해주세요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3: 제임프선생님 My mind went blank 라고하는문장과연무슨뜻일까요
4: blank 는아무것도없는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3: 아머릿속이하얗게변했다아무생각도나지않았다이럴때쓰는말이군요
4: Exactly.
3: 자두번만큰소리로한번따라해볼까요
4: My mind went blank.My mind went blank.
3: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EBT 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는 영어에서 함께 하세요.
4: Join us every day.
5: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하시죠. 복습 많이
3: 살 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친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야.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거 발음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습해드릴게요. 친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 하나, 둘, 셋.
3: 朋友正在录视频.
1: 진행형.
3: 正在.
1: 녹음하다, 녹화하다.
3: 루.
1: 영상.
3: 视频.
1: 저 지금 믿기 힘드시겠지만 20페이지 복습한 겁니다. 20페이지. 좋아요. 맞춘 거 맞죠, 여러분? 그럼 하나 더 할래요.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
3: 帮我拍张照吧.
1: 한 번 더.
3: 帮我拍张照吧.
1: 이렇게 1분 정도 복습을 하려고 싶어요.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두 문장이 잘 입 밖으로 나오신 분들만 너 휴대폰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
3: 네 쇼지 还有多少电?
1: 어떤 분들은 지금 니와 쇼지밖에 안 들린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잠시 후에 다 해결됩니다. 어휘량이 중요하죠. 단어부터 볼게요. 어머니 치라이 카인샤. 우리 왕 선생님께서 24페이지 휴대폰 발음 교정을 좀 또 해주세요. 쇼지 쇼지

0: 아니죠.
1: 쇼지.
0: 오유는 어우예요. 굳이 한글로 표기하면 쇼지가 아니라 쇼우지예요. 들어볼게요.
1: 쇼지.
0: 그렇죠. 쇼지. 쇼우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반삼성이죠. 뒤에 일성이니까. 라오시 쇼지 같은 성조입니다. 자, 아직.
1: 하이.
0: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이는 정말 뜻이 많습니다.
1: 真的有很多意思.
0: 진짜 많은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증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아직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 앞에 쓰이겠죠? 아직도 먹니?
1: 还在吃.
0: 진행형 짜이를 쓰셨어요. 짱 짜이 같은 말로 짜입니다. 다시 들어보실래요?
1: 还在吃.
0: 아직도 마시고 있니?
1: 还在喝.
0: 이렇게 말이죠. 얼마 몇?
1: 多少.
0: 오, 그 유명한 얼마예요?
1: 多少钱?
0: 그렇죠. 뭐 정찰제, 백화점 같은 데서는 쓸 일이 없겠지만 뭐 장터에서는 쓸 수 있겠죠. 多少钱? 그렇습니다. 혹시 몇이라고 써 있으니까 몇 아시는 분도 있나요? 지, J-I 삼성 한번 들어볼까요?
1: 지.
0: 검색해 보셨나요? 그것도 몇이에요. 차이가 뭘게요? 10 미만은 지, 10 이상은 多少.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배터리.
1: 电.
0: 오, TV.
1: 电视.
0: 컴퓨터.
1: 电脑.
0: 그래요. 그 电, 전기입니다. 배터리라고도 쓰입니다. 오, 도착하다 한 글자로.
1: 到.
0: 그럼 도착하지 않는다. 不到.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뜻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 뭐뭐에 미치지 못하다. 들어볼게요.
1: 不到.
0: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본문 통해서 같이 외울 거예요. 본문 아직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라디오 청취하시기 전에 30% 이런 거 중국어로 아십니까? 퍼센트.
1: 百分之.
0: 百分之가 아니라 百分之. 그럼 30%.
1: 百分之三十.
0: 이렇게 갑니다. 얼른.
1: 赶紧.
0: 삼성, 삼성이니까 역시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赶紧 이게 아니라.
1: 赶紧.
0: 부사예요. 부사는 동사 앞에 씁니다. 얼른 먹어.
1: 赶紧吃.
0: 얼른 와.
1: 赶紧来.
0: 아, 선생님 근데 어쩌죠?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안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둘만 하고 있는데. 다시 얼른 사용하세요.
1: 赶紧用.
0: 얼른 들으세요.
1: 赶紧听.
0: 그렇죠. 사실 赶紧보다 중요한 게 그 뒤에는 동사예요. 어휘량이 뒷받침이 돼야 이 赶紧을 쓸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뭐 빨리 오세요, 快만 쓰지 마시고요. 그래요. 충전하다.
1: 充电.
0: 비슷하지 않나요? 발음이 충전, 충전, 총디엔, 총, 충분하다 할 때 그 총입니다. 마압소사.
1: 티엔나.
0: 하늘이시여, 티엔나. 앞에 나의 워더를 집어넣어서 워더 티엔나.
1: 네, 我们也这样说. 워더 티엔나.
0: 저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저처럼 워더 티엔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뜻의 특성상. 선생님은 티엔나, 워더 티엔나 둘 중에 뭘 더 많이 쓰셨나요?
1: 아... 我说过比较懒.
0: 아,
1: 그래서
0: 게으르다고요.
1: 티엔나.
0: 짧은 걸 좋아하십니다.
1: 네.
0: 우리 왕 선생님은 깜빡하다.
1: 왕.
0: 보통 이 뜻의 특성상 까먹었다를 많이 쓰겠네요.
1: 忘了.
0: 그렇습니다. 몸에 지니다, 가져오다, 휴대하다.
1: 带.
0: 챙겼다.
1: 带来.
0: 带来. 아니면 이제 라이를 빼고 그냥 러만 집어넣어서 带了.
1: 带了.
0: 러의 부정은 뿌예요, 메이예요? 하나, 둘, 셋.
1: 메이.
0: 그렇죠. 메이 뒤에 러 쓰면 안 돼요. 안 가져왔다.
1: 메이带.
0: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올레자 집어넣어서 메이带来 해도
1: 可以的.
0: 괜찮습니다. 좋아요. 충전기.
1: 充电器.
0: 한 번 더.
1: 充电器.
0: 여러분 휴대하고 계시는 보조배터리 있죠? 네, 그거는 이제
1: 充电宝.
0: 그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보물 할 때 보자라 보시면 됩니다. 充电宝. 괜찮죠,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본문 보시면 안 돼요. 어머니, 치라이팅이샤.
2: 第三课. 你手机还有多少电?
3: 你手机还有多少电?
2: 不到10%了.
3: 那赶紧充电吧。天哪，我忘带充电器了。你手机还有多少电？
2: 不到10%了。那赶紧充电吧。天哪，我忘带充电器了。

0: 气了。
1: 여러분먼저발음해보실래요?이제보셔도돼요.대화문너휴대전화해보세요.이세글자만하나둘셋.
2: 니手机
1: 삼성삼성이니까왕선생님처럼니올라가야죠.네,쇼올라가면안되죠.뒤에일성이니까이쇼는반삼성이에요.니手机이렇게연습하세요.자들어볼까요?문장.
2: 니手机还有多少电?
1: 하나하나볼게요.니휴대폰.
2: 니手机
1: 아직있다?
2: 还有
1: 그렇죠.하이는부사니까동사앞에있어야죠.여기서남아있다로의역이되는겁니다.얼마나많은전기?
2: 多少电?
1: 그렇죠. 10 이상이라보시면됩니다.얼마나배터리가남았어?그지디엔이란말은없는것같아요.그렇죠여러분?
2: 是的.
1: 네.그래서多少电을세글자를한단어로외우시는것도좋은것같아요.하여多少电이렇게많이씁니다여러분.좋습니다.오 10% 도안남았어.잘보세요여러분.한국어로는 10% 도안남았어.안남았어가뒤쪽에있잖아요.중국은앞에옵니다.
2: 不到10%了.
1: 러가여기왜이게요?하나둘셋.
2: 변화?
1: 변합니다.완료가아닙니다여러분.어,그러니까不到땡땡러하면은땡땡도남지않아버렸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10% 를중국어로
2: 10%
1: 이야그럼 10% 도안남았으면그핸드폰이빨간색모양이겠네요.그배터리모양이그죠?야그럼얼른충전해.
2: 나赶紧充电吧.
1: 적어서이란말도있지만그러면이란접속사나.이나도기억하세요.그럼먹어.그럼오세요.그럼얼른충전해.한번더.
2: 나赶紧充电吧.
1: 마압소사.
2: 天哪.
1: 我的집어넣어살까요?
2: 我的天哪.
1: 너무너무중요한패턴이숨어있습니다.아까우리가뭐흔히말해서까먹다,잊다,왕,챙기다,따이따로따로외웠죠?와우,한단어로암기하세요.챙기는걸깜빡했다,왕,따이,땡땡,러.이패턴입니다.나충전기챙기는걸깜빡해서.
2: 我忘带充电器了.
1: 좀놀아볼까요?나핸드폰챙기는걸깜빡해서.
2: 我忘带手机了.
1: 같이하시죠.나책챙기는걸깜빡했어.시작.
2: 我忘带书了.
1: 얼마나많이쓰는말이게요.그죠?여러분,다시한번들어보시죠.본문엄청잘들릴거라확신합니다.
3: 你手机还有多少电?
4: 不到10%了。
3: 那赶紧充电吧。
4: 天哪，我忘带充电器了。
3: 你手机还有多少电?
4: 不到10%了。
3: 那赶紧充电吧。
4: 天哪，我忘带充电器了。
1: EBS 초급중국어26페이지어법포인트함께하겠습니다.오,설명안들어도하실것같은데요? 20% 남았다.하나, 20% 중국어로시작.
2: 20%.
1: 그럼 20% 가채안남았다.기억나십니까?본문에있는거활용해서하나,둘,셋.
2: 不到20%了.
1: 저같으면왕선생님처럼저렇게不到땡땡러를외웠었을것같아요.네,어법적으로접근하는것보다不到에일러이렇게외우는거죠.좋습니다.오,임무는 80% 완료했다?
2: 任务完成了80%.
1: 임무,중국어로?
2: 任务.
1: 아이고,어렵네요.알발음런,런아니고더혀를뒤로보내서任务,한번더.
2: 任务.
1: 완성했다?
2: 완成了.
1: 이성경성.아하,들려야죠.완成了아니에요.완成了.成了.요거중요합니다.지구표면은,어이구,지구표면은 70% 가물이야.사실이잖아요.
2: 地球上面70%是水.
1: 지구상,지구상이아니라이것은지구위라고직역을하시는거예요.地球상이한단어가아니라地球한단어,상面한단어입니다.지우하지마시고아유사이에오너서지구발음다시한번
2: 地球
1: 그렇죠지구위는 70% 가물이야이게직역인데의역하면표면으로해석이되는거죠다시한번들어볼게요
2: 地球上面70%是水
1: UI 사이에 에 넣으세요.

0: 슈이가 아니라 쉐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百分之 배웠잖아요.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1: 我们经常用百分之百呢.
0: 여러분, 맞춰보세요. 百分之百. 이거 뭐예요, 그럼?
1: 100%?
0: 그래, 100%예요. 100%야, 네. 이렇게.
1: 现在他百分之百在睡觉.
0: 아, 걔 지금 100% 자고 있을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맞아요.
0: 한국어랑 똑같네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게. 제가 이래서 중국어를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百分之百 기억하세요. 얼른.
1: 赶紧.
0: 너무 늦었으니 얼른 자.
1: 太晚了,赶紧睡觉.
0: 잠자다 두 글자로.
1: 睡觉.
0: 여러분, 문제 드립니다.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1: 쉐이.
0: 좋습니다. 타이 뒤에 러 생략 가능한데 보통 많이 붙어요. 타이 땡땡 러. 이것도 필기하시고요. 늦었다. 완. 기억하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됐어. 너무 늦었어. 시작.
1: 太晚了.
0: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밖에 비가 와요.
1: 外面下雨.
0: 위 아니고 샤우. 입술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샤우 이거예요. 얼른 들어가.
1: 赶紧进来.
0: 어? 라이가 왜 이성이 아니고 경성이죠? 찐 뒤에 있으면 이 라이는 방향보호라 그래서 경성입니다. 들어가다 할 때도 찐취 이게 아니라 경성으로
1: 찐취.
0: 이것도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을 와이미에 혹은 와이비엔도 되니까 BIAN도 함께 검색하세요. 와이비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는 어떤 걸 배울까요? 오늘 이시나이 카인샤. 바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왕따이 땡땡러. 예문만큼 좋은 게 없죠. 나 깜빡하고 열쇠를 안 챙겼어.
1: 我忘带钥匙了.
0: 그녀로 바꿔볼까요? 그녀는 깜빡하고 열쇠를 안 챙겼다. 같이 하시죠. 시작.
1: 她忘带钥匙了.
0: 열쇠를.
1: 钥匙.
0: 钥匙. 요거 필기하시고요. 누나 혹은 언니 다 되죠. 지갑을 중국어로.
1: 钱包.
0: 갑니다. 누나는 깜빡하고 지갑을 안 챙겼어.
1: 姐姐忘带钱包了.
0: 우리 왕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姐姐는 언니가 되는 거고 제가 이 발음을 하면 누나가 되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요. 여동생은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챙겼어요.
1: 妹妹忘带手机了.
0: 아이고, 여권을 깜빡했다. 정말 끔찍합니다.
1: 我忘带护照了.
0: 별표하세요. 护照 무조건 내야 됩니다. 护照. 오,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1: 没能坐上飞机.
0: 그러니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没能도 기억하세요. 没能은 완료 부정이죠, 선생님. 할 수 없었다죠.
1: 是的.
0: 그렇습니다.
1: 선생님, 你忘带过护照吗?
0: 아, 没요. 저한테 지금 여권을 잃어버린 적 있냐고 말씀하시네요. 없습니다. 没요 하면 됩니다.
1: 你呢?我忘带过.
0: 지금
1: 큰일났어요.
0: 왕따이 뒤에 꾸어를 쓰셨어요. 그게 네. 경험이에요. 해본 적이 있냐는. 네, 있다고요?
1: 真的.
0: 어디서요?
1: 仁川.
0: 아, 인천에서. 그래서 홀라이나.
1: 有人送给我. 아, 送来了.
0: 어떤 사람이 보내줬대요.
1: 네.
0: 한국인이죠?
1: 맞아요.
0: 역시 한국인은 친절합니다.
1: 是的.
0: 그래요. 어, 여기 근데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할 때 그냥 쪼페이지 아닙니까, 선생님? 샹이 왜 있는 거죠, 선생님? 샹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1: 坐上的话表示结果.
0: 아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렵죠. 동사 뒤에 샹이 있으면 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성을 강조하는 결과 보호입니다. 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째로 암기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没坐가 아니라 没能坐上飞机를 이 지금 여섯 글자를 통째로 암기하는 거죠. 아주 좋은 암기, 공부법입니다. 没能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没能坐上飞机.
0: 좋습니다. 동사 뒤에 샹은 위가 아니다. 이것도 필기하시고요. 결과 완성을 강조하는 결과 보호입니다. 좋아요. 그는 숙제를 안 가져와서 선생님께 혼났다.
1: 他忘带作业被老师批评了.
0: 혼내다를 중국어로
1: 批评.
0: 근데 被를 쓰면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남을 당했답니다. 앞에 뭐 타가 빠진 거겠죠. 타被. 타 넣어서 해볼게요.
1: 他被老师批评了.
0: 이 빼이 구문도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우리는 교수님들이 대학교에서 학생 여러분, 학생분들 이러잖아요. 중국은 뭐라 그러죠?
1: 동学们.
0: 아, 동급생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学们, 뭐는 복수죠. 얼른 숙제하세요.
1: 同学们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 길이다.
0: 자, 두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두 문제? 두 문장 여쭤볼게요. 나는 80kg이야. 아니에요. 바꿀게요, 여러분. 제 몸무게 공개하겠습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들으세요. 나 94kg이야.
1: 我 94公斤.
0: 94公斤. 오, 와.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시고 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1: 근데 자, 身高多少呢?
0: 그렇죠. 身高多少 하면 키가 얼마나 되죠?
1: 음흠.
0: 자, 제가 해볼게요. 2m9.
1: 와.
0: 2m9 뭡니까?
1: 190.
0: 190cm입니다, 여러분.
1: 네.
0: 와, 크죠? 109cm는 뭐죠?
1: 2m09.
0: 0을 집어넣어야 돼요. 109예요. 2m09.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너 휴대폰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 하나, 둘, 셋.
1: 네 手机还有多少电?
0: 맞아요. 왕 선생님 발음 들으시고 아 맞다 이러면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호흡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1: 네 手机还有多少电?
0: 좋아요. 복습 잘 되는 분들 오늘 이 근처에 마트 있어?
1: 这附近有超市吗?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一起来看一下. 북은 근처.
1: 附近.

0: 제가 이걸 왜 부근이라 썼냐면은 한자 그대로 음을 해석하면 부근이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근처를 많이 쓰죠. 여기 근처 중국어로
1: 这儿附近
0: 저기 근처
1: 那儿附近
0: 마트
1: 超市
0: 나 마트 근처에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마트 근처에 있어. 하나 둘 셋
1: 我在超市附近
0: 그렇죠. 있어니까 혹시 요 쓰신 분 계신가요? 있을 유자? 아니죠. 요를 쓰면은요. 워요 차오실. 우와 부럽네요. 그 뭐예요? 난 마트를 가지고
1: 있어요. 와 진짜 부럽다요.
0: 이거 초급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워짜이. 장소는 짜입니다 여러분. 앞 중국어로
1: 前面
0: 비엔을 집어넣어서 前面 해도 괜찮아요. 前面. 자 그럼 뒤쪽은요?
1: 后面
0: 좋아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라고 할 때 바로의 뜻도 있고 곧바로 시간의 빠름을 나타내는 이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찌우 하지 마시고
1: 찌우
0: 이렇게 외우는 것보단 문장을 통해서 암기하는 게 제맛입니다. 원래 집을 중국어로 뭐라 그러죠?
1: 家
0: 나 집이야
1: 我在家
0: 나 집이야 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입니다니까 我是家 어머님 이상하죠. 나 집이 말을 하는 거죠. 난 집이야. 넌 뭐니? 난 서랍이야. 이상하죠. 我在家 역시 장소 짜이를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은 양사예요. 어떤 이런 회사 수익을 내는 그런 건물들의 양사라 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공스라고 해요. 그럼 회사 하나. 하나 둘 셋.
1: 一家公司
0: 숫자가 먼저 와야죠. 공스 이자가 아니에요. 이자공스 그래요. 뭐 그런 대로 괜찮네.
1: 还行
0: 아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이는 그냥 뭐 여전히 뭐 이게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네를 한 단어로 여시는 겁니다.
1: 没错, 네. 经常用的.
0: 정말 많이 씁니다.
1: 今天天气怎么样?
0: 还行.
1: 你的心情怎么样?
0: 还行. 네. 이게 그러니까 완전 좋은 건 아니죠. 한 80점?
1: 네네네.
0: 네, 7, 80점입니다. 물건.
1: 동시
0: 일성경성이잖아요. 마마 생각하시면서 동시 동시를 물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먹다 집어넣을까요? 치동시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죠? 치동시
1: 뭐죠? 먹어요.
0: 먹어요. 음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음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동시는 앞에 어떤 동사가 있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매우 꽤.
1: 팅.
0: 우리가 보통 T-I-N-G는 듣다, 팅, 듣다를 떠올리시는데 삼성이죠? 팅하오, 팅콰이, 팅은 형용사 특히 앞에 있으면 보통 매우 꽤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3월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매우 예뻐, 꽤 예뻐.
1: 팅漂亮.
0: 팅 맨 뒤에 떠 많이 집어넣습니다.
1: 팅漂亮的.
0: 그 떠 잠시 후 살펴보시죠. 오, 한 글자인데 뜻이 엄청 길어요. 완비하다, 모두 갖추다.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더 캐주얼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
1: 全.
0: 앞에 很 집어넣어서, 매우 집어넣어서.
1: 很全.
0: 우리 그 싼 가격에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그 땡땡소 있잖아요. 똥시 很全.
1: 特别全.
0: 特别, 엄청나게, 무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물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없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全 한 글자지만 아주 재미있는 뜻이죠. 본문 보지 않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어머니 이치 라이팅이샤.
2: 第四课. 这附近有超市吗? 这附近有超市吗?
3: 有，前面就有一家。大吗？ 还行，东西挺全的。这附近有超市吗？ 有，前面就有一家。大吗？ 还行，东西挺全的。
0: 본문 살펴보시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시 듣기 웬만하면 정말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발음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선생님? 틀린 발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1: 아, 是的.
0: 맞죠? 그러니까 이 중국어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노래랑 비슷한 거잖아요. 음정이 있으니까 뭔가, 그죠? 음정, 성조가 있잖아요.
1: 그래서
0: 따라하려면 다시 듣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홍보를 하고 있네요. 오늘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근처에

0: 마트 있나요?
1: 저 附近 有超市吗?
0: 이 근처죠? 여기는 뭐 절, 이것은 저, 뭐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원어민 선생님, 여자 선생님 말씀하실 때 느린 발음으로 하니까 요 올라갔어요. 느린 발음으로 하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요 올라가면 안 돼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요, 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1: 저附近 有超市吗?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린 버전보다 빠른 버전 따라하시면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현실적입니다. 기본기를 닦으려면 느린 버전도 너무 좋고요. 좋아요. 있어.
1: 有.
0: 앞에 바로 하나 있네.
1: 前面就有一家.
0: 여기서 지우는 뭐예요? 내가 바로 네 엄마다 할 때 바로예요? 아니면 곧바로에 바로예요?
1: 바로?
0: 곧바로에 바로죠. 바로 앞에 있네 할 때 그 바로죠, 여러분. 없어도 돼요. 부사는 없으면 그만이에요. 있으면 문장이 더 풍성해지고 디테일해지죠. 한 채 더 있다. 여기서 이 지하 뒤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 둘, 셋.
1: 超市.
0: 빠진 거죠. 빠진 명사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죠. 超市 집어넣어서 한번 발음해볼까요?
1: 前面就有一家超市.
0: 회화에서는 이 지하 너무 번거로우면 그냥 이거 超市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的.
0: 제일 만만한 양사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크니?
1: 大吗?
0: 앞에 주어가 뭐예요? 니예요? 我예요? 超市예요?
1: 超市.
0: 그렇죠. 뭐 그럭저럭.
1: 还行.
0: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네, 보통이야. 물건이 엄청 잘 갖춰져 있어.
1: 东西挺全的.
0: 아까 팅 설명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팅 맨 뒤에 더 생략 가능하지만 많이 붙는다. 이 더예요. 뭐뭐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붙는 거예요. 팅 때문에. 빼고 한번 해볼까요?
1: 东西挺全.
0: 노 됩니다. 삼성이성. 아아. 팅全 잊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이치 라이 팅이샤.
2: 这附近有超市吗?
3: 有. 前面就有一家.
2: 大吗?
3: 还行. 东西挺全的.
2: 这附近有超市吗?
3: 有. 前面 就有一家大吗?还行,东西挺全的.
0: EBS 초급 중국어 어퍼포인트 34페이지 함께하겠습니다. 집이라는 명사, 가정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오늘은 양사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나 그 식당에 자주 가.
1: 我常去 那家饭馆.
0: 음식점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도 음식점, 레스토랑, 식당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 Mm-hmm.
0: 중국도 다양해요. 근데 오늘은 饭馆, 얼화를 집어넣어서
1: 饭馆
0: 해도 괜찮습니다. 자 집어넣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주가 중국어로 장 집어넣어서
1: 我常去那家饭馆.
0: 그러니까 한국어와 비슷해요. 우리도 자주 간다. 중국도 자주 간다. 그렇죠. 똑같죠. 어순이. 그렇죠. 부사는 동사 앞에 쓰입니다. 누나는 이 회사에서 일해요.
1: 姐姐在这家公司工作.
0: 어디 어디에서는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자이 여기서 어디 어디 있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서죠. 이 회사, 这家公司 잊지 마시고요. 일하다도 되고 일이란 명사도 있어요. 공주어가 아니라 지은 느낌으로 힘 빼시고
1: 공주어.
0: 문제 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럼 공주어가 일하다예요? 일이에요? 하나, 둘, 셋.
1: 일하다?
0: 네, 동사입니다. 동词.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트 두 곳을 돌아다닌 끝에 우유를 샀다.
1: 마마去了两家超市才买到牛奶.
0: 니우가 아니라 아유 사이에 오너서 니어우, 니오나이. 니오나이, 우유입니다. 차이 별표하시고요. 차이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서야, 겨우, 고작, 비로소 이렇게 쓰이지만 한국어로 의역하면 잘 우리가 못 사용해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에요? 돌아다닌 끝에 이제서야, 겨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1: 시다.
0: 역시 부사니까 동사 앞에 쓰이죠. 그럼 동사 이 마이 뒤에 따오는 뭡니까, 선생님? 결과보호입니다. 결과보호.
1: 시다.
0: 목적 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이 따올로 하면 뭐예요? 사고 싶은 걸 샀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이 이해가 잘 돼요. 안 샀다.
1: 没买.
0: 못 샀다.
1: 没买到.
0: 그렇죠. 사고 싶었는데 목적 달성 실패한 거는 没买到. 사러 돌아다녔는데 실패.

0: 한 거죠. 매일마에는 아예 그 시도도 안 한 거죠. 음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 뒤에 따오는 부정문이 이해가 잘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찾다를 중국어로
1: 找.
0: 너 어제 핸드폰 잃어버렸다며 찾았어? 못 찾았어.
1: 没找到.
0: 찾아 헤맸잖아요. 근데 못 찾은 거죠. 그럼 没找는 뭘까요? 아, 그 또 사면 되지 뭐. 안 찾았답니다, 여러분.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갖춰져 있다.
1: 全.
0: 방 안에 설비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
1: 房间里设备很全.
0: 방, 호텔, 객실 다 됩니다.
1: 房间.
0: 설비.
1: 设备.
0: 아니,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어로 설비, 설비 이러는 거예요. 어렵죠. 외우시고요. 저 상점은 물건이 다 갖춰져 있다.
1: 那个商店货很全.
0: 화물할 때 그 글자예요. 货.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 货 안 써도 돼요. 那个商店很全. 괜찮죠?
1: 可以的.
0: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货 이 글자를요.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어떤 걸 배울까요? 어머니 친아이 카인샤. 네. 어렵게 말씀을 드려 죄송해요. 방위사항. 현역 방위 그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런 거예요.
1: 네.
0: 그래요. 오른쪽에 서점 하나가 있다.
1: 右边有一家书店.
0: 자, 선생님, 장소면은 어디에 있다면 짜이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요로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방위사가 뭐예요?
1: 右边.
0: 동사 기준으로 동사보다 앞에 있죠. 방위사가 동사 앞에 있으면 짜이를 쓰는 게 아니라 요라 쉬를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백문이 불여 예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는 은행이야. 지금 방위사가 앞에 있잖아요.
1: 后面是银行.
0: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짜이로 바꿀까요? 은행은 뒤에 있다. 하나, 둘, 셋.
1: 银行在后面.
0: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 뒤에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짜이가 되는 거죠. 얼른 필기하세요. 기다릴게요. 네, 필기하셨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짜이 갈까요? 아빠는 안에 계셔.
1: 爸爸在里面.
0: 어때요? 동사 뒤에 방위사가 있죠? 지금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이게. 예, 약간 저는 이렇게 느낌이 드네요. 고양이를 중국어로
1: 猫.
0: 오, 의자.
1: 椅子.
0: 아래쪽.
1: 下面.
0: 버무리세요. 고양이는 의자 아래에 있다.
1: 猫在椅子下面.
0: 먼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이 문장 의자 아래에는 고양이가 있다. 하나, 둘, 셋.
1: 椅子下面有猫.
0: 예, 요猫 하면 될 것 같아요. 남동생은 밖에 있어요.
1: 弟弟在外面.
0: 이렇게 지금 이 문장들 다 이해되셨으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짝짝짝 너무 잘하셨어요. 부수적으로 猫, 外面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오늘 이번 강의 들으시기 전에 도서관에 책이 아주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다. 중국어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내가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문장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全으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란 말도 아셔야겠죠? 갑니다.
1: 도서관里的书. 很齐全.
0: 오, 很全 말고 선생님 이 지를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1: 可以的.
0: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도서관 에라고 돼 있지만 중국은 이럴 때 도서관 안이라는 이 리라는 글자를 쓴다는 걸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1: 도서관里的书很齐全.
0: 齐全, 아주 고급 중국어죠, 선생님?
1: 没错.
0: 좋아요. 회사 옆에는 카페가 있다.
1: 公司旁边有咖啡店.
0: 커피숍, 카페이店. 자매품으로 카페이팅, T-I-N-G 검색해보세요. 카페이팅도 괜찮습니다. 어때요, 지금? 방위사가 동사 앞쪽에 있으니까 바로 요를 쓴 거죠. 좋아요. 이 문장 짜이로 바꾸시죠. 짜이로, 요 말고. 하나, 둘, 셋.
1: 카페이店在公司旁边.
0: 非常好. 잘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래층에 계신다. 아래층을 중국어로.
1: 楼下.
0: 그럼 여러분들이 아세요? 위층은요? 시작!
1: 러상.
0: 아, 맞은 분들 많이 계시네요. 윗상자, 러상. 잘하셨어요. 갑니다.
1: 마마在楼下.
0: 좋습니다. 병원 뒤에는 주차장이야.
1: 医院后面是停车场.
0: 차를 세우다 두 글자로
1: 停车.
0: 그럼 주차장?
1: 停车场.

0: 얼마나 표지판에 많이 써있는 글자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그렇죠, 선생님?
1: 到处都요.
0: 到处都有. 도처에 다 있대요. 이 문장 짜이로 아시죠? 왕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발음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1: 停车场. 在医院后面.
0: 非常非常好.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실 안이 매우 조용하다. 와우, 조용하다.
1: 안静.
0: 안静. 가시죠.
1: 教室里面很安静.
0: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한국어로는요.
1: Mm-hmm.
0: 교실 안이 매우 조용하다. 물론 쓰죠. 교실이 너무 조용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1: 아하, 不加理요.
0: 그래서 이 里面이나 里를 잘 안 써요.
1: Mm-hmm.
0: 지금 이걸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닌데? 난 교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제 기준에, 물론 저를 일반하면 안 되지만 제 기준에는 상당히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예전에.
1: Mm-hmm.
0: 이거죠. 냉장고에서 뭐든 꺼내와. 냉장고에서 꺼내왔는데 중국은 냉장고?
1: 빙샹리.
0: 리. 아니란 말을 쓴다는 거죠.
1: 是的.
0: 이런 걸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초급 중국어를 매일 들으셔야겠죠.
1: 说得太对了.
0: 말 잘했다고 하시네요. 실력 따지기 풀고 계시죠? 무조건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그 뒷장에 있는 뭐 문화 팁, 성어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这附近有超市吗?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不见不散.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4: EBS 초급 중국어.
3: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老師.
3: 복습 많이
5: 살길이다.
3: 두 문장을 여쭤보겠습니다. Mm-hmm. 여러분, 바로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실 안이 아주 조용하다. 하나, 둘, 셋.
5: 教室里面很安静.
3: 里面에서 面을 빼고 그냥 教室里 해도 괜찮죠, 선생님?
5: 可以的.
3: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교실이 보통 조용하다 그러는데 교실 안이란 말을 보통 꼭 써주는 센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이 근처에 마트 있니? 하나, 둘, 셋.
5: 这附近有超市吗?
3: 그렇죠. 마트 한 번 더 할게요.
5: 超市.
3: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5강,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5: 今天中午.
3: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있어야 중국스럽습니다, 여러분. 단어부터 보시죠. 한번 이치나이 카인샤. 오늘 시작.
5: 今天.
3: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내일.
5: 明天.
3: 어제.
5: 昨天.
3: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점심.
5: 중午.
3: 자매품으로 아침과 저녁 발음해 보시죠. 여러분 먼저 발음하세요. 삼성경성 나이 나이 아하 생각하시면서 아침.
5: 早上.
3: 저녁.
5: 晚上.
3: 晚上. 그래요. 항상 삼성경성은 아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뭐 하려 하다로 돼 있죠. 원래는 뒤에 명사가

0: 그러면은 이 야오가 동사로서 want, need, 원하다, 필요하다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콜라.
1: 可乐.
0: 나는 콜라를 원해요. 의역하면 나는 콜라 주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1: 我要可乐.
0: 그래요. 그런데 이 야오 뒤에 동사가 오면은요. want, need가 아니에요. 하려하다,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로 바뀝니다. 오늘은 하려하다예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메뉴판 보면서 너뭐 먹을래? 라고 할 때, 뭐 먹을래? 니치샤머. 좋아요. 근데, 야오를 보통 쓴다는 거죠.
1: 你要吃什么?
0: 이런 식으로. 선생님, 실제로 메뉴판 보면서 이제 너뭐 마실래? 라고 할 때, 니허샤머보다
1: 你要喝什么?
0: 많이 쓰죠?
1: 是的.
0: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부사입니다. 아직.
1: 하이.
0: 오, 수로 앞쪽에 위치하겠죠? 아직도 먹고 있는 중이니 진행형 짜이와 함께 써서
1: 还在吃啊.
0: 진행형 짜이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1: 还在吃.
0: 그래요. 생각하다.
1: 想.
0: 원래 뒤에 동사가 오면은 하고 싶다죠? 나는 밥 먹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1: 我想吃饭.
0: 지금 그건 하고 싶다예요. 뒤에 동사 吃 왔죠? 이번엔 샹 뒤에 바로 명사가 왔어요. 그럼 이제 그 유명한 생각하다예요. 난널 생각해. 하나, 둘, 셋.
1: 我想你.
0: 삼성이 세 개네요. 이럴 땐 주어가 반삼성입니다. 我想你.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也可以说 나는 널 보고 싶다.也是这样的意思.
0: 난 너를 생각한다는데 이게 의역이 돼서 난 네가 너무 보고 싶어.
1: 어허.
0: 아하, 너무 좋은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은편.
1: 对面.
0: UI 사이에 에 넣어야죠. 뚜이미엔, 뚜이미엔. 선생님, 알아듣죠?
1: 能听懂.
0: 네, 안 예뻐요. 다시 한 번.
1: 对面.
0: 뚜에이, 뚜이미엔. 빠르게 발음하시면 뚜이로 들리긴 하죠. 뚜에이, 정확히 발음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신자입니다.
1: 신.
0: 오, 이 글자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신, 좋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이따 볼게요. 본문 보지 마세요, 지금은.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대표적인 열다의 뜻이 있습니다.
1: 카이.
0: 그래요. 자동차 집어넣을까요? 카이처.
1: 카이처.
0: 여기서 카이는 무슨 뜻이죠?
1: 운전하다.
0: 운전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열다의 뜻인가 봐요. 아, 국수집 개업하나 봐요. 국수집.
1: 면관.
0: 이 면이 뭐예요? 면. 네, 그죠? 음식점. 판관 할 때 관과 합쳐져서 면관. 좋아요. 얼마 집어넣을까요?
1: 면관.
0: 괜찮아요, 선생님?
1: 不错.
0: 좋습니다. 그러면.
1: 나.
0: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럼 집에 가, 그럼 먹어봐 이럴 때 많이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입니다. 시 발음이 똑같아요. 역시 3월호부터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나왔죠. 옷가게에서 이 말을 쓰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죠. 들어볼까요?
1: 你试一下.
0: 이 뜻의 특성상 보통 시 뒤에 이샤가 많이 옵니다. 아니면 중첩을 해서
1: 시시도
0: 됩니다. 가운데 숫자를 집어넣을까요?
1: 시시
0: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눈을 감고 본문 들어볼게요. 어머니 칠라이 팅이샤.
2: 第5课. 今天中午要吃什么?还没想好呢。对面新开了一家面馆。是吗? 那去试试吧。今天中午要吃什么?还没想好呢。对面新开了一家面馆。是吗?那去试试吧。
0: 제 통제에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 함께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야오를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 들어볼게요.
1: 今天中午要吃什么?
0: 그래요. 야오가 없어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지만 중국인은 쓴다는 거죠. 하려하다, 해야 한다 중에 하려한답니다. 아직 못 정했었는데, 자, 볼게요. 아직 못 정했어는 완전 의역이에요. 자, 보시죠.
1: 还没想好呢.
0: 여기서 how를 빼볼게요. 맨 뒤에 너부터 말씀드릴까요? 없어도 돼요. 그냥 캐주얼한 말투예요. 근데 还没 뒤에 정말 많이 붙어요. 이거부터 할까요? 아직 안 먹었어.
1: 还没吃呢.
0: 이런 식이 있죠. 오늘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 아직 생각 다 못했어. 이게 직역이에요. 갈게요.
1: 还没想好呢.

0: 여러분, 동사 뒤에 how는요, 잘 뭐뭐했다, 다 뭐뭐했다라는 결과보입니다. 일단 how를 빼고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how 빼고 한번 읽어주세요.
1: 还没想呢.
0: 이건 뭐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한 겁니다.
1: 음흠.
0: 还没想how는 뭐예요? 생각을 다

0: 아니면
1: 새로 열었다?
0: 신开了.
1: 그렇지요. 국수집 하나. 숫자가 먼저 옵니다.
0: 一家面馆.
1: 괜찮죠, 여러분? 많이 따라하세요. 아, 정말? 아, 그래?
0: 是吗?
1: 그럼 가서 한번 먹어보자. 먹다니까 吃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번 try 해보자.
0: 那去试试吧.
1: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지금 영어한 거예요. Try. try 해보자. 한번 해보자. 시시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나는 저것이 아니라 그러면입니다. 한번 더 눈 감고 들어볼게요.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치 라이 팅이자.
2: 今天中午要吃什么?还没想好呢。对面新开了一家面馆。是吗?那去试试吧。 今天中午要吃什么?还没想好呢。对面新开了一家面馆。是吗?那去试试吧。
1: EBS 초급 중국어 42페이지 어퍼포인트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문 통해서 복습하시죠. 나 중국어를 배운다. 물론 야오를 집어넣어서 배우려고 해로 바뀝니다. 갑니다.
0: 我要学习汉语.
1: 오, 시를 빼고 쉐만 써볼까요?
0: 我要学汉语.
1: 이 차이라 보시면 돼요. 쉐시, 공부하다, 쉐, 배우다. 이 차이죠, 선생님?
0: 응?
1: 그래요. 사실은 야오가 지금 여기서는 배우려고 하다, 하려 하다지만 이게 문맥상으로는 배워야 한다, 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 거죠, 선생님?
0: 맞죠.
1: 그래요. 하려 하다, 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누나, 언니는 옷을 사야 한다, 사려 하다.
0: 姐姐要买衣服.
1: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옷, 衣服.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해주세요. 아침에 나는 커피를 마셔야 한다. 시작.
0: 早上. 我要喝咖啡.
1: 早上 같은 시간 명사는 주어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我 뒤에 넣을까요?
0: 我早上要喝咖啡.
1: 좋습니다. 생각하다라. 이게 뒤에 사람이 오면 보고 싶다라고도 의역이 됩니다. 동사로 써볼게요. 너 지금 뭐 생각해?
0: 你在想什么?
1: 오, 선생님 상당히 빠르게 발음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잘 들리죠? 신기하죠? 짜이는 여기서 진행형입니다. 나 엄마 생각해. 의역해서 엄마가 보고 싶어?
0: 我想妈妈.
1: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 我想妈妈.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想家是什么意思?
1: 집이 집을 생각하던데. 오, 맞춰보겠습니다. 집이 너무 그리워.
0: 没错.
1: 선생님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네요.
0: 我很想家.
1: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외국이잖아요. 타지잖아요.
0: 没错.
1: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네,
1: 네, 명절에 가시죠, 중국에.
0: 有时候去.
1: 아, 어떨 때는 가신대요. 그렇습니다. 아, 결과보고 이제 고수가 되는 지름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 이치 라이 카인샤. 원래 보어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다 보충할 보자예요. 동사, 즉 동사나 형용사 수로 뒤에 위치합니다. 보충하니까 뒤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 먹었다. 吃完了. WAN 검색해보세요. 吃完了. 비슷한 말로 吃.好了. 그렇죠. 선물 샀니? 이 개념이 아니라 선물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0: 礼物买好了吗?
1: 아예 안 산 거는 没买. 오, 다 못 샀는데요.
0: 没买好.
1: 이렇게 가는 거죠. 没买好. 아니면 그냥 没买完 해도 괜찮죠, 선생님?
0: 可以的.
1: 좋습니다. 옷은 다 잘 빨았어.
0: 衣服. 都洗好了.
1: 옷이?
0: 衣服.
1: 다, 모두.
0: 都.
1: 씻다, 빨다로 해석이 됩니다.
0: 洗.
1: 다 빨았다, 잘 빨았어.
0: 洗好了.
1: 그렇죠. 짐 다 잘 챙겼다, 짐.
0: 行李.
1: 이성경성, 아하, 이거 들어주시고요. 모두는 또가 아니라 또, 오유는 어우예요. 준비하다, 준베이가 아니라 유엔 사이에 어 들어가서.
0: 준비.
1: 짐은 다 잘 챙겼습니다.
0: 行李都准备好了.
1: 그렇죠. 그 완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선생님? 아, 완보다 조금 더 원만하게 이 동작이 완성됐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호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 다 됐나요? 이럴 때 준비 완了吗? 물론 어법상으로 문제가 없죠. 하지만
0: 준비好了吗?

0: 많이 쓰죠. 무난하게 준비 다 끝났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녁 다 됐어요.
1: 晚饭做好了.
0: 좋습니다. 얼른 와서 먹어.
1: 快来吃饭.
0: 저 복습하고 싶어요, 선생님. 얼른, 快 말고 뭐 있었죠? 예전에 배운 거 두 글자?
1: 赶紧.
0: 맞아요. 赶紧来吃饭. 좋습니다. 지금 간진 생각나신 분들 제가 박수 좀 쳐드리고 싶어요. 짝짝짝. 선생님, 그죠? 어렵잖아요.
1: 네, 很难的.
0: 그래요.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네,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됐니?
1: 준비好了吗?
0: 그렇죠. 저 중국에 있으면서 준비了吗?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준비했니? 이거보단 준비 다 됐니? 준비好了吗? 꼭 기억해 주세요. 나 아직 일기 다 안 썼어.
1: 我还没写完日记.
0: 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이메이 맨 뒤에 너 많이 붙인다 그랬죠? 근데 그게 필수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캐주얼하게 가볍게 말할 때 많이 쓴다는 거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일기.
1: 일기.
0: 나 아직 일기 다 못 썼는데.
1: 我还没写完日记.
0: 여기서 완 대신에 방금 배운 뭘 집어넣을까요?
1: 好.를
0: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1: 음흠.
0: 좋습니다. 누나, 언니는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한다.
1: 姐姐喜欢去咖啡店.
0: 선생님, 제가 이 문장 왜 가져온 줄 아세요?
1: 왜什么?
0: 시환 뒤에 보통 우리가 초급자분들이 명사만 좀 많이 넣어요. 명사만. 시환 카페, 시환 니, 시환 라오시 이런 것만 넣는데 이렇게 문장, 절이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절. 네, 바로 갑니다. 나 중국 가는 거 좋아해.
1: 我喜欢去中国.
0: 이렇게 동사와 명사 구조도 많이 써주세요. 하나만 더 하죠. 나 초급 중국어 듣는 거 좋아해.
1: 我喜欢听初级汉语.
0: 아이고, 초급 중국어도 중국어로 해주셨어요. 初级汉语. 좋습니다. 남동생, 예문에 이번 9월호에 참 많이 나옵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생은 한 문제를 틀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문장 구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가시죠.
1: 弟弟做错了一道题.
0: 쉬운 거부터 할게요. 문제를 중국어로
1: 题.
0: 이道题. 여러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따오가 뭘까요? 하나, 둘, 셋.
1: 양사?
0: 양사입니다. 문제 양사. 선생님, 그럼 제일 만만한 따오 말고 이거티. 아우, 너무 좋아요. 하지만 따오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은 길도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 양사입니다. 숫자의 1은 2성으로 바뀌죠. 뒤에가 4성이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보어입니다. 동사 뒤에 수어가 오면은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1: 맞죠.
0: 그러니까 했는데 잘못한 거죠. 자, 선생님. 한국어 능력 테스트. 아우, 너 중국어를 잘 못하네. 중국어를 잘못했네, 말을. 자, 이거 어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1: 오, 真的是.
0: 그러니까 우린 약간 띄어쓰기로 말하는 것 같아요.
1: 아하.
0: 자, 하나만 더 예문 들어드릴게요. 성 구연인데 규연이라 썼어요. 글씨를 잘못 썼죠? 글씨를 엉망으로 쓴 거예요. 글씨를 잘 못 썼네.
1: 아하, 我明白了.
0: 네, 잘못 썼다, 잘 못 썼다.
1: 是的,是的.
0: 이 차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글씨 쓰다 할 때 쓰다가 뭐죠?
1: 写.
0: 자, 구현인데 규현이라 썼어요. 결과가 잘못됐죠? 잘못 썼다, 시작.
1: 写错了.
0: 구현이라고 쓰긴 썼는데 글씨를 엉망으로 썼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写的不好.
1: 아하.
0: 정도 보호죠. 자, 이거 지금 우리 왕 선생님께서 제가 감히 평가하는데 지금 처음 아시는 표정이에요.
1: 是的.
0: 오, 그렇습니까?
1: 学习了.
0: 공부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아시겠죠, 선생님?
1: 知道了.
0: 정도 보호 구문은 그 동사의 정도예요. 예를 들어, 자, 빨래를 하는데, 다른 거 할게요. 뭘 만드는데 잘 못 만들어. 만드는 게 엉망이야. 1번, 做错了. 2번, 做得不好. 뭘까요? 하나, 둘, 셋.
1: 做得不好.
0: 그렇죠. 야,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아이고, 너 잘못 만들었네. 하나, 둘, 셋.
1: 做错了.
0: 그렇죠. 와, 왕 선생님까지 박수를 좀 받아야겠네요.
1: 真的很厉害.
0: 저요?
1: 빵.
0: 아니, 뭐 빵 먹고 싶다. 빵이 중국어로? 빵이 중국어로? 미엔빵.
1: 아하, 미엔빵.
0: 여러분,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먹다에다가 추얼러 집어넣어 볼게요. 吃错了. 자, 이건 뭘 것 같아요?
1: 잘못 먹었다?
0: 이게 뭘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배탈 났다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잘못 먹어서 뭐 칠소할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면 한번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갱의 방성영 PD입니다.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을 간단한 곡 소개와 함께 들려드리는 주말 세계음악갱 1부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지난 2주 동안 가을맞이 선곡으로 가을의 발라드 전해드렸는데요. 선곡을 하다 보니까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 주까지 한 주 더 같은 주제로 플레이리스트 꾸며보겠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남자 가수들의 노래로만 준비했고요. 오늘은 프랑스어권 샹송, 내일은 이탈리아 깐소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싱어송라이터 장자 골드만의 멜랑콜리안 샹송 듀, 부드러운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의 세계음악기행 첫 곡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목소리로 1980년대를 평정했던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죠. 장저 골드만의 1987년 히트곡 Do, 부드러운 이었습니다. 세맥 플레이리스트, 프랑스 남자 가수들의 가을 발라드. 이번에는 영화배우 겸 가수 파트릭 브루엘의 1989년 빅 히트곡 Je te le dis quand même, 어쨌든 너에게 말할 거야 입니다. 그 시절 파트릭 브루엘의 콘서트장에서 여성 몇 명은 실신해서 실려나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아마도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 Je t'aime가 나오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의 라이브 실황 앨범을 들으면요, 지나친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소리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란한 라이브 버전이 아닌 피아노와 파트릭 브루엘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스튜디오 앨범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샹송은 대중음악과 클래식, 영화음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뮤지션 윌리엄 셸러의 대표곡입니다. Un homme heureux, 행복한 사람. 그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부른 스튜디오 라이브 음원으로 전해드립니다.

피아노 선율과 남자 가수들의 목소리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파트릭 브루엘의 슈둘리 까우멤 어쨌든 너에게 말할 거야. 이어진 노래는 윌리엄 셜락의 어노메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 플레이리스트 가을 남자들의 발라드 샹송 이번에는 헝가리계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미셸 조나즈의 노래 레주엘 바세 지나간 시간들 들으시고요. 이어서 배우 겸 가수 마클라브안의 누블리 자메 절대 잊지마 이 두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셸 조나즈의 레제르바세, 지나간 시간들, 이어진 곡 마클라반의 누블리지아메, 절대 잊지 마였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가을의 발라드. 이번에는 아주 오래전의 샹송을 준비했는데요. 그 당시에 큰 인기에 힘입어서 가수들의 오리지널 버전 외에도요, 폴 모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악단의 연주곡으로도 잘 알려진 멜로디의 노래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선 이런 연주곡을 경음악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곡 골라봤습니다. 알제리계 가수 앙리코 마시아스의 1977년 샹송 Je Ver, 나는 두려워요. 싱어송라이터 미셸 델베쉬의 1974년 곡 La Maison est en ruine, 무너진 집. 미셸 사르투의 1973년 히트곡 La Maladie d'amour, 사랑의 아픔. 그리고 세르주 라마의 1973년 곡 Juicy Malade, 나는 아파요. 익숙한 선율의 샹송 네 곡 전해드립니다.

추억의 노래였죠. 1970년대 샹송 네 곡 들으셨습니다. 순서대로 앙리코 마시아스의 Je Peur, 나는 두려워요. 미셸 데파쉬의 La Maison est en ruine, 무너진 집. 미셸 사르투의 La Maladie d'amour, 사랑의 아픔이었고요. 네 번째 곡, 세르주 라마의 Juicy Malade, 나는 아파요였습니다. 제목은 부정적이고 좀 나약한 느낌이지만요. 실제 노래를 들으면 가수들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고 멜로디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준비한 곡들은 듣는 것만으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나른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프랑시스 가브리엘의 1999년 노래 옥세종, 비수기. 벤자민 비올레의 2003년 곡 옥라비, 삶 너머에. 에티엔 다오의 1996년 곡 수당, 갑자기.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 세 곡 이어드립니다.

근사한 분위기의 샹송 세 곡이었죠. 순서대로 프랑시스 가브렐의 옥세종, 비수기, 벤자민 비올레의 옥라비, 삶 너머에, 그리고 에티엔 다오의 수덩, 갑자기였습니다. 세계 음악갱 토요일 1부 세맹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평일 코너 세계 음악의 키워드 종합편을 이승열 DJ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시간에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계음악갱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중에는 반디 게시판, 그리고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가을 남자의 샹송, 싱어송라이터 미셸 폴라레프의 1989년 곡입니다. Goodbye, Marilu. 이 곡 남겨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기행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0: here.
1: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0: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1: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EBS FM 세계 음악 기행.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독일의 국민 음악이라 불리는 스타일이자 문화, 슐라거입니다.

독일의 공업 도시 도르트문트 그로세 웨스트팔렌할레는 매년 10월 하순이 되면 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유서 깊은 음악 축제 슬라거붐이 열리거든요. 작업화, 아찔한 하이힐, 야구 모자, 핑크색 모자, 형광 깃털 스카프, 독일 전통 의상 등등 이 축제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입니다. 슬라거, 독일 팝음악의 한 갈래를 지칭하는 키워드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필라멘트들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와 유럽 유행 음악 사이에서 태어난 슬라거는 바야흐로 독일의 파티, 댄스, 차분한 감상까지 아우르며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음악이 된 지 꽤 되었습니다. 원세계의 전통 의상을 걸치고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기타, 트럼펫 등을 연주하던 악단은 바야흐로 힙합, 일렉트로니카까지 접수한 지 오래입니다. 슬라거를 호의적으로 탐사한 영국 저널리스트 로버트 바운디의 설명을 들어보죠. 슬라거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나 시킨다. 무심하게 장조 코드와 키치적인 분위기로 바꿔놓는 것이다. 마치 현대 유럽 팝 음악의 세탁기에 엉뚱하게 들어간 빨간 양말처럼 모든 것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슐라거는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 폴크스 뮤직과 유럽의 경가극 오페레타와 카바레가 융합되면서 초창기 스타일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되고 복잡한 코드 진행을 무시하고 한번 들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조의 멜로디, 사랑과 이별, 고향을 그리는 마음 등 이 세속적인 소재를 다분히 감상적으로 노래하는 슐라거는 처음부터 예술성보단 대중의 휴식과 위안, 나아가 파티를 위한 배경음악을 자처했습니다. 이 원칙은 댄스 음악, 힙합, 일렉트로니카를 접수한 지금까지도 철저히 고수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의 부유층, 베를린의 힙스터들, 라이프지의 미대생들, 함부르크의 건축가들은 슐라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군요. 하지만 나머지 독일 사람들은 슐라거 음악을 담은 음반을 사고 공연 티켓을 구매한답니다. 슐라거는 독일 음반 산업의 중추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요 공영 방송사가 슐라거 축제인 슐라거 붐을 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는 사실이 그 인기를 입증하죠.

1982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A Little Piece가 흘러나오고 있죠. 잘 알려진 노래지만 이 곡이 20세기 슐라거의 공식을 충실히 반영한 노래라는 사실은 그만큼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슐라거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주요한 공식이 되었다는 사실도요. 쉽고 직관적인 멜로디, 특정 국가의 음악색을 뺀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는 모두 슐라거의 문법에서 나왔다네요. 훗날 유로팝의 분수령이 된 아바의 음악성 역시 슐라거가 자양분이 되었다죠. 뿐인가요? 이후의 신스팝 유로댄스에서도 슐라거의 기여도를 무시하기는 힘들다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19세기 후반 독일 전통 민요가 가벼운 오페라 가극과 카바레를 만나 탄생한 후에 당대 주류 팝 스타일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도 독일 대중의 매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상음악 슐라거 만나봤습니다. 주요 대표곡 두 곡이었고요. 방금 들은 곡부터 소개해드리죠. 헬렌 피셔가 부른 Und morgen früh küss ich dich wach.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널 입맞춤으로 깨워줄게. 2006년 발표곡이었고요. 발표했을 당시 21살에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가수였는데요. 뭐 그 이후로 한 십수년 동안 슐라거 장르 내에서는 스타덤을 갖게 되었고 이 곡의 데뷔 시절의 첫 무대가 오늘 뮤직비디오 소개된 그 영상인 것 같은데요. 당시 40대에서 60대 그런 선배 슐라거 가수가 주요로 출연하는 주말 낮 공영방송의 슐라거 프로그램 그 무대였다네요. 파격이었겠죠. 40에서 60대 대선배들의 노래가 주로 들려오던 가운데 이런 젊은 피의 수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메인스트림으로 확산된 계기는 7년 후에 뭐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 결승 진출한 참가자가 이 결승곡으로 부르면서 독일 대중음악 전반으로 이게 확대가 됐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앞서 소개한 대로 팝이나 댄스, 힙합 뭐 다른 장르의 요소들이 매우 빠르게 또 흡수가 된 모양이지요. 그리고 콩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리듬 쿵짝쿵짝 이 분위기가

아바풍이다라는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먼저 들으신 곡은 60년대의 Merci Cherie로 유로비전에서 큰 인기를 끈 우도 유르겐스트의 80년대 발표곡이었고요. 슐라거가 한 70년대까지 한 십수년 인기를 구가하다가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이 곡이 나왔을 당시에는 별 재미가 없었답니다. 우도 유르겐스가 좀 특별한 이유는 이 앞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도피성 주제들이 많잖아요. 도피 판타지라는 이 슐라거 특성을 메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서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나중에 독일권 그 독일어권 중년 남성의 영원한 판타지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그런 곡으로 대표된다는데 가사 뉘앙스가 한 가장이 저녁 식사 후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이 소시민적 삶에서 도망쳐 뉴욕,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상상에 빠지는데 결국 터벅터벅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슐라거의 그 문법으로는 맞지 않죠. 뭐 이렇게 판타지가 깨지는 이런 서사는 우도 유르겐스의 이런 곡으로 약간 작가주의인가요, 이게?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던 과정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흥미로운 지점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내륙 국가 라오스는 나름의 고유한 서사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어 만든 수상가옥, 발효시킨 민물 생선 빠덱, 찰밥. 이것들은 독특하지만 특별히 고유하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대나무로 만든 라오스의 악기, 캔. 이것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개의 대나무 파이프를 이어붙여 만든 라오스의 전통악기 캔은 중국의 쉥, 한국의 생황, 일본의 쇼와 비슷합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대나무 관악기를 총동원해도 라오스의 캔만큼 음계와 리듬과 효과 면에서 독특한 음색은 없다고 하죠. 동남아시아 문화연구에 평생을 바친 프랑스의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캔 거장들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치 신체 기관처럼 맥박이 뛰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절정에 이르면 체면에 빠진 것처럼 기기묘묘한 리듬을 탄다. 고대 라오스 민족은 이 악기를 연주하며 불교 경전의 말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몰람이라는 이름으로 라오스 나아가 태국에 사이키델릭 록, 펑크, 소울의 형질을 바꾸며 어디에도 없을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만들어냈죠.

몰람, 라오스어로 장인을 뜻하는 몰, 그리고 리드미컬한 읊조림 노래를 뜻하는 람, 두 가지가 결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몰람은 음악 스타일인 동시에 노래의 거장을 뜻합니다. 고대 란상왕국 시대에 라오스 문화권에서 발전했고 18세기 시암 왕조 시대의 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라오스 영토 이산을 편입한 후부터 몰람도 태국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태국은 라오 이산 방언을 음악과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즉흥 랩을 하는 것 같은 이산 특유의 가창 스타일과 함께 라오스 전통 악기 캔 특유의 음계를요. 캔이 베이스처럼 음을 지속하는 위로 라오스 현악기 핀, 이것의 현란한 멜로디와 랩 같은 노래, 통나무 실로폰 퐁랑이 비트를 더하면 체면적이고 주술적이면서 경쾌한 몰람 음악이 완성된다네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이산 지역에 미군 기지가 건설되면서 영미 락, 소울, 펑크, 사이키델릭 음악이 유입되었고 몰람은 라오스와 태국의 고유한 록 음악의 토대가 되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라오스의 고전 민요의 매개였던 악기 캔을 중심으로 발전한 음악으로 20세기의 라오스와 태국의 고유한 사이키델릭 락 음악 문화를 다진 몰람을 만나봤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렇게 음반에 기록되고 또 무대 공연 형태로 60, 70년대를 거치면서 21세기까지 발전사를 샘플링할 수 있는 그런 두 곡이었는데, 그 이전 시기에 좀 더 전통적인 형태의 몰람 음악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의 플랫폼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 성조에 따라 선율이 움직이는 그런 독특한 그런 창법이라고 해서 일단 뭐 이게 작곡되어지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언어의 그 고유의 성조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선율일 것이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읊는 이야기, 뭐 이렇게 원형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들으신 첫 곡은 오누마 싱시리의 솜땀, 파파야 샐러드죠. 솜땀 파는 여자 들으셨습니다. 마이카 솜땀. 2010년 영국 레이블이 또 편집반으로 발표한 사운드 오브 시암 수록 버전이었고요. 발표 시기는 대략 64년부터 75년 사이 어디쯤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곡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The Paradise Bangkok Mollam International Band. 거창하죠. 영국의 수집가, 앞선 첫 곡을 발굴한 영국인과 태국인 수집가가 의기투합해서 본격적으로 몰람 음악을 소개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결성된 밴드라는데요. 그들의 데뷔 음반 21st Century 몰람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제목이 광노이 차올레이, 바다 집시의 아기 사슴. 차올레이, 바다 집시는 태국 남부 그 안다만해 연안에 사는 유목 어민 민족을 뜻한다네요. 아무튼 이런 독특한 댄서블한 사운드로 클럽과 라디오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런 형식을 또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힙스터들이죠. 자석처럼 끌어 당겨졌다,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이티즈도 엔하이픈도 쿵쿵 K-POP의 새 리듬이 된 브라질 펑크 이틀 전 한국 연합뉴스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K-POP 아이돌 그룹들이 브라질리언 펑크 특유의 묵직한 드럼과 빠르고 반복적인 리듬을 받아들인 곡들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특히 지금 들으시는 80s의 히트곡 Bad는 펑크 리듬에 맞춰 가슴을 튕기는 동작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죠. 새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브라질리언 펑크는 1980년대 후반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 발전한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스타일을 뜻합니다. 혹시 마일리 펑크 또는 펑크 카리오카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브라질리언 펑크와

거의 같은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새음행에서는 이 스타일의 유래를 보다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펑크 카리오카를 택했습니다. 이제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에서도 산 꼭대기까지 이 빼곡히 집들이 들어찬 빈민가 파벨라로 갑니다.

펑크 카리오카는 1970년대 후반 히우지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주말마다 거리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를 특별히 마일리 펑크라고 불렀는데요. 마일리는 포르투갈어로 춤, 무도회를 뜻하죠. 파티를 주도한 당시 브라질 DJ들은 미국 소울 펑크 R&B 음악 LP들을 대거 수입해서 틀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미국 마이애미 라틴 공동체에서 탄생하고 유행한 라틴 힙합 스타일의 LP들도 수입해 틀기 시작하면서 파티의 주류 리듬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자양분으로 브라질 음악인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음악이 바로 펑크 카리오카입니다. 참고로 카리오카는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 출신을 뜻하죠. 브라질 현지에서는 그냥 펑크, 펑키라고 부른다는데요. 미국의 펑크와의 공통점?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국 블랙뮤직을 원형으로 삼고 있지만 마이애미 힙합씬과 라틴 공동체의 댄스 음악을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즉 EDM의 틀에서 재구성했으니까요. 그 결과 미국 힙합보다 훨씬 더 미니멀하고 거친 비트, 빈곤, 차별, 폭력, 욕망을 여과 없이 자극적으로 표출하는 가사, 여기에 보컬을 잘게 쪼갠 뒤 재배치하는 보컬 찹스, 보컬을 드럼비트처럼 배열하거나 음높이, 즉 피치를 달리하는 챈트를 내세운 펑크 카리오카 독자적인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브라질 히우지자네이루 파벨라의 거리 댄스 축제 마일리 펑크와 EDM을 모태로 미국 흑인 음악 마이애미 라틴 힙합을 접목해서 1980년대 후반에 등장 바야흐로 요즘 케이팝의 최신 트렌드까지 접수한 스타일 펑크 카리오카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 곡이었습니다. 브라질 아티스트 아니타의 2013년 데뷔 음반 수록곡이자 대히트곡인 Show das Poderosas 당당한 여자의 무대 들으셨고요. 두 번째 곡은 2017년 브라질의 MC Fioci의 발표곡이었는데 이게 이후 글로벌 리믹스로 또 발표되면서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친 그 버전 들었습니다. 붐붐 템템. 브라질의 MC Fioci를 비롯해서 미국의 퓨처, 콜롬비아의 제이 발빈, 스페인의 호안 마간, 영국의 스테플론 돈까지 합세한 버전이었습니다.

두 시간의 음악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日本語 쇼타 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海を見たり買い物をしたりしました.
0: 바다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거나 하다 라는 동작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타리, 스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모이다, 쌓이다.
1: 다마르.
0: 1그룹 동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1: 스트레스가 다마르.
0: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바다라도 보러 갈까요? 다음 단어 바다입니다.
1: 우미.
0: 바다인데요. 바다 하면 또 산이 떠올라요.
1: 야마.
0: 들은요?
1: 노하라.
0: 강도 좋아요.
1: 가와.
0: 이렇게 바다는 우미, 산은 야마, 들은 노하라, 강은 가와인데요. 모두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일본어로요?
1: 시젠.
0: 다음 단어 볼게요. 시장.

0: 市場
1: 시장인데요. 한자로 시장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한자어는요. 지금처럼 이치바로도 읽히고요. 음을 읽어서 시조라고 읽히기도 해요. 선생님, 이치바, 시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하이. 상품이나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은 이치바. 추상적인 경제적 시장이나 개념은 시조라고 합니다.
1: 그럼 주식시장은요?
0: 가부시키 시조.
1: 여러분, 이해되셨죠? 다음 단어 볼게요. 첫째 날.
0: 이치니치메.
1: 이치니치라고 하면 보통 하루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메는요. 순서를 나타낼 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치니치메라고 하면 하루째, 일상생활에서는 첫째 날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둘째 딸은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0: 2번目の娘라고
1: 하면 돼요. 2번이라고 하면 2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매니까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2번目라고 하면은 두 번째, 무스메는 딸이에요. 연결해서 2번目の娘라고 하면 직역하면 두 번째 딸이지만 둘째 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단어 볼게요. 그치다, 멈추다.
0: 야무.
1: 1그룹 동사인데요. 비가 그치다.
0: 아메가 야무와
1: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햇살, 햇볕.
0: 히자시.
1: 햇살, 햇볕입니다. 강하다, 세다.
0: 強い.
1: 이 형용사인데요. 그럼 약하다는요?
0: 弱い.
1: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입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타다, 그을리다.
0: 焼ける.
1: 햇볕에 타다.
0: 日に焼ける.
1: 그런데 이 焼ける는요. 타다, 그을리다 외에도 구워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꽁치가 맛있게 구워지다.
0: 삼마가 오이시크 야케르와
1: 같이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타리, 스르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타리는 뭐뭐 하거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리라고 하면 뭐뭐 하거나 라는 뜻이 되겠죠. 타리, 스르라는 형태로 여러 동작이나 상태를 열거해서 뭐뭐 하거나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타리, 여러분 이 타는요? 그렇죠. 동사의 타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위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타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쉬다.
0: 야스무.
1: 타리 연결해 볼게요. 쉬거나.
0: 야슨다리.
1: 야슨다리 쉬거나 라는 뜻이에요. 야스무 1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는요. 누붐으로 끝난 1그룹 동사는 발음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 대신 다를 쓰죠. 야슨다 뒤에 리까지 연결되어 야슨다리. 이번에는 상그룹 동사에 연결해 볼까요? 테니스를 치다.
0: 테니스 오스르.
1: 타리 연결해 볼게요. 테니스를 치거나
0: 테니스 오 시다리.
1: 테니스를 치거나 라는 뜻이에요. 테니스 오 스르. 스르에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시다 뒤에 리까지 붙입니다. 시다리 하거나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피곤할 때는 집에서 느긋하게 쉬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해요.
0: 疲れた時は家でゆっくり休んだり好きな映画を見たりします。
1: 疲れた時は 피곤할 때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疲れる 이 그룹 동사네요.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疲れた時は 피곤할 때는. 그런데 선생님

0: 스카레타 토끼 이렇게 탈을 썼는데 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피곤했을 때는이 아니라 피곤할 때는이에요?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타라고 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완료의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스카레타 도끼와에서요, 이 타는 완료 그리고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 집에서 유끄리 야스은 다리 유끄리 야스무 느긋하게 쉬다 쉬거나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싶어요. 탈이 연결하면 됩니다. 야스무가 야스은 다리가 됐어요. 그 다음 스키나 에가오 미타리시마스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해요 라는 뜻인데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다 스키나 에가오 미르 그런데 뭐뭐 하거나 탈이 연결합니다. 미르 이그룹 동사죠. 이그룹 동사에 탈이 연결하고 싶어요. 타형에 연결해야 하니까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르가 밑다리가 되었어요. 뒤에 보통 스르랑 연결되기 때문에 밑다리 시마스 보거나 해요라는 문장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테니스를 치거나 조깅을 해요.
1: ストレスがたまったときは、テニスをしたり、ジョギングをしたりします。ストレスがたまったときは、テニスをしたり、ジョギングをしたりします。
0: ストレスがたまったときは、ストレスが쌓였을때는、ストレスがたまる、ストレスが쌓이다。여기에타연결하고싶어요。たまる。1그룹 동사인데요。ルル끝났기 때문에 초금 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ストレスがたまったときは、テニスをしたり、テニスを치거나、テニスをする、するへ탈이연결할때는したり。이렇게되죠。ジョギングをしたりします。조깅을 하다, 조깅구어 스르. 여기에 탈이 연결할 때도 조깅구어 시다리, 뒤에 시마스 되니까는 테니스를 치거나 조깅을 하거나 해요. 우리 교재에는 하거나가 빠졌는데요. 조깅을 하거나 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탈의는 뭐뭐 하거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작을 열 거를 나타낼 때 보통 탈의, 스르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냥 탈이 스르와 같이 하나의 동작을 예로 들고 그 밖에도 비슷한 것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한가할 때는 만화책을 보거나 해요.
1: 暇な時は漫画を読んだりします。
0: 暇な時は 한가할 때는 漫画を 読んだりします。漫画を 読む 이렇게 하나의 행위이기는 하지만은 뒤에 탈이 스르 연결해서 漫画を 読んだり します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화책을 보거나 해요. 이 말을 들으면은 아, 보통 만화책을 보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걸 하기도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학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리 스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일본에 가서 뭘 했어요?
1: 日本に行って何をしましたか?
0: 日本に行って일본에 가서 何をしましたか?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이끄, 크로 끝났긴 했지만은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 초금 편 일어납니다. 대답해 볼게요. 라면을 먹다.
1: 라멘を食べる。
0: 라멘を 食べる. 애니메이션 굿즈를 사다.
1: アニメのグッズを買う。
0: 애니메이션 굿즈を 買う. 타리로 연결해 봅니다. 라면을 먹거나 애니메이션 굿즈를 사거나 하다.
1: 라멘を食べたり、アニメのグッズを買ったりする。
0: 라멘を食べたり、라면을먹거나、食べる、이그룹동사죠。たり연결할때동사마스형에연결하면됩니다。食べたり、アニメのグッズを買ったり、애니메이션グッズを사거나、買う、1그룹동사인데우주르는초금편일어나겠죠。그래서買ったり、뒤에스르까지연결해서買ったりする、사거나하다。맛있는라면을먹거나、좋아하는애니메이션グッズを사거나했어요。
1: おいしいラーメンを食べたり、好きなアニメのグッズを買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プサン旅行はどうでしたか？
1: 楽しかったです。ヘウンデで海を見たり、クッチ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초급 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타이켄 레슨 오 우케타 아토데 기메타인 데스가
0: 체험 레슨을 받은 후에 결정하고 싶은데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한 후에 라는 동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인 타 아토데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목욕, 욕조.
1: 오후로, 오후로.
0: 오후로, 목욕, 욕조인데요. 후로 자체가 목욕이나 욕조라는 뜻을 나타내요.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보통 오후로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목욕하다는요?
1: 오후로니 하이루, 오후로니 하이루.
0: 하다는 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욕하다라고 하면 오후로 스르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은 보통 욕조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하이르 들어가다. 그래서 목욕하다는 일본어로는 오후로니 하이르 하나의 표현처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꼭
1: 가나라즈 가나라즈
0: 반드시 필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가나라즈 반드시 꼭이라는

0: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치아
1: 하, 하,
0: 하라고 합니다. 칫솔은요?
1: 하브라시, 하브라시.
0: 치약은요?
1: 하미가키코, 하미가키코.
0: 그런데 이 하는요? 이 치아란 뜻에 톱니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는요?
1: 하그르마.
0: 일본어로 하그르마라고 해요. 하 톱니고요. 여러분, 차 자동차 하면 구르마잖아요. 그래서 하와 구르마 연결되면서 크의 땡땡. 하그르마, 톱니바퀴라는 뜻이랍니다. 닦다, 갈고 닦다.
1: 미가크, 미가크.
0: 미가크, 1그룹 동사인데요. 앞에 나온 하, 이를 사용해서요. 이를 닦다.
1: 하오 미가크.
0: 하오 미가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체험 레슨.
1: 다이켄 레슨. 다이켄 레슨.
0: 체험은 다이켄. 레슨은요? 레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레슨은 다이켄 레슨. 다음 단어 볼까요? 받다.
1: 우케르. 우케르.
0: 우케르. 받을 수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하죠. 2그룹 동사입니다. 상을 받다.
1: 쇼 우케르.
0: 쇼 우케르. 영향을 받다.
1: 에이쿄 우케르.
0: 에이쿄 우케르. 시험을 보다는요?
1: 시켄 오 우케르.
0: 시켄 오 우케르. 즉 우리가 시험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케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 단어 볼까요? 입회, 가입.
1: 뉴카이, 뉴카이.
0: 입회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뉴카이. 마지막 단어예요. 유료.
1: 유료, 유료.
0: 그럼 무료는요?
1: 무료, 무료.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타 아또 혹은 타 아또 데라는 표현입니다. 타 아또 혹은 타 아또 데라는 표현은요. 뭐뭐 한 후에, 뭐뭐 한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동작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타 또 사용됐어요. 동사의 타형에 연결됩니다. 우리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타 아또 혹은 타 아또 데 연결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네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1: 가에르, 가에르.
0: 타 아또 데 한번 연결해 볼까요? 돌아온 후에
1: 가에타 아또 데, 가에타 아또 데.
0: 가에타 아또 데, 돌아온 후에 라는 의미예요. 가에르, 돌아오다, 돌아가다. 형태로만 보면 2그룹 동사인데요. 예외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츠루로 끝난 경우에 타 연결할 때는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에르가 가에따가 되었고요. 뒤에 아또 혹은 아또데 연결해서요. 연습은 아또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에따 아또데, 돌아온 후에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샤워를 하다 한번 살펴볼까요? 2그룹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1: 샤워오 아비르. 샤워를 아비르.
0: 타 아또데 연결해 볼게요. 샤워를 한 후에
1: 샤워를 아비타 아또데. 샤워를 아비타 아또데.
0: 샤워를 아비타 아또데. 샤워를 한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샤워를 하다. 일상생활에서 샤워를 스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더 올바른 표현은 샤워를 아비르라는 표현입니다. 아비르, 루루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니까 당연히 2그룹 동사겠죠. 2그룹 동사에 타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오 아비타 또데 라고 하면 샤워를 한 후에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귀가한 후에 바로 목욕을 했어요.
1: 가에타 또데 스그 오후로니 하이리마시타. 帰った後ですぐお風呂に入りました.
0: 帰った後で, 귀가한 후에라는 표현이죠. 帰る, 예외 1그룹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 연결할 때 초금편 일어났죠. 帰った後ですぐ, 바로 오후로니 入りました. 오후로니

0: 목욕을 하다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르, 루르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이예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 그룹 동사인가 싶지만은 하이르도 지금 나온 가에르처럼 예외 1그룹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1그룹 동사의 마스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오후로니 하이르 목욕을 하다 목욕을 합니다는요. 오후로니 하이리마스 목욕을 했습니다. 오후로니 하이리마시다가 되었네요. 다음 문장 볼게요. 샤워를 한 후에 맥주를 마셨어요.
1: 샤워를 아비타 아토데 비르를 노미마시다. 샤워를 아비타 아토데 비르를 노미마시다.
0: 샤워를 아비타 아토데 샤워를 한 후에 라는 뜻이죠. 샤워오 아비르, 샤워를 하다. 아비르, 이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워오 아비따또데, 비르오 노미마시다, 맥주를 마셨어요 라는 뜻이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타 아또데 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아또데는 동사의 타형뿐만 아니라 명사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명사에 연결할 때는요. 명사 뒤에 no 아또데 라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또 후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단어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 당연히 사이에 no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은 후에 반드시 이를 닦으세요. 먼저 타 아또데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고飯を食べた後で必ず歯を磨いてください.
0: 고飯を食べる 밥을 먹다라는 표현인데요. 타 아또데 연결합니다. 고飯を食べた後で 必ず 반드시 歯を磨いてください. 이를 닦으세요. 歯を磨く 이를 닦다. 테ください 행위지시 요구 표현이죠. 미가크 크로 끝났습니다. 크로 끝난 1그룹 동사에 접속소사 태 연결할 때는 이음편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가이테 그다사이. 이번에는 명사에 아또데 연결해 볼까요?
1: 고한노 아또데 가나라즈 하오 미가이테 그다사이.
0: 고한오 타베타 아또데 대신에 고한노 아또데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 아또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영화를 보다
1: 에가오 미르
0: 에가오 미르 카페에 가다
1: 카페니 이끄
0: 카페니 이끄 타 아또데로 연결해 볼게요. 영화를 본 후에 카페에 가지 않을래요?
1: 에가오 미타 아또데 카페니 이키마센카
0: 에가오 미타 아또데 영화를 본 후에 에가오 미르 영화를 보다 타 아또데 연결하고 싶어요. 미르 이그룹 동사고요.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에가오 미타 아또데 카페니 이키마센까 카페에 가지 않을래요? 나니나니 마센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 행위의 제안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수업이 끝나다
1: 주교가 오와르
0: 주교가 오와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1: 도서관에서 勉強する
0: 도서관에서 勉強する 타 아또데로 연결해 볼게요. 수업이 끝난 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을래요?
1: 授業가 終わった 後で 도서관에서 勉強しませんか?
0: 授業가 終わった 後で 수업이 끝난 후에 라는 표현이죠. 授業가 終わる 수업이 끝나다 타 아또데 연결하고 싶어요. 終わる 루로 끝난 1그룹 동사네요. 우주루로 끝난 경우에 타 연결할 때는 초금편. 그래서 주교가 왔다 또데 나왔습니다. 도서관대 도서관에서 勉強しませんか 공부하지 않을래요? 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体験レッスンを受けた後で入会を決めたいんですが。
1: わかりました。体験レッスンはいつがいいですか？
0: 明

0: ボランティア.
1: ボランティア, 자원봉사자인데요. 발음 팁 있을까요?
0: はい. ボランティア는 영어 volunteer의 일본어식 발음인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랜덤박스 지식, 어르신을 향한 존경과 장수를 기원하는 일본의 경로의 날. 매년 9월 셋째 월요일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장수를 축하하는 일본의 국가공휴일 경로의 날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0: はい, 경로の日ですね. 올해는 9월 21일인데요. 이 기념일은 1947년 兵庫県 노마다니촌에서 열린 어르신의 날 행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지혜를 빌려 더 나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의 행사였고요. 1966년 국가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경로의 날은 9월에 또 다른 공휴일인 추분의 날, 추분의日와 함께 주말과 이어지는 해에는 봄의 골든위크에 보금가는 가을 연휴인 실버위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1: 이때는 자녀와 손주들은 조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이나 제철 과일 등 다양한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용담은 경로의 날에 선물하는 꽃 가운데 하나로 병을 물리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3: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2: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1: 오늘의 타이틀은요.
2: 콘택트를 쓴 채
1: 콘택트 렌즈를 낀 채 잠들어 버려서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한 채라는 어떤 동작 후에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타 마마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의자.
2: 이스. 이스.
1: 의자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읽으면 이스가 됩니다. 선생님, 이 이스 외에도 의자 걸상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잖아요.
2: 고시카케. 고시카케.
1: 고시카케라고 합니다. 고시라고 하면 허리고요. 카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카케르 걸다라고 하는 이 그룹 동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본어의 동사는 동사 마스형으로 명사가 되죠. 그래서 고시카케, 의자, 걸상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외래어도 있잖아요.
2: 제아, 제아.
1: 다음 단어 볼게요. 안경.
2: 메가네, 메가네.
1: 메가네라고 합니다. 안경을 끼다는요.

0: 메가네 をかける
1: 메가네요. 가케르라고 합니다. 가케르 앞서에도 나왔었는데요. 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경 쓸때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귀에 걸잖아요. 그래서 메가네요. 가케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색안경도 궁금한데요.
0: 이로메가네
1: 1호라고 하면 색깔입니다. 메가네랑 바로 연결해서 1호메가네라고 하면 색안경이요. 그럼 색안경을 끼다는요? 1호메가네요. 가케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서양은요?
0: 세요.
1: 서양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세요. 동양은요?
0: 도요.
1: 마찬가지로 동양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더요. 국가, 나라는요?
0: 그니.
1: 나라, 국이라고 하는 한자를 뜻으로 읽어요.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국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잖아요.
0: 국가.
1: 국가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어서 국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아차리다, 깨닫다.
0: 기즈크.
1: 기즈크, 1그룹 동사입니다. 무엇무엇을 알아차리다. 선생님, 일본어로요?
0: 나니나니니 기즈크.
1: 나니나니니 기즈크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엇무엇을 알아차리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을룰은요, 일본어에 오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즈크라고 하는 동사는요, 니라고 하는 조사랑 함께 사용해요. 그래서 실수를 깨닫다는요?
0: 미스니 기즈크.
1: 미스니 기즈크라고 해야 한답니다. 어울리다.
0: 니아우.
1: 니아우. 1그룹 동사입니다. 교실.
0: 교실.
1: 교실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교실. 여러분, 교실 하면요, 수업을 하는 공간을 나타낼 때도 교실이라고 하고요, 강습, 강좌를 나타낼 때도 교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리 교실은요,
0: 요리 교실.
1: 레어리 교실즈라고 하면 된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두다, 놓다,
0: 오크.
1: 오크, 1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뭐 해 두다, 뭐였죠?
0: 테 오크.
1: 테오크였습니다. 본동사로는요, 어떤 물체 위에 무엇을 두다, 오크인데요. 보조동사로 사용돼서 테오크라고 하면 어떤 행위를 미리 완료해 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 후에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타, 마마가 되겠습니다. 이 타, 마마에서요. 마마는 그대로인 뭐뭐인 채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동사의 타형에 연결돼서 타, 마마라는 형태로 뭐뭐 한 채로 뭐뭐 한 상태 그대로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동작을 한 후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어서 다른 동작을 하거나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앉다. 앉은 채.
0: 座ったまま
1: 앉다. 스와르.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는요.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타 연결할 때요. 우쭈르르 끝난 경우에는 초근편이 일어났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스왔다 마마 앉은 채라는 표현이 만들어지죠. 이번에는 2그룹 동사로 연습해 볼게요. 에어컨을 켜다.
0: 에어컨을 켜다.
1: 에어컨을 켜둔 채.
0: 에어컨을 켜다 마마.
1: 에어컨을 つける, 에어컨을 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つける 2그룹 동사죠? 여기에 타 연결하고 싶어요. 2그룹 동사는요, 동사 마스형에 타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つけたまま, 에어컨을 켜둔

0: 체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우리 연습해 볼까요? 의자에 앉은 채로 스트레칭을 했어요.
1: 椅子に座ったままストレッチしました。椅子に座ったままストレッチしました。
0: 椅子に座ったまま의자에 앉은 채로라는 표현이에요. 椅子に 座る라고 하면 의자에 앉다. 타마마 형태 연결하고 싶죠? 스와르 루로 끝난 1그룹 동사 타에 연결할 때는 초근편 일어납니다. 그래서 椅子に 座ったまま 의자에 앉은 채로 스트레치 시마시다. 스트레치 する 스트레칭 하다. 스트레치 시마스 스트레칭 합니다. 스트레치 시마시다. 스트레칭 했어요. 가 되었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에어컨을 켜둔 채 외출해 버렸어요.
1: 에어컨을 켜둔 채 외출해 버렸습니다. 에어컨을 켜둔 채 외출해 버렸습니다.
0: 에어컨을 켰다 마마 에어컨을 켜둔 채라는 표현이에요. 에어컨을 켜る 에어컨을 켜다라는 표현인데요. 타 마마 연결하고 싶어요. 스케르 이그룹 동사고요. 이그룹 동사에 타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 즉 어미 르를 떼버리면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다 마마 에어컨을 켜둔 채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네요. 데카케테 시마이마시다. 데카케르 외출하다란 의미의 이그룹 동사입니다. 테 시마우 뭐뭐 하고 말다 뭐뭐 해 버리다 연결하고 싶어요? 이그룹 동사는 접속조사 테 연결할 때도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카케테 시마우 외출해 버리다. 데카케테 시마이마스 외출해 버립니다. 데카케테 시마이마시다 외출해 버렸어요가 되었어요. 그럼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마마는요, 그대로인 뭐뭐인 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타형에 연결된 타, 마마라는 형태를 살펴봤는데요. 실은 이 마마는요, 명사에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명사에 연결할 때는 나니 나니 노, 마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안경을 낀 채로 자버렸어. 먼저 동사의 타, 마마 형태 살펴볼까요?
1: 메가네 をかけたまま寝てしまった。
0: 이번에는 명사에 연결해 볼게요. 그때는 노 마마의 형태가 됩니다.
1: 메가네のまま寝てしまっ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타 마마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신발을 신다.
1: 靴を履く。
0: 靴を履く입니다. 타 마마 연결해 볼까요? 신발을 신은 채
1: 靴を履いたまま。
0: 靴を履いたまま 履く 1그룹 동사예요. 그런데 크로 끝났네요. 크로 끝난 1그룹 동사 타 연결할 때는 이 음표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靴を 履いたまま 그런데요. 마마는 타 마마의 형태 말고도요. 명사에도 연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명사에 연결해 볼까요? 신발을 신은 채
1: 靴のまま。
0: 靴の 마마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간다. 타 마마로 만들어 볼게요.
1: 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る。
0: 靴を 履いた 마마. 신발을 신은 채 部屋に 入る. 방에 들어간다.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간다.
1: 西洋の一部の国では、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る。
0: 세요노 이치부노 그니데와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그츠오 하이타 마마 신발을 신은 채 헤야니 하이르 방에 들어간다.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서양 일부 국가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갑니다.
1: 西洋の一部の国では、靴を履いたまま部屋に入ります。
0: 방에 들어갑니다. 헤아니 하이리마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 하이르 형태는 2그룹 동사지만 실제는 1그룹 동사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あれ、山崎先輩ですか？メガネをかけているから気づきませんでしたよ。
1: 実は昨日コンタクトを

0: 스타 그리고 루키 발음할 때 자음이 들어가니 주의해 주세요.
1: 랜덤박스 지식 카공은 우리나라에서 카공은 카페에서 공부하기를 줄여 부르는 대표적인 신조어인데요. 일본어에선 뭐라고 하죠?
0: 카페뱅이라고 합니다. 카페라는 뜻의 카페와 공부라는 뜻의 뱅쿄의 머리 글자 뱅을 따서 만든 단어로 카페의 잔잔한 소음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공부하는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2: 살 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한번 해봐. 좋아하면 한번 해봐.
2: 喜欢就试试吧.
1: 제가 지금 완전 의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들다가 그냥 시환으로 하셔도 됩니다.
2: 是的.
1: 네, 시환就试试吧.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야 됩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하나, 둘, 셋.
2: 今天中午 要吃什么?
1: 要, 하려 하다를 꼭 집어넣으면 더 중국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없어도 알아듣지만 말이죠. 지금 두 문장이 여유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너희들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2: 你们认识多久了?를
1: 정확히 문장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라이 카인샤. 알다, 인식하다. 들어볼까요?
2: 认识.
1: 자, 알 발음 어려우시죠? 런시, 런시. 물론 알아듣잖아요, 선생님.
2: 是다.
1: 알 발음 약간 으르르 혀를 뒤로 보내면서 런시.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인식이라 한자인데 이게 선생님, 사람이나 어떤 길, 글자를 알다 할 때 알다래요. 그죠?
2: 맞죠.
1: 이게 보통 근데 우리가 알다를 知道 이것도 있잖아요.
2: 不一样.
1: 아, 달라요. 그죠? 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아? 알지. 이럴 때는 뭘까요?
2: 知道.
1: 네, 서로 약간 알만한 사이일 때 물어볼 때는 认识를 쓰는 거고, 그죠? 네,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 몰라, 100%. 뭔가 유명 인사를 알아 몰라 이럴 때는 보통 知道를 쓴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是的.
1: 그래요. 자, 여학생, 젊은 여성.
2: 女生.
1: 오, 한 번 더.
2: 女生.
1: 자, 그럼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남학생, 젊은 남자. 하나, 둘, 셋.
2: 男生.
1: 그렇죠. 男生, 女生. 좋습니다. 같은 반 학생 혹은 동창 하고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2: 동学.

0: 요거 언급해드린 적 있는데 중국에서는 교수님들이 학생을 부를 때뭐 예를 들어 구현아 이렇게 하지 않고 제 이름이 성구현이니까 성이 중국어로 정 어떻게 부르죠?
1: 程同学，
0: 이렇게 많이 부르죠, 선생님?
1: 是的，
0: 선생님은 왕씨니까 그럼 왕동学.
1: 嗯哼，王同学，
0: 네, 좋아요. 우리는 지금 저희 둘은 동学가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1: 同事，
0: 동실 일사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동실 좋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1: 多久？
0: 지우가 아니라 아이유 사이에 오 집어넣어서 또 지어. 자, 또는 여기서 많다가 아니에요. 또 뒤에 한 글자 형용사가 오면 얼마나 얼마나로 기억하세요.
1: 是
0: 네,
1: 的，
0: 또 지어. 보통은 이게 수로 뒤에 동사 뒤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요?
1: 等多久了？
0: 에, 等多久了? 러를 쓰면은 여기서는 뭔가 상태 변화의 느낌인가요?
1: 맞아요。
0: 맞아요. 네. 아주 많다. 很多, 非常多. 물론 좋아요. 근데
1: 好多，
0: 한번 더.
1: 好多。
0: 이 how가 때에 따라서는 매우의 뜻이 있어요.
1: 是的。
0: 여러분, 피곤하다가 뭐죠?
1: 累。
0: 그럼 너무 피곤해.
1: 好累。
0: 되게 배고프다. 하나, 둘, 셋.
1: 好饿。
0: 饿. 그렇죠. 년.
1: 年。
0: 3년.
1: 三年。
0: 5년.
1: 五年。
0: 아, 지금 어떤 분들 선생님처럼 안 했다. 5년 안 돼요. 삼성이성. 아아, 5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다.
1: 来。
0: 이렇게 쉬운 단어가 있나요? 자, 오늘 근데 이런 뜻입니다. 자, 한잔 하시죠. 자.
1: 对，来喝一杯。
0: 예, 자, 잠자다 자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죠?
1: 是的。
0: 예, 똑같은 거예요. 来. 누구누구에게.
1: 给。
0: 우리는 너에게라 그러죠? 중국은 에게 너예요. 너에게.
1: 给你。
0: 선생님에게
1: 给老师
0: 그렇죠 소개하다
1: 介绍
0: 패턴 잡아드릴게요 필기 준비하세요 A가 B에게 C를 소개하다 시작 A 给 B 介绍 C 괜찮죠
1: 对的。
0: 보통 근데 A 给 B 介绍 C에서 A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한테 친구 소개시켜줘 시작
1: 给我介绍朋友。
0: 그렇죠. 나한테라 그래서 我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给我介绍朋友.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번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볼까요? 라고 할 때, 看一下, 听一下. 이거죠, 선생님?
1: 没错。
0: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 셋.
1: 等一下。
0: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下보다 중요한 게, 等, 看, 听, 이런 수로가 중요한 거죠. 벌써 대화문 보신 거 아니죠? 보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 라이 팅이샤.
2: 第6课. 你们认识多久了?
3: 你认识那个女生吗?
2: 认识啊，她是我同学。
3: 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来，我给你介绍一下。你认识那个女生吗？认识啊，她是我同学。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
2: 来，我给你介绍一下。
0: 네, 이쯤에서 사랑의 잔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49페이지 지금 우리 같이 할 건데요. 공부 다 하신 다음에 복습할 때는 밑에 있는 한국어 문장만 보시고 손으로 위에는 가리시고 한국어만 보시고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복습이죠, 선생님?
1: 没错.
0: 그렇습니다. 너저 여자애 알아? 오늘 이 라디오를 안 들으셨으면 이렇게 유창하게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갑니다.
2: 你认识那个女生吗?
0: 认识 요거 쓰네요. A 认识 B A가 B를 알다 보통 사람을 높게 알아? 이럴 때 보통 认识를 많이 쓰는 거죠.
2: 你认识他吗?
0: 그렇죠. 예를 들어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나라 그 진행자의 1인자 유느님이라 그러죠. 네, 너 유재석님 알아?라고 할 때는 보통 认识를 안 쓰죠. 일반 우리 비연예인들은 알 리가 없잖아요.
2: 对，你知道他吗？
0: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좋아요. 알지.
2: 认识啊。
0: 아 빼고 할까요?
2: 认识。

0: 네, 아 없어도 됩니다. 캐주얼한 말투예요. 그녀는 내 동창이야.
1: 他是我同学.
0: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我 동시에 사이에 我的 동시에 我的 뭐뭐의 어때요?
1: 没错,可以的.
0: 되죠. 사람과 뭔가 직업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을 때도 더 써도 되죠.
1: 是的.
0: 나의 아버지, 我的爸爸.
1: 음흠.
0: 근데 보통 안 쓰죠.
1: 我爸爸.
0: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1: 是的.
0: 궁금하실까 봐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너네들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1: 你们认识多久了?
0: 多久了? 지우가 아니라 지어웨어. 러는 여기서 상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요. 러로 물어봤으니까 러로 말하죠. 아주 오래됐어.
1: 好多年了.好多年了.
0: 꽤 오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1년은 아닌 거예요. 그죠?
1: 是的.
0: 어때요? 체감상 이러면 선생님 몇 년 같아요? 대충?
1: 至少有个三五年吧.
0: 아, 3에서 5년 정도의 체감이 느껴지는, 네, 최소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好多年了 이렇게 好多年了 올리지 마시고 好多年了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한번 소개시켜 줄게.
1: 来，我给你介绍一下.
0: 한 번 더.
1: 来，我给你介绍一下.
0: 삼성이 연달아 두 개면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하지만 삼성이 세 개 이상 있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주어부터 삼성이 특히 있으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반삼성으로 출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왕선생님 발음 워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워 이렇게 안 하십니다.
1: 我给你介绍一下.
0: 워, 게이니, 게이만 이성인 거예요. 당연히 니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니까. 我给你介绍.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이 시간에 틴 이샤.
2: 你认识那个女生吗?
3: 认识啊,她是我同学.
2: 你们认识多久了?
3: 好多年了。来,我给你介绍一下。
2: 你认识那个女生吗?
3: 认识啊。 他是我同学。你们认识多久了?好多年了。来,我给你介绍一下。
4: EBS 초급 중국어
0: 50페이지 어퍼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认识
0: 런시 아니고 런 런시. 그리고 제가 예문을 들어드린 건 보통 지금 사람을 알다 했는데 너 이 한자 아니? 나 이 한자 안다 할 때도 이 런시 쓰네요.
1: 맞죠.
0: 들어볼게요.
1: 我认识这个汉字.
0: 한자를 중국어로
1: 汉字.
0: 汉字 좋아요. 걔 길을 모르네.
1: 他不认识路.
0: 길이나 글자를 알다 모르다 할 때 知道보다는 认识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不认识 아니 불자가 이성으로 바뀌죠. 뒤에 런이 사성이니까 너 걔네들 알아?
1: 你认识他们吗?
0: 한 번 더.
1: 你认识他们吗?
0: 결국 이 런시의 사용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 주술목 구조니까 편하게 뒤에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또어는 많다지만 한 글자 이름자 형용사가 오면 이렇게 얼마나로 바뀝니다. 너 얼마나 크니? 키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 키 물어볼게요.
1: 弟弟多高?
0: 얼마나 높아? 이게 직역이죠. 弟弟多高? 선생님, 그럼 건물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나 높은 거야? 多高? 됩니까?
1: 可以的.
0: 되죠?
1: 这座楼多高?
0: 这个楼가 빌딩이에요.
1: 没错.
0: L-O-U 검색해보세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인데 해볼게요.
1: 他多重?
0: 직역하면 얼마나 무겁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저 되게 무거워요. 워한종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킬로그램 말씀하셔야죠.
1: 对了,我们还常问你多大?
0: 아, 多大? 얼마나 크니? 머리 사이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1: 年纪.
0: 네, 年纪,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你多大?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认识, 多 뒤에 이름절 형용사 올 때 어떤 뜻인지 배워봤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51페이지 함께 하시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how가 좋다 혹은 대답할 때는 뭐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술어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으면 때로는 매우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

0: 참 덥네.
1: 今天 天气 好热.
0: 어, 선생님, 알았으니까 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니죠. 날씨를 모르셨으면 외우셔야죠. 덥다, 러 아니고
1: 热.热.
0: 어, 오늘 알바는 많이 나오네요. 认识. 커피, 자, 카페 아니고
1: 카페.
0: 그렇죠. 카페도 아니고 다시 한번.
1: 카페.
0: 커피가 꽤 비싸네.
1: 카페 好贵.
0: 꾸이 아니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꾸에이 好贵 기억하시고요. 밖이 너무 춥다야.
1: 外面好冷.
0: 저는 성조 잡아드릴게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하오이성 하울렁.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하울렁.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하울렁. 남동생 키 진짜 크다.
1: 弟弟好高.
0: 그 어디에도 키라는 말이 없어요. 사람한테 까오로 쓰면은 IQ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키니까 굳이 키, 뭐 身高 혹은 个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어? 너무 빨랐나요, 여러분? 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个子
0: 个子 G-U-Z-I 혹은
1: 身高
0: 身体 할 때 身 그리고 높다, 高 한번 검색해보세요. 옷 진짜 예쁘다.
1: 衣服好漂亮.
0: 모든 여기서 예문을 非常, 很, 太, 真 이런 걸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1: 是的. 네. 还有我们看电影的时候或者看电视剧的时候经常说好好吃.
0: 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好好吃.
1: 네, 女生们经常这么说.
0: 좋은 지적입니다. 好好吃. 이게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1: 네.
0: 好吃, 맛있다. 앞에 很 대신에 好를 쓴 거죠.
1: 是的.
0: 와, 너무 좋은 예문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好好吃.
0: 요거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 一起进入深化练习.
0: 52페이지 함께 하십니다. 아빠가 이 일을 아신다야.
1: 爸爸知道这件事.
0: 그렇죠. 우린 다 알단데 이렇게 쓰임새가 다르죠. 知道. 知道 하지 마시고 약간 디귿 느낌으로 知道 이게 예쁠 것 같아요. 내가 온다가 아니라 내가 할게. 주동적인 느낌을 줄 때 쓰는 라입니다.
1: 我来吧.
0: 네가 해라.
1: 你来吧.
0: 이렇게 가는 거죠. 설거지를 막 하려고 그래요. 친구가. 야야야. 我来吧.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1: 要等多久?
0: 더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1: 要等多久?
0: 선생님,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1: 经常用吧.
0: 맛집에서.
1: 对呀.
0: 식당에서 종업원분들한테.
1: 需要等的地方都要用.
0: 아,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 야오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조동사로서 하려하다, 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서는 해야 한다가 되겠네요.
1: 没错.
0: 나 전원자 몰라.
1: 我不认识那个男生.
0: 여러분께 난샹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렌시, 뿌렌시 아니에요. 보렌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동료야.
1: 他是我的同事.
0: 더 한번 넣어봤습니다. 我同事 혹은 我的同事. 어, 서로 인사해.
1: 你们认识一下.
0: 요거 좀 별표하세요, 여러분. 认识一下. 한번 알아보자. 이게 아니라 완전 의역이에요. 서로 한번 이렇게 알아가보세요.
1: 没错.
0: 네, 직역이고 의역하면 서로 인사하세요.
1: 是的.
0: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你们认识一下. 좋습니다. 실력 따지기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사랑의 잔소리고요. 무조건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54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골탕목이다.
1: 穿小鞋.
0: 아주 와. 재밌어요. 아니 외국인이 한국어로 골탕먹여요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어, 옛날에 진짜 이런 게 있었죠. 작은 신발을 일부러 신키는 거죠. 네, 이것도 A 게이 B 穿小鞋 이렇게 하면은요 A가 B를 골탕먹이다 쓰는
1: 没错.
0: 겁니다. 네, 어, 사장님이 자주 나를 교묘하게 괴롭히네. 지금 54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장님.
1: 老板.
0: 오, 자주.
1: 常常.
0: 나에게 작은 신발을 신킨다. 이게 직역이지만 의역하면 괴롭힌다예요.
1: 给我穿小鞋.
0: 자, 삼성이성. 아아, 小鞋 들리십니까? 그럼 왕 선생님이 전체 문장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1: 老板常常给我穿小鞋.
0: 다 같이 시작. 老板常常给我穿小鞋. 오, 좋습니다. 선생님. 이런 걸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관용어라 그러죠. 네,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이런 세 글자짜리 관용어로 하루에 한 개씩이었던 기억이 나요.
1: 와, 你好厉害.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세 글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그 보호하다가 중국어로 보호하다 두 글자.
1: 保护.
0: 자, 이제 선생님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우산.
1: 伞.
0: 어, 그럼.

0: 보호伞.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보호伞 이게 뭐예요? 보호하는 우산이에요. 이게 사실 좋은 뜻이
1: 아닌 것 같아요.
0: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이 세 글자가 보통은 안 좋은 상황이 좀 많더라고요. 관용어가.
1: 오, 是这样吗?
0: 네. 선생님, 보호伞 딱 들었어요. 한국어로 어떤 뜻이 떠오릅니까?
1: 아,
0: 약간 보호막, 보호세력.
1: 아.
0: 백 이런 거 그죠?
1: 아, 어쨌든 백.
0: 백 그죠? 핸드백 말고요.
1: 네.
0: 그래서 가장 제간의 백이야. 타실워더 보호伞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여러분도 요새 SNS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뭐 너튜브 이런 거 다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또 중급 중국어 EBS에도 관용어가 엄청 많아요.
1: 맞죠.
0: 참고로 여기서 약간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 중국 중국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1: 네.
0: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청취 한번 해보시고요. 꼭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们认识多久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길이다.
1: 두 문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 둘, 셋.
3: 你们认识一下.
1: 오, 알다. 지난 시간 알 발음 认识 요거 잘하셔야 됩니다. 어, 너희들 알고 지낸지 얼마나 됐어?
3: 你们认识多久了?
1: 한 번 더.
3: 你们认识多久了?
1: 자, 자매품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야오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 야오等多久?
1: 그렇죠. 야오等多久?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식당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7강. 오, 보니까 너 오늘 기분이 좀 좋아 보인다.
3: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1: 와, 뭔가 길죠? 잠시 후에 방금 말씀하신 문장이 아주 잘 들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이치라이 카이샤. 5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3: 我看.
1: 한국어로 딱 이거예요. 내가 볼 땐 말이지 이거예요. 그죠? 나는 본다. 이런 해석도 있겠지만 문장 맨 앞에 我看 다음에 뭔가 문장이 쫙 오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땐 말이지.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뭐 我觉得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좋아요. 기분.
3: 심情.
1: 오, 인터뷰할 때 많이 나와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네, 기분이 어때요?
3: 심情怎么样?
1: 怎么样? 이게 어때? 이런 뜻입니다. 心情很好 하면 기분이 매우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제가 지금 很好 했죠? 같은 말로
3: 不错.
1: 와우, 不错. 재밌는 건 이 不错 앞에 很不错, 真不错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죠?
3: 是的.
1: 좋습니다. 우리는 뭐뭐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가 보통 뒤에 있죠? 중국은 앞에 있습니다.
3: 因为.
1: 물론 우리도 한국어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앞에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0: 한국인들은 요 선생님 왜냐하면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 아하, 나면 징창요 뭐뭐 때문에.
0: 네, 뭐뭐 때문이죠. 아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경험을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월급을 내주다, 지급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1: 파.
0: 근데 사실 월급 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죠, 선생님.
1: 시다.
0: 받았다의 뜻도 의역하면 있어요. 볼게요. 월급.
1: 공지.
0: 공지 아니고 공지. 한글의 지보다 약간 좀 힘을 빼보세요. 다시 한번.
1: 공지.
0: 자, 바로 가시죠, 그럼. 오늘 중국어로.
1: 今天.
0: 나.
1: 我.
0: 나 오늘 월급 받았다.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오, 왕 선생님.
1: 今天我发工资了.今天我发工资了.今天이
0: 주어 뒤에 들어가서 我今天 가볼게요.
1: 我今天发工资了.
0: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보통 주어 뒤에 날짜를 날짜나 이런 요일을 쓰시는데 오늘 예문 들 때 지금 今天을 앞으로 당기셨어요 맨 앞에.
1: 强调的时候.
0: 그렇죠. 바로 오늘 받았다라는 오늘을 강조할 때 저렇게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 재밌네요. 아, 그래?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 어쩐지.
1: 난과이.
0: 3월호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이거 한 다섯 번은 나왔습니다. 난과이보다는 약간 힘을 빼시고 난과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한다.
1: 데이.
0: 이것도 많이 강조드리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뒤에 있으면 떠라고 읽지만 수로 앞쪽에 있으면
1: 데이.
0: 라고 읽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중국어에 선생님 해야 한다 많잖아요.
1: 음흠.
0: 뭐 인가이도 있고 야오도 야오. 있고.
1: 음흠.
0: 오늘 그 중에 하나 배운 거예요. 데이. 한턱 내다.
1: 请客.
0: 아하, 해야 한다랑 한턱 내다가 있는 거 보니까 대충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1: 한턱 내야 한다.
0: 내야 한다. 아직 보지 마시고요, 본문은요. 오, no problem. 문제 없어.
1: 没问题.
0: 그렇죠. 나 5천 원만 빌려줄 수 있니?
1: 没问题.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한번 같이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팅이자.
2: 第七课，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因为今天发工资了。难怪呢，那得请客呀。没问题。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3: 因为今天发工资了。难怪呢，那得请客呀。没问题。
0: 여러분, 중국어는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죠?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
1: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0: 오, 선생님께서는 띄어읽지 않고 그냥 我看你今天 바로 가셨는데 선생님, 이건 어때요? 我看你今天 이렇게는 어때요?
1: 可以啊.
0: 아, 약간 띄어읽어도 괜찮아요?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1: 是的.
0: 좋아요. 어, 오늘 월급 받았기 때문이야.
1: 因为今天发工资了.
0: 문맥상 여러분 사실 근데 인웨이를 안 써도 그냥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께 인웨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서 좋았구만 기분이. 어쩐지.
1: 난과이나.
0: 너 빼고.
1: 난과이.
0: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우, 그럼 쏴야지.
1: 나데이칭크.
0: 자, 나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선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쓰이죠. 어? 그럼 나는 나와나? 이렇게 그죠?
1: 맞죠.
0: 네. 어, 여기서 맨 뒤에 아는 역시 어기조사 가벼운 말투고요.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데이 이성입니다. 나데이 아니고 나데이 올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 나데이칭크.
0: 그렇죠. 어, 노 프라블럼.
1: 没问题.
0: 문제 없어. 没问题. 어, 좋아. 하오로 바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둘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네, 바로 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는데요. 훨씬 더 잘 들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팅이자.
3: 我看你今天心情不错，因为今天发工资了。难怪呢，那得请客呀。
4: 没问题。

0: 我看你今天心情不错。
1: 因为今天发工资了。
0: 难怪呢，那得请客呀。
1: 没问题。
2: EBS 초급 중국어 5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복습이에요. 내가 보니까 네, 걔안올것 같아.
3: 我看他不会来。
2: 자, 후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에이에요. 부후이 아닙니다. 보헤라이 선생님, 허의 뜻이 할줄 안다도 있고 할 것이다도 있고, 아,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곤 했지 하고 나다의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헤는 어떤 뜻이 좀 우리가 보면 됩니까?
3: 할 것이다.
2: 할 것이다. 그렇죠.
3: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2: 보헤는요, 여러분, 할줄 모른다란 말도 있지만 안할 것이다, 할 것이다의 부정문이니까 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걔안올 거야. 다시 갑니다.
3: 我看他不会来。
2: 저도 그렇고 초급자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호의 뜻이 할줄 안다예요. 그래서
3: 是的。
2: 보통 할줄 안다라고만 해석을 많이 하실까 봐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옷 아주 잘 맞는 것 같아.
3: 我看这件衣服很合适。
2: 어울리다, 적합하다. 한번 들어볼게요. 형용사 두 글자.
3: 合适。
2: 合适, 很合适. 재밌네요. 옷.
3: 衣服。
2: 옷의 양사가 바로
3: 见。
2: 네, 내가 보니까 이옷 아주 어울려. 잘 맞아. 한번더 들어볼게요.
3: 我看这件衣服很合适。
2: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옷 사이즈가 잘 맞다도 되고 옷이 어울린다 다 되는 거죠, 선생님?
3: 是的。
2: 그렇습니다. 어쩐지 발음 또 들어볼래요. 여러분 외워야죠.
3: 难怪。
2: 그가 매일 달리기를 한다. 어쩐지 몸이 이렇게 좋더라.
3: 他每天跑步，难怪身体这么好。
2: 이렇게 예쁜데, 저렇게 예쁜데라고 할 때, 저머하오, 이렇게 비싼데,
3: 这么贵,
2: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 둘, 셋.
3: 这么帅,
2: 그렇죠. 야, 중국어 너왜 배워? 이렇게 어려운데?
3: 这么难,
2: 너 중국어 왜안 배우니? 이렇게 재밌는데.
3: 这么有意思,
2: 이렇게 가는 거죠. 와우, 저머. 좋아요. 그녀가 어제 잠을 안 잤어.
3: 他昨天没睡觉。
2: 여러분, 완료의 부정은 매입니다. 그리고 매에 대해 러 쓰지 마시고요. 매 쉐이 쟈오 혹은 쟈오를 빼고
3: 没睡。
2: 또 됩니다. 어쩐지 지금 아주 피곤해 하네.
3: 怪不得现在很累。
2: 맞아요. 난과이 같은 말로
3: 怪不得。
2: 이두 단어 모두 단독으로 쓸수 있습니다. 아, 너 어제 10시간이나 잤어? 어쩐지 오늘 쌩쌩하더라. 난과이, 과이보다 이렇게. 좋아요.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칭크에 대해서 좀더 심화학습을 해보겠습니다. 59페이지. 발음 들어볼게요. 한턱 내다.
3: 请客.
2: 보통 우리가 칭을 플리즈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선 여러분 한턱 내다의 동사의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크 보이시죠? 그게 손님, 객자죠, 여러분. 네. 금요일에 팀장님이 한턱 낸대.
3: 星期五,经理请客.
2: 经理 별표하세요. 선생님, 이 经理가 한국어에서는 뭔줄 아세요? 경리.
3: 아하.
2: 경리는 어때요? 좀,
3: 会计吗?
2: 네, 좀 낮아요, 직급이.
3: 어허.
2: 낮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经理가 어때요? 높잖아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부장님, 팀장님, 이렇게.
3: 아하.
2: 직급의 개념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예,
3: 아, 这样啊.
2: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经理, 좋아요. 친구가 나에게 밀크티를 사준다. 자, 지금부터 집중이에요.
3: 朋友请我喝奶茶。
2: 일단 밀크티
3: 奶茶。
2: 삼성 이성 아아 나이차 들려야 되고요. 어떤 걸 강조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냥 한턱 낸다라고 하면 칭커만 썼잖아요. 내가 너한테 피자를 쏠게, 내가 너한테 밀크티를 쏠게라고 할때 예를 들어 피자, 제가 그냥 피자라고 할게요. 워칭커 피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3: 不行的。
2: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커가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올수 없습니다. 정그 쓰고 싶은 어떤 그 음식을 쓰고 싶으시면 크를 빼시고 갑니다. 친구가 나에게 밀크티를 사준다. 보이시죠? 한번 더.
3: 朋友请我喝奶茶。
2: 반드시 허 아니면 吃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나한테 피자를 쏜다.
3: 老师请我吃披萨。
2: 그렇죠. 먹다 吃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0: 네, 여러분, 사장님이 모두에게 고기를 사준다.
1: 老板请大家吃烤肉.
0: 고기를 사준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딱 봐도 뭔가 삼겹살 아니면 한우 이런 거잖아요.
1: Mm-hmm.
0: 구운 고기니까
1: 네.
0: 그냥 고기 러를 쓰는 게 아니라 烤肉를 꼭 써줍니다.
1: 是的.
0: 로 아니고 오유는 어예요. 러, 러 기억하시고요. 먹다, 吃 보이시죠? 친과 함께 쓰이는 패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쉬울 거예요. 누나가 나에게 햄버거를 사주네.
1: 姐姐请我吃汉堡.
0: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吃喝가 안 들어가요.
1: Mm-hmm.
0: 누나가 나한테 햄버거 사준다라고 하니까 먹다가 안 들어가니까 보통
1: 아하.
0: 빼먹어요 이거를.
1: 아, 是的.
0: 어때요, 선생님? 姐姐请我汉堡 하면
1: 能听懂.
0: 어, 알아들어요.
1: Mm-hmm.
0: 하지만 틀린 말이죠.
1: 네, 我们经常会把动词放进去的.
0: 아, 동사를 반드시 넣어야 한대요.
1: Mm-hmm.
0: 직장 동료가 나에게 커피를 산다. 역시 마시다가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꼭 집어넣습니다.
1: 同事请我喝咖啡.
0: 오. 카페 아니고 카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여아, 我们不说请客你.
0: 아, 내가 너한테 쏠게. 我请客你. 그렇죠. 그런 말 없어요.
1: 네, 我请客하면 돼요.
0: 맞아요. 我请客. 아니면 커 빼고
1: 我请你.
0: 我请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음흠.
0: 필기하고 계시죠?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60페이지 함께 하십니다. 보아하니.
1: 看起来.
0: 요게 왜 표현한 걸음 더냐면은 우리 지금 본문에서 뭐 배웠습니까?
1: 我看.
0: 我看. 뭐 일맥상통하는 분위기죠? 좋아요. 보아하니 너 되게 요새 바빠 보인다.
1: 看起来你最近很忙.
0: 오, 삼성이성. 아아, 很忙.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조금 궁금해하실까 봐. 어, 안 궁금하신가요? 起来는 원래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일어나.
1: 是的.
0: 동사 뒤에 있으면 그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 배워보세요. 뭐뭐해 보니예요.
1: 맞아요.
0: 들어보니.
1: 听起来.
0: 어, 사용해 보니.
1: 用起来.
0: 입어 보니.
1: 穿起来.
0: 뭐 느끼시는 거 없나요, 여러분? 起来 뜻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입다, 사용하다, 용, 뭐 听, 穿 이런 동사를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우리는 안 갔어. 제가 이거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왜냐 하면 때문이야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과관계를 말할 때 因为A,所以B를 꼭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가 중국어로
1: 所以.
0: 오, 간장이랑 똑같네요. 간장이 영어로 소이 소스인데. 이거 오프라인 때 하면 많이 웃는데.
1: 네.
0: 네, 갈게요.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갔어. 시작.
1: 因为下雨,所以我们没去.
0: 안 갔다니까 완료부정 may. 비가 오다. 샤위 안 됩니다. 비 오다 발음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1: 샤유.
0: 샤유. 샤유. 꼭 기억하시고요. 수오가 아니라 굳이 한글로 표기하면 수어예요. 수어이. 네. 어쩐지 걔는 매일 날마다 이렇게 신나더라.
1: 怪不得. 他天天这么开心.
0: 즐겁다, 신나다라고 할 때 이 단어, 开心, 마음이 열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일매일, 물론 매일, 天도 있지만 날마다.
1: 天天.
0: 그렇죠. 우리도 매일이란 말이 있고 날마다란 말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어감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 식당에서 다 드셨습니까? 이제 계산할 때 쓰는 말이에요.
1: 服务员, 买单.
0: 그렇다 그래서 정말 후엔이 여기온은 아닙니다. 원래 종업원님 이렇게 부를 때 쓰는
1: 시다.
0: 말이죠. 완전 의역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순간 이거 말하는 사람이 써야 돼요. 듣고 계세요.
1: 말단.
0: 보통 계산하는 사람이 말단. 내가 이 빌지 살게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선생님.
1: 今天我买单.
0: 그렇죠. 후엔 얼화를 집어넣어서 후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네, 재밌는 건. 저번에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니까 후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를 빼고 발음해보세요. 후엔. 후엔. 이게 더 예쁜 중국어인 것 같아요.
1: 오, 听起来真的是.
0: 들어보니 진짜네, 그죠? 후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를 빼세요. 후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没问题 같은 말로 두 말하면 잔소리지.
1: 那还用说.
0: 한 번 더.
1: 那还用说?
0: 내일 이거 이거 할 거지? 아, 그럼 물론이지. 没问题. 완전 같은 말이에요. 다시 들어볼게요.
1: 那还用说?
0: 뭐 더 말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 궁금해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중국인이니까 没问题. 那还用说? 같은 말인데 두 개.

0: 중에 굳이 고르려면 어떤 걸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1: 그대 달아요.
0: 그대 달라요. 맞아요. 네. 아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집요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 고르세요.
1: 아, 如果对方 需要我表示同意的时候.
0: 아, 동의를 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1: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这个时候呢，那还用说.
0: 아.
1: 예를 들어, 别人说, 아, 선생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제가 나还用说.
0: 그렇죠. 예문이 참 짠 듯이 마치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우리 네. 고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5: EBS 초급 중국어.
4: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老师.
4: 복습 많이
6: 살길이다.
4: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没问题. 두 말하면 잔소리지. 문제 없어. 没问题 같은 말로.
6: 那还用说?
4: 사자성어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6: 那还用说?
4: 좋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 보니까 너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인다.
6: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4: 한 번 더.
6: 我看你今天心情不错啊.
4: 복습을 두 개씩 하는데 하나 더 할래요. 내가 보니까 我看 기억나십니까? 같은 말로 보아하니. 하나, 둘, 셋.
6: 我看.
4: 네, 我看 혹은 같은 말로 看起来.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표현한 걸음도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 60페이지 기억나십니까? 자, 지금 복습이 잘 되는 분들, 너 왜 그래? 눈이 완전 빨개.
6: 怎么了? 眼睛这么红.
4: 8강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이치나이 카인샤. 64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6: 怎么了?
4: 사용처는 보통 안 좋은 상황이 좀 많더라고요. 10개 중에 8개는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죠? 갑자기 울고 있어요, 누가. 어?
6: 怎么了?
4: 그렇게. 어, 날씨 왜 이래?
6: 怎么了?
4: 앞에 天气 한번 집어넣을까요?
6: 天气怎么了?
4: 어, 너 왜 그래?
6: 你怎么了?
4: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눈.
6: 眼睛.
4: 아,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안 좋은 뜻은 아니에요. 막 누가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6: 也可以用.
4: 아, 왜 그래? 뭔 일이야?
6: 怎么了?
4: 눈.
6: 眼睛.
4: 삼성경성. 아하. 할머니.
6: 奶奶.
4: 우리.
6: 我们.
4: 너네들.
6: 你们.
4: 눈.
6: 眼睛.
4: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설마 얀이라고 읽으신 분 안 계시겠죠? Y를 I로 바꾸세요. I, A, N은 이 아니 아니고 이.

0: N입니다. ENG 기억하시고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JING에다가 사성을 체크해 볼게요.
1: 眼镜.
0: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뭐죠?
1: 眼镜, 안경.
0: 안경을?
1: 眼镜.
0: 눈은?
1: 眼睛.
0: 이건 중국어 안 배우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라고 하겠네요. 어렵다. 이렇게 뭐뭐한데.
1: 这么.
0: 이렇게 빨간데.
1: 这么红.
0: 그렇죠. 빨간색, 홍색 할 때 그 홍입니다, 여러분. 这么红. 어젯밤, 昨天晚上, 줄여서
1: 昨晚.
0: 그러네요. 오늘 밤, 今天晚上, 줄여서
1: 今晚.
0: 여러분들이 먼저 하세요. 그럼 내일 밤은요? 두 글자로 하나, 둘, 셋.
1: 明晚.
0: 明晚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1: 明天晚上.
0: 그렇죠. 소설.
1: 小说.
0: 저 이 단어 볼 때마다 예전 유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이 단어 공부할 때 이거 작게 말하다 이렇게
1: 말했어요.
0: 네, 왜냐면 작을 소자에 말하다니까 그건 줄 알았는데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회, UI 사이에 에 넣어서 회.
1: 회.
0: 아니 불자 집어넣어서
1: 不会.
0: 자, 회 뜻 세 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 줄 안다, 할 것이다, 하곤 한다. 不会는 안 할 것이다 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것이다의 반대말이겠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할 줄 몰라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이나 봐요. 졸리다, 졸음이 오다.
1: 困.
0: 饭 집어넣어서
1: 犯困.
0: 이렇게 한 글자로 그냥 困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다.
0: 네, 犯困. 여러분, 저 이 犯 글자에 지금 별표를 하시고요. 이 犯은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재발하다, 범죄할 때 이 犯과 함께 많이 쓰입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1: 没事儿.
0: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제가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선생님 이거 한번 써주세요. 谢谢.
1: 没事儿.
0: 미안합니다 할게요. 对不起.
1: 没事儿.
0: 이렇게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没事儿. 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말이죠. 한 잔할 때 잔을 이렇게 합니다.
1: 杯.
0: 그럼 여러분 먼저 하세요. 한 잔. 하나, 둘, 셋.
1: 一杯.
0: 오, 청취자분들 지금 이杯 일성으로 하시는 분 계시네요. 숫자 1 다음에 일성이 오면은 숫자 1이 사성으로 바뀝니다. 이杯 이렇게 발음하세요. 커피.
1: 카페이.
0: 우리는 커피 한 잔 그러죠? 중국은 숫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양사, 그 다음 커피입니다.
1: 一杯咖啡.
0: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뭐뭐 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데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 일단 발음만 해볼게요.
1: 就行.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서 지어우, 就行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 패턴, 꿀팁 알려드릴게요. 우리 눈을 감고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티니샤.
2: 第八课怎么了眼睛这么红怎么了眼睛这么红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没事儿多喝两杯咖啡就行怎么了眼睛 这么红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没事儿多喝两杯咖啡就行
0: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 왜 그래?
1: 怎么了?
0: 니 써도 됩니다. 니 써서 해볼까요?
1: 你怎么了?
0: 그렇죠. 근데 보통 안 쓰죠.
1: 음흠.
0: 네, 눈이 이렇게 빨개.
1: 眼睛这么红.
0: 네, 眼睛这么红 이렇게 빨간해. 어젯밤에 소설책을 2시까지 봤어.
1: 昨晚看小说看到两点.
0: 와우, 문장 구조가 재밌네요. 칸이 두 번 나왔어요, 여러분. 두 번째 칸 뒤에는 따오 보이십니까? 여기서 따오가 뭐죠? 바로 까지.
1: 没错.
0: 우리는 2시까지라 그러죠? 중국은 까지 2시예요. 이런 게 어렵죠.
1: 是的.
0: 네, 바로 가시죠. 예문만큼 좋은 게 없어요. 3시까지 공부한다?

0: 하나, 둘, 셋.
1: 学到 3点.
0: 学到 3点, 공부하다, 学习, 혹은 뭐 学, 学는 배우다, 学习, 공부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야, 너도 참.
1: 니야.
0: 와, 이거 읽을 때 여러분, 니야 어때요?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니야. 끌면서 말씀하시면 너도 참나 아이고 뭔가 한심한 짓을 했거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도 자식한테 많이 쓰는 말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 조는 거 아니야?
1: 今天不会犯困吧?
0: 이 바 뒤에 물음표는 여러분 뭐뭐 했니? 이게 아니라 뭐뭐인 거 아니야? 이런 말투가 될 수 있습니다.
1: 没错.
0: 자, 그럼 不会 땡땡 바 요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犯困 犯困 이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쿤쿤 하지 마시고 유엔 사이에 어 들어가서 다시 한번
1: 犯困.
0: 그러니까 오늘 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不会 땡땡 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어법이죠, 선생님.
1: 没错.
0: 너는 왜 이 독도 문제로 화를 안 내?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이 부시 한국 엄마. 부시 한국 엄마 할 때 그 부시 아니 불자의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아.
1: 没事儿.
0: 자, 커피 두어 잔 마시면 돼.
1: 多喝两杯咖啡就行.
0: 에이,就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단어 배울 때就行 이렇게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A 하면 돼라고 할 때 A는 보통 문장이에요. 바로 갑니다. 집에서 먹으면 돼.
1: 在家吃就行.
0: 이렇게 더 좋은 소식 맨 뒤에 러 써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1: 在家吃就行了.
0: 좋습니다. 맨 뒤에 러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죠, 선생님. 没问题라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没问题.
0: 혹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말하면 잔소리지.
1: 那还用说.
0: 그렇죠. 여러분 66페이지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今天 보호의 犯困吧 이런 발음 들어보시죠.
2: 怎么了?眼睛这么红?
3: 昨晚看小说看到两点。
2: 你呀,今天不会犯困吧?
3: 没事儿。
2: 多喝两杯咖啡就行。怎么了？眼睛这么红？昨晚看小说看到两点。你呀，今天不会犯困吧？没事儿，多喝两杯咖啡。
3: 就行.
0: EBS 초급 중국어. 오늘 어퍼 포인트와 고수가 되는 지름길은 더더욱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호의 땡땡 바가 조금 아직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하신다. 까지가 먼저 옵니다. 갑니다.
1: 아빠 工作到深夜.
0: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아빠 工作到深夜.
0: 자, 뭐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따오 뒤에 시간이 보통 온다는 거죠. 구체적인 뭐 3시, 4시도 있지만 밤늦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잖아요. 요거를 꼭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10시까지 자고 나서야 기상했다.
1: 他睡到10点才起床.
0: 삼성이성. 아아, 起床 보이시죠? 睡到10点. 일단 우리 이 중국어 선배로서 감히 예측컨대 지금 우리 초급자분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일단 한국어 어순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잔다라고 하는데 동사 뒤에 따오, 그 다음 시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차이 별표하시고요. 10시가 돼서 야, 그러니까 늦게 일어났다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거죠.
1: 맞죠.
0: 이제서야, 겨우, 고작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제서야 이런 어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하지만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그만큼 많이 쓰니까요. 보호의 땡땡바 아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외웠죠. 한국어로 이거 추가하세요. 설마 뭐뭐인 건 아니겠지라고 할 때 이 단어 패턴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가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1: 他不会不来吧?
0: 이 말은 뭐예요? 올 거야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1: 他不会不来吧?
0: 일단 이런 문장이 왜 어렵냐? 아니 불자가 두 개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 是的.
0: 설마 비가 오는 건 아니겠지?
1: 不会下雨吧?
0: 내일 설마

0: 비가 오는 건 아니겠지?
1: 明天不会下雨吧?
0: 염려가 가득 담겨있는 말투인 거죠. 그렇죠. 내일 소풍 가나 보죠. 그가 설마 내 생일을 잊은 거 아니겠지?
1: 他不会忘了我的生日吧?

0: 선생님 어때요?
1: 진창 용다.
0: 어, 지금 연기 괜찮았어요? 너 설마 잊은 거 아니겠지?
1: 你不会忘了吧?
0: 이런 식으로 설마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你不会忘了结婚纪念日吧?
0: 아, 결혼 기념일 잊은 거 아니겠죠? 잠깐만요. 시간을 주세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러면 이제 밥을 못 먹습니다.
1: 是的. 제가 초당问题.
0: 큰 문제가 벌어졌다고요?
1: 네.
0: 제가 차리면 됩니다. 67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시죠. 문장 하면 돼, A 하면 돼, 맨 뒤에 러 쓸 수 있지만 오늘은 다 빼봤습니다. 토요일에 가면 되지 뭐.
1: 星期六去就行.
0: 위에 설명 보이십니까? 싱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How? 혹은
1: 오케이.
0: 오케이 혹은 거의 다 됩니다, 여러분. 걔한테 주면 돼.
1: 给他就OK了.
0: 정말 이렇게 써요.
1: 是的.
0: 네, 오케이. 이거 영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사면 되라고 할 때 이 쥐 떠올리셔야 돼요. 보통 사전 검색하시면 쥐가 뭘 어떻게 나오죠? 오직, 다만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못 사용합니다. 너만 사랑해, 이것만 먹을래, 이것만 산다, 뭐뭐만이라고 할 때 동사, 즉 수로 앞에 쥐 잊지 마세요. 부사기 때문에 수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1: 只买这个就行.
0: 마이 뒤에 목적어 와야죠. 저거 뒤에 와야죠. 그죠? 한 번 더.
1: 只买这个就行.
0: 너만 오면 돼.
1: 只要你来就行.
0: 여기에는 패턴이 두 개 있어요. A 하면 돼, A 就行도 있지만 A 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고 할 때 只要 A 就 B 이것도 많이 쓰이죠. 조금 긴 문장 해볼게요, 여러분.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1: 只要努力学习 就能取得好成绩.
0: 천천히 다시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1: 只要努力学习
0: 그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1: 就能取得好成绩.
0: 就能이 할 수 있다예요. 能 그다음 取得 취득하다 좋은 성적
1: 好成绩.
0: 그렇죠. 취득하다가 QU 그리고 DE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취득. 괜찮죠, 여러분? 只要 A, 就 B, 뭐뭐 하기만 한다면이라는 이 패턴 제가 20여 년 전 여러분들 只要 A, 就 B를 방금 말씀드린 그 예문을 통해서 암기했습니다. 좋아요. 고수만 빼주시면 됩니다.
1: 只要不放香菜就行.
0: 너타도 되고 노타도 되고 식자재가 있으면 보통 이제 너타가 됩니다. 고수.
1: 香菜.
0: 넣다, 놓다.
1: 放.
0: 그렇죠. 뭐뭐 하기만 한다면 또 나오죠. 只要.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只要不放香菜就行.
0: 모두 다 how. 可以로 환할 수 있습니다. 68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一起进入深化练习.
0: 혹시 본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본문에 칸 두 번 있었어요, 문장에.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나는 3시까지 드라마를 봤어.
1: 我看电视剧看到三点.
0: 이렇게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시면 분명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려우니까. 음악.
1: 音乐.
0: 듣다.
1: 听.
0: 해볼게요. 나는 음악을 3시까지 들었어.
1: 我听音乐. 听到三点.
0: 어때요? 괜찮죠? 또 맨날 3시까지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내일 설마 화내진 않겠지?
1: 她明天不会生气吧?
0: 화내다, 生气 기억하시고요. 엄마는 내일 가면 된다고 하셨어.
1: 妈妈说明天去就可以了.
0: A 就可以了. 보이시죠, 여러분? A 하면 돼. 可以 대신에 싱 써도 괜찮습니다. 마마쇼 이게 여러분 엄마가 말한다 이게 아니라 엄마가 그러는데 쌤이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죠.
1: 맞죠.
0: 할아버지가 어제 왜 안 왔냐고 그러시는데 라고 할 때도 예예쇼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1: 음흠.
0: 좋습니다. 남동생은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
1: 디디 常常犯错误.
0: 여기서 판이 동사예요. 저지르다 그리고 실수 잘못이
1: 错误.
0: 그렇죠. 판은 안 좋은 상황에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수하다를 중국어로 판错误, 잘못을 저지르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란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디오 어땡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악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살다 보면 뭘 강화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이런 말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이제 영어로 하다 보면 이제 동사를 뭐를 써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말 용하게 쓸 수 있는 구동사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Shore up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이것도 특수 구동사답게 그 뿌리 동사가 심상치 않죠. Shore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해안가를 shore라고 하잖아요. 그 Tongue Twister에도 나오잖아요. Sh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이때 seashore. 거기 나오는 shore인데 이게 이제 동사로 썼을 때는 보강하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래를 좀 저도 찾아보니까 이 동사가 15세기 후반, 뭐 엄청 됐죠? 500년 전부터 뭔가 좀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을 목재나 기둥으로 받쳐서 지탱하다 이런 의미로 shore를 예전부터 썼대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게 현대 영어에서 up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shore up, shore up 이런 형태로 정착돼 쓰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보강 강화의 의미를 갖는데 단순한 어떤 강화라기보다는 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보완적인 성격, 약간 임시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예문을 보면서 이제 느껴야 됩니다. 느껴봅시다. 첫 번째 예문. 뒤에 제가 밑줄 쳐놓은 뒤에 목적어가 뭐가 오는지를 잘 보세요. 뭘 강화하는지. 경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했어요.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그렇죠?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오케이? 이럴 때 쓰기 너무 좋고. 자,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그렇죠?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이럴 때 목적어 investor confidence도 좋고, 국방력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AI가 요즘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AI is being used to shore up defense capabilities. 그렇죠? 한 단어로 말하면 strengthen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shore up 자체가요. 그렇죠? AI is being used to shore up defense capabilities. 그렇죠? 그다음에 system 같은 그런 단어들도 목적으로 자주 옵니다. Extra funding is needed to shore up the system. 자, 지금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Extra funding is needed to shore up the system.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목적어 흔히 쓰이는 것들을 다 밑줄을 쳐드렸으니까 같이 묶어서 이 정도 예문만 알아둬도 shore up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릴게요.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Shore up 뒤에 힘주시고 shore up the economy. 한번 더.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강세 잘 주시고. 자, 그 다음에 AI는 뒤쪽에 강세. AI is being used to shore up defense capabilities. Defense capabilities. 거기 강세. Shore up 마찬가지로 뒤쪽에 힘주시고요. 자, 마지막. Extra funding. 양쪽에 힘주고. Extra funding is needed to shore up the system. To shore up the system. 이렇게 강세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영작 연습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주시죠. 첫 번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ore up the economy. 자, 그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조치를 취했다니까. They took measures to shore up investor confidence. 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AI가 사용되고 있다. AI is being used to shore up defense capabilities. 마지막으로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Extra funding is needed to shore up the system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강화하는 그런 구동사를 하나 배웠습니다. This will definitely shore up your English skills, everyone.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Goodby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여러분 빠지는 길을 이제 램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램프 쪽으로 빠져라. 무슨 램프? 램프. 이 램프가 무슨 말이냐면 큰 대로에서 뭔가 아래쪽이나 옆쪽으로 빠지게 하는 그 갓길을 램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RAMP, 램프라고 합니다. 램프. 자, 그러면 이 램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로 써서 바로 뒤에 up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ramp up, ramp up. 어떤 의미가 되냐면
뭐 활동이나 뭐 노력 같은 걸 빠른 속도로 늘리

힌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보다 자주 쓰이는 영어 구동사여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주로 비즈니스나 경제, 마케팅, 뭐 테크 분야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어떤 변화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단순히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확대한다거나 강화한다는 느낌을 줄 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 이 ramp up에 대한 소개는 된 것 같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 이럴 때 쓰면 되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production 같은 거와 진짜 많이 쓰여요. production, ramp up production. 저는 이 구동사는 그냥 production을 붙여서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아, 생산량을 늘리다 이럴 때 쓰는 거구나. ramp up production. The company plans to ramp up production. 그러면 회사 측은 이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력에도 많이 써요. Ramp up our efforts. 이런 식으로 노력의 S를 많이 붙이죠. We need to ramp up our efforts to get this done. 이거 우리 제대로 마치려면 노력을 더 해야 돼. 그런 의미로 ramp up our efforts. 이렇게도 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security 같은 목적도 많이 옵니다. 우리 초반에 썼던 구동사 beef up 기억나세요? 고기가 들어가면 힘이 세진다 해서 beef up 그렇게 외웠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예. 그래서 ramp up 자리에 beef up이 들어가도 security와 비슷하게 아주 잘 어울리는데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하면 큰 행사가 있어서 지금 전반적인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쓰는 것이 ramp up security 이럴 때도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investment 같은 투자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자, renewable energy는 뭐예요? 그렇죠.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말하겠죠. 거기에 투자를 대폭 늘렸다. 속도감 있게 늘렸다. 이런 의미로 ramp up입니다.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이렇게 좋은 문장 네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 아, 이런 목적어와 같이 쓰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ramp up은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겠죠. 무엇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company plans to ramp up production. ramp up. 자, P가 up에 붙으면서 뻐가 되죠. ramp up production. 자, 그 다음에 We need to ramp up our efforts. ramp up our efforts. To get this done. We need to ramp up our efforts to get this done. Ramp up our efforts. 이거 PP가 두 번 들어가니까 ramp up our efforts.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 다음에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Ramping up the security.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어때요?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Okay. 자, 그 다음에 투자 문장.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병작 연습해 볼게요.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자, 회사는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The company plans to ramp up production. Okay? 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더해야 된다. We need to ramp up our efforts to get this done. 오키도키. 큰 행사를 위해서 보안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They're ramping up security for the big event. Okay. 마지막으로. 그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They ramped up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ramp up이라고 하는 구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Ok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콕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우리도 청소를 한다라는 말이 있고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정리정돈한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clean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지만 이 정리정돈에 해당하는 그런 구동사도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tidy라고 하는 이 단어를 뿌리동사로 쓰는 구동사입니다. 원래 이 tidy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좀 깔끔하게 정리된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건 맞긴 맞아요. nice하고 붙여서 많이 쓰죠. Your room is so nice and tidy. Nice and tidy.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쓰지만 동사화할 때는 up을 붙여서 구동사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Tidy up. Tidy up. 자, 그러면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의 구동사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방을 좀 치운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뭐 손님이 오시기 전에 집안을 좀 깔끔하게 치운다. 이런 상황에 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 하시고 그런 상황에 쓸 수 있게끔. 자, 손님들이 오시는데 도착하기 전에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다.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I need to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그렇죠? I need to tidy up.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그렇죠? 손님들 있다 저녁 때 오시는데 오후에 가서 빨리 집을 좀 치워야 된다가 되겠죠. 이렇게 tidy up 같은 경우는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동사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맥락에서 집을 치운다는 얘기잖아요. 손님이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집으로 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I need to tidy up 뒤에 목적 없이 before the guests arriv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뒤에 뭔가 정리정돈하는 그 대상을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I spent the whole afternoon tidying up my room이라고 하면 오후 내내 방을 정리정돈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I spent the whole afternoon tidying up my room. 자, 그래서 그런 경우 my room 같은 그런 공간이 목적어에 역할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동사와 같이 함께 자주 쓰이는 목적어를 밑줄 쳐서 이렇게 호응관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의문문으로 만들어볼까요?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Storage 자체는 창고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창고에 지금 어수선하게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는데 그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래? 가 되겠네요.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Storage 앞에 이런 경우는 the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빨리 책상을 좀 치웠다 해볼게요.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Okay. Tidy가 동사 원형이니까 tidied 가 돼야 돼요.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Tidied up. Tidied up.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언제 어떤 목적어와 같이 쓰는지 이렇게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 강세 연습 좀 해볼게요. 자, 힘 줘서 읽는 부분에 힘을 좀 넣어서 읽을 테니까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I need to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I need to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Okay. I spent the whole afternoon tidying up my room. 자, 구동사니까 항상 뒤에 tidying up my room. 다음에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0: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이 예문들을 여러분이 직접 입으로 입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손님들 도착하시기 전에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된다. 시작! 으흠. I need to tidy up before the guests arrive. 오케이. 그다음, 나 오후 내내 방 정리했어. 으흠. I spent the whole afternoon tidying up my room. 창고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줄래? Okay. Can you help me tidy up the storage? Okay. 그다음 과거형으로 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책상을 빨리 정리했어. I quickly tidied up my desk before I started to study. 좋습니다. 자,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한다에 해당하는 구동사 tidy up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odbye, everyon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가정법 if 현재형을 알아볼 텐데요. 내가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를 할 텐데 라고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내가 새라면 그대에게 날아갈 텐데.
2: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1: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같다 싶으시죠? 네, 자, 가정법 if 현재형이다.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는 이 문법 용어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응용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몸이 새라면 그대에게 날아가리. 사실은 이 몸이 새가 아니라서 그대에게 못 날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I am not a bird. So, I cannot fly to you. 엄연히 현재의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걸 말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으련만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if I 다음의 동사를 한 시제 뒤로 물러서게 돼요. 현재 사실일 경우 동사를 과거형으로 해서 was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엄격히 따진 문장에서는 이 문법을 엄격히 따져서 말할 때에는 if I was 라고 하면 그들의 국어 시험이겠죠? 영어 시험에서 틀렸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if I were 라고 해야 맞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문법에서는요, 특히 말할 때에는 if I was 라고 한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if I were 다음에 a bird라든지 you라든지 뭐 a teacher라든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명사가 오거나 혹은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상태라면 이란 뜻으로 어쨌든 그렇다면 나는 뭐뭐가 할 텐데 라고 할 때 I would 라고 하게 되죠. I will 하면 앞으로 난 날아갈 거야 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과거 시제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못 그러는 게 현실이다 라고 해서 I will이 아니라 I would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너라면 나도 같은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한다면 If I were you, I would do the same. If I were you, I would do the same.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일 내가 너라면 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혹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the same. I would not do the sam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review time. 내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If I were, I would 이었습니다.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Okay, then see you next time. Iboyeong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저는 이보영입니다. 자, 가정법, 이번엔 과거형을 알아볼 텐데요. 그때 내가 너였다면 나는 아마 다르게 했었을 거야 라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가정법으로 말해볼까요? 도전 문장 들어봅니다. 그때 만일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걸 다르게 했었을 거야. 와, 좀 복잡하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그때로 돌려서 그때 입장이었다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미 그 일은 벌어진 다음이에요. 자, 그러니 한 시제를 더 뒤로 해서 대과거, 즉 과거 완료형으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우리가 가정법 if로 시작하는 현재형 문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면 내가 뭐뭐일 텐데 라는 식으로 해서 시제를 한 시제 과거로 갔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실제 일어난 일이 이미 과거일 때 그거 자체를 또 이제 가정법으로 해서 아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했었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만드니 더 과거로 갈 수밖에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난 그때 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하지도 않았다 라는 뜻으로 I was not you, so I didn't do it differently 가 현실의 문장이 됩니다. 즉 과거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문장을 과정법으로 말하자면 If I 다음에 과거 완료는 had 다음에 과거 분사를 이어서 had been you라고 합니다. If I had been you, 그 다음에 would have,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이어서 말하게 되는데 I would have done it differently. 다시 한번 If I had been you, 만일 그때 내가 너였더라면 I would have done it differently. 나는 그걸 좀 다른 식으로 했었을 것이다. 가 됩니다. 즉, 만약에 뭐뭐이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문장에선 시제가 한 발짝 뒤로 가서 표현되는 거라서요. 이때 had been이라고 한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것도 I will do it differently 라고 할 것 같지만 I would have done it differently. 과거보다 더 과거로 가는 would have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를 이어 말하는 형태로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그때 당신을 봤더라면 나는 안녕 하고 인사를 했을 텐데 못 봤기 때문에 인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If I had seen you, I would have said hello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리뷰 타임입니다. 그때 만일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난 그걸 다르게 했었을 거야. If I had been you, I would have done it differently. Okay,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엔 영

사절 if로 시작하는 걸 여러분과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과연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게 되죠.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좀 말해 주세요. Tell me if this is true. 이때 if는 만약에 라는 뜻의 그 if가 아닙니다. 그런데 쓸 때는 똑같이 if로 쓰는데요. 이렇게 뭐 우리말도 가끔 그렇듯이 영어로도 똑같이 생긴 단어인데 그게 쓰임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의미가 다른 경우도 또 있죠. 즉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다른 쓰임으로 쓰일 때도 있다 이건데 우리가 지금 알아볼 명사절 앞에 오는 if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내용을 이끄는 그 if가 됩니다. 즉,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 물어본다와 같은 식의 문장에서 이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해내는 것이 if가 되는 거죠. 이때 if가 이끄는 명사절이다. 흔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if 다음에 주어와 동사로 마치 어떤 문장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문장처럼 생겼을 뿐 이건 절이라고 하게 돼요. 전체 문장 안에 쏙 들어가는 일부거든요. 이걸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게 맛이 좋은지 아닌지 이 맛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please tell me 부터 시작하겠죠.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 부분을 이어 말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if가 필요하다니까요. If you like the taste of this 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혹은 과연 당신이 이것의 맛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닌지를 이런 말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Please tell me if you like the taste of this. 자, 과연 그 여자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문장을 만들자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라고 한 다음 과연 그 여자가 그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라는 부분을 if로 시작한 다음에 그 여자가 she likes it 그것을 좋아한다 or 또는 not 아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I don't know if she likes it or not. 과연 그 여자가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리뷰 타임 시작할까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Tell me if this is true. 자, 오늘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Lee Bo-young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명사절인데 what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명사절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만 나오면 좀 골치가 아프죠. 굉장히 어렵고 뭐 무슨 한문 공부하는 것 같고 그죠? 자, 근데 이 명사절이란 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우리 한국어로 쭉 해석, 번역을 해봤을 때 뭐뭐를 뭐뭐을,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목적어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나를, 너를, 너에게,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목적을 두고 가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명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라서 그래요. 자, 여기서는요, what로 시작을 해서요. 무엇을 뭐뭐 할런지를 이런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게 됩니다. 자,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난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나는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렇게 구조가 되거든요. I don't know.

0: what to say. 간단하죠? I don't know what to say. 자,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I don't know what to say. 자, 이 부분이 바로 명사절 what로 이끄는 명사절이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을 내가 말해야 할지. 어? 주어와 동사가 뒤에 있다면서요. 맞아요. 원래는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요. 원래 난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라는 거 하고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What should I say? 라고 하는 걸 딱 합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몰라요.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할지를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그런데 앞에도 I, 뒤에도 I를 너무 많이 말한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는 그냥 생략을 합시다. 라는 원칙에 의해서 앞에만 I를 살리고 뒤에 I는 생략을 해버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I should say 라고 할 것을 I don't know 까진 그대로 말하는데 what I should say 에서 I should를 그냥 빼버리고요. 대신 to로 연결해서 what to say 라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I don't know what to say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이지만 이걸 더 짧게 I don't know what to do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죠. 자, 이번에 리뷰 타임 시작합니다.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say. 아시겠죠? See you next tim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This is ridiculous. Oh,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과연 무슨 뜻일까요? This is ridiculous. If something is ridiculous, 무슨 뜻인지 아시죠? Ridiculous, ridiculous. Something is really unfair, really frustrating. It doesn't make sense. 말도 안 된다라는 뜻으로 ridiculous, ridiculou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This is ridiculous 하면 정말 황당하네. 어이가 없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난해 지금?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이 눈앞에 벌어진 어떤 상황을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때, 정말 답답할 때, 진짜 답답할 때, This is ridiculous. Ridiculous.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This is ridiculous. The landlord raised the rent by 30% last month. 집주인이, landlord가 지난달부터, last month부터 월세를 30% 올렸어. 참 화나고 답답할 수 있어요. This is ridiculous.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30%가 뭐야? 나가라는 얘기죠.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How can anyone afford that? 누가 그거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How can anyone afford that? Tha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라는 뜻이죠. 너무 많이 올렸다.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안 좋은 서비스를 받았어요. From a repair shop. 네, 수리점에서. The repair shop says they need 3 weeks to fix your phone. The repair shop says they need 3 weeks to fix your phone. 수리점에서, 핸드폰 수리점에서 너의 핸드폰 고치는데 한 3주 정도 걸린대. 뭐 무슨 3주나? 3 weeks? 아, 이건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따나나나나나. This is ridiculous. This is ridiculous. It's just a cracked screen. 그냥 화면 깨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수리점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repair shop says they need 3 weeks to fix your phone.

real reaction. This is driving me crazy. Oh,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과연 무슨 뜻일까요? This is driving me crazy. 이것은 나를 미치게끔 운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Driving 하면 운전하다가 이제 떠오를 것 같은데. This is driving, 뭐를 drive 하면 뭐뭐 하게끔 어디로 이제

어떤 상태로 이 몰아가다라는 뜻으로 몰아넣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Drive someone crazy. 누군가를 화나게끔 또는 미치게끔 그런 상태로 몰아넣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frustrating한 표현입니다. 매우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frustration expression. This is driving me crazy. 정말 미치겠네.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답답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답답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This is driving me crazy. 정말 진짜로 답답할 때, 진짜 미치겠다. 이런 수준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This is driving me crazy. 아, 나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쭈꾸쭈꾸 작업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막 쿵짝쿵짝쿵짝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The neighbors are playing loud music again. The neighbors are playing loud music 응치 again. 옆집에서 또 시끄럽게 음악을 크게 틀고 있어요. 답답하죠? This is driving me crazy. I can't focus. I cannot write my EBS script. 진짜 미치겠네. They do this every night. 매일 밤이래. 어떡해?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This is driving me crazy. 일이 너무 많을 때, 업무가 너무 많을 때, too much work. They just added another report to your workload. I'm sorry. 네, 그 일터에서 회사에서 보고서 하나 더 추가 됐는데 너가 오늘 밤좀 새야 될것 같아. What? They just added another report to your workload?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이를 걸면서 이제 막 이렇게 표현하세요. This is driving me crazy. Alright, I can't handle any more work. 이젠 더 이상 이 업무를 이젠 더 못하겠는데 나 지금 too much야. This is too much work. I don't want another report. This is driving me crazy.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중요하다고 하면 요새 뭐 핸드폰이 아닐까요? Your cell phone, right? I can't find my cell phone anywhere. I cannot find my cell phone anywhere. Where is my cell phone? Where is my cell phone? 핸드폰을 아무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다.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Where could it be? 어디 간 거야? Where could it be? 어디 갔지? 돌아버리겠네. This is driving me crazy. 정말 답답하다. 미치겠다. This is driving me crazy. Last one. 네, 고객 서비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hey transferred me to another department again. Transfer 하면 이제 뭐또 부서 다른 부서로 연결했다, 넘겨버리다. 전화 걸었는데 잠시만요, 다른 부서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뚜뚜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They transferred me to another department on the phone call. 또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해줬는데 너무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답답하다.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너무 답답할 때는 crazy의 이 단어, 그 crazy의 C 있잖아요. 거기다 강조를 두시면 돼요.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제가 약간 한이 차가지고 crazy 단어에 목이 좀 잠겼어요. This is driving me crazy. They can't just solve the problem. Like simply, like normal people, can't they just solve the problem? 그냥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해결할 수 없을까? 정말 답답하네. This is driving me crazy. Okay? Now it's your turn to respond in English.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The neighbors are playing loud music again. Action. Oh,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Good job. Next, they just added another report to your workload. Action. This is driving me crazy. This is driving me crazy. I can't handle any more work. This is driving me crazy. Good job. Next, I can't find my cell phone anywhere. Action. This is driving me crazy. Where's my phone? This is driving me crazy.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real reaction. I've had it up to here. I've had it up to here. I've had it up to here. What does that mean? 과연 무슨 뜻일까요? I've had it up to here. I have, 붙여서 I've had it up to here. 주로 손을 이제 머리끝을 끝까지 올린 다음에 I've had it up to here.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표현하는 감탄사인데요. I've had it up to here. What does it mean? It means I can't take it anymore. 더 이상 못 참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제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해나. I've had it up to here. I have had it up to here. 뭐 이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제 여기까지 참는다는 이제 의미인데요. 너무나 짜증나고 답답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I've had it up to here. 좀 이렇게 had하고 here를 강조하셔야 돼요. I've had it up to here. I've had it up to here. 주로 이제 무책임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Sophia left without finishing her work again. 소피아는 또 다시 일을 끝내지 않고 떠났어. 집으로 가버렸어요. 네, 회사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표현하죠. 자주 발생하는 이런 실수들. I've had it up to here. Her boss would say, I've had it up to here, Sophia. And she would tell her coworkers, call her right now. 지금 당장 그녀를 다시 불러와. 전화해서 불러와. Call her and bring her back. So when you are really frustrated, 정말 답답할 때, I've had it up to here. 한계에 도달했을 때, I've had it up to he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이 정말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실수를 크게 했을 때, 부모님들이 참다 뻥 터지죠. 뻥 터지기 직전에 I've had it up to here.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The kids spilled paint all over the floor. The kids spilled paint all over the floor. 아이들이 바닥에 페인트를 다 쏟아버렸어. Oh, terrible. Paint? I've had it up to here. 정말 이제 한계야. 너무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뻥 터지는 거죠. Clean it up right now. 당장 치워. Paint is hard to get off the floor. Good luck. 네, I've had it up to here. 이 과다 청구된 청구서를 봤을 때 계속 반복되는 이 overdone bill, overcharged bill, 과다 청구된 이 청구서를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여기서도 화가 나기 전에 이미 화가 났겠죠. I've had it up to here. I've had it up to here. I can't take it anymore. 같은 표현입니다. I can't take it anymore. I've had it up to here. Example.

they overcharged you again on your utility bill. 공과금에서 또 요금을 초과 청구했어.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이제 끝이야. I've had it up to here. 너무너무 답답해.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가족관계.
4: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꾹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Sunday, the 20th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 Soo-jin,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visit the New York Times. 자, 2부에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it's time to review one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This is from Wednesday. And it was all about how AI is being used to showcase a house that is up for rent. And sometimes it can seem a lot better than the actual thing.
1: 미국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AI로 연출한 사진들이 많아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 다시 듣겠습니다.
2: Is that fireplace real or AI?
1: 저 벽난로 진짜야? 아니면 AI야? 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이사 갈 집을 구하려면은 여기저기 매물로 나온 곳을 직접 찾아가야 했는데 물론 지금도 뭐 그렇게 방문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만 그 전에 인터넷에서 매물로 나온 집의 사진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요즘 매물 사이트에 AI를 활용해서 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게 만든 사진들이 올라와서 구매자나 임차인을 아주 헷갈리게 하고 있답니다. 이 소식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볼게요. Karen?
2: When Christopher McFarlane was apartment hunting in Hoboken, New Jersey this summer, he got excited about a listing on Zillow. Natural light poured through the windows, giving the apartment a warm glow. The rooms appeared spacious and tastefully decorated. When I got there, it was honestly shocking, said McFarlane, 38, a graphic designer. A queen-size bed consumed much of the bedroom. The office was little more than a closet with a desk. The rooms were decidedly less bright. He'd encountered a common new frustration for renters and buyers, real estate listings edited with AI. Uploading the listing images to OpenAI's verification tool confirmed they had been gener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1: 38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크리스토퍼 맥팔렌은 올 여름 뉴저지 호보켄에서 아파트를 찾던 중 부동산 매물 사이트인 Zillow에 올라온 한 매물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창문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아파트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고요. 방들은 널찍해 보이는 데다가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침실 면적은 퀸 사이즈 침대 하나가 다 잡아먹었고 서재는 그저 책상이 놓인 옷장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방들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확실하게 어둡게 느껴졌고요. 이런 맥팔렌의 경험은 임차인과 구매자들이 최근 흔히 겪고 있는 신종 좌절감, 즉 AI로 편집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직접 체험한 거였는데요. 그가 봤던 매물 사진을 OpenAI의 검증 도구에 업로드해보니 해당 사진은 AI로 생성된 게 맞았습니다. 그랬겠죠. 이렇게나 다를 수가
2: I've been
1: 없어요.
2: Asking this question a lot. Is this AI?
0: I know, because it's hard to tell yeah. real from fiction these days. AI is so realistic. But if you're going house hunting, you know, you don't want to waste too much time on a
2: right.
0: house that's completely different to the pictures.
2: Right.
0: All right. So this person went to see a house that he thought was going to be fantastic. Mm-hmm. And it was probably quite affordable too.
2: Yeah.